0: 괜찮니, 아가야?
1: 얘들아, 저기 좀 봐!
2: 오! 퀀텀 포어잖아!
3: 우리가 뭘 찾아왔나 잘 보세요. 드디어 퀀텀 코어를! 코가 맛있게 생겼네. 이 한심한 녀석들!
0: 로디가 커졌어요.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다섯 개야. 다들 수고 많았어.
4: 예, 수고했어.
5: 다행이야.
6: 로디, 로디, 배고프다.
2: 안 돼, 로디.
7: 잘하고 있지만 방심해선 안 돼. 알다시피 지구엔 총 12개의 퀀텀 코어가 있어.
8: 7개가 남았네요.
1: 맞아. 벡스가 찾은 게 없다면 말이야.
2: 벡스의 계획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다이노어스와 지구를 합친다는 거 말이에요.
7: 아, 가능해. 지구의 코어를 전부 찾고 나면 하이퍼 퀀텀 터널을 열 수가 있거든. 그럼 메카다이노를 모두 지구로 보낸 후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겠지.
8: 어떻게 그런 생각을...
9: 벌써 나머지 코어를 찾았으면 어쩌죠?
2: 그건 아니야.
4: 트리나!
6: 로디!
2: 바다에서 찾은 코어들이야. 하나는 빙하 속에, 또 하나는 거대 오징어 속에 있었지. 세 번째는 어디에 있었는지 말도 하기 싫어.
10: 세 개나 찾았다고?
9: 그것도 너 혼자서?
8: 정말 대단하다!
1: 우와...
8: 색깔 좀 봐.
2: 혼내지 마, 루시오.
8: 너무 예쁘다. 어,
1: 진정해. 보기만 할게. 잡다.
8: 퀀텀 코어가.
2: 로디, 삼키면 안 돼. 당장 뺏어. 너 내가 그걸 얼마나 힘들게 찾아냈는지 알긴 해.
1: 야, 그만해.
8: 일어나 봐.
2: 어?
8: 어?
6: 로디.
2: 로디.
8: 앉아, 앉아. 로디.
9: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아, 누나 와. 무슨?
7: 로디를 쫓아가 당장.
6: 로디! 로디, 꺼졌다!
1: 로디, 멈춰!
2: 빨리 몸에서 코어를 꺼내야 해!
11: 다이노스터! 발식!
12: 핫도그 하나 주세요.
13: 아, 잠시만요.
6: 로디, 맛있겠다.
13: 여기신다.
12: 됐어요. 배 안 고파요.
6: 로디, 배고프다.
13: 개불이다.
1: 로디, 그만해. 그거 네 핫도그 아니야.
14: 내가 맡을게. 바이바이, 발사.
2: 로디, 당장 코어를 뱉어. 그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0: 데비, 더 빨리 달려야겠는데?
1: 그치만 지금이 최대 속도야.

0: 뭐야? 좀 더 빨리 갈 순 없는 거야?
1: 길이 좁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 델비도 잘 안 보이고.
2: 어, 저게 뭐야?
0: 뭐? 무슨 영화 촬영 중인 건가?
3: 러디, 먹는다!
0: 앞으로 갈 수가 없어!
4: 델비!
1: 다이노모드로 슛! 로디, 어서 뱉어! 스밀러클로 가시다!
5: 가자!
1: 좀 내려봐!
3: 나이지, 뺄 거야!
5: 로디! 로디, 안 돼, 멈춰!
3: 로디, 냠냠! 나이지, 기다려!
2: 고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전혀 안 보이잖아! 저게 뭐지?
1: 다이노스트가 데리고 다니는 랩터인데요. 엄청나게 거대해졌어요.
0: 퀀텀 콜에 삼킨 게 분명해요.
2: 사냥을 시작해볼까?

퀀텀 코어를 내놔, 이 랩터 녀석아!

0: 너 괜찮아?
1: 로드리 내버려둬!
2: 야, 성가신 녀석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0: 밀렵꾼들이야!
3: 밀렵꾼들은 나한테 맡겨!
0: 트리너!
4: 우리 차례야!
5: 응?
4: 메타트론 X! 합체!
5: 메타트론 X!

0: 벤타크론 X 오나나체 펀.
1: 하하하하하하 공기야.

0: 얼른 일어나! 당장 공격하란 말이야, 한심하게!
1: 누가 더 한심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다이노스터, 로디, 정신 차려! 지금이야!
2: 로디! 안 돼, 로디! 넌 위험하니까 뒤로 가 있어!
3: 어? 어, 상황이 안 좋아!
2: 집중해! 이번엔 진짜 위험하다고!
4: 로디, 도와준다!
3: 로디?

0: 루디! 루디! 괜찮아?
1: 괜찮을 거야. 코어도 나왔고.
2: 루디, 배고파! 핫도그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도!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서워라. 제발.
2: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1: 아들아, 번개.
2: 기다려, 기다려.
1: 안 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0: It's a map! A treasure hunt will be the perfect yellow party game!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 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온다 온다. 영감이 온다. 캠프하기 좋은 날씨로구만. 제가 여름 신곡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오기 전에 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꿍팀프를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템프를 위해서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노래 작사 작곡을 맡아주신 조원상 선배님과 썬더 루시입니다.
3: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4: 연희 씨가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현 의도 같습니다.
5: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6: 드럼 치고 있는 신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2: 근데 진짜 펜트의 동창프.
7: 보통 송캠프를 캠핑장에서 하나 이게?
2: 일단 캠프잖아요.
3: 근데 우리 곡 작업은 다 끝났잖아. 근데 무슨 송캠프를 다시 해?
2: 이번 다시 돌아보지. 곡이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한번 여기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4: 아, 그럼요.
2: 송캠프 왜 왔을까요?
7: 노래 만들러.
4: 음악하러, 음악하러.
2: 아니에요.
4: 왜죠?
2: 저희 게임하러 왔습니다.
3: 평소 근데 송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2: 예.
3: 그러니까 송캠프는 사실은 열몇 개가 있는 작업실에 다들 모여가지고 곡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야.
2: 그거는 감옥 아니에요?
4: 감옥이 맞지.
2: 그 루시 선배님들 그 노래 엄청 많잖아요. 응. 그거 다 송캠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3: 그건 그냥 원상 캠퍼에서 만들었어.
2: 만들었어? 응. 그럼 반응이 보통 어떻던가요?
3: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굿, 좋다, 답장 없음.
2: 광희 선배님은 왜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7: 야, 말이 많이 없어.
2: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7: 약간 연락 잘 안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2: 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송캠프에서 뭐 하는지 알았고 다음 게임이 무엇이냐? 몸으로
8: 말해요!
3: 빠밤!
2: 대신에 좀 특별합니다.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4: 키가 엄청 크다.
3: 앉아 계시면 안 돼. 무서워요.
4: 키가 엄청 크다.
2: 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댄스처럼 해주셔야 돼.
4: 근데 보통 몸으로 말해요를 댄스로 하나?
2: 보통이 아니니까요.
4: 저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8: 펭수도 춤 잘 춰요?
2: 저는 기본적으로 좀 댄스를 잘 하죠.
8: 웨이브 한번 보여줘. 오.
2: 정확히 나눠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8: 오! 오! 오! 오! 오! 이거 우리 팀에 이거랑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
2: 어, 누굽니까?
8: 형 해봐.
2: 아니야!
8: 머리, 목, 가슴, 고관절, 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0: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0: 아, 이거예요!
1: 이거라니까.
2: 그러니까.
0: 이거예요!
2: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0: 이거? 하는 거야!
1: 이거라니까.
0: 아.
3: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4: 야, 나왔거든, 알려라!
0: 오, 뭐야, 이거?
2: 해서. 미끄럼틀.
3: 춤을 해야 되니까.
0: 오! 오!
2: 오! 햇살 가득.
3: 그렇지.
1: 주님.
2: 어, 주님.
3: 그렇게 성스러운 느낌이 아니야.
5: 햇살
0: 가득. 가득. 하늘. 햇살 가득. 나왔거든요? 이거 쓸 수 있어요.
3: 네. 뭘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쓰려고 불렀어요, 여기.
6: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악덕해졌어.
0: 네, 들어가세요.
2: 뭐야. 근데 내가 말했지. 내가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하는 걸 잘해.
0: 오! 자, 보여주세요! 자, 댄스입니다, 댄스.
2: 나오면 안 될 것이 나온 것 같은데?
0: 와, 이거. 참, 방송이
3: 잠깐만. 나 뭘 들었네, 방금.
0: 말 안 한다면서요.
7: 내가 말이 많이 없어.
0: 지금 말하고 있어요!
3: 도레미.
1: 미.
3: 미, 미, 미, 미, 미, 미.
0: 댄스, 댄스! 댄스! 그렇죠.
3: 연, 연, 미연,
2: 미연의.
3: 미연?
0: 어? 네?
3: 미연.
0: 저거 뭐야? 하네, 하, 하.
3: 미연하게. 아, 미련하게.
2: 아, 미련하게. 아,
1: 미련하게.
0: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오, 좋은데?
3: 뭐가 좋다.
0: 뭐야, 이거.
3: 뭐가 좋다.
0: 뭐야, 뭐야.
2: 미련하게. 미련하게 버스 탔어.
3: 미련하게 버스.
2: 버.
0: 아, 미련하게 버.
3: 티. 버티기.
1: 아. 근데 이거 춤이야?
8: 미련하게 버티기.
3: 한숨 쉬는 거죠.
0: 힘내!
2: 그것도 안무야?
3: 기억, 기억. 뭐. 머리. 머리.
2: 응?
0: 리모컨.
1: 손 담당.
2: 머리 마광경까지 맞은 거야, 지금?
0: 살리 붙어!
2: 뭔데, 자꾸 저게?
0: 뭐야! 헤어트 친구! 헤어트 친구!
3: 론, 론, 론!
2: 론!
0: 아, 론 하려고 해리포터를 한 거야?
3: 아, 이 세 개가 혹시 해리포터, 헤르미온의 론이야? 이게?
0: 야, 돌고 돌아가는구나.
3: 알아.
2: 마음으론?
3: 마음으로 몰라.
0: 몰라.
2: 좀 맞춰봐, 그냥.
5: 머리는 아는데.
1: 마음은 몰라.
2: 글쎄, 마음은 몰라.
9: 아, 근데 좀 못 건졌는데.
1: 너도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위기다.
0: 아, 아우! 아우, 뭐 목적이 없었어, 이건.
1: 그러면 해명 하나 해주세요.
0: 어, 어떤 거요?
1: 아까 중간에 이건 쓸 수 있겠다 한 건 무슨 의미예요?
0: 이거 쓸 수 있어요.
3: 아.
0: 네.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일기 쓸 수 있겠다.
1: 일기를 쓰는구나?
3: 아.
0: 왜 이렇게 또 댄스를 치면서 힘들게 했냐?
1: 어.
0: 지금 배고프시죠?
3: 아, 예. 몸을 또 쓰니까 이게.
0: 네.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오. 다들 식사하러 가시죠!
3: 오케이!
2: 진수성찬.
10: 아.
0: 선배님들 맛있게 썼어요.
1: 와,
0: 네.
1: 김밥이네.
2: 아니 근데 혹시 펭귄들끼리는 이게 네. 되게 진수성찬인 거야?
0: 아!
2: 근데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쳤는데.
0: 어, 왜요?
1: 강이나 좀 참아봐.
2: 조금 참을까?
3: 일단 들어보자. 이유가 있겠지.
0: 제가 아까 진수성찬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김밥의 이름이 진수성찬 김밥입니다.
2: 아,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참는다.
1: 근데 이건 나도 못 참아.
0: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1: 그러면 펭수는 평생 이렇게만 먹어도 행복하겠네?
0: 오, 아니요. 근데 제가

0: 좀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 질문 한 개당 50만원.
0: 오, 비싸다.
1: 아니야, 물어봐.
0: 그, 밴드 딱 이제 음악을 또 딱 하면은 무대 위 올라가잖아요. 좀, 그, 특별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1: 내가 베이스 솔로를 하면서 멋있게 등장하는 씬이었어.
0: 네.
1: 근데, 베이스 소리가 안 나왔어.
0: 왜요?
1: 이제 베이스 볼륨을 내려놓은 거야.
2: 근데 베이스는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아.
0: 근데 보통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1: 다들 박수를 쳐.
0: 아, 들리는 것 마냥.
1: 어. 다들 와, 멋있다 하면 박수를 치는 거야.
0: 아, 나오고 있겠지, 소리가. 원래 안 들리니까.
1: 이제 또 우리 펭수도 데뷔를 하면은 아이돌이잖아?
0: 그쵸?
1: 아이돌 하면은 엔딩 포즈가 아주 필요하단 말이지.
0: 그치. 엔딩 포즈?
1: 어.
0: 그럼 선배님도 엔딩 포즈는 각자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편입니까?
1: 기본적으로 규칙은 있어.
0: 규칙이 뭡니까?
1: 숨을 헐떡여야 돼.
0: 아, 안 힘들더라도?
1: 보통 안 힘들긴 해. 근데
0: 근데 광인 선배님.
2: 네.
0: 광인 선배님은 엔딩 포즈 어떻게 하십니까?
2: 그냥 나는 멍 때리고 있어 그때. 뒤에 있어가지고 엔딩 포즈를 잘 안 줘.
1: 펭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려면
0: 네.
1: 이 헤드셋을 한번 벗어.
0: 아, 한번 벗어 제낄까요 이렇게?
3: 아, 타이머 되는 거야?
4: 누구? 다이 쓰는데? 다이 쓰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3: 정확하게 들어가다.
4: 앵콜.
0: 뻗어 찔게요.
3: 야,
0: 다시 또.
3: 우와.
0: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신곡으로 음악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어허. 엔딩 포즈 이겁니다.
3: 어.
0: 자, 그냥 뭐 아무데나 서세요, 아무데나.
3: 아무데나 봐.
0: 아, 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정으로 되게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3: 아, 갑자기?
0: 아니, 그게 엔딩, 그게.
3: 엔딩?
0: 아니, 우리의 마지막에 딱 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3: 그런 거야.
0: 자, 웃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다 뽑았다고?
3: 다 뽑았다고?
0: 이제 가시죠. 아우!

0: 우편 후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준을 가고 있습니다.
1: 자, 노래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기대도 좋아.
2: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3: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4: 와, 우와, 우와,
3: 우와.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5: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4: 아이, 아야!
3: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와.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3: 감동적이라고 좀 미치겠네.
4: 와, 장관이다 진짜.
3: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6: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7: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6: 책상극!
5: 자, 오늘은 좀 시작부터 강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앞에 폭탄이 놓여져 있어요. 나를 당황시킨 아이의 성교육 질문을 1분에 이 폭탄을 들고 계신 분이 지는 겁니다.
7: 걸린 사람 벌칙 있습니까?
5: 당연히 있죠. 네, 벌칙은 녹화가 다 끝나고 혼자 이곳에서 30분 동안 있다가는. 쌤들이 다 철수를 해도 깜깜한 이곳에서 본인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력 후보 보입니다. 유력 후보 보여요. 그럼 쌤 씨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8: 알겠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갈 때 가끔 들어와서 보는데 네. 아빠가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
7: 잠깐만.
5: 아, 이거는 그냥.
7: 아니, 이거 뭐야.
5: 검증 안 된다고 막.
7: 아니, 이거.
8: 검증 있어야 돼요?
5: 아, 알았어, 알았어.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7: 아니,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5: 아, 제 시간이 흘러. 엄마, 아빠는 왜 문을 잠궈? 엄마, 첫사랑이 언제야?
9: 아빠, 성관계가 뭐야?
5: 야, 세다. 세다.
8: 세다.
5: 오케이. 여긴 어떻게 생기는 거야?
7: 그렇지, 당황할 수 있지.
5: 엄마는, 엄마 좋아했던 사람 얘기해줘.
8: 아빠, 여자친구 누구야?
5: 엄마, 아빠! 어떡해.
9: 30분간 보낸 시간.
5: 예. 전 더 좋아요. 집에 안 가고. 여기까지 네. 보는 시간. 저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났지? 입니다.
0: 그럼 애기는 어떻게 생겨?
10: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11: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학교에서 안 배웠어.
5: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9: 은순의 이 은경이 어?
11: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12: 나도야.
11: 나도.
12: 내가 더 많이.
11: 나도.
12: 아니, 나도. 내가 더 많이야.
9: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0: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1: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
2: 근데 질문하지 않았어도 알려줄 때가 되면 알려줘야 된다.
0: 뭐야?
3: 아니,
0: 인도요?
2: 카마수트라.
3: 네, 카마수트라에서 봤던.
0: 오!
4: 완전 너무 야해.
5: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3: 어?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다른 것도 챙겨줄게.
6: 아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생각도 하기 싫어.
7: 아, 오늘 강력하네요.
3: 이거 솔직히 음경 세 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인 것 같아요. 음경, 음경, 음경!
7: 그래.
0: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저인데 선혜 씨가 이렇게 오시자마자 너무 센 걸 맞이하셔가지고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7: 그럴 수 있어요.
8: 근데 중요해요. 네.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요즘 받고 있기 때문에.
0: 어, 그래요?
7: 그래요?
8: 너무 궁금했어요.
0: 오~
7: 네. 의외로 또 담담하시네. 엄마 아이가 어떻게 생겨?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8: 그냥 엄마의 씨앗 난자와 아빠의 씨앗 정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3: 그럼 어떻게 만나요?
8: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죠.
7: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만난다 정도는 되는데 아, 참 조금 더 이제 크면 사실은 질문들이 더 이어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엄마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막 이러면서 막나게 들어오잖아요.
3: 아, 근데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7: 아니 엄청 좁아지는 게 나도 당황했거든. 아, 진짜 요즘에 난이도 있게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로 제가 싹 피했어요.
0: 아,
7: 근데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0: 아니 사실 저는 네. 정말 소름 돋는 게 이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그래가지고 진짜 성관계가 뭐야? 이게 물어보는 거야. 아빠 은경이랑
8: 얘기했어?
0: 은순의 이 은경이
3: 거기까지?
0: 아니 근데 중요한 게
7: 아니 미치겠다.
0: 중요한 아니
3: 저는 솔직히 이럴 때 조금 이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섹시란 단어만 해도 다들 너무 막 경계하는 거잖아요.
7: 맞아, 몸을 움찔한.
3: 아니 뭐 솔직히 그 윌리는 다 그 얘기 다 끝났어요. 윌리하고 벤틀리.
7: 얘기 다 나눴어요.
3: 아니, 그거 얼마나 전에 그 매체에 보다가 이 약간 관계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이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세한 음경하고 음순 이렇게 발기 뭐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7: 오, 알려주셨구나. 네. 야, 역시 우리 쌤씨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OX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딥한 스킨십까지 부모가 직접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X. 그래서 이제
0: 어렵다.
7: 자, 솔직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0: 아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7: 반반이죠. 사실 저도 반반이에요.
0: 네. 지금은 또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하나?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7: 네,
0: 부모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7: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굳이 성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빨리 오히려 눈을 뜨면 어떡하지? 엄마가 뭔가 가르쳐줬으니까 허락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좀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거든요.
1: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선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의 아기 씨앗이 만났어. 뭐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지가 자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질문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 자체가 아이가 생각이 많이 컸다는 거죠. 부모가 안 알려준다고 해서 밖에서 그런 소스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더 많이 정보를 얻는 게 부모가 아니라 친구나 혹은 뭐 SNS 음란물 이제 안 좋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정보는 너무너무나 부정확한 정보죠.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부모가 직접 하는 거일수록 더 좋다고 봐야 되죠.
7: 그렇군요. 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정말 흔한 상황입니다. 만약 아이랑 TV를 보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짝짓기 장면이 나왔다.
0: 아하.
7: 자, 여러분 채널을 돌리실 건가요? 코끼리가 물속에서

0: 시청률 올라간 네. 소리 들리네요.
1: 짝짓기를. 세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2: 처음 봤다.
1: 세 마리인 줄 알았어.
2: 세 마리가.
3: 아니.
0: 엄마는 일단 당황 먼저 하시고.
4: 짝짓기.
1: 저거 짝짓기야? 짝짓기인 걸 바로 알죠, 아이들이.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좋아하세요.
5: 무슨 짝짓기 중인 것 같은데. 아.
6: 드라마 같은 거에서 사귀면은 다 막 저러지 않아요?
1: 애정 표현.
7: 도대체 뭘 본 거야?
0: 도대체 뭘
1: 본 거야? 드라마에서 뭘 본 거야?
6: 엄마 보는 거 따라봤어요.
8: 결국 엄마가 보니까 본 거예요, 다.
9: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
10: 애기는 어떻게 생겨?
11: 아기는?
7: 뭐 하는 건지 자신이 잘 모르겠어.
12: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7: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12: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7: 학교에서 안 배웠어.
1: 엄마랑
0: 그렇지. 우리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8: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배워서 잘할지도 몰라요.
13: 월경을 했을 때 엄마가 화를 냈었어요. 창피하니까 말 조심하라고.
0: 어머.
13: 더더 성에 관련돼서는 조금 숨기고 자세한 걸 잘 모르고 학창시절을 보냈었거든요.
14: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미리 이렇게 알려줘야 할까.
15: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 거야, 근데?
10: 암컷이 밑에, 암컷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짝짓기.
15: 와, 그래? 그럼 근처만 있으면 그냥 짝짓기가 되는 거야?
10: 근처만 있는 건 아니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죠.
0: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1: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야.
10: 근데 아빠, 아기 낳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15: 일단 사랑해야 돼.
0: 아, 정말 중요한. 아버지 로맨티스트죠.
15: 뽀뽀도 하고 안아줘야 돼.
0: 단계별로 들어가네요. 네,
15: 아빠도 엄마도 그런 성기라는 게 있어요. 동물들 표현하면 교미라고 하잖아요. 교미. 그렇게 해서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여담이가 생기는 거야.
16: 저는 좀 자연스러웠어가지고 저희 항상 일상이 강아지 고양이 붕가붕가 하는 것만 맨날 보고 살아가지고 오히려 뭐 더 물어봐, 더 자세히 물어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10: 남자 아기 생식기랑 여자 생식기랑 만나서
1: 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담담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2: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만이 아예.
1: 맞아요. 빨리 이렇게 뭔가 딱 2차 성징이 올 때쯤에는 좀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더 미뤄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사고를 칠까봐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좀 빠르게 뭔가 시작이 될까봐 그게 조금 두렵습니다. 정규 씨 솔직히 안 그래요?
0: 그건 이제 누나 이야기인 거잖아.
1: 경험상 DNA가 혹시 있을까봐.
0: 그러니까
1: 네,
0: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늦게.
0: 네. 네.
17: 성관계 같은 거는 특히 사춘기,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남자아이들은 사정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임신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성교육을 잘 받으면 오히려 첫 성경험 뒤로 미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하고 정말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오히려 몰라갖고 너무 실수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성교육을 받는 게 인생의 좋은 지도를 손에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8: 맞습니다. 이 성관계가 결국 이제 임신이 가능한 몸의 접촉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임신만 엄청 강조하면 사고 치지 마.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성 자체를 굉장히 무겁거나 책임감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그 어떤 죄책감,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공포스럽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0: 정규 씨는 네. 부모님 말고 네.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1: 와, 질문 쑥 들어왔네요.
0: 네, 궁금해서.
1: 깜짝아. 네, 궁금해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예. 좀 앞서 나간 친구들.
1: 아, 네. 많이 앞서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영상물들이 또 그런 그 교육 자료로서 그런 네. 안 좋은 영상물들을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가 그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뭔가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뭔가 좀 불편했어요.
0: 그럴
1: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2: 이제는 알고 있지만 네. 결혼할 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0: 그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언니도 저희 네. 실제 저희 언니도 고등학교 때 알았다 그랬나?
1: 사실 이제 쌤 형은 왠지 알게 된 것도 좀 우리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3: 성관계 좀 알게 된 게 우리 집에 이렇게 책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늘 눈이 들어왔던 제목 하나 있더라고요. 섹스의 출금.
0: 오, 제목이 안 볼 수가 없겠다.
3: 아, 그거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 번 봤어요.
0: 아니, 듣자마자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제목이 너무 임팩트가 있네요.
3: 많이 봤죠.
2: 외국 책은 그런 그 성에 대한 책들이 굿섹스 뭐 이런 게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신성한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아름다운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0: 그 엄마가 약간 자연스럽게 거기다 두신 건가 보라고?
3: 어머니 책인지 모르겠지만
0: 어머니 책일 수도 있고
3: 약간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 저를 보라고 그렇게 냅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거 배웠어요.
1: 형 땀 흘리는 것 같아요 지금.
3: 아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4: 안녕 내 이름은 은부. 이 은부야.
1: 어머 어머.
4: 지금 은경이 만나러 가는 길이야.
1: 은경이
4: 신난다.
0: 생김새도 비슷해.
5: 아 그러네요.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6: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편하게 은경이라고 불러.
1: 아, 자신감이 있는데요.
4: 날씨도 너무 좋다. This stop is Gwanghwamun. 아 벌써 다 왔네. 은경아 기다려. 룰라라라. 어 은경이잖아.
6: 은부야, 여기야, 여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 저기, 은부야, 손 잡아도 될까?
1: 긴장감이 있네.
4: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다.
6: 맞아. 너랑 같이 봐서 더 재밌었어.
4: 저기, 은경아, 너 좋아.
6: 나도야.
4: 정말? 나도.
6: 내가 더 많이.
4: 나도.
6: 아니, 나도. 내가 더 많이야.
1: 아유, 왜 이렇게
6: 뭐야? 오늘 은경이 지금 최고인데? 곧 문이 열리겠어.
1: 문이 열린다. 어머. 문이 열려버렸어.
0: 남자가 나가버렸다.
6: 우와, 새로운 세상이다. 끝은 뭐가 있는지 가보자.
1: 와, 되게 집중하게 되네요. 아,
5: 대서사시네요, 이거 완전.
0: 이야,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5: 우주를 헤엄쳐.
0: 너무 신비롭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신비로워요.
6: 아, 난 여기까지야.
2: 너무 힘드나. 운동 좀 할 걸.
1: 힘 없는 정자들은 또
6: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지?
0: 제일 강력한 아이가
6: 나도 너무 힘든데. 올라가자.
0: 잘했어.
1: 그래.
6: 한 시간을 쉬지 않고 헤엄쳤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0: 안나네.
1: 굳은 의지가.
5: 드디어
0: 저기에 있어.
6: 아름답다. 널 만나고 싶어. 제발 나 좀 드디어 보내줘.
1: 다 안 받아줘요.
4: 그래 너로 정했어. 어서 들어와.
6: 나도.

0: 감동이다.
1: 네. 예술이네요, 예술. 네.
0: 진짜 너무 감동이고. 그렇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네. 그냥 관계라는 말이 자극적이라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고
2: 맞아요.
0: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3: 그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한번 네. 보실래요?
2: 어, 그게 뭐예요?
4: 옷?
5: 옛날 역전 뭐.
4: 자, 오!
2: 뭐야?
4: 어. 아니.
3: 카마수트라. 네,
4: 카마수트라에서 봤던 약간 느낌인데.
0: 이게 말이 돼요?
2: 오! 오!
0: 완전 너무 야해.
1: 방탄사 말고 말씀드릴게요.
0: 아니, 다들 상상해가지고.
2: 야, 이거 계속 보게 되네?
0: 이게 뭐예요?
3: 저게 춘화전이라는 조선시대 동전이에요. 네. 동전에 보면 네 가지 그 성관계 체위가 나오잖아요.
2: 맞아요, 네 가지가 있어요.
3: 체위가 나오는데. 이 동전 가지고 뭐를 했을까? 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정조 이후에 이 춘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저것들을 만들어서 왕족이나 양반과 결혼하기 직전에 아마 그때쯤 보여준 것 같고 그 왕가나 양반가에서는 이 종족 보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일찍 결혼하고 네. 근데 그 결혼 나이가 지금 한 13살, 4살, 5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2차 성징 거치면서 적당한 나이에 보여준 거죠. 저걸 모르면 그때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때도 이미 성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0: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3: 그렇죠.
0: 사실 다들 생각은 하지만 막상
3: 네, 입 밖으로 좀, 나오기가 네,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성관계는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질환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고 사정을 하는 것. 이렇게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성관계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바깥에 소프트한 얘기도 해주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죠.
1: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면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다른 이제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을 때 마주치지 않아도 그럴 때라도 얘기를 좀 던져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부끄럽거나 민망하다면 아빠가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책을 건네주면서 추천을 해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많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1: 어렵습니다. 네, 저의 딸이 저도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이게 참 그렇습니다.
2: 맞아요. 네,
0: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2: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막 호들갑을 떨고 아, 어쩌면 좋아,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0: 안 되지.
2: 거.
0: 안 되죠. 네. 동공지진 하지 말고 그냥 네.
6: 쿨하게, 담백하게 내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좀 그런 화법으로 풀어가면 네. 되겠다.
0: 근데 오히려 선혜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2: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0: 약간 교장 선생님처럼 톤이 쿠나 말씀처럼 높낮이가 없이 계속 한 톤으로 쭉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네. 어떤 상황에서도 뭐 담담하게 네.
2: 확실히 딱 셋이라서 그런지 클래스가 달라요.
0: 근데 사실 뭐 처음에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아,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와. 얘기하지 마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설득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쌤 씨가 유일하게 어머니랑 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4: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솔직히 여자친구 언제나 집 데리고 와서 같이 관계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
4: 차라리 자기 집 자기 지붕 밑에 하는 게 안전하지. 자기도 안전하니까 네. 다른 데 나가서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빈약도 얘기 또 같이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어렸을 때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2: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실 조금 충격이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좀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4: 일단 책임감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성관계 아주 가벼운 거 아니라 이런 느낌 들었어요. 오. 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어머니 입장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게 되고.
1: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 안 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이랑 돈에 관한 교육이에요. 경제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정말 입 밖에 잘 올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사실 피해가 더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이런 성에 대한 대화 자체가 덜 위험한 방식으로 성 경험을 하게 되고 피임도 더 많고

0: 높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도 좀 해보고 혹은 동의나 거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아이가 자기가 미리 준비해본 대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와 교육은 성적으로 빨리 깨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1: 선혜 씨 아이들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2: 남자친구는 없고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 뭐 생기는 정도?
1: 좋아하는 마음, 네. 좋아하는 뭐.
3: 근데 뭐 이미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치.
2: 그럴까?
1: 원래 부모만 몰라요. 원래 부모만 모를 수 있어요.
2: 부모만 네. 모르나?
1: 그 우리 때도 아름아름 좀 이렇게 다 사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비밀이었지. 그쵸. 우리끼리만 아는. 근데 옛날에 사실 결혼 전에는 동거도 대놓고 못했습니다. 요새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정규 씨 딸 동거 허용합니까?
3: 와. 아니.
1: 허용해요? 네. 요즘에 대부분 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추세예요.
3: 와, 근데. 아니. 저희 딸이 안 하지 않을까요?
1: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2: 아빠의 희망이다.
3: 아니,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
1: 아이, 그건 희망이지. 예. 네.
2: 또 이제 아이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끼리 같이 얘기하면 남자친구랑 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 이제 또 막 생각만으로도 막 난리가 나죠. 네.
1: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험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성이 된 자녀가 이성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간다. 자, 요즘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0: 여보세요?
1: 아, 아빠.
2: 어, 왜?
1: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로.
2: 어?
1: 우리 첫 기념일인데.
2: 첫 기념일? 형. 아니, 근데 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첫 기념일이랑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야, 좀 당황스러운데?
1: 아, 그래도 나 이제 성인이잖아. 남자친구도.
3: 아, 말도 안 돼!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4: 아, 친구야.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4: 아, 친구야.
2: 야, 아직은 애. 아직은, 야, 나. 아직은 야, 너 생일 안 지났지?
1: 그럼 당일치기면 허락해줄 거야?
2: 아, 당일치기?
4: 어머, 어머.
2: 그러면은 당일치기, 일단. 당일치기는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아빠한테 스케줄표 가져와야 돼. 당일치기. 근데, 1박 2일은, 야, 좋아. 새벽에 오는 것까지 돼.
5: 당일치기는 뭐, 다른가? 다른가?
6: 당일치기 괜찮은데, 자고 오는 건 안 된다.
2: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해서 안 돼. 라고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감정이 먼저 이렇게, 안 된다라는 느낌 먼저 딱 들고, 배신감?
6: 이미 지금 정신 혼미 생각할수록 화가 나.
2: 다음 날 보면 되고, 그 다음 날 또 보면 되고, 계속 보면 되잖아요. 뭐 어떤 경험이든 해결해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나?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7: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하고 1박 2일 놀러 가도 돼?
8: 걔가 가재? 아니, 네가 가자 그랬어? 엄마한테 뭐
3: 외박하면서 만난다고
8: 이런 얘기는 안 했었잖아. 외박했었던 거야? 그동안도? 혹시?
7: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잖아.
8: 어쨌든 엄마만 알지? 너무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기분 낸다고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신하게 있다 와라. 알았지?
7: 응, 알겠어. 그럼 나 가도 돼?
8: 뭐 갈 거라고 마음 먹었잖아, 너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래도. 근데 어떻게 가지 말라고 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6: 어차피 안 간다고, 아, 가지 말란다고 갈 거라니까. 아니까.
8: 그래, 이제 애들 또 성인이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잘 다녀오고.
6: 엄마 그래도
8: 진짜 잘 챙기고. 가서 즐거운 거, 좋은 거 많이 보고 재밌게 놀다 와. 갔다 빨리 와라.
6: 그러니까 지금 자아가 지금 두 가지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보내고 싶은 마음과 너무 싫은 마음.

0: 시기니까 주구장창.
1: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얘기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얘기라기보다 통보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그래야 되겠나? 뭐 젊었을 때 연애해보고 이랬던 것들이 다 잊어질 줄 알았는데 안 잊어져요. 나이가 들어도 다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들어요.
2: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니?
3: 아니요. 아버지한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죠.
2: 나한테? 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 괜찮아. 아빠는 적극 권장이다.
3: 근데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죠?
2: 엄마한테 왜 들키니? 알아서 할게,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응. Don't worry, be happy.
4: 이야!
5: 아빠 방송 약간 의식하신 거 아니죠?
6: 그치, 카메라 의식하신 것 같아.
2: 그럼요, 좋죠.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 네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여자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길 권장합니다. 성인식만 지나면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학교 한 12살쯤 됐을 때 제가 해줬던 것 같아요. 만약 여자친구가 생겨서 잠자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콘돔은 필수다. 아마 일단은 남자를 만나봐야 되겠고.
5: 아, 남자를 만나봐야 되
2: 남자의 집안도 봐야 되겠고.
5: 집안도 보시라고.
6: 달래, 달라지셨어요. 아버님, 아까랑 달라요.
7: 달라, 달라.
2: 딸 키운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을까. 좀 이기적입니다, 그런 쪽에서. 네.
5: 솔직하시다.
8: 네. 확실히 온도차가 좀 있어요.
5: 많이 있어요. 네.
6: 아, 근데 진짜 남녀 같지가 않아요. 아. 지금 몰입하게 되는데 네. 많은 생각이 들죠?
5: 네. 다들 좀 이렇게 쿨한 척 하시지만 막상 이제 예, 들여다보시면은 너무 밤새도록 걱정하고 좀 잠 못 주무시지 않을까.
6: 그러니까
5: 걱정돼서.
8: 예. 예. 저는 영상을 보는데 질문이 나오자마자 머리가 아픈 거야. 아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생각도 하기 싫어.
9: 아, 다들 왜 그러세요.
6: 네. 자, 그럼 여기서 상황극을 한번 몰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유 씨가 딸을 하고 정규 씨가 아빠를 해보면 좋을
8: 것 같아요. 네.
6: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오, 사랑하는 우리 딸 진리야, 무슨 일이야?
10: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나 남자친구 생긴 거 알지?
6: 말 안 한다.
8: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끊은 거야?
9: 웃겼어?
8: 여보세요?
10: 아니.
8: 잠깐만. 아빠 잠깐만. 그래. 뭐.
10: 배낭여행 간다고 돈만 모아놓은 거 그래, 있잖아.
8: 그래도 열심히 모았지.
10: 사실 나 남자친구랑 가거든?
8: 여보세요?
6: 듣기 싫어 지금. 아빠는 듣기 싫어요.
8: 여보세요? 네.
10: 걔랑 가는 게 제일 편해.
6: 어머. 아빠 친구다. 아빠 친구이다.
8: 아빠랑 엄마가 너 혼자 가기 외로울까 봐 같이 끊었어. 그 똑같은 변명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뭐 이참에 그냥 같이 우리 한번 즐겁게 지내보고 오자.
10: 날짜 바꿨어.
8: 여보세요?
6: 아빠가 엄청 집요해요. 이 집은 아빠가 어우 큰일입니다. 여행을 따라온대.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예. 네. 큰일 났네요.
8: 아, 머리 아파.
11: 네. 그 여행 갔다 오면 고혈압 때가 그럴까요?
6: 살이 빠질 수도 있어.
8: 응급실
9: 쓰러질 수도 있죠. 네.
6: 자, 이번엔 그러면 샘 씨가 아빠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샘 씨 아들 윌리엄이 돼볼게요.
8: 네. 네.
6: 아빠! 아빠 지금 돈 좀 붙일 수 있어요?
9: 어?
6: 아빠 돈 좀.
9: 잠깐만. 야, 윌리엄. 야, 먼저 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6: 아빠. 하이. 헬로.
9: 하이.
6: The money. Right now.
9: Money?
6: Yeah, right now.
9: 아니, 너는 뭘 필요해?
6: 아이, 아빠, 나 실은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 나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진짜 쿨하잖아. 방송에서 아빠 다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우리 다 이해해준다고 하니까.
9: 알았어. 아,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6: 네.
9: 내가 현금 줄 테니까 다른 것도 챙겨줄게.
6: 그럼 돈이랑 뭐 카드도 주려고요?
9: 아, 카드는 아니고 콘돔.
6: 아, 아빠 지금 갈게요. 네, 바로 가게 됐지.
8: 콘돔에
6: 돈도 주고 콘돔도 주고.
8: 사실 그 뭐 여행은 사실 누나 이제 소시적에는 지금 이제 형님이랑만 다니셨잖아요.
6: 저는 유일하게 여행 간 남자 우리 남편.
8: 역시. 예. 네.
6: 결혼 이후로. 정규 씨는 어때요? 여행 좀 많이 다니셨어요?
8: 저는 뭐 네. 여행을 안 다녀봤죠. 네, 제
6: 유일하게 아내분하고만.
8: 그럼요. 아내가 제 삶의 전부죠.
6: 그러니까 결혼 이후로 합시다.
8: 사랑해.
6: 우리 두 선생님 답변도 되게 궁금합니다.
12: 그럼요. 양가가

0: 감정 많이 들죠. 그리고 근데 뭐 저도 저희 아이의 성격을 알지만 뭐 말린다고 뭐 말릴 수 있는가? 그거
1: 맞아요.
0: 참 불가능한 얘기고 뭐 외박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랑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다행 아닌가 싶어요. 아예 모르고
1: 맞아요.
0: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벼락처럼 맞는 것보단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를 그래도 잘 귀담아 들어줄 것 같긴
1: 아니,
0: 합니다.
1: 그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오늘의 포인트는 아이가 나한테 얘기해준다는 게 너무
2: 맞아요.
1: 고마울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것도
0: 그렇죠.
1: 예방할 수가 없으니까.
3: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학생들의 첫 경험이 뭐 이런 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가
1: 몇
3: 될까?
1: 살인지.
3: 이런 통계가 좀 있나요?
2: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첫 성경험 나이는 한 19세에서 20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일반 청년들의 첫 경험은 좀 늦게 나타나고요. 요즘 오히려 더 문제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실제로 하는 나이보다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정보나 포르노를 받아들이는 나이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죠. 성교육을 미리 해주면 이제 성에 대한 그런 노출이나 왜곡된 생각을 막을 수 있죠.
1: 부모님과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실제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뭐가 궁금한지 물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립 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부모의 첫 성교육 자문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1: 아, 우리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시군요.
4: 오늘 주제가 성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대답하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는 그 대답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실제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5: 네. 이번 달까지 하나가요?
6: 마지막 연애가 한달 전?
4: 한달 전쯤? 네.
6: 원래 초등학교 때도 연애를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안 치기 때문에.
1: 이제 애기들이다.
7: 성
1: 초등학생.
7: 긋네, 성 그거.
5: 중학교 1학년 때딱한번 있어요. 중학교 가면은 애들이 막 손도 잡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
6: 중학교 때부터.
0: 네, 맞아요.
1: 그치.
0: 캐식도 하고.
4: 사실은 어른들은요, 학생들이 성관계를 굉장히 모를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5: 너무 틀린 것 같아요.
4: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네.
6: 10명 중에 한 명? 한명 정도가 그냥 모를 거예요. 나머지는 9명은 다 알아요.
5: 성교육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받았었는데, 그 전에도 애들은 이미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그러면 혹시 성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수 있나요?
6: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속에 좀 들어가는.
5: 서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고, 사랑?
0: 데스티니.
1: 운명처럼.
6: 일단은, 아무래도 옷을 일단 벗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전화해가지고 부끄럽긴 해요.
5: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2: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7: 그러네요, 진짜. 피임과 인신 가능성.
4: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자녀와 소통하느냐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그 감정은 그대로 읽거든요. 성과 관련돼서도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1: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7: 맞아요.
1: 놀랐어요. 네.
7: 진짜.
3: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제는. 부모가 성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한 다른 외부적인 것들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1: 어떻게
3: 거를.
1: 저렇게 알지?
0: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자극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중학생으로 치면 성관계하는 비율이 한

0: 20%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0%가 넘어가요. 내 아이는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1: 그렇죠.
0: 그 생각 때문에 아이의 몸의 변화나 혹은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게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조건 얘기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2: 네, 애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신하면 뭐 배를 차면 된다든지 물구나무를 서면 된다든지 까만 물을 먹으면 된다든지 이런 속설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유튜브나 멀쩡한 뉴스를 검색해도 옆에는 이상한 짤들이 붙고 이러면서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성교육을 받아야만, 내가 그 책도 읽고 이렇게 좀 정보를 알아야만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해 주시고 좀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방금 영상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학생 때의 스킨십,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자, 솔직하게 써주시죠.
4: 아, 진짜 솔직하게요?
3: 네. 아, 진짜 오늘 너무 몰입하는데 지금. 아, 생각할수록. 자, 공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4: 왜요? 무슨 일 있나요?
3: 성희 씨, 네. 뭐예요? 30cm 거리 두기 뭐예요?
4: 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3: 계속?
4: 예. 네.
3: 계속 아무리 이성 친구라도 30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4: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가 선혜 씨랑 네. 있는 거리가 한 50c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3: 큰일 났네, 큰일 났네.
4: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 이게 다 해봤기 때문에.
5: 근데 네. 물리상 30cm면 네. 손은 잡아야 되는 지금 거리가 아니에요?
4: 안 돼요, 안 돼요.
5: 손 안 돼요?
4: 손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5: 멈출 수가 없어요.
4: 그 다음 진도가 나오면 또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3: 그게 사실이에요. 쌤 씨는 지금 알아서 하게. 안전하게.
6: 그 솔직히 내 몸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뽀뽀만 해. 근데 자기 키스 하고 싶으면 키스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아빠는 여자친구랑 키스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이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3: 근데 또 아들 엄마, 아들 아빠와 다르죠. 좀 그런 포지션이 네. 조금 다른 네.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2: 네, 저는 아들도 딸도 다 있지만 쌤 씨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손까지, 뭐 뽀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혹시 넘어갔을 때 죄책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0: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지시나 혹은 이제 딸하고 아들에게 약간은 이제 비대칭적인 어떤 맞아요. 사고들이 네. 있잖아요. 뭐 아들한테는 그냥 아주 짧게 말, 야, 너 사고 치지 마, 이러고 별 말 안 하고, 딸한테는 너 뭔가 좀 잘해, 이러면서 막 엄청 쫓아다니면서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비대칭적인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아들한테도 동의를 구하는 거, 거절 받아들이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딸한테도 딸이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거절할 줄도 알고
3: 맞아요.
0: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2: 스킨십이라는 게 어디까지만 이렇게 규칙을 세운다고 그게 상황에 휩쓸리면 금방 쉽게 무너지잖아요.
3: 맞아요. 어른도 근데 힘든데.
2: 그렇죠. 네. 어른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적 자극 받으면 막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는 그 왜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가속도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침대가 있는 방, 밀폐된 공간,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곳,
1: 위험해.
2: 그리고 왜 나가기 어려운 곳,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 어두운 야외, 이런 데는 가능하면 둘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좀 스킨십의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는 곳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게 네가 브레이크 잡기가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4: 일단 아무도 없는 집.
2: 네.
4: 절대 가면 안 됩니다.
3: 그러니까.
4: 절대 안 됩니다.
3: 그러니까. 네.
6: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 멘트도 네. 제일 위험하잖아요. 네.
3: 아니, 근데 네. 진짜 배가 고파서 한 끼 네. 그냥 라면만 먹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네. 부모가 안 계신 집에 그냥 놀러 갔다가 네. 숙제하러 갔다가 과제하러 갔다가 TV 보다가 뭐 노래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스킨십이 진행돼갖고 생각지 않았던 성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둘만 있는 공간은 좀 안 가는 게 좋다. 같이 만나라.

0: 맞습니다.
1: 그렇게 주는 게 좋죠. 우리 아까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성적 각본이론에 따르면 남자하고 여자가 성장 과정에서 다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태면 이런 거죠. 남자들의 각본이 키스가 시작일 때가 많아요. 초록불.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럴 때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에 반해서 경계 관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키스를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 그렇구나.
1: 그러니까 남자들은 초록불인데 여자는 노랑이나 빨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한 소통의 오류나 오해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멈춰라는 것과 그리고 네 마음 감정을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 여기 더 해도 될까? 요게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3: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어색하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대화 하나가 어느 시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자, 오늘 정말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숙제 하나 안고 돌아가는 느낌인데 오늘은 특별히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5: 윌벤, 제가 나나 집에 아빠 어렸을 때 봤던 책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다면 나나한테 여기로 보내달라고 할게.
4: 다 읽고 저도 한번.
5: 아, 알겠어요. 이게 다 읽고 넘겨줄게요.
2: 죄송한데 전 PDF 파일로 좀.
5: 아, 알겠어요.
4: 다 궁금해하거든요. 네. 자, 오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방송을 아이랑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6: 상쾌해요.
7: 마음에 맞는 친구 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8: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4: 너무 위험한 거죠.
8: 좀 무서웠어요.
1: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4: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9: 안 돼.
4: 명백한 범죄다라고.
2: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3: 네?
1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3: 와.
1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3: 어떻게?
1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8월

0: 탈출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5: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4: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6: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저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아, 뒤에 가보세요. 여기 있어.
1: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0: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2: 으쌰! 으쌰! 네,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1: 아, 계십시오.
3: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 어우, 엄청나네요.
2: 아, 맛이 죽이네.
3: 9,000명이 몸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0: 알려주세요.
3: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0: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4: 해도 육룡이 나가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5: 네, 투파울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0: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최고의 요리 비결이 소개하는 박영란의 최고의 한식 레시피. 한끗 다른 비법이 담긴 보양식 한 그릇. 고소한 잣죽과 함께 먹는 잣죽 삼계탕부터 기본 재료로 건강하게 맛을 낸 새콤한 곁들이. 오래 보관해도 식감이 살아있는 아삭한 연근 피클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 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7: 안녕하세요. 체오비의 아들 광입니다.
8: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7: 네, 선생님
8: 네,
7: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7: 선생님, 이땀 뻘뻘 흘리는 더운 여름에, 이 여름에 특히 힘든 시기인데요.
8: 그렇죠.
7: 원기가 약할 때, 이 기가 허할 때, 입맛이 없을 때 삼계탕을 꼭 찾게 되거든요.
8: 그렇죠. 예.
7: 이 말복을 앞둔 잣죽 삼계탕 재료 한번 볼까요?
8: 네. 삼계닭이고요. 영계로 500에서 60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500g짜리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약재가 들어가거든요.
7: 예.
8: 황기 들어가고요. 엄나무 들어가고
7: 오.
8: 삼계탕이니까 이제 삼이 들어가죠. 그죠?
7: 예.
8: 네. 부재료로 이제 찹쌀 들어가고 대추, 그다음에 마늘.
7: 예.
8: 밤, 그러니까 마른 거 들어가도 되고, 오늘 저는 그냥,
7: 예.
8: 젖은 밤.
7: 젖은 밤, 생밤.
8: 예, 생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파 있으면 되고요.
7: 네.
8: 오늘 이제,
7: 특히 오늘 특별히 잣죽을 만들어주신다고.
8: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잣죽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잣죽을 삼계탕을 끓여서 잣죽을 같이 넣어서 먹는 그런 삼계탕입니다.
7: 아주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더운 말복을 이겨내는데 으뜸인 잣죽 삼계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일단 이 연계를 보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계탕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자, 오늘은 이 연계를 준비하셨다고요.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8: 이제 닭이
7: 네.
8: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500에서 600g 정도 준비하셔야지 닭이 부드럽기 때문에
7: 네.
8: 오늘 500g 정도짜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7: 그럼 일단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8: 네.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7: 그럴까요?
8: 할게요. 네.
7: 자. 이렇게 생닭을 사와도 저희가
8: 네.
7: 손질할 부분이 이제 생기잖아요.
8: 그렇죠, 그렇죠. 날개 부분을 이렇게 이제
7: 예.
8: 잘라주시고요. 예.
7: 날개 끝쪽은 또안 먹으니까, 그죠?
8: 예. 이쪽은 이제 안 먹죠?
7: 예.
8: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여기 꽁지?
7: 맞아요. 꼬리
8: 예.
7: 부분을.
8: 여기에 기름이 많아요.
7: 맞아요.
8: 그리고 이렇게 벌려보면은 여기 기름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7: 네네.
8: 예, 요거 떼어주시면 돼요.
7: 아, 요것도 깔끔하게. 예. 사실 삼계탕 이 국물이 예. 좀 깔끔하고 담백하면 좋잖아요.
8: 그렇죠. 예.
7: 그리고 뼈 있는 부분
8: 안에
7: 그렇죠?
8: 보면 이제 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예. 안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네.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씻어주시면 돼요.
7: 요 정도 크기의 닭이 예. 딱 그냥 한 끼에 먹기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지도 않고 예, 적지도 않고.
8: 예. 너무 크면 또 남기게 되니까는
7: 맞아요.
8: 그래서 보통 이제 500에서 600짜리를 많이 쓰는데 500g 하면 그냥 성인 한 명 그냥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7: 사실 네. 뭐 이 과정에는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과정이잖아요.
8: 네, 네, 네.
7: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음식 네.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8: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깔끔하고 잡내가 없어져요.
7: 그러게요. 네. 지금 이렇게 헹궜는데도 네, 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8: 씻었는데 또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 그러게요.
8: 네.
7: 자.
8: 손질을 했고요.
7: 네.
8: 손질하고 이제 닭은 손질했는데
7: 네?
8: 이걸 끓일 때 이제 네. 국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7: 네.
8: 근데 오늘 이제 물 대신에 황기하고 엄나무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7: 삼계탕 끓이실 건가요?
8: 네. 끓일 거거든요.
7: 네.
8: 그래서 그러면 이걸 먼저 올려놓을까요?
7: 그럴까요?
8: 네네.
7: 자, 그럼 여기서 도마 위에서 이걸 먼저 넣고 한번
8: 네.
7: 끓여볼게요. 물은 네. 얼마큼 하면 될까요?
8: 물은 좀 넉넉히 준비하시면 돼요. 한 4리터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50분 정도 끓일 거기 때문에 물이 좀 넉넉해야지 돼요.
7: 네.
8: 예, 그래서 물에다가 엄나무를 먼저 넣겠습니다.
7: 이제 엄나무를?
8: 네, 엄나무.
7: 예.
8: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쪽 정도 넣으시면 돼요.
7: 2쪽?
8: 엄나무, 네. 그다음에 이제 황기.
7: 저는 처음 봐요, 선생님.
8: 예. 이거 황기는
7: 예.
8: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그럴 때 되게 좋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재거든요.
7: 네.
8: 그래서 이렇게만 올려서 이제 50분 끓기 시작하면 50분을 끓이시면 아주 누르스름하게 이제 약재 물이 나오거든요.
7: 오. 예. 자 그럼 한번
8: 네.
7: 한번 맛있는 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불을 켠 상태에서. 불세기는 어느 정도 할까요, 선생님?
8: 처음에 끓기 시작하기 전에는 센 불로 해서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주시면 돼요.
7: 네, 이렇게 해서 한 네. 50분 정도
8: 네.
7: 끓이면 된다는 거죠?
8: 네, 네.
7: 끓이는 동안
8: 네.
7: 그럼 이제 닭 배 안에 좀 네. 채워봐야겠죠?
8: 네,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닭에다가
7: 네.
8: 지금 이제 인삼하고 이제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자, 그래서 재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8: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7: 맞아요, 맞아요.
8: 예, 그래서 이제 내용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7: 네?
8: 처음에 넣을 때는 삼을 먼저 넣어주세요.
7: 삼을?
8: 삼을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7: 삼계탕에 꼭 삼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8: 네, 그렇죠. 삼이 꼭 들어가죠.
7: 예.
8: 예. 그 다음에 이제 밤을,
7: 예.
8: 밤을, 생밤 오늘은
7: 맞아요.
8: 이제 세 개 정도 넣고요.
7: 근데 이 말린 밤을 또 황기리라고 또
8: 네.
7: 하죠.
8: 네네네.
7: 그게, 그걸 갖고 계신 분은 이걸
8: 불려서 넣으셔도 돼요. 불려서 넣으시면 네. 돼요. 불려서 넣으시면 되고, 얘는 그냥 넣으면 되고요.
7: 예.
8: 그 다음에 대추도 이제 세 개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찹쌀을 넣는데,
7: 예.
8: 찹쌀을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잘 안 익어요.
7: 예. 아, 이게. 맞아요. 오래
8: 네.
7: 걸려요.
8: 네, 잘 안 익으니까는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죠. 이제 너무 꽉꽉 누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한 세 번 정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7: 세 번 정도?
8: 네.
7: 세 번 정도 넣는 게 그냥 또 한 끼에 먹기 적당한 정도, 그렇죠?
8: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밥을 더 넣고 싶으면 나중에 국물에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오늘
7: 네?
8: 같은 경우는 이제 잣죽이 들어가니까.
7: 맞아요, 맞아요.
8: 네, 잣죽이 들어가니까.

0: 잠깐 좀 이제 그만두셔도 되죠. 그죠?
1: 네.
0: 요만큼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1: 네.
0: 다음에 오늘은 생, 이렇게 이제 그냥 찹쌀 불린 걸 넣었는데,
1: 네.
0: 요거를 이제 쪄서, 찹쌀을 쪄서 넣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하실 때는
1: 네.
0: 찹쌀을 쪄서 이 뱃속에 넣으면 좋아요.
1: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좀
0: 네네.
1: 줄어들 것 같고,
0: 네네.
1: 다 크게 따라서 넣는 양도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1: 네.
0: 네.
1: 이거 잘, 이제 오므려야
0: 네, 오므려야
1: 되는데.
0: 되는데, 안에 이렇게 보면은
1: 네.
0: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옛날에는 막 묶고 막 이렇게도
1: 맞아요,
0: 하는데 그럴
1: 맞아요.
0: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 다리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가볍게 쏙
1: 어?
0: 들어가는 부분이
1: 네,
0: 있거든요.
1: 지금 화면에
0: 이게
1: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이 부분
1: 네.
0: 여기도 힘이 저기 좋은 분들은 이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뚫어지는데
1: 예. 네,
0: 우리는 뭐 이제 칼로 하도록 할게요. 네,
1: 칼로
0: 칼로
1: 하셔도
0: 이렇게
1: 돼요. 예.
0: 여기를 칼로 이렇게 이제
1: 아마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화면
0: 네네
1: 보고 하시면
0: 예예예
1: 되고요.
0: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칼로 이렇게 좀 칼집을
1: 아,
0: 내주시고
1: 이렇게 해서 다리를
0: 네, 예. 여기다
1: 꼬아주네요.
0: 그냥 꼬아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1: 빠지지 않게끔.
0: 예. 이렇게 하면 그냥
1: 오,
0: 간단하죠.
1: 그러게요.
0: 예.
1: 네. 자, 그러면
0: 이렇게
1: 선생님, 이제
0: 해볼,
1: 닭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밑국물이 잘 끓고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닭을 한번 넣어봐야 될 텐데. 자, 50분 전 저희 끓여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0: 예.
1: 우와. 아주 진하게 우러나는데 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0: 그죠, 예. 그러니까는 당귀라든가 이런
1: 네.
0: 한약재가 들어가면 한약 그 냄새가 많이 나갖고 어린이들은 싫어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근데 요렇게 하면 어린이들도 엄청 냄새 안 나니까 한약 냄새가 안 나니까는
1: 네?
0: 그렇지만 효능은 좋고.
1: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향이 근데 구수하면서도 그쵸?
0: 네.
1: 오.
0: 그래서 막 이렇게 피로 회복,
1: 네?
0: 그다음에 원기도 회복해주고, 그다음에 간에 되게 좋아 이게요. 이 엄나무 같은 게 특히.
1: 이 여름철에 좋겠네요, 또.
0: 네. 그래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1: 네?
0: 예.
1: 자, 한번 이걸 건져내 볼까요,
0: 예.
1: 그러면?
0: 건져내고
1: 네.
0: 저기 앉히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거를
1: 네.
0: 일단 이제 그냥 앉히세요.
1: 아, 바로.
0: 네. 앉히시고.
1: 자, 그럼 이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0: 네.
1: 우린 물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0: 아, 네, 우린 물을.
1: 예.
0: 그러니까 왜냐면 얘랑 끓이는 시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1: 예.
0: 미리 충분히 우려놓는 게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전날 찬물에다
1: 네.
0: 만드는 날 그냥 끓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더 좋은 효능이 더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1: 네, 그럼 제가 한번 부어드릴까요?
0: 네, 거기다 부어주세요.
1: 예.
0: 넉넉하게.
1: 얼마큼 부을까요?
0: 넉넉히 이만큼 넣어주세요.
1: 자,
0: 네.
1: 닭들이 좀
0: 예,
1: 잠길 수
0: 잠길 정도.
1: 있게끔
0: 그렇죠.
1: 이 정도 괜찮나요?
0: 네네네. 그 정도
1: 살짝만, 살짝만 다리가 조금 올라온 정도로만.
0: 예. 이렇게
1: 자,
0: 해가지고 이제
1: 예.
0: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요 상태로 한몇분 정도 끓이면
0: 아,
1: 될까요?
0: 요거는 이제 50분 정도 요것도 끓여주시고요.
1: 네.
0: 좀 육질이 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50분 안 끓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부드럽게 이제 삼계탕을 드시고 싶으면 50분 끓이시면 딱 좋습니다.
1: 선생님, 그러면 닭이 맛있게 익는 동안 저희 잡죽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0: 예. 이제 맵쌀을 먼저 갈아야지 되고요.
1: 네.
0: 맵쌀에다가 그다음 맵쌀을 이제 끓여서 죽을 만들다가 그다음에 잣을 넣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맵쌀 불린 맵쌀을
1: 네.
0: 동량의 물을 넣고 갈도록
1: 자, 이거
0: 하겠습니다.
1: 불리는 건 어느 정도 불려주면 될까요?
0: 불리는 건한 30분 정도 불리시면
1: 30분
0: 되고요. 네, 30분
1: 정도.
0: 정도.
1: 자,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1: 아니, 사실은 저도
0: 네.
1: 물론 삼계탕도 그렇고, 근데 뭐 음식을 먹고 나서 항상 이 죽이 땡길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예.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샤브샤브 먹고 나서도 저는 죽국 먹거든요.
0: 이제.
1: 그래서 오늘도 이 삼계탕 먹고 나서 이 잣죽까지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밥을, 그러니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또
1: 예.
0: 좀 전분이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이제 든든하고 잘 먹었다 이런
1: 맞아요,
0: 느낌이
1: 맞아요.
0: 들잖아요. 지금 이제 쌀 불린 쌀하고
1: 네?
0: 이제 같은 양에 물을 넣어주세요.
1: 동량의 물을
0: 예, 물
1: 넣으시고.
0: 넣고 요걸 이제 갈아주세요.
1: 아, 잣은 안
0: 따로
1: 넣고.
0: 이제 같이 넣으면 분해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쌀 따로 갈고 그다음에 잣
1: 네.
0: 따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1: 자.
0: 네.
1: 이거 곱게 갈면 되나요?
0: 네, 곱게 갈아주세요.
1: 네.
0: 여기다 따라주세요.
1: 곱게 갈렸어요,
0: 네.
1: 선생님.
0: 그러니까 이제 조금 씹히는 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거칠게 갈으셔도 되고요.
1: 네.
0: 오늘은 이제 곱게 이제 저희가 갈았고요.
1: 네.
0: 요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1: 네.
0: 이제 잣을 갈도록 할게요. 네,
1: 잣은요.
0: 잣도 이제 여기다 놓으시고요.
1: 네.
0: 잣 동량으로 이제 고게 반 컵이거든요.
1: 네.
0: 반 컵에 물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1: 이렇게 똑같이
0: 네.
1: 동량으로.
0: 예.
1: 근데
0: 거기다 조금 저 이렇게
1: 조금
0: 이렇게
1: 덜.
0: 해서 여기서 이제 갈아주세요.
1: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따로 가는 이유가
0: 분리되기 때문에.
1: 분리되기
0: 네, 여기 이제
1: 때문에.
0: 지방이 들어있으니까는
1: 네.
0: 이렇게 같이 끓이다 보면은 같이 하면 분리돼서 이제
1: 네.

0: 갈아주시는 거예요.
1: 자, 선생님 다 갈린 것 같은데요. 네.
0: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넣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따로 요거를 먼저 끓인 다음에 이제 넣는 거예요.
2: 오, 알겠습니다.
0: 네. 얘를 자. 먼저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얼른 저어주셔야 돼.
2: 이렇게 하나 얼마나 저어주시면 될까요?
0: 얘가 이제 농도가 이제 되직해질 거거든요. 네네. 예, 지금 되직해지고 막 있어요. 예. 네. 예.
2: 선생님, 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네. 되직해졌어요. 농도가 났는데요. 네. 지금 아까 물을 붓고 한 몇 분 정도 저희가 끓인 거죠, 이렇게?
0: 이제 끓을 때 한 7분 뭐 이 정도는 끓이셔야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죽이어도 밥하는 것처럼 끓으면은 불을 줄여갖고 좀 뜸을 들이는 것처럼 좀 한 1분 정도는 또 그냥 또 놔두셔야 돼요.
2: 네, 지금 예. 약불로 하고 네. 있고요. 예.
0: 끓으면 이제 얘를 불을 끄세요.
2: 아, 예, 이제 끕니다.
0: 불을 끄시고, 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막, 죽이 끓고 있을 때, 센 불에 끓고 있을 때, 잣갈은 걸 넣으면 얘가 다 금방 다 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을 끄고 이제 조금씩 얘를 천천히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2: 그럴까요? 네. 한 번에 다 끼얹는 게 아니네요.
0: 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좀 되직하잖아요, 이것도 그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2: 자, 두고 있을까요? 네.
0: 천천히 섞어주시면 네. 돼요.
2: 선생님, 네. 저도 잣죽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네. 잣죽의 네. 맛은 어떤지 네. 선생님 드셔보셨으니까. 아, 뭐.
0: 너무 고소하고 예. 먹고 나면 입안에 막 그 향이 예.
2: 그리고 저 무엇보다 예. 속이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0: 예.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너무 잘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이제 섞어서 불 제가 이제 약하게 해놨어요.
2: 자 이렇게 저희 또 예. 자쪽이 네.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됐고요. 옆에는 네. 또 맛있는 네. 삼계탕이
0: 예 아이고
2: 우와 네. 다 익었어요. 네. 50분 정도 저희가 네. 끓였는데 예. 완벽하게 익은 거죠.
0: 네. 이렇게 이제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이제 네. 핏물이 안 나오면은 네. 이렇게 핏물이 안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쏙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다 익은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예. 예. 예.
2: 자
0: 예.
2: 그럼 한번 옮겨서 담아볼까요
0: 네.
2: 이제?
0: 담아볼게요. 네. 네. 담아보겠습니다.
2: 네. 이야. 아주 한 마리가 그냥 튼튼하게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맛있는 약재에서 우려낸 국물을 이렇게 넣는데 국물이 얼마나 깔끔하고 담백할까요, 선생님? 깊은 맛이 나면서.
0: 예, 아주 저기 깔끔하지, 시원하고. 아,
2: 그러게요, 그러게요.
0: 그래서 이렇게 국물을 이제 내가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국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잣죽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2: 와, 이것도 새롭네, 그쵸?
0: 이거 한번 드시면은 막 잊지 못할 맛이에요.
2: 아, 그러게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죽은 뭐 이제 넉넉하게 더 넣으시고 싶으면 더 넣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야. 그래서 이걸 이제 드실 때 이제 싹 풀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를 조금 이제 올려주시고요.
2: 아직 국물이 진한 게.
0: 여기다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추 넣고 네. 이제 드시면 되죠. 네.
2: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잣죽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잣죽 삼계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걀 날개 끝 부분과 꽁지 부분을 제거하고 내장과 기름도 제거한 뒤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과 엄나무, 황기를 넣어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황기와 엄나무는 전날 찬물에 담가놓고 끓이면 진한 맛이 더 잘 우러나와요. 닭 뱃속에 수삼, 밤, 마늘, 대추, 불린 찹쌀을 넣고 닭다리에 칼집을 넣어 다리를 꼬아주세요. 냄비에 닭을 넣은 뒤 끓인 미국물을 붓고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는 동안 믹서에 불린 맵쌀과 물을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에 잣과 물도 따로 곱게 갈아줍니다. 잣과 맵쌀을 같이 갈면 잣기름이 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갈아주는 게 좋아요. 냄비에 간 맵쌀을 넣고 저어가며 끓이다가 간 잣을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닭을 넣고 삼계탕 국물을 담은 뒤 잣죽을 담고 송송 썬 대파를 올리면 잣죽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2: 선생님, 이 연근은 조림 대신 새콤달콤한 피클로 만들면 밥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곁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동글동글 한 입에 쏙 즐길 수 있는 연근 피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연근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매실을 같이 넣어서 이제 피클을 만들 거거든요. 네네. 레몬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강, 그다음에 향긋한 깻잎이 들어갈 거예요.
2: 네.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고 선생님, 보통 우리가 이 피클을 만들 때 물을 사용하는데 네네. 선생님은 조금 특별한 물을 사용하신다고요?
0: 네네. 제가 다시마 우린물을 네. 감칠맛이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음식 할 때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거기에 또 이건 뭐죠, 선생님?
0: 이거는 피클 만들 때 들어가는 네. 이제 향신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뭐 겨자 씨도 들어가고 통후추, 네. 뭐 정향, 뭐 계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네. 독특한 향이 나면서 아주 뒤끝이 깔끔한 이런 피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없을 때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 피클링 스파이스가 없을 때는 그냥 통후추하고 월계수잎 요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2: 네. 네. 자, 비주얼은 물론 맛까지 상큼해서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연근 피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네. 그러면 이제 연근을 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연근이 이제 요즘 이제 햇 연근이 막 나왔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이제 보통 조림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약간 도톰하게 썰는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피클 할 때는 너무 두껍지 않게 얄팍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2: 저도 연근 원래 잘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연근 피클은 진짜 찾아먹게 되더라고요.
0: 네. 이렇게 이제 썰어가지고 예. 썰어서 이제 데치도록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이 많이 나와요 이게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전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다 전분이 좀 빠지면 예. 이걸 이제 한번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선생님 한번 네.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0: 데치면 이제 떫은 맛이 나거든요 얘가요. 예. 떫은 맛도 제거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근에 전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담그면 굉장히 뻣뻣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분을 한번 익혀주는 거죠. 살짝 익혀주면은 아주 부드럽게 예. 연근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2: 저희가 끓는 물에 지금 넣었죠.
0: 네네.
2: 네. 이건 뭐예요, 선생님?
0: 식초거든요. 식초를 예.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2: 식초를 넣으면 조금 달라지나요? 네.
0: 식초를 넣어야 떫은 맛이 더 없어져요.
2: 아, 네. 연근 특유의 그 약간 떫은 맛이 있긴 한데 네. 그걸 식초가 이제 잡아준다는 거죠?
0: 네. 그것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요. 깨끗한 예, 깨끗한 이런 색깔이 되거든요. 예. 여기서 너무 많이 익혀주지는 않고요. 겉에 있는 전분이 그냥 응고된 데 이렇게 이제 익는다 요 정도까지만 예.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네. 넣은 후에 한 30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길어야 1분 내로 이제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찬물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헹궈주세요.
1: 자, 한번 헹궈볼게요.
0: 네.
2: 자, 장아찌 네. 절인 물이 중요하듯이.
0: 네, 네, 네.
2: 자, 오늘 특별한 재료를 준비하셨는데 다시 국물을 준비하셨어요.
0: 네. 이제 다시마 네. 저기 밑국물 네. 준비했고요. 요거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탕 넣고요.
2: 네.
0: 설탕 넣고
2: 요거 이제 불 끈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0: 이제 불 제가 이제 올릴 거예요.
2: 살짝 올리면서 네.
0: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 들어가는 거 이제 될 수 있으면
2: 네.
0: 천일염 굵은 소금 예.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2: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0: 네. 그럼 금방 녹거든요.
2: 네.
0: 예. 이렇게 녹으면 이제 끓으면 네. 끓으면 식초 넣고 네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끓으면 네. 끓으면 이제 식초를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2: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네. 넣어주시고
0: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끓기 시작하면은 네. 끓기 시작하면은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월계수잎도 이제 같이 넣어주세요.
2: 네, 네.
0: 월계수잎을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렇게 꺼주세요.
2: 네. 네.
0: 끄고 한김 나가면 뜨거울 때 봐줄 거예요.
2: 아, 한김 네. 나가면?
0: 네, 그럼.
2: 자, 이렇게 이제 네. 끓었고요.
0: 네.
2: 자,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0: 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물기가 빠졌잖아요.
2: 네.
0: 이제 통에다 담으세요.
2: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연근 썰기만 했죠, 저희가. 한번 데치고.
0: 맞아요.
2: 식초 넣고.
0: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네. 레몬 이제 이렇게 한 개 넣고.
2: 중간중간.
0: 네, 깻잎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실.
2: 매실도 넣어볼게요. 네.
0: 요거는 3년 된 매실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아삭아삭해요.
2: 이 아삭아삭한 게 중요해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넣고 네. 나머지를 이제 좀 넣고 넣어주세요.
2: 네. 아까처럼.
0: 네. 레몬도 넣어주시고.
2: 예.
0: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생강 있었잖아요. 생강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깻잎 넣어주시고.
2: 네.
0: 그다음에 매실.
2: 매실. 이 중간 중간 또 매실 씹히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겠어요, 선생님.
0: 예. 그래서

0: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활용도가 되게 많아.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네, 단초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부어볼까요, 그러면?
0: 네, 네.
2: 선생님, 근데 이렇게 뜨거울 때 붓는 이유는 뭐예요?
0: 뜨거울 때 부면은 이렇게 채소에는 이렇게 무르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2: 네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넣어주면 그 무르게 하는 효소가 활성을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버주는 거예요.
2: 오히려 더 아삭하겠네요?
0: 네, 이게 이제 다 식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예. 시원한데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2: 네.
0: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바로 오늘부터 드셔도 돼요. 오늘부터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아마 석 달까지도, 세 달 뭐 이렇게 까지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는
2: 네?
0: 만드실 때 넉넉히 만드시면 좋고요.
2: 네.
0: 그다음에 이 용기는 뜨거운 걸 넣어도 되는 용기이기 때문에 이제 네. 여기다가 이제 한 거고요.
2: 이건
0: 이제
2: 예,
0: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
2: 네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0: 와. 지금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예. 똑같이 이렇게 담궜어도 지금 물이 조금 이 정도 안 잠겼잖아요.
2: 예.
0: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다 잠겨 이제.
2: 어, 그러게요. 네. 물도 좀 덜 생기고 그리고 선생님.
0: 네.
2: 그리고 색깔이 갈변하지도 않고 네.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살아 있어요, 여기 아삭아삭해요.
2: 예. 아니 색깔도 약간 누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아니네요, 선생님. 네.
0: 변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실하고 같이 드시면 좋고요.
2: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2: 오, 되게 기존에 먹었던 피클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이런 피클 같은 거는
2: 예.
0: 신맛이 들어가잖아요. 시고 달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짜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2: 간을 네.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된다.
0: 네, 네, 네.
2: 이 더운 여름에 네. 아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시원하게 이제 차갑게 해야 맛있죠.
2: 그렇죠?
0: 예, 예.
2: 자, 이렇게 새콤달콤 맛있는 연근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3: 연근 피클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근을 얄팍하게 썬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연근과 식초를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다시마 물, 설탕, 소금을 넣어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 식초, 피클링 스파이스, 월계수 잎을 넣고 끓으면 불을 꺼줍니다. 밀폐용기에 연근, 레몬, 깻잎, 매실 절임, 생강을 켜켜이 쌓은 뒤 끓인 단촛물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연근 피클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구수한 된장 양념에 자글자글 졸여 침샘 자극하는 호박 된장 지짐이부터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더덕 장아찌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4: 상당 마릿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0: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부분이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뿔이라고 생각해요. 뿔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0: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1: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0: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길이 진짜 시골길이라 이뻐요.
2: 타는 즐거움이 가득한 베트남. 첫 여행지는 오토바이 도시 호찌민입니다.
0: 진짜 베트남 골목을 보여드릴게요.
2: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좁은 골목 호찌민 햄에서 정겨운 풍경과 숨은 진미를 찾아보고요. 베트남의 곡식 창고이자 풍경 맛집 메콩 델타를 만납니다.
1: 계속 흔들흔들. 그래서 이 쌀국수의 이름이 흔들흔들 쌀국수라고 하네요.
3: 와, 이게 진짜 자연 그 자체다.
2: 올 여름 베트남 여행

0: 저는 항상 평범한 인생보다는 도전하는 미래를 꿈꿨는데요. 에너지 넘치는 이 도시 호찌민은 제 청춘을 걸어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최종락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5년 동안 살면서 여러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베트남에 살면서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어요. SNS를 통해 과분한 관심을 받았고 방송을 출연하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호찌민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죠.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일단 주차부터 하고요.
1: 아, 지금 여긴 주차장입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엄청 많은데 아무데나 주차하면 그냥 경찰분들이 가져가거나 혹은 훔쳐갑니다.
0: 베트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답게 오토바이도 넘쳐나는데요. 이런 호찌민 한가운데 소음도 매연도 없이 산책하기 좋은 거리가 있습니다. 호찌민 인민위원회와 사이공강 사이 대로에 조성된 보행자 거리입니다.
1: 여기는 호찌민 공무엔토의 워킹 스트릿입니다. 여기는 한국의 광화문 광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조금 썰렁하지만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를 우승했었을 때는 여기에 전광판도 설치되고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0: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 대표팀이 동남아 최대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날 풍경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로 돌아간 듯 신나게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도시 곳곳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여있는 저희 두 번째 고향 호찌민. 저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특히 오토바이로 가득한 도로엔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1: 베트남에서 운전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은 현지인보다 더 운전을 잘한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좀 더 골목골목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어서 좀 더 베트남 현지인분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베트남에선 오토바이를 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2: 헬로! 꼬맹 안녕!
0: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일 오토바이로 이동합니다.
2: 헬로!
0: 사람들 헬멧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나 스타일을 알 수 있죠. 호찌민의 진짜 매력은 이렇게 그들의 삶 가까이 다가가야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오토바이를 빌리려면 여권과 국제 면허증 등 필요서류를 제시하면 되고요. 비자 기간만큼 한국 면허증을 베트남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베트남을 제대로 여행하는 데 오토바이만큼 좋은 수단도 없죠.
1: 진짜 베트남 골목을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0: 구시가의 골목 헤메는 가로폭은 짧고 세로폭은 긴 튜브 하우스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프랑스 식민 시절 건물 입구 너비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던 정책 때문에 생겨난 건물입니다.
3: 자, 구멍 좁게 있는데 뒤로 쭉 있으니까 집이랑 집이랑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0: 좁고 높은 튜브 하우스들이 다닥다닥 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비좁은 골목길 햄. 호찌민의 인구 대부분이 이 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네, 보시면은 진짜 베트남 골목은 엄청 좁아요.

0: 많아서 오토바이로 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오토바이들이 골목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 골목길의 하나의 특징은 베트남에서는 골목길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골목길에 그냥 목욕탕 의자랑 책상을 깔아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와, 정신없죠? 네. 옥이라는 베트남 음식인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소라나 고동 같은. 여기 엄청 맛있고 유명하다고 하네요.
1: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금방 자리가 꽉 찼습니다. 호찌민의 골목 노점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고둥 노점은 언제나 인기 최고죠. 고둥 파는 집에서는 대부분 다른 수산물 요리도 같이 팔고 가격도 저렴해서 배불리 먹어도 부담이 없거든요.
0: 사장님, 뭔 거예요? 파우니요 뭐?
1: 호찌민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이 골목 노점은 미국의 유명한 음식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0: 이게 소라의 종류 중에 하나라 하네요.
2: 옥락,
0: 사우띠우,
2: 옥갸오,
0: 옥갸오,
2: 까나,
0: 까나,
2: 옥무,
0: 옥무.
1: 다양한 종류의 고둥과 게, 가리비 같은 다른 수산물까지 매일 새벽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것들로 골라온다는데요. 직접 개발한 메뉴도 15가지가 넘는답니다.
0: 만원어더의 파우뉴 남자예요. 와, 여기서 24년 동안 판매를 하셨대요. 아, 맨기야. 아, 처음에 24년 전에는 저쪽에서 팔다가.
1: 메뉴를 늘릴수록 손님도 많아졌고 어려운 형편도 나아졌다는 사장님. 아들 대학 공부까지 이 고둥으로 시켰대요. 20년이 넘도록 좁은 골목길, 뜨거운 불 앞에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리셨을까요? 사장님의 정성 어린 손맛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은 비주얼. 하지만 가격은 한 접시에 2,000원도 안 됩니다. 베트남에 산 지 꽤 됐지만 골목 노점은 올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0: 이 옵이 사실 저녁에 되게 맥주랑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맛이 너무 있으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1: 맥주 한 잔에 짭조름한 고등 한 접시는 옛날부터 호치민 사람들의 하루를 위로하는 소울푸드였습니다.
0: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가리비.
3: 와, 맛있겠다.
4: 얘가 제일 맛있는데요?
1: 호찌민 골목골목 숨은 맛집이 진짜 많거든요. 쏙쏙 골라먹는 그 즐거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0: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가 골목에서 다 장사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길거리 음식이 제일 좋은 게 일단 맛도 있고 또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솔직히 사 먹으면은 식비를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베트남 왔었을 때는 식비 아낀다고 항상 길거리에서만 먹었어요.
1: 오늘도 골목 노점에서 잘 먹다 갑니다. 이제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호찌민 골목길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만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향기도 진하게 나죠.
3: 지금 목욕을 시키고 있는
4: 거 같아요. 뭐 하시는 거
5: 같아요? 땀.
3: 땀물론. 아, 지금 땀? 샤워하고 있다고.
5: 땀
3: 러다잉. 귀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1: 애견 미용실인가 했더니 가정집이었어요. 금방 다시 골목으로 잡혀 나옵니다. 크고 작은 삶의 희노애락이 모두 펼쳐지는 공간. 햄을 걷는 재미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 모퉁이를 돌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기대하게 되거든요.
3: The one with the waggly tail.
1: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분들이 흔쾌히 집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3: 아, 이거를 판매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네, 여기 야항. 음식점처럼 베트남 음식을 여기 이런 외국분들한테도 파는 것 같아요.
1: 큐브하우스가 이렇게 높게 지어진 건 베트남 가족 중심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3: 부모님.
1: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한 가정에 3대가 모여 삽니다.
6: 앙, 바 엠 루옷, 자든 루어나, 어디 거 빠우니운 거예요? 진 거, 진 거 소마다이 곰냐오.
7: 하고, 섬리가.
6: 섬리행 nhưng mà cũng là một tòa nhà. Cái chín người, xong một tòa nhà cảm thấy thế nào?
8: Thoải mái.
6: Thoải mái không?
3: Ôi. 아, 너무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런 집안 촬영까지 허락해 주시고.
1: 폭이 좁은 집에서 대가족이 살려면 위쪽으로 쌓아올릴 수밖에 없겠죠? 큐브하우스는 층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마련돼 있습니다.
3: 여기가 본부 아예요. 아, 여기는 아드님 방이라고 하시네요.
1: 저도 예전에 이런 방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3: 오. 하나의 너일라 멀동, 하?
7: 몬동.
3: 몬동. 아, 4층까지 있고, 너일라 졌냐, 하? 아, 여기는 옥상이고, 빨래를 말린다고 하시네요. 어, 이거 대님, 더이 햄도 콩아.
7: 네, 니 마, 빨래 왜 하죠? 빨래 왜 하면 되는 거예요?
3: 아, 보이긴 하는데 많이 보이진 않네요.
1: 좁은 골목과 작은 풍경을 나누며 오손도순 살아가는 골목의 사람들. 그 수수한 삶을 만나보고 싶다면 여기 햄을 한번 걸어보세요. 순박함과 화려함,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 제가 사랑하는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을 흐르는 사이공강은 여러 강과 합류하면서 메콩 델타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메콩 델타의 중요한 도시 미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메콩강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호찌민에서 미토까지는 넉넉 잡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0: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미토라는 곳이고요. 메콩강 투어를 저희가 갈 거예요.
1: 강변도시 미토는 메콩 덴타는 물론 베트남 남부의 상업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여행자들에겐 메콩 델타 투어의 출발지죠.
0: 와, 와 너무 더웠는데 와 진짜 시원해요. 와, 와 그리고 배가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 있는데요. 이야.
4: One, two, three.
8: Where are you from?
9: I'm from Taiwan.
8: Taiwan. Ah, you guys are traveling here, right?
9: Yeah. How do you feel this trip?
10: It's cool. Nice.
8: Cool. Nice, yeah. Right?
9: Really cool.
1: 메콩강은 몇 번 와봤지만 이번처럼 투어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자유여행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겠죠? 마치 처음 와본 것처럼 기대가 됩니다. 메콩 델타 투어는 미토 앞을 흐르는 물길을 따라 4개의 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섬마다 다른 체험과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섬들은 모두 메콩강의 힘으로 태어난 섬입니다. 메콩강은 빠르게 흐르면서 흙과 모래, 점토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데요. 그 퇴적물들이 강바닥에 오래 쌓이다 보면 이런 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개의 섬 중에 가장 큰 유니콘 섬입니다.
0: 작은 배를 타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 모자도 이렇게 다 빌려주시네요. 이게 베트남 전통 모자거든요.
1: 바나나와 야자수 잎사귀가 만든 터널 아래로 물살에 몸을 맡기고 흘러갑니다.

진짜 이런 정글은 처음 와봐서 와 진짜 멋있네요. 와 이게 자연이지.

0: 제가 탄 전통 배는 삼판이라고 하는데요. 작고 날렵해서 좁은 수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삼판을 모는 뱃사공들은 이정표도 없는 물길 지리에 빠삭합니다. 대부분 델타 지역 토박이들입니다.
1: 이들은 꽝과 중어.
0: 뱃사공들만 아는 물길을 따라 짧은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은 메콩강에 이런 야생의 풍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훌륭한 안내자들 덕분에 풍성해지는 메콩 델타 여행입니다. 메콩 델타의 유니콘 섬을 걷다 보면 오묘한 음색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베트남의 남부, 특히 메콩 델타 지역에서 발달한 전통 음악인데요.

0: 단보우라는 현악기가 이 음악의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가느다란 현 한 줄에서 어쩜 이렇게 묘한 소리가 날까요?
1: 이게 여기 전통 음악이라고 해요. 이 지역이. 이 남부 지방.
0: 저도 연주할 수 있을까요? 현이 하나라 연주법이 단순할 것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다된 연주에 손가락만 얻고 박수까지 받았네요.
2: 아, 지금 연주한 게 징글벨을 연주했는데요. 지금 까이나이 까이냐고 나이 댄스예요.
1: 단보우라는 악기인데.
3: 보우라, tại vì cái phần phía trước hồi xưa đó người ta là dùng cái quả trái cây để xuyên qua quả bầu. Bây giờ người ta làm bằng tre.
0: 메콩델타 여행의 즐거움 그 절반은 먹거리가 아닐까요? 나무에서 갓 딴 싱싱한 과일들을 작은 뷔페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3: được trồng ở vùng đất này. Cái vùng đất này rất là màu mỡ, cái phù sa từ cái dòng sông Mekong bồi đắp. Đất ở đây rất là tốt cho cái cây. Khí hậu là tốt. Mưa và nắng.
0: 메콩강이 만든 기름진 땅과 풍부한 강수량, 따뜻한 기후는 1년 내내 실한 열매를 길러냅니다. 열대과일의 천국, 유니콘 섬 바로 옆에는 코코넛의 천국이 길게 누워있습니다. 메콩델타의 섬들은 현지인들도 베트남어로 된 공식 명칭보다 영어 애칭으로 부르는데요. 이곳이 코코넛 섬으로 불리는 이유는 섬에 내리면 바로 알 수 있죠. 메콩델타에서 코코넛은 버릴 게 없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4: 페넬라, 페스 기념.
3: Đây là họ đang chọn những quả dừa khô để lột ra. Dừa này là ở trên cây 6 tháng rồi, 9 tháng rồi. Nó chuyển từ cái màu xanh là dừa còn non bây giờ là lá dừa già rồi.
2: 이제 여기서 코코넛 캔들을 만드는데 이 코코넛들은 9개월이나 돼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코코넛들이라고 하네요.
0: 코코넛의 수확기에 따라서 맛과 용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1: 이제 보이시는 이 하얀색들을 캔디로 만든다고 하네요.
0: 껍질만 까서 바로 먹는 건 6, 7개월의 어린 코코넛이고요. 그 이상 숙성된 코코넛은 과즙이 줄고 과육은 단단해져서 여러 가지로 가공을 거쳐 먹는다네요. 과육을 착즙한 코코넛 밀크에 설탕과 시럽 등을 넣고 뭉근하게 끓입니다. 한참을 끓다 보면 액체가 걸쭉해지는데요. 달콤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황금색을 띨 때까지 잘 끓이고 적당하게 썰어주면 베트남의 전통 간식 코코넛 캔디가 완성됩니다.
1: 약간은 라이스 페이퍼 같이 먹는 거라고 하시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달달하고 특히 이 라이스 페이퍼랑 먹으니까 쫄깃쫄깃하면서도 약간 한국의 엿이랑 정말 비슷한데 거기에 코코넛 맛이 더해진 느낌이에요.

0: 강물이 내어주는 것들을 차례대로 거두며 살기에도 매일매일 바쁜 메콩대타의 사람들. 그 풍요롭고 성실한 강의 하루를 잠깐 들여다보고 갑니다. 미토가 메콩델타 투어의 기점이라면 건터는 수성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메콩델타에서 가장 큰 도시 건터. 아직 새벽 어스름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건터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해요. 이때가 오전 5시 30분 정도였는데요. 벌써 대낮 같은 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저는 오늘 코스 트랙부터 건터라는 도시에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베트남 수상시장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2: 여기로 들어가시면
3: 야, 나와, 마, 마,
1: 배가 나올 거예요.
4: 와, 배들이 엄청 많네요.
0: 와. 건터에서 수상시장까지는 배를 타고 4, 50분 정도 나가야 합니다. 메콩 델타 투어 때 탔던 전통배 3판에 엔진을 달아 기동성을 높인 보트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핫핑크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으로 출발합니다.
4: 구름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0: 꿀맛 같은 새벽장과 맞바꾼 풍경입니다. 늦잠 꾸러기들은 만날 수 없는 까이란 수상시장. 오전 4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새벽 시장인데요. 수로가 많은 메콩 델타는 예부터 육지 교통보다 뱃길이 발달했습니다. 메콩 델타에서 보트란 호치민의 오토바이만큼 중요한 이동수단이죠. 직접 기른 농산물을 싣고 팔 곳을 찾아다니던 보트들은 강폭이 넓고 물살이 잔잔한 이곳에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까이랑 수상시장.
1: 아, 지금 판매하고 계시네요. 판매. 저렇게 배들이 와서 관광배에 붙어서 과일을 이렇게 흥정하면서 판매하고 계시네요. 오. 여기 지금 커피 있네요. 커피숍. 여러분, 커피숍. 커피숍.
0: 까이랑 수상시장에선 메콩강 풍경도 식후경입니다. 꼭두 새벽부터 여기까지 오느라 목도 마르고 출출하고 무엇보다 배 위에서 지점부리 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5: 야야야야.
1: 오, 컵홀더까지. 커피 말고 코코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커피 한 잔이랑 코코넛 하나에 2,500원. 가성비도 끝내주죠.
1: 분락이라고 하는 쌀국수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0: 분락은 수상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 분리우라는 쌀국수인데요. 이 배가 까이랑 분락 맛집이랍니다. 게살과 선지, 새콤한 과일이 들어가는 특별한 쌀국수. 그런데 왜 멀쩡한 이름 대신 분락으로 불리는 걸까요? 저희 호기심은 얼마 안가 풀렸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아깝네요. 베트남어로 분은 쌀국수, 락은 흔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산시장에서 파는 이 국수의 이름, 왜 분락인지 바로 아시겠죠?
1: 네, 잘 먹겠습니다.

0: 되게 약간 신맛이 있네요. 근데 이게 장소가 장소라 그런지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아직 완전 꼭두 새벽부터 여기를 왔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와, 첫 끼를 배 위에서 먹는 쌀국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쌀국수를 먹어볼 기회는 많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흔들흔들. 그래서 이 쌀국수의 이름이 흔들흔들 쌀국수라고 하네요.
1: 아침에 따끈하게 먹기 좋은 수산시장의 흔들흔들 쌀국수. 그래서인지 상인분들도 이 국수로 아침 해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도 평온하게 식사하는 모습. 연륜이 느껴집니다.
2: 야, 꼬이!
0: 꼬이! 45,000동이라고 하시네요.
2: 야, 까만 제이.
0: 새벽 4시부터 8시, 9시까지 판매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뭐 판매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루에 한 200그릇 정도 판매한다고 하십니다.
1: 까이랑 수산시장이 생긴 지는 1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300에서 400척의 보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배들이 엔진 소리와 물소리 때문에 호객 소리가 묻혀버리죠. 상인들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뱃머리에 긴 장대를 세운 거죠.
0: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저렇게 지금 배에서 어떤 걸 파는지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고구마 같은 거 팔고 있고 저기는 양파도 있네요. 오.
1: 멀리서도 이 장대만 보면 내가 찾는 배가 어디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까이랑 수산시장에서 아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간판이랄까요? 저도 장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느 배로 갈까 골라봤는데요. 배도 부르겠다, 왠지 새콤달콤한 게 당깁니다. 사람들이 사는 배라 그런지 다른 배들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2: 넘라이. những chàng trai Hàn Quốc. Đúng rồi. Đúng rồi. Dạ, chào cô. Dạ, đây là con của cô hả? Bao nhiêu tuổi?
1: 이웃이 부부는 두 아이와 함께 이 배에서 사는데요.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배라고 합니다.
2: 아, 이 반어도 bao nhiêu năm rồi요? 마본남. 여기서 이렇게 판매하신 지는 한 3, 4년 됐다고 하듯이네요. 소모도 이 마본남 저이. 까이 게 나이. 라 고아 아이노. 오. 안 소모도 이 bao nhiêu năm rồi. 하이쭈.
3: 야, 너희라
0: nhà của anh đúng không?
3: Dạ.
0: 와,
3: 누이
0: 건가 luôn. 여기서 닭까지 기르시네요.
2: 다 있어 누이 건가 어디?
3: 다 파이. Mê gà từ nhỏ.
0: 아, mê gà để đánh gà.
3: Đúng rồi.
0: 오, thắng nhiều không?
3: Cũng nhiều.
0: 오.
1: 판려 닭까지 이 집이 한 식구네요. 잠자는 포즈만 봐도 오랜 보트 생활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0: 사람이 많으면 저 위에서도 잔다고 합니다.
1: 배터리로 선풍기 같은 전자제품도 사용하고요. 내부가 넓어서 배 안이라도 크게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육지에서만 살아온 저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이었는데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물 위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0: 메콩강 물길을 따라 짜스 생태 보존 구역으로 갑니다. 메콩 델타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곳입니다. 메콩 델타의 북서쪽, 축구장 1000개를 훌쩍 넘는 면적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짜스 생태 보존 구역. 저도 이번이 초행길인데요. 사진을 보자마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1: 저는 짜스 생태 보존 구역에 왔습니다. 여기가 꽃들도 있고 또 들어가면 배를 타고 정글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0: 이곳은 정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생태 보존 구역입니다. 메콩 델타의 자연습지에 조성한 거대한 정원이죠.
2: 와, 여기 꽃길이 진짜 이쁘네요.
0: 입구부터 향기로운 꽃길이 펼쳐지는데 도시에서 잘 볼 수 없던 꽃들도 많았습니다.
1: 확실히 이렇게 꽃밭을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랑 할머님이 꽃밭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0: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멋진 풍경을 보면 집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여기도 가족과 함께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2: 물 위에 떠있는 수상 카페네요. 와, 여기서 차 한잔 하면 진짜, 와, 너무 멋있겠는데요. 가만. 냄새가 되게 달달하네요. 오.
3: 이게 바로 힐링 아닐까요? 자연 경관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니까 진짜 릴렉스 되는 기분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4: 야, 순짜오. 순짜오. 지어야 얻어요. 얻어요.
0: 메콩 델타 여행은 대부분 사람들의 터전을 끼고 있어서 복작복작 활기 넘치는 매력이 있는데요. 여기 짜스 생태 보존 구역에서는 사람 살이 소음과 풍경은 싹 지워진 메콩 델타의 자연만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메콩 델타 여행의 발, 나무보트는 이번에 또 어떤 풍경으로 저를 데려다 줄까요?

0: 예전에는 여기가 전쟁 때문에 이 풀들이 다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진짜 그냥 초록색밖에 없는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1: 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한 메콩델타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많은 지역이 폭격과 고엽제 공격에 초토화됐는데요. 버려져 있던 이 땅을 되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 나무가

0: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수로를 따라 늘어서 있는 이 나무, 베트남에서 짬나무로 불리는 카이오풋 나무입니다.
1: 카이티오티 짬 짬 누몸 어디 꺼니오 카이 꺼이 짬 홈
2: 네라 짬 섬
1: 어 젖니오 누몸 저 나무가
0: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짬나무는 습지 생태계의 치유를 담당하는 귀한 나무입니다. 병든 토양과 수질을 정화하고 우거진 가지와 잎사귀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시들어있던 땅은 그렇게 천천히 지금의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1: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0: 이곳에 살아가는 조류만 해도 70여 종이나 된다는데요. 그래서 수로를 누비는 내내 물소리와 새소리가 음악처럼 따라옵니다.
1: 빠까 어, 지금 생선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 찜된 라지?
2: 껑꺼쩌우.
0: 이 울창한 숲은 메콩강 홍수기에 강물의 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저도 살다 보면 가끔씩 이 숲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1: 되게 조용하고 자연 소리, 약간 시간 여행과 명상을 같이 한 기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일상의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여 흘러 넘치려고 할 때, 이 고요한 물길에 마음을 맡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지 않나요?
1: 야, 여기 올라오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야, 이게 시골이죠. 이게 시골이지.
3: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야! 아유, 미야. 네.
4: 상담 완료 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전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세 유아 교육비 지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고 학교 체험 학습과 교육 환경 개선에도 이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1: 네, 다음 달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2: 육아의 첫 배움부터 삶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평생 배움까지 서울 교육이 먼저 길을 열고 앞장서겠다라.
3: 그첫 번째 정책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3세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합니다. 111억 원을 들여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3만 5천 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3세 유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계획보다 한발 앞서 서울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은 4, 5세입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지원에도 추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22억 원을 들여 안전인력과 프로그램 운영비, 사전답사와 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넓히고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집중합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3,290억 원을 투입하고 학교 냉난방 설비를 비롯한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합니다. 노후 화장실이 남아있는 학교 230곳의 환경 개선에도 2,142억 원을 투입합니다. 학교 안전을 위한 지원에도 속도를 냅니다. 지난 2월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에 CCTV를 설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가 CCTV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조 1,711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늘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네, 입추가 지나면서 어제 오늘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서울의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는데요.
1: 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동과 청소년은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4: 지난주 서울의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져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5: 낮 시간에는 거의 이제 뭐 필요한 상황에만 나가고 있고요. 뭐 외부에 나가야 될 때는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뭐 운동을 하거나 뭐.
6: 필요할 때만 돌아다니고 차가 있으면 차로 돌아다니고 그래요.
4: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7: 33도라는 것이 체감온도나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의보 수준이거든요. 당분간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좀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좀 더운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는 3,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8명에 달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온열 질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1,100명대였던 아동 청소년 온열 질환자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엔 1,900명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일상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8: 더 취약한 이유는 몸에서 땀을 흘리거나 열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 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옷을 헐렁하게 가볍게 입도록 하고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4: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 막바지까지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인공지능은 교육 현장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죠. 특히 교사들은 이 인공지능을 수업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놓고 치열하게

0: 고민하고 있는데요.
1: 전국의 교사들이 각자의 수업 경험과 고민을 나눌 현장을 진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방학을 맞은 학교와 달리 전시장은 교사들로 빼곡합니다. 교육부와 EBS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엔 교원과 교육 관계자 13,000여 명이 참여해 수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과학 수업에선 교실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우주를 VR로 체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의 움직임이나 온도 변화는 데이터 센서로 확인합니다.
3: 교과서를 읽고 암기한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 측정해 본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 되게 오랫동안 남은 것 같거든요.
2: 정보 수업에선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머신러닝의 원리를 익히고 미래의 짜장면 가격을 예측해 봅니다.
4: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볼까? 아니면 새로운 걸 좀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친숙해지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2: SF 소설을 게임으로 만드는 수업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를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비주얼 노벨로 구현합니다.
5: 수업의 장점은요, 이제 학생을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딜레마 상황 속을 직접 설계도 해보고 또 그것에 참여해서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 또 그것을 플레이하면서 학생들이 또 윤리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
2: 수업의 가능성은 넓어졌지만 고민도 함께 커졌습니다.
6: 선생님들이 AI 과제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A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대가 변하는 만큼 AI 활용 교육의 지도 방법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평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AI가 논서 수령 다반채점을 보조하는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매긴 점수와 AI의 추천 결과를 비교해 최종 점수와 피드백을 정하고 쌓인 데이터는 수업과 문항 개선에 씁니다. 다만 대입처럼 공정성과 신뢰도가 중요한 평가까지 확대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시대 교실의 변화는 교사들의 새로운 수업과 고민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첫 초등학교 인권 분야 인정 교과서를 발간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합니다. 인정 교과서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위와 천재교육이 공동 개발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 13명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교과서는 인권의 의미부터 편견과 차별,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인권 문제까지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과서는 충남교육청에서 최종 승인돼 올해 2학기부터 충남 공주 의당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0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2: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3: 너무 위험한 거죠.
2: 무서웠어요.
4: 부모님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3: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5: 안 돼.
3: 명백한 범죄다라고.
1: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표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0: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4: 불볕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여름. 시원한 국수가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덕분에 국수 공장도 분주해졌습니다.
5: 오늘은 2톤, 100톤.
4: 무려 15,000인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5: 아우 덥죠. 온도가.
4: 그야말로 연일 강행군입니다.
5: 2,800개를 이렇게 넣어야 돼.
4: 완벽한 국수 맛을 위해 난방 장치도 가동하는데요. 은은한 향과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는 연잎밥에도 한여름 뙤약볕 아래 고생하는 작업자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6: 하루에 한 500kg 쌉니다.
4: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6: 제일 더울 때만 따는 거예요. 34도 막 올라갈 때.
4: 하지만 인구의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7: 1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야 좀 건강식이 되지 않을까요?
4: 고객의 간편한 한 끼 식사를 위해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묵묵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막힌 절관을 뚫어주는 숨겨진 영웅들도 있습니다.
8: 하수, 그 다음에 우수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더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4: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여름. 눈코 뜰 새 없는 작업자들.
9: 아, 날이 이렇게 더운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4: 폭염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입맛을 잃어버린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곳. 차가 없으면 찾아오기도 힘든 외딴 곳이지만 오로지 국수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해 오늘도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10: 250개에서 300개? 여름이 더 많이 잡혀요.
11: 더위를 쫓아내는 데는 뭐 시원한 국수가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4: 주문이 밀려드는 점심시간. 주방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찜통 같은 열기 속에서도 면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어떤 국수일까요?
12: 일단은 순국수가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빔국수, 그 다음에 이제 도미국수가 생각보다가 ELCS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름에 더운데도 많이 차지죠.
13: 중면 300 더 넣어요.
4: 예. 이곳에선 메뉴를 고를 때 면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직접 자가 제면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군요.
13: 한 7가지 돼요.
14: 7가지 정도? 예. 아, 국수 종류가요?
13: 예. 최고 굵은 게 김면이고요. 예.

0: 짜장면, 소중면, 소면, 실면, 칼국수, 메밀면, 식감이 틀리니까.
1: 입맛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보니 손님들의 메뉴 고민이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2: 칼국수 중간하나랑 칼국수 3개, 칼국수 3개,
3: 왔다 왔다.
1: 홍국수를 처음 선보일 때도 전국의 이름난 콩은 모두 맛보고 다녔을 만큼 국수를 향한 주인장의 집념이 보통이 아닌데요.
4: 진짜 쫄깃해요.
1: 매주 월요일 국수집이 쉬는 날이면 바로 옆 국수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여름엔 작업할 물량이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한다는군요. 준비한 밀가루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0: 이 밀가루는 차진 맛이 나는 거고요. 요거는 꽉 잡아주는, 또 요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차지면, 너무 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조금 집어넣으면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 좀 부드러운 맛을, 식감을 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나는 세 가지 써요.
1: 15,000인분 작업 준비로 분주한 제면실.
5: 오늘은 2톤. 톤 그러니까 100포.
6: 100포요?
5: 네.
6: 한 포에 보니까 한 20kg. 이거 100포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나누세요.
5: 20년인 것 때문에. 집에서 쌀 20kg 못 들어요. 무거워서. 근데 얘는 세탁 같이 가벼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6: 아, 그래요?
1: 알다가도 모를 인체의 신비를 증명하듯 일당백으로 활약하는 작업자. 이건 또 뭔가요?
5: 3일년 간수 다 뺀 거예요, 이거. 8년 차거든요.
1: 좋은 재료를 쓰면 복잡한 첨가물 없이도 본연의 감칠맛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에 따라 배합비를 맞추는 게 핵심이랍니다.
5: 그다음에 겨울에는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또 물이 조금 더 들어가고.
1: 오롯이 감각에 의지해 반죽의 배합비를 조율하는 작업자.
6: 네? 땀을 많이 흘리신데 뭐 찍어봐요?
5: 아우 덥죠. 온도가.
1: 간증막이나 다름없는데요.
5: 사장님, 면 나가요.
6: 네.
1: 심혈을 기울인 밀가루 반죽이 마침내 면으로 거듭나는 순간 가장 긴장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0: 잘 나왔네, 반죽.
5: 잘 나왔죠?
0: 반죽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반죽이 이렇게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이게.
1: 눈송이처럼 퍼슬퍼슬 내려온 반죽은 압착 단계를 거치며 널쩍하고 기다란 면의 형태로 변모하는데요. 뒤를 이어 일정한 두께로 늘려주기 위해 4~5번 정도 롤러를 지나가며 원하는 굵기가 될 때까지 압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제면기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장착된 커터의 모양대로 국수가 만들어지죠. 옷걸이 같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같기도 한 이 장치는 주인장이 직접 고안한 면발 이송 장치인데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필요하면 만들어 쓰는 게 일상이 됐답니다.
0: 국수 말리는 건조장이에요, 건조장.
1: 이제 이곳에서 건조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한여름 더위에도 난방을 풀 가동한답니다.
0: 요즘 장마철이니까 습기 지에 가려고 40도 정도 돼요.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업자들에겐 인내심이 필수입니다. 그저 서둘러 작업을 끝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0: 하나하나 배우면 배울수록 뭐 많이 배우니까 신기해요.
1: 나이도 연차도 아직은 어리지만 국수에 대한 열정과 욕심만큼은 선배님들 못지않은 막내 한나씨. 근데 어째 바닥에 떨어지는 면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2: 이제 장마철에 국수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 낙면이 좀 많이 생겨.
3: 면이 이제 떨어지면?
2: 떨어지는 면. 이거 우리 반죽이 지르니까 아무래도 처지면서 좀 떨어지는 게 나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 닭 키우시는 분, 애들 유치원, 촉감놀인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나 봐요.
3: 네. 네,
2: 거기서도 좀 가져가고.
1: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선 자연 통풍만으로 국수를 말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면 공정이 끝난 뒤에도 건조 작업에 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답니다. 그 사이 제면 작업장에선 구석구석 청소가 한창인데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서두른 덕분에 이제 퇴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4: 오늘 작업은 이제 끝났어요.
3: 야, 5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시네요.
4: 아, 기계가 한번 돌아가면 쉴 수가 없어요. 한번 끊기면 안 되니까.
3: 아, 기계가 또 멈추니까.
4: 응, 멈추면 이게 반죽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다 떨어져. 그래서 뭐 시작하면 바로 끝까지 가야 돼요.
2: 시원하다, 시원해.
4: 여기가 바퀴, 천국이네.
2: 바퀴 시원하네.
4: 이곳이 천국이야.
3: 아, 근데 일을 혼자 다 하신 것 같아요.
4: 아, 본인은 공정의 차이죠. 맨 반죽을 하니까, 밀가루를 만지니까.
2: 아, 시원하다. 여기는 특천국이네.
3: 아, 여기 에어컨 나오니까요.
2: 네.
1: 시원하게 축배도 들어야죠.
4: 아, 이거 천일염인데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3: 아,
4: 보충해야죠.
1: 한여름 갈증 해소엔 이만한 게 없습니다.
2: 아유, 달다.
4: 짠데 맛있대. 이 소금이 이거 간장 싹 빠지는 소금이라.
1: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금지옥엽 귀한 국수들의 상태부터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권한구 사장. 먼저 건조장 곳곳에 자리한 바람 구멍부터 단단히 막아줍니다.
2: 숙성을 좀 시켜야 발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왜? 건조장 안에 이제 그 습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막아야 되지. 안 막으면 공기가 들어가면 국수가 갈라져요.
1: 국수를 만드는 일은 아기를 돌보듯 정성이 필요한 섬세한 작업이라는 게 평소 그의 지론인데요.
2: 반죽이 틀리잖아요. 이게 뭐 여기 마음을 손을 이렇게 대고서 틀려.
3: 습을 먹였다가.
2: 네, 빼고 하는 거는 이틀 정도. 이틀.
3: 아...
2: 오늘 하고 내일.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겉면이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3: 아...
2: 그럼 이틀 그런 다음에 완전히 말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틀 동안. 그럼 4일에서 5일 정도 말리는 거예요.
1: 휴일도 없이 국수만 보며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30년.
2: 집사람이 국수를 좋아하니까.
3: 네.
2: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우리 스승님네 국수 공장이 문을 닫았나 봐요. 소문에.
3: 아, 네. 아, 예, 원래 예. 먹던 국수예요?
2: 예, 예, 예. 예.
3: 어, 네.
2: 거기 갔더니만은 나 국수 좀 가르쳐,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어머, 그래라, 그럼.
1: 폐업의 기로에서 다시 이어진 국수 공장의 명맥은 창업 8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2: 이게 보세요. 이게 포장지. 이거 한 3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이게.
3: 아, 포장지. 옛날에 쓰던 포장지예요?
2: 옛날에 쓰는 거 이거.
3: 우와, 이거 뭐야?
2: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막 80년, 70년 막 그 전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0: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서부터 말로만 70년, 80년, 뭐 100년 해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난 모아왔던 거지, 옛날서부터.
1: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0: 예, 전에 스승님이 쓰시던 칼이고,
2: 아, 이게 칼국수 쓸 때인데.
0: 예, 이거, 아니, 마른 국수 자르는.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그 작두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잘랐던 거지. 이게 스승님이 쓰시는 걸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은 인쇄를 했잖아요. 포장지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도장을 인쇄, 종이에다가 찍어서 썼지. 찍어, 남기고 찍고.
3: 기억이 휘발되기라도 할까봐 이제는 습관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려 애쓰고 있다는 주인장. 며칠 후 국수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국수가 잘 말랐을지 궁금한데요.
0: 불이 잘려도 가자.
4: 네.
0: 들어가.
3: 식당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막내 한나 씨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0: 손을 여기서 쏙 넣어봐. 여기. 쏙 넣어서 잡아봐. 그치? 매끈매끈하지, 중간에 이거.
4: 어, 네.
0: 잘못 말리면 안에도 거쳐요. 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좀 가르쳐 준 거죠.
4: 아, 어쩌다 하나 툭 던져주시고, 어쩌다 하나 툭 던져주세요.
2: 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0: 내가 보기엔 한 15년 될 것 같아요, 여기.
4: 38까지.
2: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4: 뭐, 해봐야죠.
3: 열심히 잘 배워보겠다고 하니,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의 맛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켜내길 바랍니다.
0: 이게 국수 절단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2: 아, 우리 먹는 크기로?
0: 예, 옛날에는 이게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이러고 했는데, 그것도 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3: 지난 30년,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딪혀 깨우친 노하우와 기술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전수해 주려 하는데요.
0: 네가 해봐, 일로 와.
4: 네.
0: 이걸 당겨.
4: 이걸 당겨?
0: 그렇지. 다시 올려.
4: 그렇지. 이렇게 밀리는데?
0: 올려.
3: 역시 처음엔 쉽지 않은데요.
0: 잘하네.
2: 자르시는 거면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4: 오, 이분 처음 해보는데요?
2: 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언니 자르는 건요?
4: 항상 선생님 자르는 거면 맞지.
2: 네.
4: 저는 항상 박스에 나르기만 했거든요.
3: 그런데 잠시 후, 아이고, 아무래도 많이 긴장한 모양입니다.
0: 저기 지금 사례형이 지금. 네가 망가뜨리는 거잖아.
4: 이게 제가 그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0: 국수가 매끈매끈거려요. 반대로 방향이 반대지.
3: 황급히 흩어진 국수를 주워 담아 보는데요.
4: 분위기가 말로 못해요.
5: 자, 이제 포장합시다.
3: 이제 국수 만들기 대장정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최종 포장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양손에 크게 움켜쥐고 1kg 단위로 무게를 확인하는 작업자. 근데 도마처럼 생긴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5: 이거 자석이에요.
2: 자석이요?
5: 자석.
6: 아, 색깔로 또 나올까봐 그렇게 타면 여기에 다 붙거든요.
3: 국수의 맛도 작업 방식도 조금씩 변화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지금의 이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2: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주실 거예요?
0: 나는 내가 그 스승님한테도 받았잖아요. 집안이 아니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아까 정한나 있잖아요. 그 좀 더 가르쳐 보고.
2: 나중에 국수 공장 차리실 거예요?
4: 뭐 기회 되면은 쭉 할 수 있죠.
3: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평의 거대한 연꽃 군락. 그 면적만 무려 66만 제곱미터. 약 20만 평 규모의 자생 군락이랍니다. 국제 규격 축구장 92개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일터로 향할 채비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2: 보따로 가시는데 지금 배 이렇게 청소해요.
7: 깨끗하게 연입다는 건데.
3: 이건 모터 아닌가요?
7: 전기모터예요, 전기모터. 여기는 기름을 못 써요, 상수원이라서.
2: 상수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7: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이라서 네. 쓰지를 못한다고.
2: 아, 기름 같은 거예요?
3: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롯이 인력에 의존해 진행해야만 하는 연잎 채취 작업.
7: 자, 네, 큰 거만.
3: 일단은 광활한 연잎 군락 사이에서 크고 좋은 잎을 찾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7: 그런 거 따지 말아요. 제만 1m 넘게 올라.
8: 이 정도나 이 정도.
7: 뿌리까지 해도 최소한 3-4m는 그냥 기본 되는 거예요.
2: 아, 3-4m요?
7: 네. 높바닥에 있는 거는 2m가 안 되고요. 연잎이 깨끗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저희 군별학교 저거가 60이 다 됐는데 군별학교 전부터 있던 연잎이에요. 뭐 7월부터 10월까지 땁니다. 이게 익어야 되니까는요. 이게 안 익으면 풀어져 버려요, 연잎이. 이게 빳빳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연밥을 쌓으면 빳빳해져가지고 향이 나요.
3: 땅이 아닌 보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가위질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요.
8: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잘라야 됩니다.
2: 바짝? 네.
8: 그리고 연잎이 익은 거는 좀 까매요, 이렇게. 이렇게. 안 익은 거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요. 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익은 것만 따야 돼요.
3: 채취한 연잎은 행여나 발에 채이지 않도록 한편에 고이 정리해 두는데요.
7: 하루에 한 500kg 쌉니다.
3: 하지만 한 번에 긴 시간을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전, 오후 각각 두 번씩 나누어 작업을 하는데요.
7: 너무 더우니까 오늘.
3: 네. 작업자들에겐 더없이 힘든 날씨지만 연잎 채취를 위해선 이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7: 제일 더울 때만 따는 거예요. 34도 막 올라갈 때, 30몇 도씩 올라갈 때.
2: 아이고.
7: 제일 힘들 때예요.
2: 왜? 그 좀 선상을 따도 되잖아요.
7: 그 이슬이 있으면 얼리면 방울자국이 있으면 다 거기가 연잎이 이상해져요. 생긴 게. 깨끗할 때 지금 물방울 하나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지금 따는 거예요.
3: 게다가 가장 신선한 상태로 연잎밥을 만들기 위해선 당일 수확, 당일 납품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채취한 연잎은 서둘러 작업장으로 옮긴 뒤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4등분 크기로 간단하게 접어준 다음 조심스럽게 진공 포장까지 해줍니다.
7: 이게 손이 엄청 가요. 차도 끓여잡고 좋고 네. 몸에 노폐물들을 많이 제거하니까 많이 드세요. 좋아요.
3: 채취한 연잎을 따라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의 한 연잎밥 생산 공장. 정갈한 침묵 속에 작업 중인 모습인데요.
9: 여기는 연잎밥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하루의 생산량은 한 3,700개에서 한 3,800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연잎 손질부터 시작하는데요. 작업자의 상반신을 완전히 가릴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10: 4분의 1 정도를 잘라가지고 살짝까지 하는 거예요.
3: 알고 보니 연잎 손질이 전체 공정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라는군요.
10: 한 4,000장 네. 5시간 정도 해야 세척하고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거.
2: 아, 손질하는데 막 5시간이요?
10: 네.
3: 연잎은 공기와 닿으면 빠르게 갈변하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수확 직후 급속 냉동을 거쳐 유통되는데요. 때문에 혹여 접힌 부분이 시들진 않았는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손질을 거쳐야 한답니다.
10: 식초요. 불순물이 있을까 봐 소독하기 위해서 식초를 사용하고 있어요.
3: 세척은 연잎 전용 싱크볼에서 진행합니다.
10: 안 가나요? 한 5분 정도.
3: 식초를 시석한 물에 연잎이 푹 잠기도록 담가두고 잠시 기다린 후 흐르는 물에 연잎을 헹궈내는데요.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철저하게 세척합니다.
2: 한 장 한 장씩 빼주시네요.
10: 네, 왜 그러면 혹시나 여기에 불순물이 저거 할까 봐 한 장씩 한 장씩 세척하고 있어요.
2: 4천 다 가려면 진짜 만만치 않겠네요.
10: 만만치 않아요.
3: 하지만 연잎 손질은 시작일 뿐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밥을 제외한 속 재료만 자그마치 12가지나 준비해야 하는데요. 준비할 재료의 종류와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전담팀을 꾸려야 할 정도인데요.
10: 연잎에 들어가는 단호박이거든요. 이거를 네. 껍질 까서 속에 있는 씨 빼서 그래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3: 딱딱하기로 소문난 단호박을 깍둑썰기로 손질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
2: 아, 속에도 이게 다 파주세. 네.
3: 지저분한 속도 말끔하게 정리하고 감자칼을 이용해 껍데기도 예쁘게 깎아냅니다.
10: 다섯 박스? 네 시간이야. 두 명.
2: 아, 두 명이서?
10: 네.
2: 또 네 시간 동안 이거 호박만 계속 써시는 거예요?
10: 네, 네, 네.
3: 콩은 그저 삶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제각각 삶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자가 곁을 지키고 서서 일일이 익힘 정도를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그야말로 푹푹 찌는 찜통 더위를 코앞에서 견뎌내야 하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사실상 에어컨도 무용지물인데요.
2: 여기는 에어컨을 틀어놔도 34도인데요?
10: 예, 깜짝 더워요, 이거.
3: 이런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
10: 이거나 확인하고요. 이겁네요.
3: 다른 한편에선 밥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하루 전 씻어서 불려놓은 쌀을 작업 전 가볍게 한 번 더 헹궈내고 밥을 짓는데요.
9: 연잎밥에 들어가는 찻쌀입니다. 애곡이라는 찻쌀을 쓰고요. 훨씬 찰립니다.
7: 이거는 차릅니다고. 네. 이 차릅미가 들어가야 색감도 좋고 네.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3: 재료 하나하나 좋은 것만 골라 선물 포장하듯 만드는 연잎밥이지만 기본은 역시 밥맛이 좌우할 수밖에 없죠. 3,800인분의 밥을 준비해야 하니 취사팀은 새벽부터 강행군을 펼쳐야 하는데요. 한 번에 들어가는 쌀의 양만 80kg. 밥 짓는데도 체력은 필수입니다.
7: 저 오늘 새벽 4시에 나왔어요. 1시간씩 하루 10번 찌니까 밥만 10시간 정도 쪄야 돼요.
2: 아, 밥만요?
7: 예.
3: 나란히 놓인 두 대의 기계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내는 주방.
7: 아, 이게 105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3: 돌아서면 어느새 또다시 밥을 꺼낼 차례. 게다가 곧바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뜨겁게 달아오른 스테인리스 쟁반에 그보다 더 뜨거운 갓 지은 밥까지. 경력 20년 내공으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7: 아우, 뜨거워. 참기름으로 바로 버무리려면 뜨거울 때 바로 버무려야 이게 골고루 잘 섞이거든요.
3: 고슬고슬 밥알을 풀어주면서도 으깨지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7: 고소한 맛을 좀 극대화하려고.
3: 최고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하죠. 열기와의 사투에서 이겨내려면 수분도 수시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2: 피부가 촉촉하세요.
10: 힘을 많이 쏘여서 그래요. 벌어서 또 자식들, 네. 아들도 또 막 필요할 때 좀 주면 그런 보람이 있죠.
2: 좀 주셨어요?

0: 아유, 뭐, 주기는 뭘 줘요, 그냥. 그런 생, 그렇다는 얘기죠.
1: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완성된 찹쌀밥은 밥통 터치하듯 곧바로 옆방으로 전달되고 이내 연잎밥 제작에 돌입하는데요. 잘 손질된 속재료들은 오와 열을 맞춰 가지런히 정렬해두고 기본 찹쌀밥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잎을 짱짱하게 감아 마무리해주면 연잎밥 완성입니다.
3: 몇 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0: 1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야 좀 건강식이 되지 않을까요?
2: 6명씩 두 팀으로 이루어진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연잎밥을 말아내는 작업장.
0: 한 1인당 한 400개 정도 싸요.
3: 하루에요?
0: 네.
2: 작업을 마친 연잎밥은 다시 한번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4: 완제품이 나오면 한 번 더 2차 짜야 되거든요.
3: 아, 또 짜야 돼요?
4: 네,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두 번을 짜야 네. 이 연잎의 비린 향이 날아가거든요.
2: 연잎의 향은 잡아주면서 속재료는 퍼지거나 물러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기에 사실상 두 번째 취사는 더 어렵습니다. 수확부터 손질, 취사까지 이 하나의 연잎밥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시간과 정성, 노고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작업자들의 손을 떠난 연잎밥은 이제 여름철 무대 위에 지친 입맛들을 되살려줄 구원투소로 활약하게 됩니다.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
5: 짜자잔!
2: 간판사가 절로 쏟아지는데요.
6: 세상에. 나도 한 끗 찍어야 되겠다. 예쁘잖아요, 음식이. 푸짐하네요. 푸짐한.
2: 밥 한 술 떠서 맛을 보는 것도 왠지 조심스러워 보이네요.
5: 너무 맛있어요.
7: 이거에 이제 향이 많이 같이 싸가지고 쩌니까는 향이 굉장히 많이 첨부가 돼 있고요. 부드럽고 탈자요.
8: 그 몸에 좀 건강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연잎이 되게 몸에 좋잖아요.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요.
3: 아, 보양식으로?
8: 네.
9: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주말 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2: 도시를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물폭탄을 퍼붓는 극한 호우 피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도시의 숨겨진 혈관, 하수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는데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극한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데요. 보이지 않는 땅속 물길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0: 내려! 살살 꺾어!
11: 네, 저희는 하수, 오수, 우수관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수는 쉽게 말해서 싱크대. 설거지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식당 이런 것들을 하수라 그러고요. 오수는 변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물, 우수는 말 그대로 빗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은 관련해서 청소하고 이제 흡입 준수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2: 이곳이 바로 오늘 작업을 진행할 곳인데요.
11: 오늘 작업할 공간은 여기 구간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저기까지 연결된 구간. 보시다시피 우수관인데요. 800mm 관 정도 돼 보이네요. 여기 연결되어 있을 건데 한 의뢰 있는 한 2, 30m 정도 된다 그러는데 모래나 이런 자갈들, 슬러지들이 이렇게 밀려왔는데 여기를 지금 좀 준설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2: 지난 3월 준설 작업을 마친 곳이지만 그 사이 여러 번의 폭우로 토사와 퇴적물이 또다시 쌓여 있는 상황. 조만간 또다시 큰 비가 예고돼 있어 다시 한번 배수관 청소를 통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자 의뢰를 하신 건데요. 먼저 작업용 호수부터 준비하는 작업장.

0: 길이 5m, 무게 30kg에 달하는 호스를 작업 현장까지 연결해야 하는데요.
1: 굵은 줄은 흡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2: 아, 슬러지 같은 거요?
1: 예, 예, 이거는 이제 고압 호스입니다. 아, 예, 몰고 오려고. 예, 슬러지들 몰고 오려고요.
3: 날씨 시원합니다.
2: 날씨 진짜 뜨거운데요. 와. 지금 35도, 35도.
1: 그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늘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날씨. 작업을 위해선 배수관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는데요.
4: 세라피스 통.
5: 거기는 빠지네.
4: 깊이가 좀 있을 거예요. 약간 뻘 같은데 뻘?
1: 예. 이런 슬러지들이 이제 모래 이런 토사들이 이제 몰려와 가지고.
0: 익숙한 듯 거침없이 걸음을 내딛는 작업자.
1: 지금 돌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통을 가져가서 담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고압으로 밀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여기서 이제 흡입하고.
2: 야, 여기 이거 요, 어떻게 지나가냐?
0: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요. 쪼그려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4: 아, 이거 기어서 몇 미터 가셔야 되는 거예요?
5: 기어서 지금 약 35m에서 40m 정도 기어서 가야 됩니다.
4: 아, 허리 아프시죠?
5: 허리를 못 펴서 힘듭니다.
0: 이동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청소 작업까지 진행해야 하니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5: 많이 걸어야 돼요.
2: 근데 오리걸음이네, 오리걸음.
5: 네, 오리걸음으로 와야 돼서. 그래도 생각보다 이거는 800mm관이라서 조금 크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작은 관도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5: 양 꽤 있네.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은 흡입할 때 걸릴 수 있어서 먼저 제거 작업을 한 뒤에 고압으로 이제 저쪽으로 당겨갈 예정입니다. 큰 돌이 갈 때까지 많으면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0: 호기롭게 시작하긴 했지만 40m 거리를 오리걸음으로 다니며 작업까지 하려니 그야말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요. 1차로 먼저 돌멩이를 걷어내고 나면 이제야 비로소 작업용 호스들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군요. 먼저 들어간 작업자가 안쪽에서 열심히 밀어내면 맞은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가 각종 찌꺼기와 퇴적물을 흡입하며 정리합니다. 서서히 끝이 보이는 듯하지만 맨 처음 먼저 들어갔던 작업자는 기진맥진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 우수관 내 수량이 많지 않아 흡입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찌꺼기들을 모아 호스로 밀어 넣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드디어 허리를 펼 수 있게 됐습니다.
4: 작업 끝났습니다.
5: 예.
1: 와, 아까 시작할 때보다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0: 고된 작업 후에 냉수 마찰. 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6: 완전 시원합니다.
5: 아, 날이 이렇게 더운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2: 네.
0: 이튿날 작업자들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부지가 넓고 오래된 건물이라 고난도의 작업이 예상되는 현장이랍니다. 특히 첨단 작업 장비들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여기는 이제 물이 담겨져 있고요.
2: 네.
1: 둥근 여기에 이제 폐기물이 담긴 거예요. 2차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은 약 7톤 정도.
2: 되게 비싸 보이는데.
1: 이게 보통 3, 4억대 정도 합니다. 예, 차량 가격이. 예.
0: 고가의 장비가 총동원된 작업 현장. 과연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조심스레 그 속을 들여다보는데요. 딱딱하게 굳어있어 사실상 하수도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요.
1: 아, 여기는 학교인데요. 여기가 식당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오는 모든 식당에 관계된 뭐 설거지 뭐 이런 기름, 예, 이쪽으로 다 오고요. 여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만나서 나가는 구역까지.

0: 그리고 저기 보면 또 매놀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역으로 또 고압 세척을 할 건데.
1: 오늘의 작업 구역은 이렇습니다. 급식실 주방 앞 매놀에서부터 약 30m 떨어진 지점의 매놀까지. 하수도 구간이 길게 이어진 만큼 작업량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2: 조립하겠습니다.
1: 먼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하수도관 입구를 막고 있는 맨홀 아래쪽부터 뚫어줘야 하는데요. 고압 호스를 통해 퇴적물을 흡입하는 동시에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굳어버린 덩어리를 힘으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3: 기름 덩어리, 기름 슬러지예요.
1: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한데요.
4: 근데 이거 냄새가 되게 역한데요?
3: 더 역하죠. 이게 잘 평상시에 맡아보지 못한 냄새일 거예요.
1: 냄새 따위는 아랑곳 않고 다 같이 화상 봉쇄를 이어간 작업자들. 그리고 마침내 퇴적물로 꽉 막혀있던 하수관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로를 확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 세계로 탐험을 떠날 차례입니다.
5: 구조리 가능하고요. 카메라 지금 보시는 부분이고요. 라이트.
3: 아, 여기서 저기 지금 맨홀 열어놓은 데 있죠? 뚜껑.
4: 아, 저 뒤에요?
3: 예, 예. 거기까지 관이 있는데 그 관에 CCTV를 넣어서 내부 환경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4: 아,
3: 예, 예.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기 위해서.
1: 작업자들의 눈을 대신해 지하 세계를 구석구석 실시간 중계하며 보여줄 로봇 카메라.
6: 아, 전진!
1: 하수도 배관 속 구석구석에 퇴적물과 기름때가 들러붙은 건 기본.
7: 전진!
1: 멀리 심상치 않아 보이는 장벽이 스멀스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3: 여기 막혔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8m 지점. 생각보다 워낙 지금 기름이 꽉 막고 있다 보니까 8m 지점에 기름이 완전히 막고 있어요. 한 10%만 남겨놓고 완전히 꽉 막혔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노즐을 쏴서 반대쪽으로 끌어낼 겁니다.
8: 노즐 집어넣으세요. 고압 큰 거.
1: 이제 고압 호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장 센 녀석을 준비하는 작업자. 급사 미사일 탄두같이 생긴 초강력 분사 노즐을 장착하고 다시 한번 작전을 펼쳐보려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강하게 물줄기를 내뿜는 초강력 노즐.
3: 자, 앞으로 3cm, 뒤로 5cm, 왔다 갔다, 왔다 갔다.
8: 당기면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당기면서 뒤로, 뒤로, 뒤로.
1: 마치 줄다리기 하듯 온 힘을 호스에 실어 사력을 다하는 작업자.
9: 아, 나오고 있어. 땡겨서 풀어줬다, 땡겨서 풀어줬다.
10: 네, 그래야 나 잘 나오는데 지금 기름때 때문에 미끄러워서.
1: 일반 빗물 배수관이었으면 쉬웠겠지만 오늘은 기름때가 눌어붙은 오수관이라 작업이 몇 배는 더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는 굳건한 기름 장벽. 작업은 요지부동 진척이 없습니다.
3: 워낙 딱딱해가지고 그 꿈쩍도 안 하네요.
11: 아래쪽만 지금 보시면은 요 아래쪽 부분만 지금 통수가 된 거고
3: 네.
11: 위에 지금 슬러지가 꽉 차 있어갖고 너무 오래된 나머지
1: 설상가상 작업복 안에 갇힌 열기가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작업자.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작업자들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는데요.
10: 오늘은 또 기름때가 많아가지고 더 작업이 힘듭니다. 미끄러워가지고.
1: 헌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 만재다, 만재.
3: 물. 저수위 경보야, 이거.
1: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3: 물 좀 받고 이거는 뭐 시간하고 물하고 싸움.
1: 급소를 위해 작업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0: 물 나갑니다.
1: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0: 벼차에는 물탱크 크기가 3.5톤 담을 수 있는 크기예요. 고압이 좀 가장 센 걸로 하면은 20분 정도면은 물이 다 없어져요.
1: 한참 만에야 다시 재개된 작업.
2: 노즐 교체입니다.
3: 뭐요?
0: 네. 네, 비밀 변기를 꺼냈습니다. 원래 나무뿌리 제거용인데요. 워낙 지금 단단해서 네. 네, 지금 최후의 보루로 얘가 들어가기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1: 마지막으로 내던진 최후의 승부수. 사실상 이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다 함께 사활을 걸고 기름 장벽 파쇄에 도전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시간이 지난 시점. 책임 작업자, 머릿속이 복잡한 얼굴인데요. 잠시 후.
2: 뚫린 것 같아!
1: 드디어 해냈습니다.
0: 계속!
1: 서둘러 부서진 기름 덩어리부터 바깥으로 건져내는 작업자.
0: 뚫렸습니다. 드디어 뚫렸습니다. 예. 일부분이 뿌립니다.
4: 아, 얘가 일부분이에요?
0: 예, 많이 파쇄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하고 같이 좀 흘러나갈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떠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관을 막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1: 자그마치 7시간의 대장정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던 관로에 기어코 물길을 다시 뚫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제 마무리 청소와 장비 뒷정리만 남았습니다.
0: 저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사용하실 때 조금씩만 생각하면 충분히 저희 일이 없어질지언정 좀 그렇게 사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깨끗하게요.
0: 깨끗하게요.
5: 예. 막 버리지 말고.
0: 예, 막 버리지 말고요.

0: 그거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0: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숲에서 길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부는 나란히 숲으로 출근 중.
3: 아니 정말 이렇게 갤 줄 알았나? 확 개버렸네.
4: 낙엽 많이 오더니.
3: 야.
4: 깨끗해요.
3: 아, 비 오니까 진짜 더 청량하네.
2: 비를 견디고 더 짙어진 여름 숲처럼 삶의 느지막한 순간 숲에서 비로소 나를 만났습니다.
3: 나는 따지고 보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난 뭘 좋아하지 그런 탐색을 해봤는데 결론 산이었어.
2: 길을 잃고 헤매도 괜찮답니다. 숲에서 인생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한 부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바탕 비가 지나간 뒤 여름 산은 고요히 숨을 고릅니다. 하얗게 피어오른 온무가 산자락을 감싸며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하는 강원도의 여름 산. 그곳에서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만났다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숲에 들어온 뒤로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할 만큼 일할 맛이 난다는 부부. 오늘은 이 개복숭아가 두 사람의 일거리입니다.
3: 이건 벌레도 안 먹고
5: 깨끗하네.
3: 깨끗하네.
5: 발효액 담을 거예요. 복숭아 발효액이 음식에 잘 맞더라고요. 이게 다 자연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2: 도시에서 살다 숲에 들어온 지 10년. 처음 남편이 숲에서 살아보자 했을 때 아내 영숙 씨는 망설였답니다.
5: 모든 게 다 불편해서 처음에는요. 일단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산속에 있으니까.
6: 그런 거 불편한 네. 걸 아셨을 텐데
5: 네.
6: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5: 온 거는 저희 남편이 좀 전에 폐암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2: 남편의 건강을 위해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이후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숲에 물들어간 두 사람. 이젠 숲속의 일도 겁내지 않을 만큼 작은 일조차 소중한 즐거움이 됐습니다.
3: 잘 했지?
5: 예, 오늘 돌보수원 담은 거예요.
2: 집 앞 유기농 마트에서 구한 식재료로 만든 귀한 보물들.
3: 딱 10년 됐네.
5: 와.
2: 그 속엔 숲에서 살아온 부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 잘 됐네. 맛봐봐요. 맛있다.
2: 숲에만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남편 조원 씨.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분주한 걸까요?
3: 이 식이 이제 자꾸 감고 올라가고 나무들을 죽여요. 나무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식이 가장 큰 아주 귀찮은 존재예요. 여기 얘들이 제가 심은 나무들이에요. 이 마가모기엔 식물들인데 요만큼 올라 새싹이 올라오면 고라니가 먹고 싹을 또 올라오면 또 먹고 너무 안쓰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쭉 자라더니 이제 고라니가 더 이상 못 덤빌 정도로 커졌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2: 자칭 숲지기 주원 씨의 직업은 숲을 가꾸고 돌보는 일. 그에게 가장 큰 고객은 숲의 나무들이라죠.
3: 내가 어릴

0: 이건 원추리꽃 아닌가요? 꽃송이만 톡톡 따 담으시는데 이 꽃으로 뭘 하시려고요?
1: 샐러드에 놀라고요. 이 식용꽃이거든요. 얘가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0: 부부에겐 철마다 나는 자연의 선물이 무엇보다 귀한 식재료. 오늘은 텃밭에 소를 송송 썰고 영숙씨표 새콤달콤 수제 소스 듬뿍 얹어 샐러드를 만드는데요. 화룡 점정은 막다운 화사한 원추리. 여기에 정성 듬뿍 담긴 연잎밥까지. 오늘 무슨 날인가요?
1: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싸갖고 먹으려고 그래요.
0: 야외에서 먹는 밥,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죠? 게다가 연잎밥이라니. 기대감이 절로 솟습니다. 드디어 도시락이 완성되고 이제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2: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0: 도시락 개수가 많다 싶었더니 반가운 손님들이 있었군요. 이분들은 어떤 인연일까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오, 오신 분들 누구세요?
3: 네.
2: 우리 이웃인데 오늘 숲 뭐 피크닉.
3: 도시락입니다.
2: 네, 피크닉 도시락.
3: 네. 도시락. 와, 감사합니다.
0: 주원 씨가 꿈꾸는 숲은 누구에게나 열린 숲. 좋아하는 숲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아 가끔 이렇게 이웃들을 초대해 숲속 소풍을 즐긴답니다.
5: 보라색이 이쁘죠?
1: 예뻐요. 우리는 처음에 백도라지만 많이 했는데
3: 이거 야생 도라지죠?
1: 아니요, 뿌렸어요.
3: 아, 그래요?
1: 네.
5: 산도라지네요.
1: 산도라지. 네, 예쁘죠?
0: 숙직이 주원 씨가 안내하는 소풍의 가장 큰 즐거움은?
2: 자세히 보면 이런데 이 나물치, 강원도 분들이 나물치라고 그래도 이거 같다고?
1: 나물치.
2: 참치 나물인데, 원래 이름은 참치.
1: 응.
2: 이런 향 나는 건 거의 다 먹어요. 어. 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벌깨 덩굴이 놈인데 꽃이 되게 이뻐, 얘도.
3: 이름도 특이하네요.
2: 벌깨 덩굴. 덩굴처럼 꽃이 쭉 펴요.
6: 수동을 가장 잘하는.
0: 숲의 식구들 이름 알아가는 재미랍니다.
2: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건네는 어떤 대화 같은 걸 저는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나만 느껴서는 좀 그렇고 그런 거 딴 분들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런 데서 출발을 했죠. 여기는 이제 사태가 났던 곳입니다. 산사태가. 여기 보면은 나무들이 얘는 항상 산불이 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게 곡수나무라고. 곡수나무. 얘가 곡수나무예요. 이게 잘라서 이렇게 가닥을 쭉 내면 곡수처럼 쫙 길게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게 곡수나무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이게 자작나무입니다.
3: 아, 씨가 떨어지면
2: 예.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 숲 친구들 인사한 후 이어지는 오늘 소풍의 하이라이트.
2: 여기다 저 도시락을 내려놓으시고 이쪽으로 잠깐 모이세요.
3: 네.

0: 또 애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아마 나이가 더 얘들이 한참 뭐 아들뻘 정도 되니까 그 대화를 지금부터 나누시는데 일단 너 나는 누군데 내 이름은 뭐야? 나는 요새 이런 고민이 있어. 내 고민 좀 들어줄래? 그 정도 갖고 일단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2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2분?
1: 나는 이름이 뭐야?
0: 아, 그냥 속으로 하세요.
2: 나는 자작나무야.

0: 너 이름이 뭐야?
1: 이름하여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
2: 고민의 고집도 아닐 것 같은데.
3: 나무랑 대화가 되세요?
0: 예, 대화가 잘 되는데요. 주름이 왜 생겼을까? 걱정할 것도 없는데.
3: 걱정이 좀 있으세요? 평소에?
0: 저요. 뭐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건강이 이제 항상 걱정거리죠. 건강해야 나중에 자연들한테 폐를 안 끼칠 텐데.
1: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나무 앞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4: 나무 소리 들어요. 너무 나를 만나서 좋대요. 편안하대요.
3: 그게 진짜 들리세요?
4: 네.
5: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서 있는 이 용기, 이런 박력, 이런 거를 오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씩씩하게. 예, 너무 좋아요. 사랑해.
1: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기분입니다.
6: 숲길 걷기 명상이라고 그럴까? 나무하고 대화할 때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명상에 들어가요. 이를테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나무 이 소리를 듣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은 이 친구가 지금 뭐가 어떤 게 힘든지 그게 실제로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나무하고 이제 나하고 동일시 된다고 그럴까? 나무가 어떤 때 이제 스승이에요. 늘 스승인 것 같아요.
1: 주원 씨에게 나무는 말없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벗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부부의 숲에서 풍경이 가장 좋은 전망대.
7: 지금 너무 좋네. 바람도
4: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서
7: 비 맞아서 좋을 것 같아요.
4: 저 보세요. 저 산이 첩첩이 그냥
0: 첩첩이 산.
7: 너무 좋아.
1: 초록빛 숲 사이 푸른 호수가 한 폭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절로 트이는 순간.
5: 언뜻 보면은 그 제주도 한라산 같은 느낌?
7: 아, 백록담.
3: 백록담. 네.
5: 그러네. 백록담. 네, 백록담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7: 그래. 네.
0: 야, 경치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1: 눈이 호강했으니 이제 입이 호강할 차례. 가져온 도시락을 여는데요.
7: 꽃이 피었습니다.
3: 꽃밥, 꽃밥이네요. 꽃밥. 오늘 기내식이네요.
1: 숙지기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자연의 한 끼. 좋은 공기,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없던 입맛도 살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5: 평소에도 맨날 이래 먹었으면 좋겠네.
4: 이렇게 와요. 맨날 있어. 눈물 있어. 그러면.
8: 물이랑 나무랑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밥이 더 맛있습니다.
3: 자연을 먹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예. 보시는 것처럼 이 운모가 너무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1: 오늘 하루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떠난 뒤 숲은 다시 고요히 부부를 품었습니다. 이곳은 부부가 가장 즐겨 찾는 돌만의 아지트.
7: 우리 산에서 제일 높은 데나 별이 제일 가깝게 보이는데.
1: 늘 그 자리에서 넉넉한 품으로 두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숲. 그 숲 앞에서 오늘도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눕니다.
6: 수고했어요, 오늘.
4: 예. 이게 일하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1: 하루하루를 쌓아 나무

0: 나무가 숲이 되듯 무더운이 살아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한뼘 자라 있겠죠. 기분이 좋아지는
1: 걸. 은퇴 후에 산에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2: 후회하면 안 왔죠.
3: 나무가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바람결에 나무 부딪히는 소리며 자연을 느끼면서 눈 감고 있어도 그 소리 들으면은 그냥 편안해져요. 그게 이제 내려가려면 못 내려갈 것 같아요.
0: 이런 걸 운명이라 하겠죠.
2: 나무야, 너 때문에 내가 있다.
0: 그 숲엔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나무를 닮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4: 이선아, 날도 뜨거운데 이렇게 또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야.
5: 네. 거기만 주지, 딴 나무 쳐다담지.
4: 그래서 우선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6: 사람아, 엄마띠를 담노라.
5: 너무 맛있다.
7: 이 맛이 최고라니까.
8: 3WC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6: 이게 왜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3WC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860-9095.
7: 이거 실화야?
0: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go.
1: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힘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갱년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증상들과 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불면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통 불면 증상이 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관련 클리닉이나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불면 자체가 아니라 갱년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별도의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어르신 불면의 대부분이 갱년기에 시작되는 것을 주시해 보세요. 대부분 갱년기 여성들이 수면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 언니들 다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니까 갱년기가 되면 다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면이 고착화되면 노인성 불면으로 연결이 되면서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은 노화를 촉진하고 다른 갱년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액 고갈이나 신음 부족이 폐경의 상태이며 이를 보강하는 것이 갱년기 치료의 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밤이 찬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중년이 되면서 업무량과 책임이 늘어난 상태에서 자칫 밤 시간을 소모해 버리거나 매체나 핸드폰, TV 등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까운 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밤에 누워서 침대에서 휴대폰 보시다가 두세 시간 훌쩍 넘어간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저도 정말 보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꾹 참고 핸드폰을 던져주고 침대로 들어갑니다. 밤에 그렇게 매체에 노출되다 보면 정작 자야 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얕은 수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재생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대를 당연히 놓치게 되겠죠. 보통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키가 큰다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그 시간대에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지방을 분해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 등 재생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간대에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잠자리를 준비할 때 빛을 차단해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특히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등은 침실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20, 30대에는 새벽 2시, 3시 이후에 잠이 들고 몇 시간 안 자도 피로가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갱년기가 되면 이미 면역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이 드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인체는 24시간 주기에 따른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면 각성 주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자지 않으면 생체 시계가 어긋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의 구조로 보면 이상적인 수면 시간대에 자면 REM 수면과 깊은 수면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불규칙하게 수면하거나 너무 늦게 수면에 드는 경우에는 이 단계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자는 것이 수면의 질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졌을 때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교감 항진으로 인해서 체력 소모를 많이 하게 되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혈압과 당뇨, 심장병 등이 올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미 수면 패턴이 무너졌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에 바로 잠드는 시간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조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시 전후로 조금씩 조금씩 당겨서 일어나는 것을 일정하게 연습하다 보면 밤에 잠자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못 자는데 수면제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 때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등을 먼저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낮 시간에 우울이나 무기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갱년기에 다른 증상들이 악화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시작했다가 다양한 복합적인 증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45세 이후의 불면은 갱년기 영향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갱년기의 다른 증상들이 결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노인성 불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40, 50대에 나타나는 불면은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 불면의 치료 효과는 확연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불면은 신음 보강, 심기능 강화, 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파를 안정시키는 등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이나 침, 뜸, 약침요법, 뇌파훈련 등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전문가의 검사와 처방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개개인은 사실 불면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하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면은 뇌의 문제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파트인데요. 따라서 인지행동요법도 중요합니다. 이 평소 인지행동요법을 잘 익혀서 적용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 전환하기입니다. 불면 환자들을 보면 자야 하는데, 자야 되는데, 잘 자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뇌가 더 긴장되고 그로 인해서 더 잠드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생각의 전환. 안 자도 돼, 쉬면 돼 라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쉬면 된다라는 것은 실제 수면 실험에서 밤에 생각을 하지 않고 쉬었을 때 체력의 70%가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2시간 잔 환자에게 당신은 6시간 잤어요 라고 말을 하고 6시간 정도 잔 사람에게 당신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라고 말한 후에 그들의 하루를 살펴보았습니다. 2시간 잤지만 6시간을 푹 잤다고 들었던 실험군은 아주 개운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고 푹 자고도 2시간밖에 못 잤다고 들은 실험군은 하루 종일 하품에 피로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불면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한세 가지 정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에 감사하고 가족이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부교감 신경 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힘 빼기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잘게 잘게 나눠서 의식적으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하는데요. 살짝 옆으로 누워서 심장이 있는 쪽을 아래로 해서 누운 상태에서 머리카락에 힘 빼고 이마에 힘 빼고, 눈썹, 코, 입, 목, 어깨.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잘게 잘게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힘이 빠져나가는 의식을 하면,
몸이 침대로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은 내버려 두고 다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반복을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이완되면서 쉽게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도 이힘 빼기 훈련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꾸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해지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을 따라가거나 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잠이 오지 않으면 밤새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들은 뇌파를 더 활동파로 바꾸기 때문에 더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은 무심히 물끄러미 제3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에는 집중하지 말고 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힘빼기 훈련을 하거나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3대 5 호흡을 추천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3대 3 호흡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부교감적으로 이제 신경을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분들은 대부분 긴장되어 있고, 이 기가 상기되어 있기 때문에 횡격막을 편안하게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콧구멍으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 나누어서 5번 정도 내쉬면서 횡격막을 밀어내린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깼을 때 시계 보지 말기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3시 15분에 항상 깼던 사람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는 육아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면 시계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갱년기 불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요. 시계를 보게 되면 이 뇌에 그 각성 시간이 입력이 됩니다. 우리 뇌는 정말 정밀한 컴퓨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입력시키는 부분이 수면 주기를 계속 방해한다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질 좋은 수면을 원하신다면 자다가 깼을 때좀 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시고 물 마시고 싶으면 그냥 물 마시고 다시 쉰다라고 생각하시고 누워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알람 시간을 꼭 맞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밥 해야 되는데, 아침에 남편 출근 도와야 되는데, 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무시면 자꾸 깨서 시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상 시간을 알람을 해 두고, 그냥 알람이 울기 전까지는 마음을 푹 내려놓고 쉬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잠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이 생체 시계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고요. 12시에 다가갈수록 교감이 항진되고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꼭 잠자리에 드시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적인 소모로 인해서 잠에 더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면서 불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체력적인 강화를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갱년기에서 중요한 불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불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면으로 힘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년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 중 황혼 이혼 그리고 황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평균 이혼 연령이 남자가 49.9세, 여자가 46.6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거의 50세 수준이 이제 평균적인 이혼 연령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연령별 이혼 건수의 경우에 특히 남자는 이제 60세 이상이 그 전체 이혼 건수의 구성비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황혼 이혼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네, 이제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에서 협의상 이혼은 단순하게 정해져 있어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각호의 사유라고 해서 이혼을 할수 있는 사유가 6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즉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를 의미를 하고요. 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전 합의 없이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분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시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4호는 반대로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때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6호는 포괄적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혼이 과연 어떤 재산상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거는 재산 분할이 있겠죠. 민법 제839조의 2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겠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된 대법원의 결정례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결정례의 원문을 다 읽어드리긴 어려워서 그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재산 분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유 재산이라는 것은 혼인 전부터 각자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아니면 혼인 이후라도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개인으로서 받게 된 어떤 형성된 재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유 재산도 부부 상대방이 감소의 방지 혹은 증식의 협력이 있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경우 내가 상속받은 1억 원을 내 배우자가 재테크 등을 통해서 3억 이렇게 불렸을 경우 그러면 이거를 분배하지 않으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분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 분할은 현금, 부동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주식, 이러한 증권 형태의 재산들도 포함이 되고 추가적으로 장래 발생할 연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채무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는데요.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집을 살때 현금으로 100%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을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그 은행의 대출금 이런 것들은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해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가정주부였는데 내가 아무것도 번게 없는데 나는 그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절반 수준까지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1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가정에서 배우자의 소득 생활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참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근거로 어떤 기여도가 산정이 된다는 점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혼과 관련된 재산상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위자료가 있겠죠.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 분할이랑은 별개의 것으로 일종의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0원,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억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이나 아니면 재산의 상태, 이혼의 책임, 그리고 이혼 책임이 발생된 기간, 이혼 전후 생활 여건, 이러한 재반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고 위자료 액수의 합의만 있다면 협의 이혼에서도 위자료의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 분할 합의서입니다. 협의 이혼이나 뭐 재판상 이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일단 협의 이혼에 따른 그런 재산 분할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신고 이전에는 이를 번복하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증을 받은 경우에라도요. 그렇지만 아무 때나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는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서에 반하는 분할을 할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법률상 혼인이 있고 사실혼이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은 민법 제812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사실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간의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 기준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혼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있겠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여지는 있습니다. 비록 상속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혼에서 인정이 되지 않지만, 혼인 관계에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의 문제가 있겠죠.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엔 당연히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사실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판례가 아직까지 일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바로 이제 양측이 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인정되지 않고,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정말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법률상 혼인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양자로 드리거나 친양자로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란 친부가 있고 그리고 양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를 말하고요. 친양자는 친생 관계 자체를 양부에게 붙여버리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때문에 친양자가 조금 더 권리 관계가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자나 친양자는 상속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들에게도 상속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렇게 양자나 친양자 관계를 설정을 해버리면은 다시 재차 이혼을 할 경우 양자는 어느 정도 파양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친양자는 파양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황혼 결혼, 황혼 이혼, 이런 것들은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긴 한데 그에 따라서 오는 재산 관계는 상속이라든지 재산 분할과 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라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현입니다. 오늘은 만성 음식물 과민성 반응 검사, IgG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성 음식물 과민성 반응 검사, IgG 검사는 앞에서 말한 마스트 검사와는 아예 다른 성격의 검사입니다. 마스트는 우리가 몇 시간 내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찾는 검사라면, 이 검사는

검사는 천천히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볼수 있는 검사입니다. 물론 이 검사는 IgE 검사에 비해서 자주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제가 실제 임상에서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 습관 교정을 해드린 후에 실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과민성은 말 그대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데 그 음식물 과민성의 특징은 특정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나타나고 그 음식을 끊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음식 알러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면역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음식 불내성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음식물 불내성 증상이 음식물 알러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음식물 불내성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7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 불량, 오심, 구내염, 속쓰림, 소화기 궤양, 설사, 변비, 과민성 대장 증세, 피부의 소양감, 발진, 관절통, 근육통, 만성 피로, 불규칙한 심박, 편두통, 부종, 우울증입니다. 말 그대로 컨디션은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우울해지는데, 거기다 피부 발진까지 나타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증상인데요. 이 현상의 근거는 이제 피부, 장, 그리고 뇌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부, 장, 뇌 축에 문제가 있는 분이 내원하셨을 때, 흔하게 염증이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질염이 생겼다가 눈에 다래끼도 생겼다가 감기도 걸렸다가 피부염도 생긴다고 하시는데 이는 피부, 장, 뇌, 축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증상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제한하는 건데 이 음식을 제한할 때 있어서 그냥 다 일률적으로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별해서 이제 이 음식을 제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검사가 이 음식물 과민성 검사입니다. 음식물 과민성은 섭취하는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또 개개인의 건강 상태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나 우유를 끊어라, 누구한테는 밀가루를 끊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특정 원인 음식을 찾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해당 음식을 제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과민성 검사에서 우유에 반응이 나온 분에게 3개월간 우유를 제한을 했더니 특별한 레이저 시술 없이도 이분은 원래 여드름도 굉장히 많고 피부도 좀 칙칙한 편이었는데 턱 주변 여드름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음식물 과민증 검사를 추천할 수가 있을까요? 성인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전신에 염증이 있고 소화도 잘안 되면서 약간의 우울감까지 있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러지 관련 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 알러지로는 다음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탑3를 보겠습니다. 탑3는 우유, 밀가루, 계란이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두, 땅콩, 견과류, 갑각류가 우리 알러지를 흔하게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중 뭐 최근 몇년 전부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글루텐입니다. 요즘 뭐 음식점에 가시거나 카페에 갔을 때 글루텐 프리라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글루텐은 주로 밀, 보리, 호밀, 귀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을 우리가 대부분 소화 흡수 기관으로 생각하시지만, 장은 일종의 방어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장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막혀 있어야 입으로 들어온 음식에 붙어 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들, 그런 대사 산물들이 우리 이 장을 뚫고 혈류로 들어오지 않게 방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 타이트 정션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독소나 염증 물질들이 우리 혈류로 들어오게 돼서 다양한 면역 반응 그리고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장 누수, 장이 샌다라고 이제 합니다. Leaky gut syndrome, 장 누수 증후군 증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화기 증상이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뭐 장이 어떻게 보면 흐물흐물해져서 흡수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잦은 설사를 주소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내 세균 불균형도 일어나고 흡수도 잘안 되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도 같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제일 흔한 건 여드름 형태로 생기는 염증성 반응들이고, 더 심해지면 혈관도 확장되면서 홍조도 생기고 알러지도 피부에도 잘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주소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피부에 병변이 생겼다고 피부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IgG 검사를 같이 해서 이 원인 교정을 잘 해주는 것이 이 환자분의 그 치료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글루텐 프리 음식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글루텐 외에도 소장에 이제 세균이, 뭐 장내 상재균이 당연히 있지만, 이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이 일어나는 시보 형상이 있을 때나 진통 소염제 같은 특정 약물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IgE 검사는 비만 세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극소량의 항원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항원과 접촉한 후에 즉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이 알레르기 항원, 이 알러지 항원을 찾게 되면 이 알러지 항원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회피를 해야 합니다. IgG 과민성은 항원의 양에 따라 증상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이 접촉하게 되면 이제 증상도 그에 따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접촉량이 작게 되면 이제 증상도 경미하다는 게 IgE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IgG는 항원과 접촉 후에 즉시가 아니라 이제 수시간에서 이틀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음식의 경우에 일정 기간,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항체가 사라져서 이 증상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피해야 하는 음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비만세포를 자극하는 음식은 완벽하게 피해주고, 히스타민을 증가시키는 음식도 줄이고, 음식물 과민성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음식, 대표적으로는 밀가루, 유제품, 계란 흰자 등을 제한을 해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한하는 기간은 3개월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적어도 최소 3주는 제한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항체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21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3주는 제한을 해야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IgG 검사를 했을 때 계란 흰자에 가장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유랑 카제인이라고 이제 치즈 같은 이제 우유 유제품들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의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계란 흰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종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피하는 건 힘들겠지만,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유나 카제인이 들어간 성분들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우유 많이 먹어라, 계란도 뭐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많이 먹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는 저는 장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서도 잘안 되고 어떤 변비나 설사

이런 증상들을 좀 같이 있게 돼서, 이제 정확한 원인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 찾아서 그 원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는 것이 이런 증상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알러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콜린성 두드러기, 햇볕 알러지 같은 다른 유형의 알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2: 와.
1: 왜 안 되지? 나는?
3: 이거 미신이야.
1: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많이 워낙 못 갈 것 같아요.
1: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2: 와, 장관이다 진짜.
1: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공간이에요.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전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6: 이제 채팅창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7: 너무 위험한 거죠.
6: 무서웠어요.
8: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7: 또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9: 네, 안 돼, 안 돼.
7: 네, 안 돼.
10: 더 명백한 범죄다라고.
5: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1: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7: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12: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11: 아, 대신, 대신.
13: 여기다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1: 어우, 엄청나네요.
12: 아, 맛이 죽이네.
13: 9천 명의 눈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7: 알려주세요.
13: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7: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지난 7번에 걸쳐서 만성 성인병이 왜 관리가 필요한 병인지, 각각의 병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병이 잘 관리되고

별일이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합병증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어떤 차이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이 병을 관리하는 데는 가장 좋고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성 성인병 환자분들에게 몇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좋을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만성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정상인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인정해야만 만성 성인병의 관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만성 성인병을 처음 진단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은 만성 성인병, 즉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란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부부나 친구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부는 갈라서면 남되는 거고요. 친구는 싸우면 또 헤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만성 성인병이 완쾌가 없습니다. 만성 성인병은 평생 사는 동안에 합병증을 걱정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예,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을 몸 안에 가지고 다니는 꼴이에요. 얘가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했냐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수고로움을 감당을 하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금이야 오기야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식을 잘 키우면 대부분의 자식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양육을 해도 빗나가고 어긋나고 이런 자식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만성 성인병이 그렇습니다. 이게 열심히 관리하면 대개는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느닷없이 나한테 닥쳐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상인이 아니고 환자인 겁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나는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 환자다. 나는 정상인이 아니다. 나는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만 그나마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합병증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나는 학생이고 나를 진료하는 의사는 선생이 아니고 코치나 자문, 컨설턴트다. 환자가 학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학생이 매일같이 이제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학년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학생들 가운데도 이제 우열이 나누어지죠. 어떤 학생들은 낙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낙제만 면하고 겨우 진급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우등생이기도 합니다. 이 만성 성인병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약도 복용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고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것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다 다른 것도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마치면 졸업을 하고 방학이 있죠. 근데 만성질환자들은 방학도 없고 죽기 전까지는 졸업이 없습니다. 매 한 해 한 해 그냥 진급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낙제를 한다면 불행하게도 합병증이 생기는 거고 합병증이 생기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합병증이 생긴 상태로 또 진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자기의 역할입니다. 근데 의사는 환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공부 스케줄을 짜주고 그 스케줄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운동부의 코치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환자가 잘하고 있으면 의사는 그냥 가만히 환자를 북돋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관리 잘하고 계세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모든 환자분이

똑같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환자는 대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는지, 조절이 잘 되던 혈당이 왜 갑자기 너를 뛰는지,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이럴 때 의사는 환자에게 당신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코치를 하면서 빗나가는 걸 원래대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존재인 겁니다. 이 만성 성인병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판별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실 자기의 주치의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주치의 바꾸면 돼요. 내 건강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직한 주치의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치의라고 믿는다면 주치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환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병식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합병증이 생겨도 나는 안 생길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소홀히 하는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우리 할아버지는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해도 80까지 뇌졸중도 안 걸리고 심장 질환도 없고 살다가 가셨다. 그럼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반이 만약에 금주하고 흡연 안 했으면 100살까지 사셨을 거다. 흡연하고 음주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산 거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미 다 시험을 해본 건데 왜꼭 자기 몸을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현재의 의학은 수많은 환자들, 상황에 따라서 수십만 명을 데이터로 해서 연구에서 얻어진 그런 성과물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이게 최선의 치료 방법인 겁니다. 이게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인병 관리에 중요합니다. 이게 만성 성인병은 대개 이제 환자하고 평생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인정하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지 평생 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싸우면서 죽지 못해서 그냥 같이 그냥 사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만성 성인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약물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은 사실은 반찬에 불과해요. 사이드 디쉬에 불과합니다. 사이드 디쉬가 아무리 맛있어도 메인 요리가 맛이 없으면 그 음식점이 잘하는 음식점이겠습니까? 메인 요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를 거르지 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매일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 복용에 소홀해지기가 쉽거든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무조건 약을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뭐 식후에 꼭 드시는 분이라도 식사를 거른 경우라도 정해진 시간에 그냥 약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서 이제 조제받은 약이 이렇게 한 포씩 이렇게 포장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포장지 위에 날짜를 하루하루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봤을 때그 날짜가 있으면 약을 안 드신 거예요. 그 날짜가 없으면 내가 언제 먹었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먹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일주일 약 복용 용기 요새 시중에 많더라고요. 거기에 일주일 약을 넣어놓고 월요일 날 보고 화요일 보고 수요일 보고 그래서 그날 그 약통에 약이 없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드신 거거든요. 저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적어도 90% 이상은 지켜서 약을 복용을 해야지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자가 갑자기 조절이 안될때 약을 게을리 먹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약을 정확히 잘 복용을 하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만성 성인병 관리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만성 성인병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지켜서 100세 시대에 건강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벌써 8강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매일 10분 정리라는 주제로 8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못한 이유 뭐라고요?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물건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했을 때 자꾸 결과에 너무 집중을 하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게 아닌데요. 전 아무것도 꺼내놓는 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쁘게 수납용품에 변한 공간을 보고 어머 너무 정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수납용품 안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넣은지가 더 중요하겠죠. 보관이 수납이 정리가 아니라요. 잘 꺼내고 잘 찾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리하는 거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어야지 우리 습관도 바뀌고 습관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리는 습관입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너무 귀찮고 너무 하기 싫었던 겁니다. 어쨌든 한 번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리는 해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요, 물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매일 5분도 괜찮아요. 매일 10분 정도는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서 내쉴 수 있죠.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꾸는 거니까요.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정해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10분 정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요,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어디를 찍을까요? 내 방을 찍어야 되겠죠? 내 화장대를 찍어봐야 되겠죠? 주방도 될 수 있죠. 아마 인생 사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납장 문을 열고 찍으셔야 돼요. 물건은 보이는 공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간에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수납장 문을 열고 주방, 화장대, 옷장 다 남겨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 공간을 보자는 거예요. 내 공간에 진단 없이 정리하면요, 나와 맞지 않는 정리가 됩니다. 내가 정리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 공간은 얼만큼 심각한가,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정해보세요. 약 정리도 괜찮습니다. 신발 정리도 괜찮고요. 가방 속 정리도 괜찮아요. 제가 정리하다 보면요, 가방 속에 뭐 휴지부터 뭐 립스틱 껌 녹은 것까지 다 가방가방마다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방 속 하나만 봐도요, 이분의 집 정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방도 힘들어? 지갑 정리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작은 성공 경험이 아마 큰 성공 경험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리 정돈을 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재고 조사 리스트 만들어 보는 거 괜찮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노트에 냄비.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10분 동안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냄비 몇 개, 후라이팬 몇 개. 그냥 개수만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셀 때요, 주방 한 칸만 세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물건이 여기 있고 저기 있습니다. 창고에도 있고요, 상부장에도 있고요, 하부장에도 있고요, 안 쓴다고 방에 갖다 놓은 물건도 있습니다. 냄비 수량 적을 때 안방에 있는 거 몇 개, 주방에 몇 개, 창고에 몇 개 적어보세요. 그 적는 의미는요,

재고 파악입니다. 사실 재고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 아, 냄비가 이렇게 많았어? 그냥 많다와의 개념보다, 어머, 냄비가 20개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아마 소비가 딱안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결국은 내가 샀는데, 내가 쓰는데, 내 물건의 양을 모르시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는 겁니다. 머리 헤어빈 몇 개, 가위 몇 개, 이렇게 저거만 보는 거예요. 뭐 꺼내고 버리는 것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오늘 나 너무 힘들어. 자, 리스트만 한번 작성해 보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고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퍼백 주시고요. 아, 뭐, 지성이가 있으면, 뭐 지성아, 오늘 연필만 모아줄래? 하는 겁니다. 네, 지우개도 아니고, 뭐, 칼도 아니에요. 오늘은 연필만이야. 자, 아빠 책상에 있든, 네 책상에 있든, 거실에 있든, 연필 보이는 거다 모아볼래? 라고 아이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정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처럼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 넥타이 몇 개예요? 여보, 당신 안경 몇 개야? 당신도 좀 모아만 좀 봐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물건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고 관심이 생깁니다. 우리 물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아까워서 안 쓰고 쟁여두잖아요. 그 물건들을 정말 잘쓸수 있도록 재고 조사도 해보고요. 수량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정해서 내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정도 쪼개서 한번 정리하는 생활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 집에서 생각보다 많은 공간 차지하는 것이 추억의 물건입니다. 제가 추억 상자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추억 상자요? 거기 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진, 엽서, 그죠? 액자, 그리고 기념품들, 내가 친구가 나한테 뭐 사주었는데 지금 안 쓰는데 보관하고 싶은 것들이 다 추억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쁜데 이 추억의 물건들을 다 물건으로 다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꼭 남기고 싶은 거, 그걸 질문해 가면서 액자는 틀을 버리고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기념품도요, 정말 이거는 남기고 요건 사진 찍어서 보관하자, 디지털화 하자, 이렇게 해서 하루 10분 정도만 정해서 오늘은 추억 정리, 또 내일은 가방 정리, 이런 식으로 10분 정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지입니다.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유지가 안 된다면 정리해도 소용없겠죠. 유지라는 것은 내가 정리 후 물건을 빨리 찾고 쉽게 꺼내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제대로 했다면요, 소비는 반드시 줄어듭니다. 물건을 많이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야지 내가 정리를 잘한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2, 3일도 못 가. 뭐, 정리를 했는데 계속 사고 싶어? 그랬다면 나는 정리를 한게 아니라 물건을 치우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물건의 제자리를 만드는 걸 과정을 아마 했을 겁니다. 유지는 어떻게요? 물건이 발이 달려서 걸어가나요? 내가 내 손으로 넣어야 됩니다. 습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처음엔 귀찮을 거예요. 그런데 한 물건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지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실천입니다. 사용했으면 제자리에 두자. 그것이 사용 후 제자리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쌓이다 보면요, 또 하기가 귀찮아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내 환경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 이 내가 정리함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지,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뀌지라는 것을 다시 회상하시면서요. 썼으면 제자리 놓자, 식탁에 아무것도 두지 말자, 우리 거실 탁자에 아무것도 두지 말자, 약속을 하고요. 함께 지켜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만 했다고 삶이 바뀌나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정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정리하는

0: 아닙니다. 근데요, 성공하신 분들은 그 정리의 기본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정리함으로써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시간이 나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10분 정도 내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내 삶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리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경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입니다. 진짜 부산을 만나다 어느덧 마지막 8강이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장소는 바로 부산 속에 존재하는 섬 영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도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신다면 영도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도대교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를 알리는 이 사이렌이 울리면 분주하게 오가던 차들이 멈춰서고 사람들의 발길도 멈춰서게 됩니다. 영도의 이름을 딴 어찌 보면 영도의 상징이기도 한 영도대교가 15분간 상판을 들러올리는 이 독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도개교였던 영도대교는 193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식 개통 전 이 시범 운행으로 다리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모습을 보았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철로된 다리를 들어올리냐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다리는 이 금세 소문이 났고 신문들도 앞다투어 이 기사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개통식 날에는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도대교를 보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부산의 인구가 15만 명이었으니 부산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영도대교를 보러 온 것이 되겠습니다. 개통 당시 4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던 영도대교는 2013년 11월에 왕복 6차선으로 확장 복원이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는 영도대교는 기존의 다리를 다 허물고 완전히 새로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단했던 영도대교는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6.25 전쟁 피난 시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부산으로 향하던 그 순간 다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영도다리 주변에는 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는 수많은 하얀색 종이들이 수도 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헤어진 이들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글들이었죠. 영도다리는 후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이 말썽을 부리는 날이면 어른들이 니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어찌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지 이 어머니가 하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하루는 친구한테 이 말을 했더니 맞나 나도 주워 왔다던데 야 그럼 우리 형제가 이러면서 진짜 형제처럼 똘똘 뭉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도다리가 부산의 아이들에게는 진짜 엄마가 있는 곳이자 우리를 형제자매로 만들어준 이 공간이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에 영도다리가 새겨져 있는 부산 사람들은 결코 남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을 남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도대교는 부산에서 피난 시절을 보냈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의 기억에서 절대 잊히지 않는 추억과 애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피난 시절 만남의 장소이자 추억의 장소인 이곳 영도대교. 이 영도대교의 아래쪽으로는 아마 지금도 수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처 조선소에서 열심히 수리가 되고 있는 이 선박도 있을 거고요. 영도하면 선박, 조선산업이라는 주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어서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예부터 조선소 마을로 알려져 있던 대평동, 지금의 깡깡이 예술마을은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최초로 발동기, 즉 엔진을 장착한 배를 최초로 만들었던 이 다나카 조선소가 있었던 대한민국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이자 수리 조선업의 메카입니다. 그런데 이 깡깡이 예술마을이라고 하는 이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대평동 혹은 남왕동이라고 불립니다. 이 깡깡이라고 하는 말은 배 표면에 녹이 슬어 이 너덜해진 페인트 혹은 해초나 따개비 등을 떼어내기 위해 망치로 철판을 두드리면 나는 소리, 깡깡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작업을 깡깡이질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소에는 이 깡깡이질을 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깡깡이 아지매라고 하죠. 이 깡깡이 아지매들은 어쩌다 거칠고 투박한 작업을 하는 이 조선 산업의 노동자가 된 걸까요? 이에 대한 이유는 1960년대 영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국전쟁 이후로 부산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렸다고 했었는데요. 제3공화국의 조선 장려 정책으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철강선이 늘어난 이 부산의 영도에는 선박 관련된 일거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중 깡깡이 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던 일당 좋은 일자리였죠. 이에 여성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생계를 위해 망치를 들고 조선산업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망치 대신 이 그라인더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 녹을 갈아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깡깡이질 작업 환경은 얼마나 어렵고 위험했을지 사실 저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당시 깡깡이 아지매들은 아파트 4층이나 5층보다 높은 높이의 선박 허공에서 외줄에 의지한 채 망치를 들고 쉴 새 없이 철판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망치와 철판이 부딪히면서 나는 깡깡 소리가 하루 종일 귀를 때렸던 거죠. 실제로 깡깡이질 작업 중 손가락을 잃을 뻔하거나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휴지로 길을 틀어막아도 막히지 않는 소음 때문에 청력이 손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열심히 깡깡이질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오로지 가족, 자식들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깡깡이 예술마을에 가시면 이 깡깡이 아지매들을 모델로 해서 그려진 유명한 벽화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독일 출신의 예술가인 헨드릭 바이키르이가 그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벽화입니다. 아파트의 한 벽면을 통째로 사용한 초대형 작품인데요. 깡깡이 마을의 오랜 역사와 그 삶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새겼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을 대표하고 또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꼽긴 하지만 이 깡깡이 예술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벽화와 움직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등의 설치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 깡깡이 예술마을을 방문하신다면 어디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깡깡이 예술마을 외에도 영도에 떠오르는 마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절경이 매력적인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흰여울이란 물이 맑고 깨끗한 여울이라는 의미로 이 복내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들이 이 절벽에 부딪히며 흰 포마를 일으키며 빠르게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 마을 이름 공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늘과 산의 경계, 산과 집의 경계, 집과 절벽의 경계, 절벽과 바다의 경계가 한눈에 보이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진 자연과 마을의 광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현재 이 눈부신 모습의 이면에는 사실 피난 시절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역사와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흰여울 마을은 당시 대풍포라는 지명이었는데요. 위로는 공동묘지, 아래로는 절벽이 있는 최악의 환경에 지명 그대로 늘 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부산의 남항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많은 타격들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기록적인 태풍, 이 사라오 때는 이 절벽 위와 아래의 수많은 집들이 이 산사태로 매몰이 되어 엄청난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마을들처럼 흰열 문화마을 역시 자신의 땅이 아닌 무허가 마을이었던 탓에 방한 칸, 부엌 한 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다양한 가재도구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한때는 집 앞에 세탁기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현재의 모습,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산의 역사와 대한민국 근현대의 단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흰열 문화마을은 각종 미디어 매체에 촬영지로 등장을 하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부산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누군가는 흰열 문화마을을 과장된 표현으로 동양의 산토리니다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산토리니와의 비교보다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의 삶의 역사가 남아있는 우리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도대교와 영도 속에 존재하는 두 마을, 깡깡이 예술마을과 흰열 문화마을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다로 유명한 부산 속섬 영도의 다양한 모습 뒤에는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영도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8강 부산 속섬 영도로 떠나다. 그리고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바고스트 손반장 손

0: 이건 살인이에요.
1: この中に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든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매진돼서.
0: 레디 고.

0: 해도 육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선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 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냐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화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면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새 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주들이 노예를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노예는 금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금지해? 노예 없인 면화 못 키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노예제 찬반을 놓고 경계선을 긋는 거였어요. 우리 이 선 36도 30분 위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도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해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노예 찬성파, 당신네는 노예 반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다시 주워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잔의 비극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 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 동기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3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방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북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은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제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 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재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 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의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의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장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 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 정치의 현상을 Solid South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솔리드 사우스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제재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 구조와 사회 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들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의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존슨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흑인의 시민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자 남부 백인

국민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오랜 정치적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순간 솔리드 사우스는 균열했고 미국 정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링컨의 공화당이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공화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부는 민주당 독점 체제가 종식되고 공화당 주도의 레드 사우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 주인은 인종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 세금 정책,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드 사우스는 보수적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전형적인 남부주죠. 그런데 듀크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트 대학교 이런 대학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 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잃으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 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지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

하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에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애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이어서 뽀롱뽀롱뽀로로가 방송됩니다.
1: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실제 3일 만세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에요.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다음은 언니랑 하자. 놀라니 뽀글놀이.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얜 집 없어? 뜯다 뜯다.

0: 생긴 일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3: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3: 응,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3: 알았어.
6: 어? 괜찮아?
3: 괜찮아.
6: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7: 보비, 해리.
3: 어?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8: 안녕.
3: 어서 와.
0: 그럼 출발합니다.

0: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1: 좋아!
0: 오,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2: 고비?

0: 아휴. 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3: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1: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1: 감기 맞나 봐. 응?
4: 에디, 왜 그래?
2: 기차가 고장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4: 얘들아, 저기 봐.
2: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1: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2: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1: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2: 고마워.
1: 맛있다.
4: 정말? 해티, 나도 줘.
1: 알았어.
4: 잘 먹겠습니다.
1: 왜요?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1: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4: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4: 아니다.
1: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2: 응,
1: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4: 다행이야.
1: 에디, 고칠 수 있겠어?
2: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야 했는데.
1: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2: 그거야.
1: 자, 뭐 하는 거지?
4: 그러게.
2: 다 됐다.
1: 이게 뭔데?
2: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1: 열기구로 만든다고?
5: 어떻게?
2: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1: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3: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4: 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2: 그럼 출발해볼까?

0: 저기 푸른 숲이다.
1: 곧 도착하겠네.
2: 다들 도착했으려나? 어?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뭐 하는 거야?
0: 안 돼! 웃지 마!
2: 뭐라고? 얘들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3: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2: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3: 크랑크랑.
4: 맞아, 나도 배고파.
3: 나도.
2: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5: 좋아.
6: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7: 와! 얘들아! 왜 그래?
3: 열매잖아! 맛있겠다!
8: 그만! 내가 따줄게!

0: 먹는 건데. 맛있다.
1: 그러게.
0: 루피, 너도 먹어봐.
2: 알았어.
0: 어? 우와, 맛있어.
3: 그럼 나도 먹어볼까.
4: 나도.
3: 뭐야 이야.
0: 잡아봐라.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6: 안 돼.
0: 머니!
4: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0: 안 돼!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4: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크롱 로디. 붉은 숲으로 가.
6: 붉은 숲,
0: 크랑.
4: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0: 크랑, 크랑.
6: 거기가 어딘데?
4: 막좀 버섯이 할 거야.
0: 크랑. 크랑, 크랑.
6: 친구들을 구하자.
0: 크랑,
5: 크랑.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0: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와.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1: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5: 알고 싶지 않아.
1: 죽음, 무서운 거
6: 이제 써내버려. 한 시간
7: 뇌를 바꿀
8: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1: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2: 하더라. 번개.
1: 기다려 가자.
0: 안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있었구나.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저기 곰마, 고양이한테 인사하러 같이 가자.

뭐해 곰아, 저기로 같이 가보자니까. 고양이야, 곰이 인사하러 오기 싫은가 본데.

먹니? 먹기 싫은데? 고마 잠깐만! 사실 나도 먹고 싶다고!

Ha ha ha!

불러!

몇 시간 하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공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아직도 안 잔 거야? 그냥 짐 요정일 뿐이야. 짐 요정을 잡으려고

싫어. 무서워 잠 못 자. 이불 속에 꼭꼭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친구하면 안 될까? 잠깐만 이리 와봐. 야호! 빨리 고마! 이제 집 요정을 볼 수 있어! 고마봐! 집 요정이 고슴도치 척하고 있네!

여정아! 엄마, 우리 잠깐 밖에서 놀까? 같이 놀래?

하고 있으니까 발소리 내지 말고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대모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야자수 도로 공연장에 있는 파이브스타 무대로 오세요. 반짝이 머리 띠하고 가야지.
3: 야자수 두그로? 그게 어디지?
4: 잠깐! 오는 어디 있어?
0: 오와 친구들 밴드인데 오가 없으면 안 되지. 어?
2: 뭘 기다리고 있어? 눈 뜨고 잘 보라고. 오는 내 안에도 있다고. 준비됐지? 난 6! 난
5: 5!
6: 그리고 1!
5: 5와 1!
7: 내 안에도 5가 있다고!

0: 난 7. 난 5.
1: 그리고 2.
0: 5.
1: 와, 2.
2: 난 8. 난 5.
0: 그리고 3.
3: 5. 와, 3.
1: 난 9. 난 5.
2: 난 4.
0: 5.
2: 와, 4.
0: 그리고 난 10.
3: 나는 5.
0: 그리고 또 다리 너.
3: 하이파이브.
0: 5.
3: 와, 5.
0: 저길 좀 봐. 다섯 쌍둥이야.
4: 하이파이브. 우.
3: 옆으로,
0: 위로,
3: 밑으로,
0: 너무 느려.
1: 잠깐만, 얘들아. 5는 이제 충분히 많은데, 6, 7, 8, 9, 10은?
0: 친구들이 다 모여야 공연을 시작할 수 있어.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1: 아, 여긴가 봐. 야자수 두 그루야.
0: 저기 봐. 다섯 쌍둥이야.
4: 하이파이브.
3: 옆으로,
0: 위로,
3: 밑으로,
0: 너무 느려.
5: 6, 7, 8, 9, 10은 어디 있지?
0: 친구들이 다 모여야 공연을 시작할 수 있어.
6: 얘들아, 우리가 친구들을 만들자. 준비됐지?
0: 5.
6: 와, 1은?
0: 6. 5.
1: 와, 2는?
2: 7.
0: 5.
6: 와, 3은?
2: 8.
0: 5.
2: 와, 4는?
1: 9.
0: 하이파이브.
3: 5. 와, 또 다른 5.
0: 맨 10. 이제 공연을 시작하자.
1: 잠깐. 1, 2, 3, 4, 5는 어디 있지?
0: 어? 어디 갔지? 여기! 반짝이 머리띠 위를 봐! 이제 뭘 할지 다들 알지? 준비됐어?
3: 난 6!
0: 난
3: 5!
6: 와 1!
2: 난 7!
0: 난 5!
1: 와 2!
2: 난 8!
0: 난 5!
6: 와 3!
1: 난 9!
0: 난 5!
2: 와 4!
0: 난 10!
3: 난
4: 5! 와 또 다른 5! 하이파이브!
1: 아니 잠깐! 6, 7, 8, 9, 10은 어디 있지?
0: 우리가 가서 찾아보자.
4: 하이파이브!
3: 옆으로,
0: 위로,
3: 밑으로,
0: 너무 느려.
6: 6, 7, 8, 9, 10은 대체 어딨어?
0: 우리 위로 올라서 봐. 준비됐지?
3: 5.
6: 와 1은?
0: 6. 5.
1: 와 2는?
2: 7.
0: 5.
6: 와 3은?
2: 바로 8.
0: 5.
2: 와 4는?
1: 9.
0: 하이파이브!
3: 오와 또 다른 오.
0: 네, 10. 이제 공연을 시작하자.
1: 잠깐! 1부터 5까지는 어디 있지?
6: 1, 2, 3,
2: 4,
0: 5. 와 또 다른 오. 하이파이브.
1: 아니, 잠깐. 그럼 6부터 10은?
0: 다시 찾으러 가보자.
4: 하이파이브.
6: 6부터 10은 어디 간 거야?
0: 우리 위로 올라서 봐. 6, 7,
2: 8, 9.
6: 오와 또 다른 오.
0: 10? 이제 우리 공연을 시작하자고!
1: 잠깐! 1부터 5는 어디 있어?
4: 여기 있지!
7: 그렇다면 6부터 10은 또 어디 있어?
8: 여기 있지!
0: 친구들이 다 모였네? 그럼 이제
7: 공연을 시작하자!
1: 위로,
0: 밑으로,
3: 너무 느려.
0: 하이파이브.

0: 동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딩동댕 동물병원이 동물들을 잘 치료한다고 소문이 났죠.
1: 딩딩 선생님! 왜 아픈 동물만 치료해주시나요?
2: 아픈 사람도 좀 치료해주세요!
3: 딩딩 의사는 아픈 어린이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1: 동물 말고 사람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0: 자자, 진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특별히 딩동댕 소아과를 열겠습니다!

0: 딩딩 선생님, 8시 됐습니다.
1: 아, 병원 오픈 시간 다 됐는데 이제 환자분들 들어오라 하실까요?
2: 네, 그래 주세요.
0: 정원

0: 들어오세요.
1: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2: 자, 이쪽으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5: 아, 저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배가 살살 아프고요.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러워요.
4: 자, 그럼 진찰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 보자. 깜짝이야.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냐?
6: 저런, 그 말은?
1: 배탈이 단단히 났다는 뜻?
4: 그 우재 어린이 어제 뭘 드셨나요?
5: 어제 비트 주세요. 딸기, 바닐라, 초코, 카라멜, 아몬드 아이스크림. 예! 녹차, 말차, 망고, 수박, 포도 아이스크림. 와! 치즈, 버터, 요거트, 샤베트,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다.
1: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스크림을 어제 다 먹었다는 거잖아요.
5: 네, 맞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아픈 건가?
4: 딩동댕, 정답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죠.
5: 네? 아이, 그럼 저 이제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건가요?
2: 당분간은 자제해야겠죠.
1: 그래도 너무 걱정 말아요. 주사 한 대 딱 맞고 약 먹으면 다 나을 거니까.
5: 주사요?
2: 우저린이 진정하세요. 자,
1: 여기 팔 올려주실게요.
5: 잠깐만요. 안 아프게 놔주실 거죠?
2: 아휴, 가만히 있어요, 우저린이.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4: 자,
5: 잠깐만요. 아, 이 와중에 전화가 왔네.
2: 전화.
5: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1: 오빠!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어도 되지?
5: 뭐? 그걸 혼자 다 먹는다고? 야, 잠깐만!
4: 네, 끝났습니다.
5: 야! 그거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안 돼! 그러다 나처럼 배탈 나면 병원

0: 우재 어린이 또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많이 많이 먹으면
1: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2: 네 절대로 안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3: 잘가 잘가 안녕
0: 조심히 가요
3: 많이 먹으면 안 돼요
4: 아휴 이렇게 더운 여름날엔 배탈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
0: 그러니까
5: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참새?
4: 아하 저기 죄송하지만 동물병원은 화요일에 여는데
0: 오늘은 어린이들 진료하는 소아과예요
6: 알아요 아는데 동물병원 가면 혹시 친구 참새들을 만날까봐
4: 저기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렸나봐
7: 선생님 어떡할까요?
5: 환자분 그 일단 앉아보시죠
0: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6: 네
5: 자 참새님 어디가 아프신지 증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6: 아픈 게 아니라 제 몸이 좀 이상해요
5: 예? 그 몸이 어떻게 이상한데요?
6: 그게 예. 자꾸 살이 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4: 나도 뭐라고 아이 그리고 살도 별로 안 찌셨는데 뭘
0: 그러니까 에휴, 그게 걱정이라 병원에 온 거예요? 아유 참새님도 참
6: 네 걱정

0: 저,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찰을 좀 해볼게요.
1: 네.
0: 자, 여기. 어디 보자. 통통. 통통.
1: 네? 제가 지금 통통하다는 건가요?
0: 네. 아니요. 그 심장이 통통. 통통. 아주 건강하게 잘 뛴다고요.
1: 아, 심장이?
0: 아, 예.
1: 아, 네.
0: 아, 그 참새님. 네? 밥을 보통 얼마나 드시나요?
1: 다른 참새들만큼요. 딱 밥 한 공기. 그럼 간식은요? 간식도 많이 안 먹어요. 그냥 과일 조금. 먹고 싶지만 그만 먹고 자야겠다.

0: 그러니까 밥 먹고 간식 먹고 바로 낮잠을 잔다?
1: 네! 그게 왜요?
2: 그럼 낮잠 자고 일어나서는 뭘 하시는데요?
1: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죠. 저녁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점심 먹고.
3: 자자, 알겠어요 참새님. 많이 먹지도 않는데 몸무게가 느는 이유는 바로
1: 뭔가요?
3: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하기 때문이죠.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데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면 그 에너지를 다 쓰게 되지만 밥을 먹고 나서 잠만 자면 그 에너지가 몸에 그대로 쌓여 살이 되는 것이지요.
0: 아휴,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소대요, 소.
1: 소? 참새가 소 된다? 오, 괜찮은데?
2: 아니, 참새님. 소 되는 건 그냥

0: 그냥 옛날 말이고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돼서 병나요, 병!
1: 아, 그러면 앞으로는 밥 먹고 나서 눕지 말고 움직여야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춤을 추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당신들아!
2: 가가 참새님, 앞으로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3: 약속!
4: 약속!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3: 잘 가요.
5: 자, 이쪽으로.
4: 감사합니다.
5: 안녕.
2: 너무 신난다. 자, 벌써 환자를 두 분이나 봤으니 잠깐 쉬어갈까?
0: 좋아. 쉬면서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자. 동동이,
5: 댕댕이가 함께하는
3: 숨부림 찾기.
0: 딩동댕 소아과에서 주사기가 사라졌대. 주사기를 함께 찾아보자. 시작. 오호,
3: 친구들 찾아줘서 고마워.
2: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라 해주세요.
6: 네, 정혜철 어린이 들어오실게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0: 가면서 솜사탕을 다 사오고
1: 잘 먹겠습니다.
2: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좀 들고 계시라고요. 저 질려봐야 하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지켜본다.
3: 자자자자 알겠으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그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2: 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 솜사탕들 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이 좀 봐주세요. 아
3: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2: 어, 풀고 갈 거야. 아자.
3: 잠깐만. 자, 이가 아플 땐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1번 소아청소년과, 2번 치과, 3번 정형외과, 4번 안과.
4: 정답! 2번 치과!
3: 치과 정답!
4: 우와!
3: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들이 감기 걸리거나 배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치과는 이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정형외과는 근육이나 뼈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안과는 눈이 아플 때 가는 병원. 그래서 이가 아플 때는 이런 소아청소년과가 아니라
2: 저도 알아요. 이 아플 때 치과 가야 하는 거.
0: 아는데 왜 여기로?
2: 그게요, 치과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5: 호철이, 그동안 이 안타깝니? 말을 해. 이 타깝소, 안타깝소? 왜 대답을 못해? 왜? 왜?
2: 그래서 그 치과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좀 봐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그, 어디 보자. 환자분, 이 언제 닦았어요?
1: 기억이 잘. 아유, 그렇게 솜사탕을 많이 먹는데 이를 안 닦으면 안 되지.
0: 그러니까 충치가 너무 심각하다.
2: 해철아, 쌤이랑 같이 갈까?
1: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해?
3: 제가 전화드렸어요. 환자분 데려가시라고.
2: 가자, 충치 치료. 쌤이 제대로 해줄게.
1: 선생님, 저 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냐? 살려주세요.
4: 잠깐!
5: 그럼
4: 이 솜사탕은요?
2: 그거 어차피 환자가 당분간 못 먹습니다. 선생님들 드시죠.
1: 내 솜사탕!
4: 우와!

0: 양치질하자.
1: 그래.
2: 나도 얼른 양치질하고 유치원 가야겠다. 딩동댕 수학과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3: 치아간호사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내일 동물병원에서 만나요.
0: 안녕.
1: 와, 손사태 맛있겠다.
3: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4: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5: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콧물이 줄줄.
3: 모모아!
4: 어? 마스크 쓰고 왔네?
3: 오늘 꽃가루가 심하대.
4: 맞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밖에서 놀지 말랬는데.
3: 난 꽃가루 알레르기 없어서 괜찮아.
4: 나도 그래.
5: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다 떨어뜨려주마.

0: 바람에 날려 다 떨어져라.
1: 분위기 깨게 뭐 하는 거야?
2: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날 나오면 안 되는데 대장님 때문에 괜히 나와주는.
1: 그만 좀 훌쩍대지.
2: 아,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1: 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뺐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히어 우 릴 툴 쌍지으 어 히어 쩍 훌쩍 훌쩍.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희읍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가 파괴되었어.
5: 태양대님, 바로 출동해 파괴된 한글을 찾아오겠습니다.
4: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희읍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6: 콧물이 계속 나. 나도 훌쩍훌쩍.
5: 모마 자마, 너희 코가 왜 그래?
6: 코를 하도 풀어서 훌쩍훌쩍. 아, 코 아파.
5: 너희 둘 다?
7: 설마 작은 꽃가루가 코에 들어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을 일으키는 꽃가루 알레르기?
5: 너희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
6: 아니요, 없었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콧물이 훌쩍훌쩍.
5: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 콧물이 난다는 건, 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키읔과 미음이 들어간 콧물이야.
8: 속보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갑작스레 콧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 전기 때문에 콧물이 나는 거였다니.
7: 어서 콧물 글자를 찾으러 가자.
5: 잠깐, 내가 예전에 콧물 글자를 본 적 있어.
6: 어디서요?
5: 한글 세계에 있는 코바위라는 곳이야.
6: 코바위?
5: 어서 거기로 가보자.
6: 네! 자음! 모은! 변신!

0: 모음아, 자음아, 휴지는 잘 챙겨왔지?
1: 가져왔죠.
2: 어? 저기 봐. 바위가 꼭 코같이 생겼어.
3: 어? 저게 코바위야. 저 바위 안에 콧물 글자가 숨어있지.
1: 어서 찾아요.
2: 모음아, 마법진을 열자.
4: 그래.
2: 천지? 천지?
5: 콧물 글자를 찾을 수 있을까? 줄줄 콧물이 줄줄.

0: 모두 피해!
1: 응. 어? 어? 왜 콧물이 나까지?
2: 이러다 한글 세계가 콧물바다가 되겠어.
0: 천지, 그만둬!

0: 태극봉 바람 가르기.
1: 콧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0: 야용차와 이용차가 싸우는 동안 콧물을 멈추자. 너희들도 같이 할 수 있지?
2: 네, 아용사님.
3: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미음, 어, 미음, 멈.
3: 시읒, 우, 추. 이긋, 아, 하. 멈추다.
0: 콧물이 멈추다.
2: 잘했어.
4: 어? 어? 우와! 나도 콧물이 멈췄다. 와.
5: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지. 꽃가루. 꽃가루가 난리다.
0: 이건 꽃가루?
3: 응? 어? 저기 봐! 콧물 다시 나오고 있어!
4: 어? 아! 대장님!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 휴지 다 떨어졌다! 그럼 전 이만!
5: 개벽,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
6: 이 꽃가루를 없애야 코바위의 콧물이 멈출 것 같아.
0: 꽃가루가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 헛! 어? 저기 있군. 시들다! 꽃이 시들다!

0: 물이 다시 멈췄어.
1: 다행이야. 어서 한글을 찾자.
2: 응. 하! 돌아와 한글!
3: 나머진 내가 쓸게. 헛! 쫙!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헛! 쫙! 뿅망치로 오!
1: 모험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네.
5: 키우기, 우와, 시옷을 만나, 곧! 이음이, 우와, 이유를 만나, 물!
6: 콩물!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콩물 넣어서 정말 힘들었어. 이제 안 나니까 진짜 좋다. 할아버지?

0: 어미, 오늘 꽃가루가 심한데 밖에서 논 거야?
1: 잠깐이야.
0: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날엔 웬만하면 집에서 놀고 밖에 나갈 때는
1: 마스크를 꼭 써야죠.
0: 그래 그래 맞았어. 마스크를 꼭.
1: 마스크를 꼭. 마스크를 꼭. 이렇게.
0: 마스크를 꼭 쓰세요.
1: 마스크를 꼭. 꼭.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크기가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1: 부메랑으로 유 우유 샷 핫 요 요리 핫핫 샷 야 야구 샷 핫 여 여우
2: 오, 야, 야영사 훈련 중이구나.
3: 야영사는 좋겠다. 야, 여, 요, 유가 들어간 글자는 천지가 많이 파괴 안 하잖아.
4: 좋은 건가?
3: 당연히 좋은 거지. 부럽다.
2: 그만 갈까? 응? 훈련해?
3: 왜 벌써 가?
2: 빨리 와.
4: 나도 글자를 더 많이 만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
5: 무슨 소리? 야영사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4: 정말요? 감사해요, 대왕별님.
6: 우와, 빵 맛있겠다. 오, 근데 이게 더 크네. 크기가 큰 빵은 아,
7: 내 거.
6: 맨날 큰 빵은 천지 대장님이 먹고, 난 맨날 작은 빵만 주고. 너무해요, 정말.
7: 내 것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6: 어?
7: 거지다. 빵이 거지다.

0: 어, 크기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미음, 아, 마, 이음, 으, 미음, 음, 디귿, 에, 대, 리을, 오, 로, 마음대로. 크기가 마음대로.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크기 글자를 파괴해 만든 장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크마크마봉이지.
2: 우와! 이게 대장님이 말씀하신 크마크마봉인가? 우와! 우와!
3: 야, 용사. 아까는 내가 좀...
4: 한글 용사 아이야.
3: 대왕별님.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서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라면...
3: 이번엔 야, 여, 요, 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원한 물 마실 때 캬! 아니면 전원을 켜! 아니면 큐! 아니면 그 귀여울 때 내는 큐!
6: 이용사, 그만해.
3: 아니면
5: 아, 코끼임! 코끼임은 잘 나온대? 아니면 아! 큰 길!
7: 아! 커다란 길, 큰 길! 내가 큰 길로 나가볼게! 기엇!
2: 작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작아지지! 뿅! 크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커지지! 뿅!
7: 어? 개벽?
2: 크기를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한글을 파괴해서 만든 크마크마봉! 너무 좋아!
7: 크마크마봉? 아!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 크기였어! 크기 글자를 파괴해 이상한 무기를 만든 것 같아.
6: 크기?
7: 어서 이쪽으로 출동해.
3: 알았어, 아용사.
5: 어서 변신하자. 좋아. 자음 모음 변신.
2: 크기가 커져라. 뿅.
5: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저 이상한 무기로 크기를 다 바꾸고 있어.
3: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6: 개벽이를 데리고 한글 세계로 이동하자.
7: 좋아.
2: 아, 누구야? 여긴 한글 세계? 아이야?
7: 그 이상한 무기를 내놓으시지?
2: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천지대장님! 대장님, 아이야가 크마크마봉 뺏으려고 해요!
0: 그럴 순 없지. 천지본!
7: 뿅망치!
2: 대장님!

0: 그렇지. 이렇게 작다로 돌려서 뿅.
1: 아유 선생님.
2: 잘했다 개벽.
3: 각오해라 천지 개벽. 태극 봉회.
0: 작아져라 뿅.
3: 어? 이용서, 너도?
1: 이용서님, 아용서님, 어디 계세요?
3: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여기야!
1: 마법진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0: 그럴 수 있을까? 뿅!
1: 어떡해, 우리도 작아졌어.
3: 이제 야용사만 남았어.
4: 부메랑, 야!
0: 크기가 작아져, 그럼!

0: 그게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어.
1: 저런, 자기 무기인데도 들지를 못하다니.
2: 이제 네 친구들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야, 어? 뭐지? 갑자기 왜 커져? 어?
3: 저희가 마법진을 열어서 야영사님한테 커지다 마법을 썼어요.
0: 오, 고마워. 천지개벽, 각오해.
2: 그럼 이 크마크마 복으로 제 작게 만들...
0: 어림없지.
1: 두고 보자, 야용사.
0: 한글 마법 원래대로.
4: 야호!
3: 야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0: 뭘 이 정도 가지고.
5: 난 정말 감동했다고. 야영사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천지에게 당했을 거야.
6: 맞아, 잘했어 야영사. 자,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5: 나머진 내가 쓸게. 자격봉으로 쭉. 한 번 더. 대륙봉으로 이. 헛. 쭉.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추억이 이를 만나 크. 기억이 이를 만나 기. 크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소중한 한글을 지킬 거야. 기대해줘, 친구들. 보메랑! 야!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2: 경계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1: 아들아, 경계.
2: 기다려봐줘.
1: 안돼, 반가 보석검이. 아버지?
3: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 피그.
4: 미나 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마녀 놀기.
1: 가족과 함께 휴양지 호텔에 온 페퍼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2: 안녕 페퍼.
0: 어, 안녕 패티. 오늘 시간 있어? 같이 놀자.
2: 나 시간 없는데 엄마 아빠 호텔 일 도와드려야 해.
0: 오, 나도 같이 해도 돼?
1: 어, 그럴래? 프런트에서 손님 맞아볼래?
3: 어, 그거 재밌겠다. 아, 한가하고 좋다.
1: 파파랑 파티가 포들 아줌마를 도와 손님을 맡고 있어요.
0: 휴양지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4: 방 하나만 줄래요?
0: 가족 같이 오셨어요?
4: 아니요, 나 혼자인데요.
0: 좋아요. 여기 마법의 열쇠예요.
4: 어.
0: 마법의 주문은 바나나예요.
4: 고맙다.
2: 2층 2번 방 202호요.
5: 잘했어, 페퍼랑 패티.
6: 엄마, 안녕. 방 청소하러 가요.
3: 어, 고마워, PK.
2: 어, 우리도 도와주러 갈까?
0: 네, 오빠.
6: 하, 그래, 따라오든가.
1: 페퍼랑 패티가 호텔 방 청소를 돕고 있어요.
0: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지? 곰돌아, 네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2: 여기 네 방이잖아, 페파.
0: 아하하하, 어쩐지 그래서 지저분했구나.
6: 다음은 베개에 초콜릿을 하나씩 올려줄래?
0: 어, 초콜릿 엄청 많다. 나 같으면 다 먹겠는데 어떻게 참지?
2: 참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
0: 좋아, 난 할 수 있어. 됐다!
6: 좋아, 이건 도와줬으니까 주는 거야.
0: 야호! 호텔 일 돕는 건 재미있다.
2: 아직 더 있어, 페파.
6: 준비됐으면 간다.
2: 됐어! 이건 호텔 직원만 쓰는 비밀 엘리베이터야.
0: 와, 비밀 엘리베이터?
1: 여기는 호텔 세탁실이에요.
2: 안녕, 아빠.
1: 안녕, 패티. 좋아, 이번에 할 일은 뭐냐면 저 버튼을 누르는 거.

0: 빨리 해주세요. 손님들 기다려요.
1: 치즈빈 타코 2인분 바로 나갑니다.
2: 엄마가 음식을 만들면 저 비닐 엘리베이터로 위층에 보내는 거야. 여기도 비닐 엘리베이터 있어?
0: 치즈빈 타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3: 고마워요.
1: 얘들아,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빙수 마무리 좀 해줄래?
2: 네! 맛있겠다.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만들라는 거야, 페파.
4: 오, 알겠어요.
2: 이렇게 체리만 맨 위에 올리면 돼.
4: 됐다. 나도 배고프다.
1: 가족들한테 가서 기다릴래, 페파? 아줌마가 특별한 걸 갖다 줄게.
2: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0: 호텔 일은 어땠니, 페파?
3: 휴양지 호텔 일도 없는 거 재밌었니?
2: 네! 마법 열쇠도 주고요. 베개 초콜릿도 넣고 비밀 엘리베이터랑 큰 빨래 버튼도 누르고 또! 와!
0: 짜잔!
2: 제가 만든 거예요!
5: 페파는 휴양지 호텔 일을 돕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빙수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냐?
2: 오디션!
5: 페파랑 가족이 주방에 함께 있어요.
4: 뭐야, 엄마? 지금 뭐 쓰시는데요?
0: 페파, 너도 엄마가 쓴 동화책 알지?
3: 엄마가 지금 그걸 뮤지컬로 다시 만들고 있어.
4: 와우!
0: 맞아. 그래서 오늘 안에 다시 다 써야 돼.
3: 난 양파를 썰 테니 누가 더 빨리 하나 내게 할까요? 당신이 이기겠지만요.
4: 아빠, 왜 그래요? 왜 울어요?
3: 걱정 마, 페파. 양파를 썰면 원래 눈이 좀 매워서 그래. 별거 아니야.
4: 알았다. 여기요. 아빠도 이 수영 고글 써요.
3: 정말 좋은 생각이야, 페파. 훨씬 낫네.
0: 다 썼다. 지금은 이 결말로 가야지.
3: 당신이 썼으니 분명 잘 썼겠죠.
0: 그렇겠죠. 가봐야겠다. 클로이 언니도 뮤지컬 오디션 보러 온대.
2: 저도 뮤지컬에 나갈 수 있어요? 제발요.
0: 안 될 거 없지. 맡을 배역은 많으니까.
2: 만세!
5: 여기는 극장입니다.
0: 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은 뮤지컬 유쾌한 양파에 나오는 주인공 양파랑 다른 주요 배역들을 뽑을 거예요. 어린 친구들한테도 단역을 맡길 예정이고요. 자, 그럼 큰 친구들은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2: 네, 엄마!
0: 페파? 큰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좋아요. 지금부터 이 뮤지컬 등장인물 노래를 한 명씩 불러볼 거야. 어떤 역에 잘 맞는지 보려고요. 간주 부탁해요, 로안 어머니.
6: 갑니다.
0: 클로이, 유쾌한 양파 노래 불러줄래?
7: 난 유쾌한 양파예요.
0: 잘했어. 다음은 사이먼.
8: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좋아. 다음은 라지브.

0: 다들 아주 잘했어. 처음엔 유쾌한 양파가 토마토한테 어떻게 하면 웃을지 물어봐요. 사이먼, 토마토의 대답을 읽어줄래?
1: 저 웃긴 모자를 쓰면 돼?
0: 좋아. 근데 아무리 웃긴 모자를 써도 유쾌한 양파는 토마토를 울리고 말았어요.
2: 너무 웃겨.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땐 작은 친구들도 다 올라와 줄래? 페퍼, 넌 오디션 안 볼 거야?
3: 벌써 봤잖아요. 전 양파나 토마토 역 주실래요?
0: 페퍼, 그 역할은 클로이나 사이먼 같은 언니 오빠들 거야.
3: 알았어요.
0: 하지만 배역은 크든 작든 다 소중한 거야. 너도 가서 서 있어.
3: 알았어요, 엄마.
0: 드디어 유쾌한 양파가 재밌는 걸 해서 모두가 웃었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웃어보자. 페퍼, 왜 그래?
3: 이렇게 웃으면 안 되죠. 유쾌한 양파는 여전히 양파고 양파는 울게 만드니까요.
1: 진짜 그러네.
0: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어.
3: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유쾌한 양파는 여전히 모두를 울게 만드니까요.

0: 줄래, 사이먼 오빠?
1: 응, 응,
0: 안녕, 난 아기 양파라고 해. 이 고글 한번 써봐. 그럼 가까이 와도 눈물이 안 나.
2: 페파, 넌 천재야. 이렇게 결말을 바꾸면 되겠구나. 아기 양파가 고글을 쓰라고 한 덕분에 유쾌한 양파는 사람들을 울리지 않았어요. 얘기 끝!
3: 맞네!
0: 페파가 우리 연극을 살렸네.
2: 맞는 말이야. 그리고 세배역도 얻어냈지? 아기 양파.
0: 만세! 만세! 나도 연극한다! 전 아기 양파예요.
3: 만세!
4: 페파는 아기 양파가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얼른 연극막이 오르기만 기다렸어요.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트리탑 숲에 뭔지 모를 뭔가.

0: 드디어 잡았다. 또 놓쳤네.
1: 좋은 아침 버터. 숲속의 희귀한 동물들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은 날씨지?
0: 그래, 좋은 날이야.

0: 리카빌더 출동 준비.
1: 정말 큰일 났네.
2: 무슨 일이야, 포타?
1: 메카빌더, 오늘이 내 사진 전시회 날인데 아직도 뭔지 모를 뭔가의 사진을 찍지 못했어.
3: 잠깐만요. 뭐가 뭔지 보여?
1: 일단 박물관으로 와봐. 가서 보여줄게. 뭔지 모를 뭔가는 신비에 쌓인 어떤 동물이야. 흥미로운 건 그 동물이 바로 여기 트리탑 숲에 산다는 거야.
0: 이건 뭐예요?
1: 바로 뭔지 모를 뭔가의 발굽자국 표본이야. 그리고 그건 개 깃털과 뿌리고. 어떤 사람들은 뭔지 모를 뭔가가 상상이래. 하지만 난 어렸을 때 그걸 직접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 전시회도 준비한 거야. 모두에게 뭔지 모를 뭔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려면 사진이 필요해. 사진도 없이 전시를 할 순 없잖아.

0: 정말 큰 문제래요.
1: 여러 번을 시도하긴 했는데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도망쳐버려.
2: 버타, 저희가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조합 메타도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3: 시험하고
0: 해결한다.
3: 먼지 모를 뭔가의 사진을 찍게 카메라 좀 빌려주세요. 부탁해요.
4: 그러렴.
0: 이 카메라는 참 재밌게 생겼네요.
4: 이건 카메라가 아니야. 잠망경이라는 거지. 무언가를 넘어서 봐야 할 때 쓴단다. 안녕, 메카에모.
0: 어?
3: 안녕하세요.
4: 자, 한번 봐.
0: 오, 이런 거구나. 재밌네.
4: 자, 그럼 카메라 줄게. 쿠키, 엘모, 그리고 애비.
2: 고마워요, 우리.
3: 우리도 먼지 모를 뭔가 본 적 없어요?
4: 버타한테 얘기만 들었어. 나도 트리탑 숲이 비밀로 가득하다는 건 아는데 난 이 숲을 구석구석 다녀봤지만 아직 본 적이 없지. 먼지 모를 뭔가의 사진을 누군가 찍는다면 그건 바로 메카빌더일 거야.
2: 고마워요, 우리. 작전 시작할게요. 먼저 계획을 세우자. 먼지 모를 뭔가의 사진을 찍어서 버타가 전시를 열게 해줘야 해.
0: 근데 문제는 먼지 모를 뭔가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도망쳐버린다는 거야.
2: 일단 너희는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어. 내가 공중에서 보다 나타나면 알려줄게. 그럼 놀라게 할 일 없잖아.
3: 그거 좋은 계획 같은데?
0: 그래, 그럼 시험해보자.
3: 준비됐어, 메카 커피?
0: 그럼 준비됐어.
3: 쿠키.
0: 덤디덤, 덤디덤덤. 덤디덤, 음? 오, 오! 히터리야! 먼지 모를 뭔가다! 뭐야, 그냥 탈기였잖아.
2: 잠깐! 무슨 소리가 났어? 저쪽이야! 저게 혹시... 먼지 모를 뭔가야!
3: 나오려나 봐. 준비해.
2: 저기 간다.
3: 쫓아가 보자.
0: 토끼도 같이 가.
3: 그럼 먼지 모를 뭔가 사진만 찍을 거란 말이야. 어디로 갔지?
2: 저기. 불밭 쪽으로 가고 있어.
3: 메카이모가 따라가 볼게.
0: 다들 어디로 갔지?
3: 메카이모가 사진 찍을게. 살금살금 조심하기만 하면 돼. 응? 젖소잖아?
5: 무후.
3: 네가 먼지 모를 뭔가는 아니지?
5: 무무무무.
2: 우리가 놓친 것 같아.
0: 젖소한테 걔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면 좋았을걸.
1: 안녕, 메카빌더. 어떻게 됐어? 사진은 찍었어?
2: 아직이요. 새 계획이 필요해요. 뭔지 모를 뭔가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1: 알아, 나도 겪었어. 수도 없이.
0: 네, 뭔가를 발견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거의 다 잡았나 했는데, 와우! 우리 혹시 나무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거예요?
4: 아니, 이건 나의 위장술이야. 나무나 이파리들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려고 말이야.
2: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위장술을 써서 우리처럼 숨어있다가 뭔지 모를 뭔가가 나타나면 걔한테 들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진을 찍는 거지. 가자, 메카지!
0: 내가 보기에도 좋은 생각이야.
3: 시험해봐요.
2: 그래. 아직 뭔가 못 봤어?
3: 이쪽엔 없어. 메카커피 몬스터?
0: 아니, 나도 아직 못 봐. 잠깐만, 나 뭔가 봤어.
3: 발굽 자국이야.
2: 박물관에서 봤던 그 발굽 자국이네. 뭔지 모를 뭔가가 가까이에 있나 봐.
0: 그래, 하지만 우리 위장술 때문에 우리를 못 볼 거야. 그건 천만 다행이지.
2: 저기 있어! 카메라 준비해!
3: 벌써 사라졌네?
2: 흩어져서 찾자.
0: 아하! 여기는 아닌가 보래.
2: 뭐야? 아니잖아. 도타였어.
1: 사진 찍었어? 도와주러 왔어.
0: 찍을 뻔 했는데.
2: 가자, 메카들.
1: 같이 가.
2: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0: 여기도 아니래. 그냥 갈기였어.
2: 근데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아니었어?
1: 어쩌면 뭔지 모를 뭔가는 사진 찍을 수 없는 건가 봐.
3: 이제 와서 포기하면 안 되죠. 걔를 놀라게 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 재채기도 걔를 놀라게 했고 위장술도 소용없었고 흩어져 찾는 것도 안 됐어.
0: 가만히 있어봐. 혹시 너희 아까 오리가 나한테 보여줬던 물건 기억나?
3: 아까 그 기다란 통처럼 생긴 거?
2: 주변 물건을 둘러보게 해준다던가?
0: 맞아! 근데 그게 뭐라고 했더라?
4: 내 잠망경 말하는 거야.
2: 오리!
0: 네, 바로 그거요. 오리의 잠망경. 저걸 말한 거야.
4: 잠망경은 거울을 여기와 여기에 붙여서 내가 숲속의 바위와 나무 주변에서 몰래 새들을 찾을 때 쓰는 거야.
2: 바로 그거야! 우리가 새들을 찾을 때 잠망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거울을 이용한 잠망경을 만들어서 뭔지 모를 뭔가가 놀라지 않게 몰래 사진을 찍는 거야!
1: 그럼 되겠네! 왜 진작이 생각을 못했지?
4: 잠망경은 만들기도 아주 쉬워. 거울 두 개하고 통을 만들 때 쓸 재료만 있으면 돼.
1: 그런 재료들은 박물관에 다 있어.
2: 예! 어서 해보자.
1: 이것들로 해보자. 자, 여기 애비. 이거면 될까?
2: 완벽해요. 이제 거의 다 돼가요. 어서 가서 뭔지 모를 뭔가를 찾고 사진도 찍어서 실제로 살아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줘봐요. 버타, 메카들, 이리 와봐.
3: 만데, 에비?
0: 벌써 찾은 거야.
2: 저기 저쪽을 봐.
1: 잠깐, 저거
0: 뭔지 모를 뭔가인가 봐.
1: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 내가 몇 년이나 찾아 헤맸던 뭔지 모를 뭔가는 바로
2: 저쏘였어?
0: 머리 위에 달기 앉은?
6: 막막.
0: 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숲속에서 저쏘와 달글 봤구나.
3: 아, 메카이머, 어쩐지 발굽 자국이 낯을 때 했더니 서의 발굽 자국이었네.
2: 그리고 그 깃털은 닭털이었던 거야.
1: 정말 놀랍구나.
2: 이제 전시회에 놓을 사진을 찍을 기회예요.
1: 정말 대단해, 메카베이더.
2: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잠망경을 만들어서 안 보이는 위에 있는 거나 저 너머에 있는 걸 보고 뭔지 모를 뭔가의 사진도 찍을 수 있었어.
1: 우와. 멋지다.
4: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두에게 말해줘.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어둠 속의 넷을 찾아라.
2: 하이킹이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제리. 많이 배웠어요.
7: 맞아요. 늘 친구와 함께 하이킹을 다녀라.
8: 그렇지. 그래야 길을 잃지 않잖아. 그렇지, 넷.
1: 어딨었는데?

0: 좋아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이쪽으로 가야 원래 코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얘들아? 제리? 내 진도!
1: 넷은 어디 갔어요?
2: 길을 잃은 것 같아.

0: 메카비더 출동 준비.
1: 공원관리원네
2: 어디 있어요?
1: 공원관리원네.
2: 봐, 메카빌드가 왔어.
3: 마침 잘 와줬구나. 숲에서 공원관리원 넷과 하이킹 중이었는데 여기 돌아와서 보니까 넷이 안 보이지 뭐니?
2: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1: 아, 불쌍한데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질 텐데 숲속에서 길을 잃다니.
2: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
4: 넷을 찾아야겠다, 빨리.
5: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0: 곧 날이 어두워질 테니까 공원 관리원 넷을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해.
1: 흩어져서 찾자. 그럼 여러 군데를 동시에 빨리 찾아볼 수도 있어.
0: 좋은 생각이야. 넌 저쪽으로 가고 넌 이쪽으로 가. 난 위에서 찾아볼게. 메카들 출동하자. 제트리
2: 스프링 워쳐
1: 런던장치 야하하.
2: 공원 관리원 넷! 오! 넷의 발자국을 찾았다! 얘들아, 이리 와봐!
0: 알았다!
1: 할게!
0: 넷을 찾았어?
2: 아니, 하지만 이게 넷의 발자국일지도 모르니까 따라가보자!
1: 그래, 근데 벌써 많이 어두워져서 발자국이 잘 안 보여!
0: 그러게, 벌써 어두워지고 있네! 제리한테 돌아가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겠어!
3: 벌써 많이 어두워졌는데 너희 공원관리원 넷을 찾을 수 있겠어?
2: 찾을 거야, 팀이. 걱정하지 마.
0: 중요한 건 우리도 길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제리, 혹시 손전등 좀 빌릴 수 있어요?
4: 여기 손전등이 세 개 있네. 자, 받아.
0: 고마워요, 제리. 잘 봐봐. 손전등은 불빛을 비춰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야. 그리고 이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해. 그 신호를 통해서 서로 위치를 알리거나 무언가를 말하는 거지.
2: 에비, 어둠 속에서 보는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둠 속에 혼자 있게 될까 봐 무서워.
0: 혹시 서로가 필요하면 네가 방금 하던 걸 하면 돼. 그럼 오라는 신호로 알 테니까.
2: 이렇게?
0: 그래, 맞아. 불빛을 깜빡이는 건 오라는 뜻이야. 준비해, 메카들. 공원관리원 넷을 찾아서 어둠 속으로!
5: 이쪽이 맞을 것 같은데 제발. 나뭇가지에 걸렸네. 우와, 소매가 많이 짧아졌네. 아주 좋아.
2: 공원관리원 넷 어디 있어요?
1: 공원관리원
2: 넷.
1: 발자국이 있어. 다시 발견했어. 따라가 보자.
2: 어디로 가야 하지? 세 방향 전부 발자국이 있는데.
0: 이번에도 흩어져서 가봐야겠네.
1: 잊지 마.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불빛을 깜빡여서 와달라고 하는 거.
2: 그래, 난 이쪽으로 갈게.
0: 난 이쪽으로 갈게.
1: 그럼 메카이머는 앞쪽으로 갈게.
2: 뭐야?
0: 괜찮은 거야?
1: 응, 메카이머 신호가 잘 되는지 시험해본 거야. 잘 되네.
0: 아! 메카 엘모! 메카 쿠키 몬스터! 이리 와봐!
2: 아하! 신호 보낸 거 봤어!
1: 무슨 일이야? 공원 관련 넷은 어디 있어?
0: 넷의 유니폼 조각을 발견했어! 저기!
2: 그럼 여기 있었다는 거래? 저 발자국들을 계속 따라가 보자!
5: 텐트도 캠핑용 간식도 없는데 그래도 나의 행운의 솔방울은 가지고 있지. 날이 밝으면 모자 찾으러 다시 돌아와 봐야겠다.
1: 우와! 공원 관련 넷이잖아? 이리 와봐!
0: 신호를 봤어. 뭔가 찾은 거야?
1: 그래! 저기를 봐. 메카이머가 공원 관련 넷을 본 것 같아. 메카이머를 따라와.
2: 잘했어!
1: 공원 관련 넷 저희예요. 공원 관련 넷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 넷의 모자 맞는데?
0: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멀지 않은 게 분명해.
2: 예.
5: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네. 이럴 때 다행인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험용으로 개발된 오트밀 건포도 쿠키가 내 주머니 안에 있다는 거. 이제 내 입안으로 들어간다. 맛있어.
2: 냄새가 나. 쿠키 냄새. 그것도 그냥 보통 쿠키가 아니야. 우와!
0: 신호를 봤어. 뭘 찾은 거야?
2: 공원관리원 넷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험용 오트밀 컵포드 쿠키 부스러기야.
0: 확실한 거야? 아니,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 쿠키라면 네가 최고인데 말야.
2: 오, 그럼 공원관리원 넷이 지나간 게 확실해.
1: 좀 더 큰 손전등이 없는 게 아쉽네. 그럼 공원관리원 넷이 어디에 있든 우릴 볼 수 있을 텐데.
0: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모. 너흰 쿠키 부스러기를 따라가. 난 더 큰 전등을 구해볼게.
5: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지금 위치를 알 수 있겠지? 그래. 내 행운의 솔방울! 내 행운의 솔방울을 잃어버렸네. 오늘은 그다지 운이 좋은 날이 아니구나.
1: 어? 이건 공원 관리원 넷의 행운의 솔방울이야.
4: 아직 공원 관리원 넷 못 찾았어?
0: 아직이요. 혹시 엄청나게 큰 전등 없어요?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큰 거요.
4: 손전등보다 더 큰 전등은 없는데?
0: 아니 잠깐만, 트럭에도 불빛이 있었네. 트럭 잠깐만 써도 돼요, 제리?
4: 넷을 찾는 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1: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야.
2: 저기 있어!
5: 오호! 난 살았다!
1: 넷을 찾았다!
2: 넷을 찾았다!
5: 메카 엘모! 메카 쿠키 몬스터!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구나.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2: 우린 넷을 찾아 사방을 뒤졌어요. 드디어 찾았고요.
1: 그리고 이것도 찾았죠.
5: 이야! 내 모자잖아! 고마워.
1: 그리고 이것도야.
5: 내 행운의 솔방울. 결국엔 오늘도 운 좋은 날이 됐네. 근데 제리의 트럭까진 어떻게 찾아가지?
2: 이런. 제리의 트럭까지 어떻게 찾아가지?
3: 트럭의 불빛은 어디서든 볼 수 있을까?
0: 당연히 볼 수 있지. 두고 봐. 고! 메카 자이언트! 우리가 아까 손전등으로 했던 것처럼 트럭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면 모두가 보고 찾아올 수 있을 거야.
2: 우리 이제 어떡하지?
1: 아! 쿠키 타이머가 돌아가! 그건 에비가 뭘 했다는 거지?
2: 메카 자이언트!
5: 메카 자이언트?
2: 네, 여기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요.
5: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보일지도 몰라.
1: 한 높이!
2: 예! 예!
5: 저기 있어!
1: 불빛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2: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5: 그럼 뭘 꿈을 대? 어서 저 신호를 따라가자.
2: 우리가 간다! 예!
1: 예! 이쪽이야!
5: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2: 거의 다 왔어! 아이고, 시간 다 됐어.

0: 있는데.
1: 아, 트럭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어, 어떡해. 여기야. 우리 여기 있어. 온다. 메카 엘모야. 또 메카 쿠키 몬스터도. 그리고 공원관리원들.
0: 다 모였다.
2: 정말 잘 돌아왔어, 공원관리원들.
3: 돌아왔어.
1: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불빛을 이용해서 어둠 속에서도 서로 소통을 했고 흔적을 잘 따라가서 공원관리원 넷을 찾았어.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냈고요.
4: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0: 이어서 소맥커피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기다릴까? 준비 완료!
1: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2: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3: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2: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4: 놀이터에서 놀아요.
5: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4: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5: 멋있겠는데?
4: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5: 거기서!
4: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5: 안 돼, 토끼야.
4: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여긴 바로 유럽의 보석 벨기에. 특히 이곳 그랑플라스 광장엔 벨기에의 명물인 초콜릿을 파는 가게들이 많아.
1: 트로티는 어디냐고?
0: 어? 가족들이 벨기에!

앵기온이 나타나

0: 아주 경이롭구나. 그 어떠한 낚시도 뒤덮는 이 극한 초콜릿 형.
1: 저 녀석은 벨기엘랜디오 쇼콜라.
0: 거기 나 근육으로 보아하니 요리인 것 같은데 나와 승부하자.
1: 이번 게임은 쿠킹 게임이거든.
0: 그리고 심사위원은 너희들로 하지.
1: 네? 그러면 우리야 좋긴 한데 그래도 상관없어?
0: 상관없다. 내 요리를 먹으면 누구라도 달콤하게 빠져들 테니까. 게임 스타트! 오늘의 대결 주제는 초콜릿. 초콜릿을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야 하지.
1: 좋았어! 그러면 요리 대결 시작이야! 네! 저는 해설에 맞춘 트램입니다! 먼저 초콜릿을 다지는 엄마 선수!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모습! 아! 주먹을 쓰면 안 돼요! 제대로 조리기구를 사용해야죠!
0: 야만스럽군. 아, 초콜릿은 사랑스럽게 다뤄야 한다네.
1: 달콤한 향기. 과연 이들의 요리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시 후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벨기에 그랑플라스 광장에서는 두 선수의 맛있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초콜라 선수가 먼저 요리를 완성합니다. 눈에 가렸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심사. 대체 맛은 어떤가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요리. 맛이 어떠냐니까요? 잠깐! 다들 먹지만 말고 심사평을 말해달라고. 나도 말고 말란 말이야. 네, 귀신 평론가님 말씀해 주세요.

0: 네, 대충 맛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느 쪽의 요리가 더 맛있는지 선택해주세요.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거쳐 총 득표수가 많은 쪽이 최종 승리입니다. 이런, 엄마가 만든 게 바로 와플이었네요. 잠깐, 너무 기죽지 말라고. 그렇구나, 엄마는 소매기네가 와플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하지만 다들 안 먹어본 요리 쪽을 골랐던 것 같네.
1: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어때? 너네 가족들은 나를 고른 것 같은데.
0: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승부에서 가족들의 몰표를 받으면 역전할 수 있거든요.
1: 그게 가능하겠냐? 주제가 초콜릿인 대결에서 나는 무적이란 말씀.
0: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결이죠. 1번 요리 나와주세요. 초콜릿이 아주 이분하게 들어가 있다는군요. 첫 보기에도 아주 화려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뒤어 나오는 2번 요리. 소매기 심사위원 감격의 로켓 발사! 아니, 겉보기엔 평범한 스튜인데 말이죠. 이건 누구의 요리지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단 것만 먹어서 물릴 대로 물린 가족들에게 소고기 스튜의 맛이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음식의 주인은...
1: 잠깐! 이건 반칙이야! 저건 초콜릿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0: 아니요, 초콜릿은 들어갔습니다. 이 음식은 벨기에 전통 스틴 카르보나드 플라망드로 실제로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는 레시피가 존재하는데요. 초콜릿으로 고기와 채소의 풍미를 조화롭게 감싸준다고 합니다. 단 것만 먹던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 마음이 승부를 결정지은 셈이죠.
1: 그럴 수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아, 우리 쇼콜라 많이 먹으렴.
2: 역시 엄마 요리는 최고야.
1: 엄마!

이번에 너무 많이 먹긴 했지. 다들 많이 운동하고 살 빼라고. 그럼 나님은 나도 같이 해야겠지.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0: 지금 도전하세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EBS 뉴스입니다. 과거 음지에서 거래되던 마약이 이제는 SNS와 텔레그램을 타고 아이들 손안에 스마트폰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작 청소년 마약 사범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위험하다는 인식은 높아지는데 마약 사범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마약 범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윤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올해 1분기 10대 마약 사범이 1년 전보다 60% 넘게 늘었다고 하고 또 10년 전과 비교하면 뭐 30배, 30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 문제에서 어떤 두드러지는 특징이 좀 있을까요?
1: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수도 없었고요. 또 마약 종류가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매스 미디어의 역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약 13.2세로 연령이 확 낮아졌고요. 그만큼 마약을 접하는 청소년의 그 마약 사범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의 특성을 이용한 마약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살 빼는 약 또는 잠자기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이런 것들이 마약의 합성 마약으로 둔갑되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서 마약이 또 아이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사고팔고가 된단 말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좀 차이가 클것 같습니다.
1: SNS, 다크앱, 텔레그램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텔레그램,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가 또 해외에 있고요. 그다음에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손쉽게 볼 수도 없고요. 이런 그 폐쇄적인 과거에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던 수법을 요즘은 청소년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증거 보존도 힘들고 수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약 그 SNS를 마약 수단으로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약이 위험하다는 건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조사에서도 인식 점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 사범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알고도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우선 위험 인식 지수는 마약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보면은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 인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모집단이 좀 잘못됐습니다. 청소년은 2,000명, 성인은 3,000명.

0: 1,300명인데요. 청소년들이 더 많아야 돼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최근에는 이제 합성 마약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동남아 출장을 갔을 때 미얀마 쪽에서 마약을 생산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그 빼빼로, 그다음에 젤리, 추파추스 이런 것에 이제 마약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유통이 됐을 경우에 이게 마약인지 과자인지 파악을 못합니다. 결국 먹다 보면 중독성이 심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바카스 사건이죠. 그래서 마약인지 모르고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SNS를 통해서 단순 알바 용돈벌이 식으로 이 상자를 저쪽에 옮겨다 주면 용돈을 주겠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마약이거든요. 이런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1: 마약이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사실 어떤 게 마약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약을 접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학교 밖 청소년까지 그래서 더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교육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넘어서 실제 이런 예방 교육이 좀 효과를 보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제가 현 발표 내용을 봤는데요. 뭐 교구를 증가하고 마약 네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학부모나 뭐 외국인까지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마약은요 너무 다양합니다. 종류가 특히 합성 마약은 의료용 약에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종류에 관한 교육만으로는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1대1이라든가 소규모 또는 상황별 그런 맞춤형 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네. 우리 이런 교육 또 단속, 처벌 못지않게 일단 마약을 접한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의 치료 재활체계 꼭 필요한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이제 마약 범죄를 음주운전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특히 중독성이 높고 상습성이 높은 그런 재범자들은요. 의사의 치료, 회복을 동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면허증을 재발급받고요.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약은요. 음주운전보다 더 중독성이 높고 중대 범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에 대한 그 투약당한 청소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됐을 경우에 재사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제는 마약을 실제 어떻게 복용하고 활용했느냐보다도 유통과 소지 사범에게까지 재범 예방 교육 이수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재범을 막는데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0: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에도 판매책, 유통책만 처벌을 했었는데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아동 포르노 소지죄까지도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마약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까지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서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결국 청소년이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이미 노출된 아이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정책을 좀 먼저 뽑아주시죠.
0: 정부 차원에서 저는 거시적으로는 마약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마약 범죄 연구를 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동남아시아 미얀마 쪽에서 마약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나라에 유통을 시켜요. 다른 나라에서도 또 마약 그 경유지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약이 우리나라에 손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를 통해서 또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유통 경로가 정말 다양해요. 그 수법도 정말 다양하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것을 미미한

0: 하게 생각하고 단속 차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강력하게 밀반입을 차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성 마약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대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상황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외국과 같이 함정수사나 잠입수사 등을 통해서 전문가다운 그런 많은 수사기관들을 양성해가지고 SNS를 통한 그 마약 판매상이라든가 유통책을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또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지원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생성형 AI 사용이 빠르게 늘면서 AI 챗봇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청소년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AI 챗봇이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하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존교양에서는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와 함께 스마트폰과 SNS, 그리고 AI 과의존의 위험성과 가정에서의 대처법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이나 AI 사용 문제로 병원을 찾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1: 네, 확실히 지난 몇년 사이에 병원에 그 관련된 걸로 찾아오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게임 중독과 같이 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심으로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 심하게 몰입한다든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성인과 오픈 채팅을 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만남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유튜브, 쇼폰과 같은 영상에 과하게 몰두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로서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 같이 여기 이제 요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대하는 문제로 오는 경우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생성형 AI에 의존 심하죠. 네, 요즘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심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임상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1: 근데 단순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에 사실 가깝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고요.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뺏는다고 해서 다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때는 어쩌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현명하고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염려하는 달리 상당수 자녀들은 사실은 스스로 잘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밤새 사용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든지 스마트폰 하려고 거짓말을 계속 한다든지 중단이나 절제와 관련해서 폭력이 나오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병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여기서 부모로서 또 궁금한 건 이런 AI 챗봇과의 대화가 우리 아이들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점이거든요.
1: 네, 요새는 사실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등학생부터 AI와 대화를 많이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AI의 경우에서는 쉽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24시간 대화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때내 기분도 맞춰주고 사람처럼 상대방 기분을 배려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외래에 오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저 만나기 전에 이미 AI 검색을 한다든지 상담을 하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AI 통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하기 싫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AI를 통해서 정서적인

0: 혹시 스마트폰이나 SNS 뭐 이런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1: 어쩌면 이게 스마트폰이나 AI가 뭐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축적 영향을 줘가지고 쫙 나타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제 병적으로 빠져드는 약간 취약한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ADHD가 있다든지 약간은 뭐 기질적으로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경우에 특히 더 이제 스마트폰 게임에 뭐, 좀더 많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요. 좀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외부 활동을 좀 그렇게 잘 못하는 친구들이 수동적으로 AI 화면에, AI가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에 계속 좀 빠져들게 되고, 현실에서 이제 친구를 맺거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좀 불편한 친구들이 쉽게 이제 오픈 채팅이나 AI 챗봇과 대화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잘 보살필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도 조금 더 쉽게 이제 온라인 세상에 빠져드는 그런 좀 취약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0: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규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나 AI 기술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과연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뭐 아직 잘 정리된 연구도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단순히 스크린 타임을 줄인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개선된다는 뭐 그런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시간을 줄인다, 뭐 방지한다 보다는 어쩌면 이제 적응 능력을 좀 키우고 조절력을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점은 SNS를 통해가지고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정보가 이제 전파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자해나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많이 보도도 되고 있고요. 제가 전 세계 많은 또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다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아이들의 뇌 건강에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미 서구에서 시작을 한 것처럼 SNS나 스마트폰 제한이라는 조금 강력한 규제가 좀 나오. 는것 같고요. 그런 이제 근거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심적으로 이렇게 만어좀 불안불안한 거죠. 이제 나 이렇게 시작하는 나다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따라가는 형국이 요새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AI 사용용은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지도하에서만 AI를 사용해야 될것 같고, SNS나 AI 챗봇을 통해서 자살 유발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규제만큼 중요한 게또 가정에서의 역할이지요.
1: 네.
0: 네. 부모가 자녀의 AI 사용을 지도할 때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을까요?
1: 초등학생 이하는 뭐 독립적으로 좀 사용을 하는 걸 제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부모 동반하에서 좀 이제 교육용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무제한 허용보다는 부모님이 좀 아셨으면 해요. 지도하에서 사용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정확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부분이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게 인식이 잘 없습니다. 뭐 SNS이든 AI이든 자신의 이름이나 학교나 사진 같은 개인 기록은 입력하지 않도록 좀잘 교육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판적인 좀 시각을 갖는 겁니다. AI 정보에 대해서 뭐그 SNS에 통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느끼는데 요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반드시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0: 네, 스스로 조절하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더한다면 교육용으로도 좀 사용해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또 함께 이런 AI 흐름에 맞춰 어떻게 할지 사회적 안전장치도 함께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8월 10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860-9095.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영암의 너른 평야 위에 우뚝 솟은 산,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월출산입니다. 악소리가 날 만큼 산세가 험하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괴성은 그야말로 절경. 마주하는 풍경마다 한 폭의 산수화를 선물하니 감탄이 절로 나오지요.
4: 계곡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3: 새롭게 다시 열린 길에서 만난 태초의 자연.
5: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손도 씻는 거, 발도 닦는 것도 안 됩니다.
3: 그래서 물놀이 명당은 따로 있답니다.
6: 너무 차가운데 시원하고 좋죠.
7: 진짜 이 길이 너무 좋아요.
8: 예쁜 곳에
9: 예쁘죠?
8: 사시네요.
9: 맞는 것 같아요.
3: 초록빛 산자락이 안아주는 그곳. 오늘은 영암에서 가장 신비롭고 웅장한 월출산의 여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월출산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천왕봉까지 해발 약 810m. 높진 않지만 바위가 많아 오르기가 쉽지 않은 산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0: 2023년에 월출산을 좀 더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하늘 아래 첫 부처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사냥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1: 지팡이에 예. 맨발에 이거 어떻게?
2: 예, 부처길 부처님 덕을 좀 받아보려고 길을 좀 받아보려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여 가지고 아마 월출산이 물이 좀 귀한 산인데 이제 이 부처길만 물이 풍부해요.
3: 구정봉까지 항상 이 코스로 가요. 코스가 힘들지도 않고 계곡 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0: 대동제 저수지부터 시작하는 구간으로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길을 자랑한답니다. 오직 이 코스에서만 볼 수 있는 월출산의 숨은 비경. 시원한 계곡입니다. 물을 보기 힘든 다른 코스와 달리 계곡을 끼고 있어 기분 좋게 산행을 즐길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길이 왜 뒤늦게 개방된 걸까요?
4: 30년 동안 여기가 이제 그 영암에 식수를 담당하는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영암군과 우리 국립공원이 화합을 해가지고 여기 영암 군민들이 여기 길을 되게 가고 싶어라 했기 때문에 이제 30년 만에 개방한 곳입니다.
0: 물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날아갑니다. 아름다운 산세와 계곡을 볼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지사겠죠. 여름을 맞아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월출산 국립공원 직원들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구정봉에 오르며 안전사고에 대비 살펴볼 계획이라는데요.
4: 오늘 주변에 좀 정리만 해서 이번 탐방기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변 정리 좀 잘하게.
5: 네, 알겠습니다.
4: 지점을 점검도 하고. 이런 흔들리니까 재는 거.
0: 산 속에선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서둘러 정비를 마치는데 아니 여기 옆에 있는 건 뭐들이에요?
4: 국립공원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월출 05-05번으로 다시 이걸 바꾼 거죠. 쉽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를 이제 월출산이나 119에 신고하시게 되면 누구나 이 위치를 정확하게 다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0505.
0: 또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꼭 챙겨 다니는 것이 있으니요. 간식.
4: 열대야로 인해 가지고 체력저하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산행 절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처치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눠주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응급처치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0: 다시 구정봉을 향해 오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3층 석탑. 세월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이곳이 과거 용암사의 절터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2: 편안한 여생 우리 가족들 같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좋네요. 여기 얼출산 또 길을 충분히 오늘 받아가고.
0: 한때 스님과 불자들로 가득했을 용암사. 3층 석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용암사지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돌로 잘 쌓인 우물을 비롯해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 옛날 용암사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용암사지에서 100m가량 오르면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바위. 이 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극복, 마의 열의 좌상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 왜 이 길을 하늘 아래 첫 부처길이라 불렀는지 절로 납득이 가는데요. 화강암을 파서 만든 불상의 크기가 무려 8.6m. 불심으로 꽃피운 예술은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오른 사람들,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0: 마에열의 좌상을 뒤로 하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가다 보니 커다란 바위가 앞을 막습니다. 막다른 길인가 했는데 그 사이에 숨은 틈이 있었네요. 비밀의 통로를 지나는 길, 이 끝엔 뭐가 있을까요? 마침내 도달한 곳은 구정봉 정상. 올라와서 보니 커다란 웅덩이가 보이는데 구정봉이란 이름이 이 웅덩이 때문에 생겼다는군요.
1: 네, 구정봉이란 이름이 젖었냐면 아홉 개의 구멍이 있다 해서 젖은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제 주위로 보시게 되면 안개가 가득하고 바람이 세게 불고 이렇게 이제 오래 시간 동안 흐르다 보니까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 전설에 따르면 여기에 용이 살았답니다.
1: 이 구정봉이 신령스러운 바위다. 그래서 장군 바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0: 구정봉의 또 다른 이름 장군 바위. 맞은편 천왕봉에서 보면 이목구비와 투구 모양이 장군의 모습과 같다며 붙여진 이름인데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운무가 거치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월출산의 비경. 사계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데요. 탐방 안내소에 가면 월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전시실 안으로 쭉 따라가 보면요, 월출산의 숨은 명소와 코스 등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재 월출산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을 한눈에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천연기념물 남생이. 쉽게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보니 참 반갑네요.
2: 도갑지구의 한 가족 다섯 개체가 살고 있는 게 실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 종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천연기념물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남생이를 저희가 기대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새도 또한 남생이를 사용하여서 태평성대를 꿈꾸는 임금, 그리고 나라가 안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뜻하는 걸로 옥새에 사용된 동물로 남생이가 됐습니다.
0: 월출산 북쪽 자락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둘레길, 귀찬 맥길입니다. 그중 힐링의 길이라 불리는 황토길은 완만한 숲길이라 요즘 같은 여름에도 맨발로 걷기 좋은데요. 피톤치드 가득한 상쾌한 공기는 덤입니다.
3: 진짜 이 길이 너무 좋아요. 황토길까지.
0: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4: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진짜 마음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숲속에서 걷는 게 너무 좋아요.
0: 맨발로 느끼는 월출산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5: 금일이고 여름이어도 얼마나 시원해요. 저도 다리가 아프니까 많이 그걸 초탁해서 다닙니다. 예예.
6: 월출산 자체가 맥반석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서 사람께 참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살살 다니다 보면은 봄에는 이제 이렇게 푸르름 좋고 여름에는 이제 상사와 피면서 귀찬 풀장,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단풍이 이쁘고 겨울에는 이제 눈이 이쁘고 이렇습니다.
0: 사시사철 아름다워 산행의 즐거움이 있는 월출산. 그중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시원한 물놀이장입니다. 하하. 마침 오늘이 개장하는 날이라니 잠시 구경 좀 해볼까요? 매년 7, 8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영암 주민들에게는 공짜, 그 외에는 성인 기준 6,000원에 즐길 수 있답니다. 단차별로 수심이 달라 피서지로 인기라죠.
7: 아, 목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180인데 딱 이 정도? 그렇게 안 깊어요. 딱 좋아요.
8: 좋아요?
7: 네.
8: 물이 차갑지 않습니까?
7: 너무 차가운데 시원하고 좋죠. 뭐. 물이 맑고 그리고 뭐 짠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놀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0: 요즘같이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도 서늘할 정도로 수온이 시원하게 유지되는데요.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네요. 바로 이 물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아구고 아구구야, 때마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오셨네요.
9: 여기는 소진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적인 물과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천연 안방수에서 나오는 지하 관정수를 이용한 지하수를 섞어서 저희가 월출산 기차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 지하 안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수온이 아주 차갑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0: 계곡물을 이용하다 보니 수질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된답니다. 물놀이장과 가까운 곳엔 취사가 가능한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물놀이하다 고기 구워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겠죠?
10: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비교가 안 되고, 예, 보자식이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바다보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월출산. 또 어떤 사람과 장소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월출산의 너른 품에 안긴 마을. 초록빛 여름의 시선을 뺏겨 걷는데 풀숲 사이에 누군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1: 뭐 하고 계세요?
13: 아, 여기 이제 식초 담으려고 300초 채취하고 있어요. 여기 잎이 하얗잖아요. 꽃도 하얗고 뿌리도 하얗답니다. 그래서 잎, 꽃, 뿌리 세 개가 하얘서 요 이름을 300초라고 하는데.
0: 명성 씨는 파조 식초를 만드는데 여름이 되면 재료로 쓰이는 산야초를 채취하느라 바쁘답니다.
11: 너무 예쁜 곳에
13: 예쁘죠?
11: 사시네요.
13: 네? 맞는 것 같아요. 절대 구정이 안 됩니다. 영암이 함자로 실령령자 바위암자거든요. 그래서 여가 영암 월출산이라는 게 달이 나오는 산, 낮이고 밤이고 그냥 던진 얘기인데 진짜

0: 진짜로 내일을 떠나서 시시각각 다르게 보여.
1: 이 아름다움에 반해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터전을 잡았다죠. 자, 이곳이 식초를 만드는 공간인데요. 귀촌을 결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식초. 꾸준히 연구하다 보니 이제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코스가 되었답니다.
0: 약초로 담는 식초 중에 여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초 재료입니다.
1: 삼백초가 어떻게 식초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0: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삼백초를 다 넣어서 삼백초로 다 채웁니다, 항아리에.
1: 이 삼백초가 식초로 변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간과 발효의 마법.
0: 얘가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색, 향, 맛, 성상,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하는 게 발효의 방법이라 굉장히 식초가 뭐 좋다고 말하는 건 허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물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해야 돼. 이 300초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죠, 밥.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얘네들을 밥 준다. 물 100리터에 설탕 10kg. 설탕 10kg를 넣고 그 설탕을 잘라버리죠. 가수분해 해놓으면은, 설탕이 100kg 넣은 것 같은 맛을 내는 거죠.
1: 와우, 이거 양이 꽤 많네요.
2: 선생님, 이거 지금 100리터 넣었잖아요. 100리터 넣어서 식초를 만들면 식초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도 100리터예요?
0: 양이 늘은 게 아니고 얘가 빼낼 때 얘네들 머금은 것도 있거든요.
2: 아.
0: 머금은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먹으면서 닳아져요.
2: 아, 그럼 적게 나오겠네요.
0: 네, 더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리터를 넣었으면 수율이 한 40%? 60%? 아, 많으면 60% 정도.
1: 300초는 자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견뎌야 식초로 제맛을 낸다는데요.
2: 저는 서울에서 이제 귀촌한 지 1년이어서 이게 산에 가도 이게 300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좀 익혀보고 오늘 이제 담아봤는데 아까 수율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 보면 저희가 한 잔씩 소장님이 저희한테 가끔씩 음료로 주시거든요, 식초를. 근데 그렇게 귀한 건지 모르고 많이 마셨어요.
1: 1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발효 식초의 맛 궁금해지는데요. 자, 작년 8월에 담근 식초 항아리를 열어봅니다. 정성과 시간을 쏟은 결과물, 이 상태가 되면 거의 완성 단계라는데요.
0: 사과식초를 청사과를 담았던 식초인데요. 이렇게 식초가 다 사과를 분리하고 나면 완성 단계에서 생기는 이제 막들, 그걸 이제 겔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막들이 공기 중에 이 공기 산소를 딱 차단해주면서 그 막 밑에가 실제로 완성되어가고 있는 식초가 있습니다.
1: 시간이 갈수록 맛과 향이 더 깊어진다는군요. 자연에서 숙성된 식초는 유기산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다만 원액으로 마실 경우 식도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량 섭취를 권한다죠. 그래서 마시는 방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입안에서 식초의 산성이 중화되는 효과가 있다고요?
3: 머릿속으로 본인이 한 15초 정도.
2: 많이 쉬어요?
4: 먹기 전부터 쉬어요.
3: 아마 마실 거예요.
2: 침 나와.
3: 반품만.
1: 거침없이 마시는데 그 맛은 어떤가요, 그런?
2: 눈이 번쩍 뜨는데.
5: 정신이 확 뜨는 것 같아요.
3: 이제 5초 정도 지나면.
1: 용기내 도전.
2: 달달니까.
5: 이런 느낌 처음입니다. 와.
2: 안 쉬어요?
5: 아이고, 많이 안 쉽니다. 아,
2: 근데 눈이 띈대잖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5: 근데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네.

0: 말씀 안 해도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죠?
1: 우악스럽다. 우악스럽게 더 해야 돼.
2: 아셔. 아셔. 쉬어요.
3: 괜찮아요. 쉬고 쉬다가지.
2: 와 쉬다. 근데 뒷맛이
4: 깔끔하,
2: 달아요.
4: 깔끔하죠.
2: 뒷맛이 달아요.
4: 네. 침샘은 계속 나오지만 깔끔하고.
5: 이렇게 한 15초 정도, 20초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서 맑은 침이 계속 나오죠.
6: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도. 네.
5: 굉장히 그리고 기분이 확 지금 뭐랄까 약간 그린 이렇게 되고.
7: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이 환경적인 공간이 최고의 예, 사람들이 힐링시킬 수 있는 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영암은 오히려 큰 이렇게 약간 대도시와는 좀 더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연치유적인 환경 안으로 더 들어와 있는 것이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영암 군민들의 이렇게 심성이랄 게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타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하는 폭이 크신 것 같아요.
8: 자연 환경들은 바람, 뭐 햇볕, 그다음에 뭐 일조량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그런 환경들이 말 그대로 너무 좋습니다.
0: 한번 찾으면 그 풍경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곳, 이곳은 영암 월출산입니다.
9: 우리 마을이 한 2200년 된 역사를 가진 마을인데요.
10: 지금 약간 580년째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11: 멋있니 비어하면 온 동네가 전부 모여. 그래갖고 송편 해먹고 그랬어요.

0: 그러면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 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3: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0: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경이로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죠.
6: 제 아기를 보는 순간 제 딸을 보는 것 같았어요.
5: 동영상들을 보고 감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극적인 순간들을 맞이했던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6: 큰일이다 싶었어요. 비행기 프로펠러 바람에 휘말릴까봐 겁이 났죠.
5: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6: 일생일대의 경험이었어요.
5: 아슬아슬한 탈출극.
6: 겁이 났습니다. 죽는구나 싶었어요.
5: 생사를 가른 구조작업.
6: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서 한참이나 몸이 떨렸어요.
7: 데니 모는 비행기는 처음 탔죠.
5: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7: 그리고는 창문하는 거예요.
5: 대자연의 위력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 갑자기 눈사태가 저를 덮쳤어요.
5: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들이죠.

0: 오늘 만나볼 이야기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개구쟁이 곰은 새 장난감에 들어가 신이 나고 차의 문을 열고 곰을 내보내야만 했어요. 조종사 훈련생은 착륙을 시도하고
1: 어마어마한 힘이었어요. 양팔이 어깨뼈에서 빠져나갈 정도였죠.
0: 스노보드 마니아는 눈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0: 스카이다이빙은 짜릿합니다. 물론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죠.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이 스카이다이버는 저승문터까지 다녀왔습니다. 낙하산 두 개가 모두 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헬멧에 달린 카메라는 제대로 작동했고 필사적으로 낙하산 펴는 장면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덤불숲에 떨어졌고 목숨을 건졌죠. 부상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스릴을 줬던 이 남자 역시 기대하지 않았던 스릴을 맛봤죠. 하네스가 패러글라이더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매달린 덕분에 글라이더는 해변에 착륙했고 남자는 중상을 모면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카이다이빙 성지 중 하나입니다.
1: 버나드라고 합니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살죠.
2: 폴 마슬린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살고요.
1: 한마디로 전 모험을 즐기는 성격입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죠. 산, 하늘, 바다로 나가는 게 좋아요. 스릴 넘치는 스포츠는 뭐든지 좋아하죠.
2: 스카이다이빙은 17살에 시작했어요. 학생 때죠. 33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고요.
0: 2021년 10월, 폴과 버나드가 속한 스카이다이빙 팀은 남아공 모셀베이의 한 스카이다이빙 강습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함께 모여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날씨가 기막히게 좋았고요. 팀원들을 모두 신이 나 있었죠. 얼른 다이빙을 하고 싶었어요.
2: 그게 그날 마지막 다이빙이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흘러갔고 그 다이빙은 저녁 6시쯤 시작됐어요.
1: 저희 스카이다이빙 팀에서 전 촬영을 맡고 있죠. 제가 찍은 화면을 보며 다이빙을 평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봐요.
0: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약간 변경됩니다. 그 때문에 폴과 버나드는 생애 마지막 스카이다이빙을 할 뻔했죠.
2: 조종사하고 얘기해서 고도를 약간 높였어요. 기체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였고요. 다른 변화도 있었죠. 저희는 그날만 두 번 더 점프를 했는데 이번엔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을 한 명 늘렸어요. 물론 조종사하고 상의도 했고 연습도 했습니다. 지상에서 연습을 했죠. 마음의 준비도 마쳤고요.
1: 마지막 점프 직전에는 마음이 아주 평온했어요. 모두가 다이빙에만 집중했죠. 전 카메라를 켰고 팀원들은 모두 조종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점프 신호를 보내주기만 기다렸어요.
2: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엄청난 소음이 밀려왔어요.
0: 스카이다이빙에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뭔가가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14명이 밖에 나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9명밖에 못 나간 게 그 증거였죠. 더 큰 문제는 비행기의 엔진 이상이었습니다.
2: 이상하다 싶었어요. 비행기에서는 점점 큰 소음이 났고 동체의 떨림이 심해졌으니까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1: 소음은 더 커졌고 비행기 꼬리가 내려갔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2: 그리고는 비행기가 뒤집혔어요. 나가야만 했죠. 자유낙하를 했어요. 친구들도 바로 옆에 보였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도 눈에 들어왔는데 스카이다이빙용 대형 쌍발 엔진기가 저희들 바로 밑으로 다가왔어요. 고도 차이가 15m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비행기 프로펠러 바람에 휘말려 들어가면 어쩌나 싶어서 겁났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0: 폴과 버나드를 비롯한 스카이다이빙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2: 비행기 꼬리에 충돌하는 것도 물론 피해야 하지만 프로펠러에 휘말리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0: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도 팀원들이 남아있었죠.
1: 좌석 벨트를 한 대원은 없었어요. 점프를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해 비행기 안에서 이리저리 날려다니고 있을 거란 얘기였죠.
0: 그중 한 명이 베테랑 스카이다이버 베벌리 코슬리셨습니다.
3: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날려다녔죠. 앞으로 벤치 위로요. 그러다가 거기 꼈어요. 다음 순간 제 친구 야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리저리 부딪히며 열린 문 쪽으로 가고 있더군요. 그땐 일부러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튕겨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0: 비행기는 계속 제어불능 상태로 빙빙 돌았고 베벌리가 지켜보는

0: 가운데 야나는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1: 전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고요. 팀원들 모두가 조용했어요. 전부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했죠. 사람들은 항공기 사고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하잖아요. 제 경우에는 운명을 받아들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싸울 필요 없다는 생각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마음이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2: 주변에 떠있던 동료 스카이다이버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비행기가 어떻게 되나 주시하고 있었죠. 안정을 되찾아가더군요.
0: 엔진 이상으로 1500m를 곤두박질 친 뒤 조종사는 마침내 비행기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2: 비행기는 상당한 고도를 추락한 다음 다시 제어가 됐어요. 저희보다 한참 밑에서요. 그래도 안전해진 거니까 다행이었죠. 저희는 시선을 교환했고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포메이션을 만들었어요.
0: 뛰어난 조종 실력 덕분에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죠.
1: 안도감, 다급한 마음, 무사히 착륙했으니 감사하단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희 스카이다이버들은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조종사를 기다렸고 힘껏 그분하고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격납고에서 나머지 팀원들을 만났죠.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자 진짜 안도감이 밀려왔고요.
2: 진짜 대단한 건 조종사였어요. 저희는 아주 높이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고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정상을 되찾는 데 필요한 시간도 벌었어요. 더 낮았다면 참사가 발생했을 겁니다.
0: 모두가 무사했던 것만큼이나 경이로운 사실은 모든 상황이 카메라에 담긴 것이었죠.
3: 카메라 메모리를 노트북에 연결한 다음 저희 모두 감탄하며 영상을 봤어요.
1: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제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거든요. 비행기 안하고 바깥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0: 저승 문턱까지 다녀왔지만 다음날 스카이다이빙에 빠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영상 공개에 반대한 사람도 없었죠.
3: 저희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각국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휴대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죠.
1: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담겼더군요. 버나드의 영상엔 저희 팀 스카이다이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찍혀있었죠. 야나가 요동치는 비행기에서 튕겨나가는 장면도요.
3: 사방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에서도 반응이 날아왔죠. 얼떨떨하더군요. 굉장히 기쁘기도 했고요.
0: 지금도 세계 각국에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으면 믿기지 않았을 장면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중국 한 식당의 CCTV 카메라는 손님이 아니라 소가 들어오는 장면을 포착했죠. 같은 도시의 도축장에서 탈출한 소였습니다. 녀석은 금세 식당을 빠져나갔고 소한테 바친 남자도 부상에서 회복됐다고 하네요. 미국 테네시입니다. 이번에도 동물의 왕국이 침입을 해왔죠. 짝짓기처를 맞은 하루살이 떼가 주유소를 점령한 겁니다.
4: What is he thinking? Pumping gas in this.
0: 그리고 주유소를 지나던 한 운전자는 곤충들의 집단 번식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죠. 콜롬비아에서는 신속한 구조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무늘보 한 마리가 전선에 매달린 채 졸린 발걸음을 옮겼죠. 녀석은 20분 동안이나 구조를 거부했지만 결국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만남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죠. 미국 테네시로 가볼까요? 주말을 맞아 대자연을 즐기러 떠난 친구들은 예상보다 훨씬 생생하게 야생을 체험했죠.
5: 테너 딜입니다. 존슨 시티에 살죠. 그 주말에 전 친구 몇 명하고 게틀린버그로 놀러 갔어요. 그레이트 스모키 국립공원에 있는 도시인데 곰이 많기로 유명하죠.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냥 쉬러 간 거예요.
0: 함께 여행을 간 친구 중 한 명은 캘런 존슨이었습니다.
6: 그렇게 남자 다섯이 모여서 여행을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5: 저희가 빌린 오두막은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예요. 낮에는 게틀린버그 여기저기를 둘러봤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조금 마셨고요. 그리고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6: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5: 술을 마시다가 뻗었는데 아침 7시쯤 누가 저를 깨웠죠.
6: 아침에 제일 먼저 깬 게 저였을 거예요. 클랙슨 소리가 밖에서 요란하게 울렸거든요. 현관으로 나갔는데 차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유리창은 김이 서려 있고요.
0: 테너의 자동차엔 불청객이 들어가 있었죠.
5: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전 켈런하고 같이 오두막에서 나갔어요. 바짝 긴장했죠. 감각은 한껏 예민해져 있었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6: 문으로 다가가자 누가 안에서 박치기를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흑검이었어요.
5: 저희 둘은 겁에 질렸고 친구들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동시에 저희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6: 촬영을 한 건 테너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할 거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보험회사에서 절대 믿어주지 않을 거랬어요.
5: 제가 밖에서 보는 중에도 곰은 계속 제 차를 부쉈죠. 수리비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고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하다 보니 곰한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0: 시급한 건 곰을 차에서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4: I don't know. Get that shit. Just leave the door open. Just open the door right there.
7: If I open the door, it's gonna shut.
4: Yeah.
7: Someone needs to hold open. Oh. All gotta be on one side.
5: 이때쯤에는 친구들한테도 좀 짜증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래라 저래라 시켜댔죠. 내가 문을 열어서 곰이 나오게 만들 테니까 너희는 내 바로 뒤에 서 있어라. 나는 문을 잡고 있겠다. 같이 곰을 겁주자라고 했죠.
6: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5: 그냥 따라 나와서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잘 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는 게 없었어요. 사실 이때가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겁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6: 곰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겁먹은 기미가 없더군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가 방해한다는 표정이었죠.
5: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곰 앞에서 말이죠. 곰을 쫓아낸 다음에야 안 건데 오두막 전자레인지에 팸플릿이 붙어있더라고요. 곰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문을 잠그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팸플릿이 있는지도 몰랐죠. 곰이 사라지자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통화를 하다가 밖을 봤는데 그 곰이 차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 온 것도 아니었죠. 친구까지 데려왔더군요. 곰 두 마리는 다시 차에 타려고 애를 썼어요. 전 다시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졌죠. 저리가 왜 자꾸 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저리 가라고. 이제는 못 들어가 하면서요.
0: 곰 때문에 테너는 진이 빠졌죠. 차의 상태는 더 처참했습니다.
6: 꽤 깨끗한 차였어요.
5: 고등학교 시절부터 몰았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탄 차였죠. 그런 차를 흑곰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고물로 만들었어요.
6: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날카로운 발톱에 머리받침이 찢어졌더군요.
5: 안전띠엔 이빨 자국이 나 있었어요. 사방을 물어놨죠.
0: 털복숭이 침입자와의 만남은 그날 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5: 당시에 제가 쓰던 SNS 서비스는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거기 영상을 올렸어요. 자정쯤에 영상을 업로드하고는 별 생각 없이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회수가 벌써 10만 가까이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 팔로워 수는 3명인가 그랬는데 그때 올린 곰 영상 덕분에 지금은 3만 명이 넘어가요.
0: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보통 사람은 목도리와 장갑을 꺼냅니다. 하지만 수영복을 꺼내는 사람도 있죠. 슬로바키아에 사는 한 남자는 해마다 이 호수에서

0: 50m 수영을 합니다. 그것도 10cm 두께 얼음 밑에서 말이죠.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크게 숨을 들이쉰 다음 남자는 얼음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결승점인 두 번째 얼음 구멍을 향해 가던 남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죠. 안전 요원들이 남자한테 방향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급한 나머지 얼음을 깨려고 발까지 굴렀죠. 결국 남자는 밧줄을 기억해내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깁니다.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겨울 스포츠네요. 이번엔 알프스 산맥의 베르비에로 가보죠. 에마 보드키는 스노보드 많이 합니다.
1: 스노보드를 처음 탄 건 맙소사 벌써 15년, 20년 전이네요. 전 대자연 속에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좋아요. 친구가 곁에서 함께 타주면 더 좋고요.
0: 베르비에는 깎아지른 경사면들로 유명합니다. 베테랑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은 설산에서 스릴을 만끽하죠.
1: 1월 30일엔 절친하고 보드를 탔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닌카라는 친구죠. 폭설이 내린 뒤였고요. 저희는 크레블레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험난한 코스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슬로프 하나를 정해 몸을 풀기로 했죠. 저희는 7년 전부터 같이 보드를 탔어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편한 사이예요.
0: 정규 슬로프를 벗어나면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발생 5초 만에 시속 130km에 가까운 속도로 다가오는 이런 눈사태는 대자연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앞을 가로막는 건 모두 눈에 덮이고 맙니다.
1: 위에서 덮쳤어요. 그리고 마치 파도처럼 제 앞으로 밀려왔고 순식간에 절 삼켜버렸죠.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면 어마어마한 힘에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양팔이 어깨뼈에서 빠져버릴 정도였죠. 눈더미에 쓸려서 밀려다녔어요.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몰랐죠.
0: 에마와 닌카는 두꺼운 눈더미에 묻혔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죠.
1: 길어야 15분 정도가 지나면 산소가 바닥날 것 같았어요. 1분 1초가 중요했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궁리했어요. 의식은 멀쩡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죠. 우리 본 사람이 없을까?
0: 에마는 몰랐지만 그 슬로프에는 다른 스키어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헬멧에 달린 카메라는 눈사태가 에마를 덮치는 장면도 포착했죠.
2: 눈더미가 쏟아지는 걸 봤고 처음에는 그냥 대단하다고 감탄을 했죠. 그러다가 시선을 아래로 돌렸는데 스노보드 타는 사람 둘이 눈에 들어왔어요.
1: Help. Help, 위를 보며 묻혔기 때문에 삽이 다가오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3: Okay, you can breathe easy.
2: 하지만 MR을 눈더미에서 파내는 데는 10분이 넘게 걸렸죠. 에마가 무사한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건강엔 문제가 없어 보였죠. 다친 데가 없었어요.
0: 에마는 닌카 걱정부터 했습니다. 눈에 묻힌 지도 15분이 다 돼갔죠. 닌카의 생존 확률은 시시각각 낮아졌습니다.
1: 구조를 받으며 닌카 생각이 났고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잠시 후 눈에서 빠져나왔는데 만감이 교차했어요.
0: 얼마 지나지 않아 닌카도 조금 내려간 곳에서 구조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눈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죠. 그게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2: 에마를 돕다가 대형 눈사태를 또 목격했어요. 1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나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0: 에마와 닌카는 곧바로 헬기에 태워져 후송됐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서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1: 그 일을 겪고도 이틀 뒤에 바로 스노보드를 타러 갔어요. 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산으로 갔죠. 사고 때문에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통증도 심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에너지가 샘솟았죠. 그래서 스노보드를 타며 에너지를 발산했어요. 제 몸은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것 같아요. 생사의 고비를 넘긴 경험이었는데 좋은 점도 많았어요. 훨씬 용감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0: 영업소는 새 단장을 하고 영업을 재개했다네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물가에 서 있던 집이 폭풍 때문에 보트처럼 둥둥 떠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집안엔 아무도 없었죠. 독일에선 여객선이 거센 폭풍의 제물이 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강타해 유리가 산산조각 났죠.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시애틀로 가보죠. 이곳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던 디디와 제임스 프리츠 부부는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 허킨스 레인이란 곳에 살았는데 낙원이나 다름없었죠. 야생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했고요.
0: 2022년 1월, 프리츠 부부의 그림 같은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미와 릴리라는 개 두 마리도 함께 살던 집이었죠.
2: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던 중이었어요.
1: 저희 집은 높다란 절벽 바로 밑에 있었죠. 저는 점심을 만들다가 뭔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2: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1: 절벽 한쪽이 완전히 내려앉았죠.
2: 집 뒤에 언덕이 무너진 겁니다. 토사가 저희 집을 6m 정도 밀어냈고 집의 뒷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2층이 저희가 있던 1층으로 내려앉았죠. 아내는 뒷벽에 깔렸어요. 전 다리가 냉장고에 깔렸는데 그 위로 집이 무너졌죠. 측면 벽돌은 무게를 못 이기고 부러졌고요.
1: 그 순간엔 여기서 둘이 같이 죽는구나 싶었어요.
0: 한 시간 넘게 건물 더미에 깔려있다가 디디는 탈출에 성공했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제임스의 상황은 더 급박해졌죠.
3: 출동하면서 듣기로는 한 명이 집에 갇혀있고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0: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연료 탱크엔 불이 붙어있었고 제임스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 소방관들이 도착하긴 했는데 곧바로 꺼내줄 수는 없다더군요. 불을 끄지 않으면 소방관들도 위험해지니까요.
1: 남편이 얼마나 다쳤는지 몰랐죠.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지 내상을 입지는 않았는지도 몰랐어요. 부상 정도를 전혀 몰랐죠.
4: A woman inside the home managed to climb out, but the man who lived there got pinned down under the debris. Firefighters had to dig through the wreckage to pull him out.
3: 프리츠 씨를 구해서 들것에 눕히고 로프를 연결한 다음 아래로 내렸어요.
1: 믿기지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죠.
2: 구급차에 탄 직후부터 저희는 소방관들한테 걔들을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릴리가 죽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죠.
0: 릴리의 소식에 부부는 크게 상심합니다. 세미 역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하지만 병원에서 나온 뒤 디디와 제임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세미를 찾아봅니다.
1: 남편은 매일 세미를 찾으러 갔습니다.
2: 며칠이나 계속 세미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1: 처음엔 즉사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요. 그렇지만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도 버릴 수가 없었죠.
0: 산사태로 집을 잃은 지 엿새. 부부는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1: 그러다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2: 약한 신음소리였는데 헛들은 게 아닌가 싶었죠. 세미? 하고 불렀더니 다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전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죠. 살아있어. 내가 소리를 들었어라고요.
1: 집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랐죠. 그런데도 소방관들은 집을 수색해줬어요.
2: 한 부분씩 뜯어내며 집을 수색했고 잔해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거실과 주방이던 부분을 기어다니며 살펴주셨죠.
3: 식기장이 부서져서 주방엔 은식기, 도자기, 접시 같은 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벽장을 조금씩 자르며 수색했는데 한참이 지나자 작은 코하고 작은 눈 두 개가 보이더군요.
1: 세미는 잘 버텨줬어요. 엿새 거의 이래를 건물 잔해에 깔려 있었는데도요. 세미는 소방관한테 안겨서 사다리를 내려왔는데 눈이 새빨개졌더군요. 구급차인 제가 같이 탔어요. 세미는 저를 핥아줬죠. 아주 강인한 녀석이에요.

0: 제가 느낀 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 뿐이죠.
1: 지하철 승객들은 종종 좌석 쟁탈전을 벌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할 때도 있죠. 아르헨티나의 어느 역에서는 플랫폼에 있던 한 승객이 기절하면서 다른 승객을 선로로 밀어떨어뜨렸습니다. 열차가 다가오자 승객들은 한마음으로 구조작업에 돌입했죠. 한 경찰관의 바디캠입니다. 불타는 자동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경찰관들이 담겨있죠. 경찰관들 덕분에 운전자는 중상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인공은 큰 위기에 빠져서도 전문가의 손길을 기대하기 힘들었죠. 호주 남서부에 자리한 퍼스에는 호주 최대 조종사 양성기관 중 하나가 있습니다. 31살인 맥스 실베스터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죠.
2: 늘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싶었어요. 공중에선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죠. 어릴 땐 높은 곳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했죠. 고소 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으면 뭐라도 해야 해. 그래야 무서움을 떨칠 수 있어.
1: 맥스는 결국 공포를 이겨내고 조종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처음으로 훈련기에 탑승했을 때 맥스는 조종사 훈련생의 최고 악몽을 경험했죠. 항공기 마니아 마크는 그 악몽을 고스란히 촬영했습니다.
3: 항공기에 관련된 건 다 관심이 있어요. 비행기 구경도 좋아해서 하루 종일 공항에서 특정 기종을 기다리기도 하죠.
1: 마크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캐너도 갖고 다닙니다. 스캐너는 관제탑과 항공기 간의 교신을 엿들을 수 있는 장비죠. 그날도 스캐너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마크는 도저히 믿기 힘든 교신을 듣게 됩니다.
4: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Can you hear me? I can't hear you. What's the problem?
1: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교신이었죠. 맥스의 비행 교관이 공중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교육생 혼자서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죠.
2: 3일차 수업이었어요. 각가지 레버, 버튼들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몰랐고요. 선생님은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옆을 봤더니 선생님이 심한 경련을 동반한 발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선생님이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앞으로 고꾸라지면 제어판을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는데 비행기 바로 밑은 주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겁이 났죠. 맙소사, 나 혼자 조종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1: 맥스한텐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2: 처음엔 꽤나 겁을 먹었어요. 교신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정말 날 도와줄까? 온갖 걱정이 떠올랐어요.
4: Have you landed any aircraft before flying football with someone else at the controls with you?
5: No, I haven't.
4: Instructor at the moment, are they unconscious?
5: He's leaning over my shoulder. I'm trying to keep him up, but he keeps falling down.
2: 잠시 후 선생님은 경련을 멈추고 의식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선생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죠.
1: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비행 경력 2시간째인 훈련생 맥스가 어떻게든 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4: You're doing a really great job. I know this is very stressful, but you're doing an amazing job. We're going to help you get down to the ground, okay?
1: 연락을 받은 구급 요원들은 활주로를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크 같은 구경꾼들도 사태를 지켜봤죠.
4: So at the right-hand side of the window, you're going to see runway 30. You'll hand out to the threshold that you're going to land on. Turn back towards the field. We'll keep you nice and close to the airfield.
5: I'll turn right so I can start heading back towards the airport.
2: 자존심 같은 건 잊어버리고 관제탑 지시를 잘 들은 다음 정확히 따르는 게 중요했어요.
4: If you want, you can start making a nice gentle descent back towards the runway and sort of start winding up and get a feel for what it feels like to start descending and landing towards the runway. Just a little bit more engine power, please. You're dropping a little bit too low there. Yep, that's great. Just a little bit more power. Make sure you're aiming the nose at the threshold. It's gone with the red line sticking on.
5: Copy that.
3: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쳤어요. 소방차, 구급차가

0: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고요. 구급 요원들도 바쁘게 움직였죠.
1: 정신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죠. 여전히 충격 상태였어요.
2: 의식을 잃었던 비행 교관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뇌종양 치료를 받은 후엔 완전히 회복도 했습니다. 마크가 인터넷에 올린 기적의 착륙 장면은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0: 제 영상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경이로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1: 이메일이나 SNS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중엔 비행 교관, 조종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착륙은 자기라도 해내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으쓱한 기분이 들었죠. 비행 경력 2시간으로 이걸 했으면 수천 시간 비행을 한 다음엔 뭘 할 수 있을까요?
2: 슈퍼히어로는 종종 망토 대신 네온 컬러의 피옷을 입기도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의 이 교통안전원은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에 치일 뻔한 어린이를 구했죠. 교통안전원은 차에 부딪혔지만 어린이는 무사했습니다. 며칠 뒤엔 교통안전원도 건강을 회복했죠. 원더우먼이 따로 없네요. 호주 퀸즐랜드에서 경찰 헬기가 자동차 한 대를 추격합니다.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였죠. 경찰이 따라붙자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상 못했죠.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남자가 도망치던 용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잠시 엎치락뒤치락하던 남자는 곧 용의자를 제압했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남자가 다시 산책에 나서자 한 경찰관은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아, 강아지한테도 인사하셔야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가볼까요? 적시적수 있었던 한 남자가 아기의 목숨을 구한 곳입니다.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건 바로 이 남자, 메이저 힐라드였죠.
3: 아내하고 결혼한 지는 10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둘인데 첫째는 6살 베개 딸이고 둘째는 곧 4살이 되는 아들이죠.
2: 2021년 11월, 메이저는 아침을 먹으러 가족과 집 근처 식당에 왔습니다. 친구이자 전직 소방관인 스티븐 페리의 식당이었죠.
3: 이 동네의 전형적인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식당은 꽉 찼고 인터넷 예약 손님들이 오실 예정이었죠. 아침 점심을 팔거든요.
2: 힐라드 가족의 테이블 근처에서는 5인 가족이 느긋하게 일요일 아침 식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3: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려고 왔을 때 그 일을 알게 됐죠. 어린아이가 질식해 늘어져 있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직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죠. 아기가 숨이 막혔다고요.
2: 생후 10개월짜리 아기는 기도가 막혀서 벌써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3: 가슴이 철렁하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서요. 큰일이었죠. 바로 그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떠올랐어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전 뛰어나갔죠.
2: 엉뚱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질식한 아기를 본 순간 메이저는 아내의 차에 실려있던 응급처치 기구를 기억해냈죠. 라이프백이었습니다. 코와 입에 씌운 다음 기도를 막은 물질을 흡입해내는 기구였죠. 메이저도 실제로 써본 적은 없었지만 사용 설명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3: 라이프백을 가져와서 보관용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조립했어요. 흥분하진 않았죠.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사용법을 떠올렸어요. 아기를 보니 여전히 숨을 못 쉬고 있더군요. 바로 옆에 한 부부가 앉아있던 테이블이 눈에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 접시를 팔로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뚫고 가며

0: 아기 엄마한테 말했고요. 아기 이리 주세요. 그분은 아기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아기는 백지장 같았죠. 입술은 파랬고 고개는 뒤로 넘어갔고요. 엄마는 아기를 쓰다듬으며 사랑해 괜찮아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전 다시 아기를 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너무 세게 당겨서 마스크 부분이 빠졌어요. 저는 아기 머리를 잡으라고 소리치면서 소방관으로 일했던 스티븐을 불렀어요. 스티븐은 곧바로 나타났고 아기 머리를 잡아줬죠.
1: 일반적인 절차대로 대응했습니다. 소방관 시절에 하던 대로 했죠.
0: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단번에 큼직한 팬케이크 덩어리가 아기 입에서 나왔죠. 바로 성공했어요. 아기는 여전히 늘어져 있었죠. 움직임도 반응도 전혀 없었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몰랐어요. 아기가 다시 숨을 쉬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다른 건 신경을 안 썼죠.
2: 얼마 후 가슴 졸이던 엄마, 아빠와 손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0: 엄마, 아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모두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아기를 안으려고 하자 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안아주는 것보단 숨을 쉬는 게 중요한 때였거든요. 엄마는 10초, 15초 정도 더 기다렸고 그제야 아기는 울기 시작했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싶었어요.
1: 제 평생 제일 반가운 울음소리였죠. 엄마는 그제야 아기를 안았어요. 아빠도 안아서 뽀뽀를 해줬고요.
0: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한참이나 몸이 떨렸어요.
2: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기가 잘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0: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1: 그 가족은 8주 정도 지나서 다시 식당에 왔고 저희는 아기를 안아줬죠. 예전처럼 개구쟁이더군요. 엄마, 아빠는 아기가 잘 지낸다고 알려줬습니다.
0: 요즘도 자주 마주쳐요. 그전엔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마을 축제나 식당, 가게에서 만나요.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제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됐죠. 화려한 것,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리 강하지 않고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2: 사람들은 동물을 촬영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귀여우니까요. 물론 모든 동물이 늘 귀엽진 않죠. 갈라파고스로 신혼여행을 간 부부는 호텔 수영장에 놀러온 바다사자를 목격합니다. 바다가 지루해져서 노는 물을 바꿔보기로 한 것 같네요. 내친 김에 옆에서 쉬고 있던 손님의 의자까지 뺐습니다. 거북이의 친구는 토끼만이 아니죠. 물소하고도 친한가 봅니다. 물소는 한참이나 뿔을 놀려서 뒤집힌 거북이 바로 서게 해줬죠. 관람객들이 환호성을 터뜨리는 것도 당연하네요. 이제 서인도 제도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로 가보죠. 마크 대 프레이는 지즈라는 견공과 살고 있습니다.
3: 태어난 곳은 영국이에요. 잉글랜드 남부의 에일즈버리가 고향이고 18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죠.
2: 터크스 케이커스는 바하마 제도 남쪽 끝에 있습니다. 2003년 마크와 지즈는 이곳으로 왔죠.
3: 여긴 1년에 30일쯤 비가 내려요. 정말 평화롭죠. 새하얀 모래사장, 수정같이 맑은 물, 고요한 바다까지 낙원이에요.
2: 네, 듣기만 해도 부럽네요. 꿈같은 나날을 보내는 건 마크만이 아닙니다. 지즈도 열대섬의 매력에 푹 빠졌죠.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3: 스페니얼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늘 정신이 없어요. 이리 온 건 신의 한 수였어요. 수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2: 청록빛 바다에서 지즈는 예상치 못한 친구까지 만났습니다. 이 부근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사교성이 좋은 돌고래, 조조였죠.
3: 조조를 처음 만난 날, 전 보트에 타고 있었어요. 돌고래 떼가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갔죠. 다행히 성격 좋기로 유명한 돌고래 조조였어요. 지주도 그 낯설고 거대하고 시커먼 동물들을 봤죠. 녀석들은 곧 저의 곁에서 헤엄을 쳤고 지주도 무리에 속한 것처럼 어울렸어요. 툭툭 건드리고 장난을 치면서요. 조조하고 지제는 서로한테 관심을 보였죠. 첫눈에 친구가 된 거예요.
4: Oh my gosh, yes!
2: 조조는 평범한 돌고래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얕은 물을 누비며 살아왔죠. 야생의 서식지에서 인간과 꾸준히 교류를 해온 몇 안 되는 돌고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조조를 국보로 지정했고 특별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도 했죠.
3: 서로를 빙빙 돌며 놀아요. 지지가 큰 원을 그리면 조조는 지켜보거나 지지를 툭툭 치죠. 같이 놀자고 하는 것처럼요.
2: 조조와 지지의 우정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서일 겁니다.
3: 지지와 돌고래들을 찍기 시작한 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져서예요.
2: 지지와 조조한테는 온라인 팬클럽도 있습니다. 팬들은 항상 둘의 모험을 궁금해하죠.
3: 신기하게도 지지는 다른 동물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전 고양이도 길렀는데 지지가 싫어했죠. 산책을 나가서 만나는 개들한테도 시큰둥하고요. 좋아하는 동물은 돌고래뿐이죠. 그래서 기쁩니다. 잉글랜드 도시에서 카리브해로 왔으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지지가 돌고래들하고 헤엄을 치며 즐겁게 지내줘서요.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9: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10: 와, 우와, 우와.
9: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10: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9: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11: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12: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끊지 못하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13: 너무 위험한 거죠.
12: 무서웠어요.
14: 부모님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13: 또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9: 안 돼.
15: 완벽한 범죄다라고.
11: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7: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7: 080-860-9095.
18: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짜잔! 나는 아이반이야. 8살이야.
1: He also loves water and getting wet.
2: 어릴 때부터 항상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맨날 그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물웅덩이에서 물장구 치고.
3: 세배 있어, 그치? 아이반 곰돌이 어딨어?
4: 알았어.
5: 아, 기타! 고고!
0: 자.
6: 안 haces el salto?
0: ¿Qué?
6: ¿No haces el salto?
0: He hecho el salto.
7: ¿No tienes una fiesta del colegio?
0: Sí, también tengo una fiesta del colegio.
8: 저희가 만날 때는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만나서 그동안 계속 같이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7: But our three weddings. Yeah, because I'm from Spain and Hemi is from Korea, but we were both living in the US.

0: 아이반 이제 아이반한테 간다.
1: 탑승 비행기 탑승하러 간다. 아이반. 아,
0: 지금 밥해 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 아이반! 아이반!

0: 와. 아이바 빨리 와. 아이바 빨리 먹어. 아이바. 나 안 먹는다. 빨리 먹어. 안 뜨거워, 먹어. 이렇게 먹어, 이렇게 많이 먹어.
1: 우리 애사가.
0: 굿모닝.

0: 아이고 참. 누구하고 잤다고 얘기 좀 해. 알바.
1: 빨리 와, 빨리. 빨리 와세요. 할머니하고 자는 거 좋아 안 좋아?
2: 좋아.
1: 자자.
2: 자자.
3: 할머니랑 가요.
0: 뭐 할아버지는 저쪽만 가셨잖아.
3: 할머니랑 잤어.
4: 아, 할머니랑
3: 잤어. 애미야, 그거 된 거야, 들리다.
0: 얼른 먹고 가게, 학교 늦어.
5: 아니야, 얼른 선크림 바르고 신발 신어야지.
6: 어이, 야, 빨리 가.
5: 아이반. 아이반, 얼른 선크림 발라.
3: 너.
0: 가자.
4: 내가 빠져서 뭐 이겨, 아이반.
6: 잘 갔다 와.
5: 안녕.
6: 잘 갔다
0: 오겠습니다.
5: 다녀올게요.
6: 잘 갔다
5: 안녕. 좋은 하루 보내.
0: 엄마 빠이빠이 해야지.
5: 빠이빠이. 안녕. 오쭈쭈.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 알았지? 안녕. 가, 갈게. 얼른 가. 안녕.
0: 아가 잘 간다, 그치?
5: 회사 출근은 자주는 하진 않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마드리드랑 연결되는 그런 작은 기차가 있고 지하철로 한 세네 정거장 가면은 이제 회사에 도착해.
0: 수업. 응.
6: 커피 한잔 먹자.
4: Let's see translate. �amos a ver. Hoy vamos a dar un paseo por Pozuelo. Un paseo por Pozuelo.
5: ¿Hoy
4: vamos a dar un paseo
0: por
4: Pozuelo? ¿Pan chibe? No, pan chip. Y también vamos a ir a un mercado antiguo.
0: Ah, 시장도 간대.

0: 우리 차로 가는 건가?
1: 걸어서
0: 걸어서.
1: 가요.
0: 시장 가면 시장도 봐가지고 오려면 무겁지 않을까? 날씨가 뜨거운데 걸어가면 힘들겠다. 아, 카드가 좋아야 되죠.
1: I think Hemi's mom doesn't like walking. I was initially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I was not sure what to show them nearby. Ahora vamos a ir a la casa de campo y vamos a dar un paseo y vamos a tomar un snack.
2: Yes.
0: Okay. Yes. Let's go.
1: Let's go.
2: 갑시다. 고!
0: Let's go.
2: 아이고, 날씨 좋다.
1: 아, 네.
2: 아이반하고 옛날 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험해 봐야지.
3: Antes no lo sé, tengo que probarlo antes.
2: 아이반을 자꾸 알바라고 하네.
3: Sigo viendo al Kidsan.
1: 몰라요.
0: 아, 이반 이렇게.
3: 알바.
1: 알바. 아, 이...

0: 너무 좋네, 여기 산책하기. 안토니오. 어? 촬영해줄게, 아빠랑 서.
1: 아, 사진?
0: 오케이.
2: 어? 오. 그렇지.
0: 좋아, 좋아, 굿. 아. 오케이, 잘 찍었나봐.
1: 오, 너무 좋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0: 안토니오.
1: 어, 셀피? 그렇지.
2: 오,
1: 메이비.
0: 오케이. 아, 좋아요.
1: 아, 나이스, 나이스. ¿Os apetece tomar un snack o bebida?
0: 오케이.
1: 오케이.
0: 이런데 앉지 뭐. 시원한데. 여기, 여기 시원한데 앉아.
2: 오케이.
0: 안토니오랑 우리 셋이 오니까 또 재밌네. 내가 영어를 배우면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될 것 같아.
1: 어려워요.
0: 어려워요. 네,
1: 영어.
0: 그러니까. 네.
3: 앞으로 AI가 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1: 예.
0: AI가 다 해줄 거라고.
1: 네, 네. It's frustrating sometimes that I feel that we could just say so many things to each other about our life and we can't. But you know, at least we got something using our phone translator. So at least, you know, we get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gave some ideas to each other. So
0: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잘 안 돼도 마음속으로 우리한테 되게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1: Maybe we can get some tapas here. So.
3: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에요?
4: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네?
0: 고마워.
1: 잠만해요.
0: 다음에 아이반이랑 햄이랑 같이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 다음에 또 다 같이 와요.
0: 그래, 좋아, 좋아.
5: 귀염둥이 집에 왔어요?
6: 빨리 빨리 가리.
7: �amos a preparar la nutria.
1: Sí. Vamos a preparar esto por aquí.
5: Ahí van, o caraípque, o lugar.

0: 아이고 기운이 안
1: 돼.
0: 아이고 쓰러지겠어.
2: 알반 할머니 수영복 어때요?
3: 샤워해.
2: 이번에 이제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수영복을 샀는데 너무 이상한 거 사가지고 못 입고 수영복이 좋은가 뜯어봐야지.
4: 이 옷이 무거운 것 같다. 검정 같다. 뜨겁게 검정이 뭔 일이야. 잘못 샀다. 잘못 샀어. 어이, 그래도.
2: 이렇게 입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4: 혜미가
2: 아이, 골랐어, 그냥.
4: 자기가 골랐어?
2: 혜미하고 둘이. 둘이 골랐어.

0: 다른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더니 이번에는 나는 산 줄도 몰랐어요. 근데 수영복 왔다고 봤더니 이게 새까만 걸로 된 옷이요. 보니까 머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뭐 상가집 수영장 가냐고 무슨 그런 옷을 사고 그러냐고.
1: 아니 사실 제가 노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체 몸을 가리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아랍 무슬림 쪽의 수영복, 왜냐면 여기 나머지 수영복들은 다 파리랑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일단 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게 저희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다.
2: 슬랭. 슬랭.
3: 아니, 그거보다 이게 낫다.
1: 엄마 아빠도 갖다 줘? 수경?
0: 아이, 필요 없어. 수경은 문 달렸는데 그걸 왜 갖고 와?
4: 괜찮아. 아구아.
5: I cannot cook many things in general, so then making hamburgers has been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more successful. So I said, okay, let's play safe and let's just make a hamburger for her family.
1: How's it going?
5: It's going.
1: Okay.
5: Boy.
1: Done?
5: Ready to eat?
1: Mm-hmm.

0: 아니야. 저녁 다 됐어. 저녁밥 먹자.
1: 금방 했네. 빨리 했어.
2: 아, 네, 네.
1: 아니야, 봐. 어서 오세요.
2: 아이고,
1: 금방 뚝딱 했어. 응? 어, 손이 엄청 빠르다 그랬어, 내가.
3: 야채가 안 들어가서.
4: 야채를 자기가 넣는 거예요.
3: 자기가 넣는 거예요?
4: 양파랑
1: 양파
4: 그리고 케첩이랑 마요네즈
1: 여기 넣고
5: 덮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3: 아니
1: 맛이 어때?
3: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이 정도는 엄마도 한다.
4: 엄마의 다음에. 엄마 도전. 마이맘 챌린지.
3: 맛은 있네.
2: 계속 말로 되겠지.
1: 소녀 맛있어.
2: 맛있어요?
3: 맛있어요.
2: 어, 그.

0: Happy, happy. Yeah. And I've never made that many burgers, but I think the result was okay. I liked it. I think it was pretty good.
1: Hamburger.
2: 잘 먹었습니다.
0: 네, 잘 먹었습니다.
2: 아이고.
3: 샌드위치가 낫지.
4: 하지 마.
2: 잘 먹고 왜 그래?
4: 왜 그래?
2: 맛있었어. 응.
3: 잘 먹었습니다.
2: 주무세요. 이것도 다 가져갔더냐?
3: 빠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2: 무거운 걸 넣어야지.
5: 아, 이걸 먼저 밑에 깔고 얼음을?
3: 쉽게 이렇게 가면 돼요.
2: 어, 도토리묵 두 통 다 갔어.
3: 두 통, 두 통 나갔어.
2: 오, 진짜? 감자전?
3: 응, 감자전. 탱탱하네.
6: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3: 아유, 이거 무겁겠다.
0: 도마? 이제 와, 나와, 호퍼피.
3: 짐이 많네. 짐이 많아. 안토니오 무거워서 가겠어? 이걸 늘리면
0: 이거 마 에.
2: 아이고, 안전벨트 하셔. 안전벨트. 출발.
0: 출발.
7: 이거 한글 학교 가는 길이잖아.
2: 안돼.
3: 아이바는 한글 학교에다 내려놓고 가자, 우리.
7: 그럼요. 응. 아이바는 공부를 더 해야 돼. 한국말 잘 못하니까.
3: 잘못해서.
7: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같이 가고.

0: 동네 구경 좀 하자.
1: 구경하러 일리 가는 거야?
0: 조용한 동네네. 아, 하늘 봐. 구름 한 장. 해파라네.
1: 나이 보니 금방 할머니보다 더 크겠다. 그지? 다음에 볼 때는 다음 다음에 내년에는 할머니보다 훨씬 크겠네.
2: 그니까 나보다 크겠어.
0: 시골 동네 지옥 깨끗하네. 저기 성이요?
2: 여기에요. 여기가 성이에요. Let's go one more walk.
0: 이게 궁전이요?
2: 네네네.
3: 멋지다. 멋지다.
0: 큰 소리로 이리 오느라 그래요. 와. 이리 오느라 그래요.
1: 확실히 시원하긴 하다.
0: 올라가도 돼?
1: 올라가요?
2: 네, 올라가 주세요.
4: Es del siglo XVII, ¿verdad? El palacio del siglo XVII, me parece.
2: 아,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래요. 아,
5: 17세기?
2: 네, 17세기. 오, 오.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되게 특별하게 되게 따로 프라이빗하게.
0: 완전히 옛날 고전 방이네. 이런데 자면은 좀 특이하겠다요.
2: 이제 꼭대기.
0: 응, 꼭대기까지 가야 돼. 응.
1: 알반 천천히 올라가자.
0: 가자. 우와.

0: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 사진 찍고 싶어?
2: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Me gustaría vivir en el palacio.
3: Y a mí también.
1: 자, 치즈 일단은 찍어볼게. 치즈.
3: 아이, 방 가자.
4: Bueno, pero eso después, mira, después de la iglesia vamos a coger renacuajo.
5: 이거 성당이네.
1: 네, 저게 성당이에요.
5: 아, 오래된 성당 같아.
1: 네, 오래됐어요.
0: 성당 신부님 계시나?
6: There's a priest for eight different.
1: 아, to take turn? 아, 그러니까 여기가 신부님이 8개의 마을이 공유하고 있어. 아, 신부님이
0: 왔다 갔다
1: 8주에 걸쳐가지고 한 주는 이 마을, 그 다음 주는 저 마을 이렇게 해서
0: 신부님이 딸려.
1: 신부님이
0: 한국에 신부님들 많은데.
7: Sí, ¿qué tal?
8: Somos primos, ya sabes.
7: Bueno, sí.
4: ¿Qué le puedes decir a ella?
8: Sí, señora. Pues estaba la
4: historia. ¿He visto otra chiquita con una cámara?
9: Ahí va, ahí va. Ahora vos, ¿sachoniste?
4: Un poco en español para cómo es la iglesia. ¿Puedes explicar con todos ellos? ¿Os importa que es grave?
10: No, no. Por mi parte, no hay problema.
11: Mucha
12: ocupación,
11: hay mucho movimiento aquí.
12: Sí,
4: sí,
12: estamos
4: aquí.
12: Muy
4: intenso. Sí. ¿Pasamos?
0: Tú, 여기 사람들 다 아르니까 놀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5: 그렇지. 여기 동네 사람들 아르니까 여기 와서 살다 가고.
1: 아, 그리고 그 형제분들도 자주 오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형제들도
5: 식사하고
1: 있고.
5: 식사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1: 그러니까 자주 오셔.
5: 그렇지.
1: 교회가 꽤 크다, 그치?
5: 우와.
1: Es muy grande.
0: 성당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면 최고예요.
13: Se empezó a construir en 1553,
1: o sea, en el siglo XVI. 아, 1556년 정도부터 짓기 시작했대. 1800년도에 끝났대. 한 200년 정도, 2-3만년 정도.
3: 아직 다 샀다. I mean, I think that their first impression when we were walking around the streets and going to visit the palace and the church, they keep saying that it was very, very cute and like a very cute and nice town. They liked the general vibe of the town.
4: Vamos a casa.
5: Adiós.
0: Ahí van, gata.
2: Mamá, nana, ¿qué es eso?
1: ¿No es eso? ¿No es eso? Ah, olchengi 잡을 거라서 에그박사라고 하는구나. 에그박사가 이거 이런 거 잡으러 다니거든. 에그박사, 에그박사님.
2: 할아버지. 할아버지.
3: 네, 알아서
1: 있어. 뭐가 있나 봐.
2: 누가 꺼라.
3: 그게 저는 얘고.
5: 어디 있어?
2: 저기.
5: 요거 아니야?
3: 아니야. 예.
5: 여기 있었어. 아, 옳지. 큰 거 잡았잖아. 큰 거 잡았어. 큰 거 잡았어. 아, 뱅갈 거야. 두 마리. 두 마리 큰 거. 큰 거 잡았지?
1: 아, muy grande. 시시.
5: 할아버지가 잡아줬어.
4: A ver. Hola. Ese pronto va a ser una rana. Dos.
14: O sea, para verla es lo mejor va a ser ponerse en ese camino de ahí.
2: Nanan Ivan Baksaya.
0: Ivan Baksaya.
5: Ivan, 빨리 와. 에, 안녕. Hola. 웬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웬 사람이야. 어디서 왔냐고 그러네.
2: 나 오베니까 구워.
1: 그런 것 같아.
5: 어디서 왔냐. 우와. 양떼가 온다. 양떼가 와. 아.

0: 우와. 에이, 이 새끼들.
1: 귀엽다, 귀여워, 새끼들.
2: 애기야, 애기.
0: 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새끼는 귀여워. 새끼는 귀여워. 개들이 양을 몰고 다니네.
2: 걸어.
1: 이쪽으로 가라고.
2: 이제 개들. 빨리 걸으라고. 개들, 개가.
0: 우와. 우와,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 막 들어간다.
3: 어,
0: 이쁜 놈. 이쁜 놈.
4: ¿Qué te ha parecido lo de las ovejas?
5: Bien.
4: Está guay, ¿eh?
5: Me gustaría ser un corderito.
4: ¿Te gustaría ser un corderito y eso? Pero las mamás hacen... ¡Bah! ¡Bah!

0: 할머니를 엄청 잘 쳐다보네. 얼마나 잘 그리려나.
1: 따따따따따따따따.
0: 오, 너무 잘 그렸어. 오, 아, 할머니가 그림 사겠어. 어, 잘 그렸어.
2: 할아버지 모델 왔어. 그려봐.
3: 그래.
2: 잘 그려.
3: 네.
2: 천천히 잘 그려.
3: 됐어. 짠짠.
2: 야, 할아버지 왜 이렇게 천장범 같이 그리나? 어? 야, 할머니 잘가리지고 새끼가 이.
4: 할아버지 너무 똑똑하지 않냐?
2: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살쪘어?
0: 아빠, 일려오세요, 할아버지.
5: El puesto de limonada 50 pilpo.
0: 돈 있나 보자.
6: No creo que nos haga falta dinero, de verdad.
7: Sí, sí, yo a él,
6: espero que no.
7: Yo a él siempre le pago.
8: Ah, un momento. Es option.
7: Es option.
8: Option, option. Siéntate.
0: Ay, Antonio, ¿tú? Ok, ok. ¿Tú lo que acuerdas, sí?
8: You need the money, dinero. Digo, and then... Este, este abuelo coreano. Este... 돈 많이 잘 팔고 싶은 말을 잘해야 돼. Explain your art. Explica to your
9: art. La arte de movilidad es cuando te quieres tirar por la central nuclear.
2: 또 한글로도 해줘야
8: 돼. 한국말로도 해줘야 돼, 한국말로도.
9: Wobbly life game. 누가 살고 싶은 사람.
8: 스페인 말로도?
9: ¿Quién quiere comprarlo?
10: 5 euros.
8: 5 euro? No, no, no, no, no. No, no, no.
2: 5 euro, 5 euro.
8: 어, 진짜? 너무 비싸. 5 euro? 5 euro?
9: 너가 워블리 라이프 에픽학스
2: 한글로 돼 있죠?
8: 에픽 뭐야?
9: 엔게금 벨로
2: 아이고 띵코
8: 너 맛있을 땐
9: 띵코 에티아스
8: Este
9: se representa la skin.
0: Eso.
8: Mi
0: amor. Ah, gracias.
9: ¿Qué es? Es la mejor arte.
8: Venga. ¡Muy caro! ¡Muy caro!
0: ¡Halme,
8: popo! ¡Halme, popo!
9: ¡Bravo! ¡Cansad, mira!

0: 아이반이 아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았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1: 나중에 커서 뭐 좋은 그 기억에 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지만.
2: Yes, maybe.
3: 세신다, 세신다 이거 다
1: 열렸어. 오,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요.
3: 하나 더 줄 수 있어?
0: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4: 이제 그 삼촌네 먹으러. 좀 근처야.
2: 여기 가야 돼.
1: 어디요?
2: 여기.
0: 어, 벌써 와 계시네?
5: Buenas vistas, el pueblo.
0: 오.
1: 이런 거 해먹는 대로 만들어 놨고. 이 저장고.
0: 와.
1: 아하. 좋아요.
5: No hay cueva, pero esto es más.
0: 와.
1: 없었대.

0: 감자전. When would be good time to heat up 감자전?
1: Dos. Una como la que tiene ahí detrás y otra más.
2: 한 몇 분 하면 되려나? 한 5분은 해야 될 것 같는데.
3: 할머니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2: 그러면 집에서 잘라오라 그래야지.
3: 안 돼, 그게 된 거를.
2: 여기서 잘라.
3: 나오나?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2: 가보겠습니다.
3: 안 나온다니까.
2: 설마 뭘 안 나온다 그래. 일회용 양갑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잘라서
0: 살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
2: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겠어.
0: 그냥 좀 맛만 본다는 그런 생각만.
2: 계란 지단 부추는 거.
3: 김치는 매워서 안 되잖아.
2: 아, 조금만 나. 많이 넣지 말고. 그리고 계란 지다 넣은 거 있잖아. 김가루. 이걸 넣으면 되잖아.
0: 좋습니다. 예쁘네. 잘 나왔네. 네.
2: 이걸 너무 오래 했어. 세게 했어. 네. 하긴 잘 됐어. 되긴 잘 됐어.
4: ¿Dónde está la empanada?
5: Aquí.
4: Ah.
3: Ahí va, Nico.
2: Ron, camja, John.
3: Camja, no, ahí va, Irva.
2: Sí. Aquí
3: me muevo, ¿verdad? Oh, qué pomido. ¿Cómo? Y me convencieron. 맛있다.
2: 이거 뭐 고기야?
3: 애기야.
2: 어쩐지 맛있네.
3: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4: 김치.
3: 맛있다.
2: 응? 응, 맛있지, 그래도. 그래, 뭐 보라 그래.
0: 나 맛있어.
2: 할아버지 드셨나?
0: 응. 아, 응, 드셨어. 불어, 또 불어.
4: Está bueno, está bueno.
3: 이제 감자전 그만 먹을 거야?
6: 먹을 거야?
7: 멜로나.
2: 감자전 맛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던데.
6: 감사합니다.
2: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미흡하게 그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난 그런 거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잘 드시더라고.
0: 아,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시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자기 편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지.
3: 올 때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4: Mucho trabajo para ellos venir también y estar con vosotros esta semana.

0: 아니요.
1: 너무 맛있어요.
2: 무일리코.
3: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다음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되게 뭉클하고 좋았고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되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0: 우리가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요. 이제 우리 있는 한 자주 보고 서로 만날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0: 둘, 셋. 노, 노스, 드레스. 드레스.
1: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2: 여기 우리 가족 같이 살아요. 저는 레아입니다. 내가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지안이는 일동탱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3: 이번에 억수로 덥대. 지금 폭염주의보 두고 난리 났어.
4: 애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금지는.
2: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5: 연이 잘 날려야 될 텐데.
6: 잘 나를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7: 아이.
2: 오, 난다, 난다, 난다.
6: 알반, 한국까지 날아가.
2: 안녕히 계세요. 예!
6: 할아버지도 날아간다.
3: 할아버지도 날린다.
6: 알반 잡으러 간다. 알반 잡으러 간다.
3: 잘한다, 안토니오.
8: 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전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성더블루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전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성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이건 정말 특별한 공간이.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만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깨끗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뿔이라고 생각해요. 뿔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6: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7: 으쌰! 으쌰! 네, 수밖에 좀 큰 손이라고 하는.
8: 저희 다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5: 어우, 엄청나네요.
7: 어우, 엄청나네. 아, 맛이 죽이네.
8: 9,000명의 눈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7: 저는.
6: 알려주세요.
7: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6: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0: 내가 떼돈 벌어서
1: 너무 좋은 조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일자리, 벗어날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계약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랐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 미뤄지는 임금, 불법 브로커, 약속과 달랐습니다.
2: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강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인신매매였습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7: 와, 우와, 우와.
6: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8: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6: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 와.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6: 감동적이다, 여기는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9: 세상에, 이런 마을이 다 있었네요. 너른 들판 사이 발길 닿는 곳마다 평화롭습니다.
10: 된다, 그래. 하나만 먹어봐도 돼?
9: 노지 딸기 오랜만이에요.
6: 와 진짜 달다. 이거는 정말 달다.
11: 마음이 딱히 보면서는 여자 볼스카 두스카 뿐만 아니라 트레마 스페시에요.
9: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 속에 뜨거운 불 앞에서 치즈를 만듭니다.
6: 오 누나. 와, 야, 여기 화생방 같아, 화생방. 와, 진짜, 여기는. 아유, 헛고잉홈.
9: 눈물나게 좋은 풍경도 볼 수 있죠.
6: 우와,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9: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곳. 여기는 폴란드입니다. 오랜만에 가는 유럽 여행이라 더 설레었습니다. 거대한 대륙 너머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폴란드. 파리나 런던보다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13시간이나 걸렸어요.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처럼 크고 넓은 강이 가로지르는 바르샤바. 강변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는데 16세기 수도가 된 후 발전하기 시작해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아서

0: 쪽에 파리라고 불렀대요. 폴란드는 처음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1: 세계 테마기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인이자 배우 김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뭐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거기는 전문가만 나가는 게 아니냐고 하셔서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폴란드 역사와 문화는 좀 낯설지만 그만큼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도시 여기저기 숨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1: 우와, 바르샤바의 상징입니다. 지구문트 3세 기둥입니다, 여러분.
0: 높이 22m 꼭대기엔 청동상이 있습니다. 왼손엔 십자가, 오른손엔 칼을 든 지구문트 3세. 모스크바까지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바르샤바로 옮긴 국왕입니다.
1: 이거네, 이거, 이거. 와, 이 총알 자국들. 이 기둥이 원래 이제 기둥인데 그 전쟁 때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저 지금 보시는 기둥은 재건이 된 거고 기념으로 해뒀네요. 잊지 말자라는 의미겠죠.
0: 1939년 9월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바르샤바 시민들이 봉기했지만 수류탄과 화염방사기로 진압, 도시는 초토화됐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한 비극적인 전쟁. 2차 대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1: 이렇게 부서졌어. 와, 끔찍하다. 1945년도에. 근데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와.
0: 도시의 85%가 파괴된 바르샤바. 폐허가 된 도시를 복원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남겨진 설계도와 사진, 그림을 동원해 벽돌 한 장까지 되살렸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1: 왕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성금을 걷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부서진 잔해를 갖다가 모금통으로 쓰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뭐 IMF며 뭐며 되게 힘들 때 우리나라 국민성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성금 모으고 금 모으기 하고.
0: 전쟁으로 파괴된 시계탑 안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성금을 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발벗고 나선 이들은 역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1866년 처음 운행을 시작한 트램도 전쟁 후에 재건된 것입니다.
1: 되게 유명한 로컬 시장이 있는데 트램을 한번 타고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난 한 번도 안 타봤거든, 진짜.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0: 바르샤바의 트램은 25개 이상의 노선으로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사면 지하철과 버스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 75분짜리 티켓이 1,800원입니다.
1: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의 중간 느낌.
0: 새벽 5시부터 심야까지 운행되기 때문에 바르샤바 시민들에게 아주 요긴한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1: 걸어다니면서 보는 경치하고 또 트램에서 보는 경치는 완전히
0: 벽돌 한 장 한 장 시민의 힘으로 쌓아 올린 도시. 바르샤바의 풍경은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생긴 미로프스카 시장.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파는 곳입니다.
2: 바로 도시의 파산?
3: It's very popular.

0: great place in Warsaw, and I think the best.
1: 시장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2: 저는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어디 뭐 일 때문에 지방 가도 꼭 시장 한 번씩 들러보고 반찬가게 가봐요. 우와, 우리 반찬가게랑 비슷해.
1: 폴란드 사람은 뭘 먹나 봤더니 돈가스 비슷한 것도 있고 양념해서 구운 감자와 훈제 햄도 팔고 있었어요.
3: 일단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4: 장사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5: 파이샤핀슐람.
4: 25년 동안?
3: 우와. 뭐가 제일 잘 팔려요?
5: 최고의 빈센?
6: wszystkiego. Produkujemy wszystko na miejscu, jedzenie. Od różnego rodzaju polskich kartaczy, pyzy, naleśniki, różnego rodzaju zupy, nie? Kolega, też.
3: Uuu, jakie mani?
6: Mapugi를.
7: Zyprzewa czy drobiowa?
6: Mapugi를.
4: Ua, 감사합니다.
6: Kiedy pani kupiła one stare?
8: Nigdy.
4: Uuu, 삼겹살인 것 같은데, 삼겹살 약간 훈제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감자.
1: 양념이 되어 있어서 맛있었어요.
4: 되게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1: 25년 전 어머니의 레시피로 가게를 내셨답니다.
4: 폴란드 요리가 좀 많이 짜다 해서 걱정인데 감자는 전혀 안 짜요. 돼지고기는 좀 짜요.
2: 이거 내가 선물로 바꾼 거예요. 약과하고 커피 믹스.
4: 스마츠나!
2: 스마츠나! 이거 선물.
9: 프레젠트.
2: 프레젠트. 커피.
9: 코리아 커피.
2: 야, 코리아 스낵.
9: 트레디셔널 스낵.
1: 좋은 분들을 만나면 감사드리고 싶어서 가방에 잔뜩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과일이 엄청 싸더라고요. 폴란드의 대표적인 여름 과일은 딸기. 7월부터 노지 딸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2: 14조티 한국 돈으로 5,600원 정도. 와, 싸다.
1: 딸기 1kg에 5,600원. 우리나라 3분의 1 가격입니다. 체리도 절반 가격이에요.
6: 샌더브리 체리
2: 하프키로.
1: 알이 굵고 정말 싱싱했습니다. 이렇게 한 봉지에 6,000원. 싸죠?
2: 와, 근데 때깔 봐.
1: 와, 모형처럼 붉고 탐스러웠습니다.
4: 되게 약간 검붉은 색이네요. 그죠? 빨간색이 아니고.
2: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달다. 스마츠나. 땡큐. 스마츠나. 스마츠나? 아하, 땡큐. 스마츠나.
10: 폴란드 오면은 과일은 사서 드셔야겠다. 남는 거다, 진짜 이거.
1: 여름 폴란드는 달콤한 맛입니다.
1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2: 상쾌,
11: 통쾌. 변비엔 메이킨.
13: 무엇이 궁금한가요?
1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1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1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시장 한켠에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어요. 전쟁의 흔적입니다. 당시 민간인이 있던 시장까지 총탄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4: 이렇게 아픔이 있는 곳인데 저렇게 이제 활기가 넘치는 시장이 돼서 또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아, 또 뭐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아픔을 딛고 행복하게들 사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네.
1: 참혹했던 전쟁을 겪으면서 폴란드인들은 더 단단하고 강해졌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 상처받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음악. 음악은 폴란드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0: 얼마 동안이나 연주하셨어요?
1: 두 그람 już. 네, 두 ze dwa lata gram. Ja grałem w cyrkach we Francji, w Niemczech. Grałem na puzonie, na trombonę. Trombonę.
0: A, trombonę haszyło.
1: Wypadek samochodowy i skończyłem karierę w cyrkach i na ulicy wylądowałem za kordonem i gram na kordonie teraz.
0: 건강하시고 연주 오래오래 해주세요.
1: Dziękuję, wzajemnie.
0: Do widzenia.
1: Do widzenia.
2: 음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은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버튼을 누르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0: 이 의자가 바로 쇼팽의 의자입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쇼팽의 의자. 폴란드의 자랑 쇼팽의 의자. 이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앉아서 이렇게 쇼팽의 노래를 감상하고 가시는 거예요.
2: 쇼팽의 고향이 폴란드라는 사실을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7살의 폴란드 춘곡인 폴로네즈를 작곡해 신동 소리를 듣던 쇼팽. 그의 인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0: 자, 여기가 성십자가 교회입니다. 쇼팽의 심장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2: 20살 음악 유학을 떠난 쇼팽은 러시아 압제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나자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3: 18위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누나에게 내가 죽거든 몸이 고국에 못 가더라도 내 심장만큼 고국에 묻어다오고 해서 누나와 주치의를 데리고 파리로 가서 심장을 척추해서 심장을 가지고 와서 쇼팽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던 이 성십자가 교회에 안치를 하게 된 겁니다.
2: 그의 유언대로 심장은 고향에 묻혔지만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당이 파괴되고 독일군이 쇼팽의 심장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요. 39살의 나이에 숨을 거둔 쇼팽. 그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고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부친 많은 세월을 딛고 다시 일어선 폴란드.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어 가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끝도 없이 너른 들판이 이어집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죠.
4: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곳 폴란드는 반대입니다. 국토의 90%가 거의 이제 평원이에요. 어딜 가나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2: 평원 한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생긴 마을이 있습니다. 큰 길을 가운데다 두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옆으로 초록빛 양탄자 같은 밭이 이어집니다. 6천 명이 사는 마을이래요. 왜 이런 모양일까? 그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0: 맞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되게 특이하게 마을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고 뒤로 이렇게 땅이 넓은 땅이 있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5: Już zanikła, ale tutaj jak są opady większe to tu idzie to i koło tego zamieszkali ludzie. Od dawna nasza wieś ma 700 lat. Gospodarstwa były większe, ale przedtem były duże, ale była bieda, musieli podzielić między swoje dzieci. I tak, i dlatego takie cieniutkie paski się porobili, to tak bardziej ładnie wygląda.
0: 그러면 혹시 이 뒤쪽에 농지에서는 뭐 어떤 농사를 짓고 계세요?
5: No i truskawki też. Słoszowa jest znana z truskawek.
0: Thank you. Do widzenia.
5: Do widzenia, do widzenia.
6: 저쪽에 딸기 농장 있다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2: 어딜 가든 지평선이 보입니다. 폴란드라는 말도 평지의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탁 트인 풍경이 시원하지만 이래서 전쟁을 많이 겪었구나 생각하니 좀 안타까웠습니다. 딸기 수확이 한창이었어요.
7: 진도브레. 네.
6: 와, 물 가득 들고 오시네. 와, 이게 뭐예요? 딸기. 딸기, 이거 지금 막 따신 거예요?
8: Tak, z tym, że to jest z młodych truskawek, niewyściełanych słomą. Dlatego są takie ubłocone od deszczu, od wody. Chociaż czasami są chętni na takie niemyte.
6: 기계로 못하고 사람이 다 이렇게 따야 되나 봐요.
8: Tak. Nie ma maszyn do truskawek. Do zbioru truskawek maszyn ja nie znam.
6: 대단하다. 제가 같이 좀 이렇게 한번 따볼 수 있을까요?
8: 네, jasne. Pod warunkiem, że pan Kim umie zbierać.
9: 딸기 있는데.
6: 아, 여기가 있구나.
8: 대대.
6: 아, 여기 있나 이거?
8: 야, 대대.
2: 이 더운 날, 뙤약볕에 허리를 숙이고 딸기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수확이라는데 아주 잘 익었네요.
10: 조금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기긴 했어요, 애들이. 노지에서 키운 딸기라. 우리는 이런 거 울퉁불퉁하지 않잖아요. 너무 정말 딸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딸기 이렇게 생겼고 야생에서 자랐으니까 또 그만큼 또 어떤 에너지도 많이 여기 응축이 돼 있을 것 같고 몸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8: 예 법이냐? 보선 부렀네.
2: 와, 저 색깔 좀 보세요. 맛보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와,
10: 진짜 달다. 이거는 정말 달다.
8: tym się właśnie chlubimy, że te nasze się rozpływają w ustach, że tak powiem. No i. Mamy takie powiedzenie, że polskie truskawki są najlepsze na świecie, a słoszowskie w Polsce.
10: 한국 딸기하고 좀 다르게 그 혀 안쪽 끝쪽에 이렇게 신맛이 싹 느껴지는 건데 기분 나쁜 신맛이 아니고 단맛이랑 되게 상큼한 신맛이 살짝 이렇게 돌아요. 너 너무 맛있는데?
2: 딸기 향이 진하고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폴란드의 여름은 햇살이 뜨겁지만 비가 적게 내려서 노지 과일이 달고 맛있답니다. 수확한 딸기는 직판장에서 팔고 있어요.
8: 또 mamy taki sklepik do sprzedaży bezpośredniej klientom. A tutaj jest to, że truskawka prosto z pola, pierwszej świeżości.
10: Ale... A, 여기다 재배한 거 다 파시는 거네, 딸기뿐만 아니고.
2: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다 직접 키우셨대요.
10: 국도길 가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파는 집들 있잖아요. 막 사과도 팔고 참외도 팔고 뭐 그 지역 그 농산물들도 팔고 그러는데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보니까.
2: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운전자도 있지만 딸기철에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11: Zawsze kiedy jestem po drodze do swoich rodziców, do swojej rodzinnej miejscowości, zawsze się zatrzymuję i kupuję.
2: 딸기밭이 보이면 집에 다 왔구나 싶어 반가우시대요.
10: 덕분에 오늘 경치도 좋은 곳에서 아주 좋은 체험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갑니다.
8: 마지막에 사는 딱 삶아. 다시 또 엑소틱이 더 잡았지만. 땡큐 세르다스네.
10: 땡큐.
8: 땡큐.
10: 도비제니아.
8: 도비제니아. 예 wiem jak po waszemu podeszłem
12: do widzenia. 안녕히 가세요.
10: 안녕히 가세요. 오, 땡큐. 안녕히 계세요. 도비제니아.
2: 폴란드의 여름은 온통 초록빛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푸르른 건 여기저기 혈관처럼 뻗어있는 물길 때문인데요. 물 맑기로 소문난 마을을 찾았습니다.
10: 여기는 굉장히 산세가 좋고요. 그리고 수자원이 풍부해서 양식업을 하기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 중세시대부터 왕에게 올리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2: 근처에 민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장

0: 향이 있어요. 폴란드에서 꽤 유명한 곳입니다.
1: 진도브레.
2: 진도브레.
1: 와우.
2: 헬로. 헬로. 헬로. 헬로.
1: 나이스 투 미트 유.
2: 나이스 투 미트 유.
1: 어. 진도브레. 체나메.
3: 또 예스 무이센 미카와이.
4: 예스 맘 나이 필립 필립 콘조카. 이 od 25 lat zajmuje się hodowlą pstrąga w tym obiekcie.
0: 송어. 와. 여기 어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송어를?
4: Poproszę cię o to wiaderko. Tak.
0: 아. 아, 이게 먹이구나. 송어들 양식할 때
4: 따지했어.
0: 와, 근데 벌써 물고기들이 네. 이 통만 보고도 와요. 시커멓게 있어요. 막 몰려왔어, 지금 벌써. 어른 팔뚝만한 녀석들이에요.
1: 얘들아, 밥 먹자. 자.
0: 우와! 보이시죠? 우와, 좀 더, 좀 더. 우와! 2년 넘게 키웠다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랐는지 힘이 엄청납니다.
1: 아니 근데 왜 이 지역에서 이 송어를 키우게 되셨는지.
4: Ale jednak jest to kraina niezwykła, bo jest praktycznie niezmieniona przez człowieka. Woda, która pływa, płynie do nas do gospodarstwa, pochodzi właśnie z tego parku.
0: 송어는 찬물에서 잘 크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넣어주고 산 밑이라 서늘하기 때문에 잔병 없이 잘 자란답니다. 여기서 키운 송어는 주로 호텔과 고급 식당에 들어가는데요.
1: 아, 저쪽으로 옮기시는 거구나. 아.
0: 출하 전에 흙 냄새를 없애기 위해 다른 수조에 넣습니다.
4: 미스터 김,
1: 그래요? 제가 해봐요? 오케이.
0: 제가 사장님과 체형도 비슷하고 또 힘쓰는 일은 자신 있거든요.
1: 가자! 가자! 많이 가자! 많이 가자! 많이 가자! 많이 가자! 많이 들어가자! 많이 들어가자! 많이 들어가자!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가요, 저로? 여기서! 저쪽을 어떻게 가나요?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우와, 이걸 어떻게 옮겨요? 너무 무거워요. 잠깐만요. 난 욕심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오케이.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0: 무겁기도 하지만 외나무 다리에 길이 좁아서 균형 잡기가 힘들었어요.
1: 와,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와, 진짜. 와, 스트롱맨.
4: Very strong. Fisherman.
1: Wow. Thank you.
0: 여름에는 더워서 송어 움직임이 둔하다는데 여긴 아주 팔팔합니다.
1: 우와!
4: The rainbow trout.
1: 와, 무지개 빛깔. 무지개 송어라서.
4: 딱.
0: 몸통에 무지개빛 띠가 있어서 무지개 송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일반 송어보다 성장이 빨라서 요즘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송어는 보통 회로 먹잖아요. 폴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뗄감을 준비하는 걸 보니 바베큐를 하시려나 봐요.
1: 얘는 무슨 나무인가요?
4: 뭐, 스테이크라스
1: 후투타. 아, 여기 산에 있는.
4: 스테이크라스 후투타.
5: 예스 바디 칼로리치네 od 드레바 takiego iglastego. Ma mniej substancji takich garbników. Substancji powodujących, że na przykład mięso byłoby miało gorzki posmak.
0: 너도 밤나무 불향이 좋아서 고기나 치즈 구울 때 많이 쓴답니다. 송어 구이할 때 꼭 필요한 허브가 있는데 정원에서 키우고 계셨어요.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1: 오, 너무 향기 좋다. 와, 이거 뭐야?
5: Użyjemy tego do ryby. Jako przyprawy. Lubczyk, czyli magi inaczej. Magi, prawda? Śmiało. Z rybami będzie mieć zupełnie inny smak.
1: O, sędy.

0: 어 너무 써.
1: 아, that's nice. 우와.
2: 약간 쓴맛도 좀 오긴 하는데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그러자 하잖아요.
3: 우리의 쑥갓이나 미나리처럼 생선 요리에 꼭 들어간다는 러비지. 특히 동유럽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비린내를 잡아주고 풍미를 좋게 합니다. 다진 마늘도 듬뿍 넣어줍니다.
0: 와, 드디어 올라간다.
3: 손님이 오면 자신이 키운 송어를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하는 게 낙이라 이런 장비를 다 맞춤 제작하셨대요. 폴란드 속담 중에 마음으로 가는 길은 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맛있는 음식만 한 게 없다는 뜻인데 저는 이미 사장님과 한 마음입니다.
0: Very good, very good. 와우.
3: 빨리 먹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근한 불에서 연기를 쐬며 익혀야 풍미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0: 드디어.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4: 와, 이게. 와, 생선 향이랑 진짜 훈제 향이 섞여서 나네, 진짜.
3: 새콤한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 먹으라고 주셨어요. 느끼하다 싶으면 피클 한 입 먹고요.
1: 껍질을
4: 먼저.
1: 아, oczywiście. Jeżeli lubimy skórę, to oczywiście.
4: 아무것도 찍지 말고. 껍질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3: 훈제향에 배워서 바삭바삭한 게 맛있었어요.
4: 와, 비린내 같은 거 전혀 없고 보니까 껍질도 너무 맛있다. 다음에 이제 생선. 야, 이게 뭔 호사야.
3: 송어는 먹는 사료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 흰살 송어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4: 와, 이건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와, 말도 안 돼. 너무 담백하고 고소하고 기름기가 쫙 빠지니까 너무 너무 너무 맛있다. 와.
5: 아, szczególnie w naszym regionie robi się bardzo dużo destylatów.
1: To jest destylat z pomarańczy.
6: Powiedzmy, że my jesteśmy w Polsce, i że każde jedzenie w Polsce się przepija, oczywiście.
4: 오, 향이. 오, 너무 좋다, 향.
1: To jest delikatne.
6: 와아! 와아!
3: 40도가 넘는 독주인데 생선 요리와 잘 어울렸어요. 아,
4: 여기 이쪽 방 한 칸 주시면은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Spotkasz jeszcze wiele miejsc, w których chciałbyś zamieszkać.
4: 아, 여기서 살지 말라는 얘기네요.
6: �ardzo dziękuję.
2: Bardzo dziękuję.
6: Fajnie.
2: Thank you.
6: Thank you.
3: 여름날 복다림 하듯 좋은 음식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댄 타트라 산맥을 찾아갑니다. 바람에 나붓기듯 폴랑폴랑 떠나는 폴란드 여행. 끝도 없이 이어지던 평원이 끝나고 하늘과 땅이 맞닿을 듯 가까워집니다. 폴란드 최고봉을 품고 있는 타트라 산맥. 어느새 초록은 짙어지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0: 아, 여기는 타트라 산맥,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경계가 되는 타트라 산맥에 있는 타트라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위에 이 타트라 국립공원 꼭대기에 가면은 멋진 호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고 있어요.
3: 여름철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아 폴란드인들이 찾는 여름 피서지입니다.
0: 야, 아주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멋진 폭포가 있어요.
3: 햇살이 뜨거워서 보기만 해도 시원했습니다. 산을 보기 힘든 폴란드에서 이런 풍경도 참 귀하죠.

0: 정신난다. 아, 너무 시원해 진짜. 정말 완전 냉수인데 그 우리 사우나 냉탕 들어가는 정도의 기분이에요.
1: 아, 개운하다. 더위를 식히고 다시 산에 오릅니다. 가족끼리 온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여기 분들은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한답니다.
2: 진도래. 진도래. 와, 이렇게 아기들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3: Tak, tak, razem z dziećmi. Pierwszy raz nasz wypad całą ekipą, bo do tej pory przychodziliśmy tylko.
2: 아니,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아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3: Jest okropnie ciężko.
2: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3: Chcieliśmy po prostu z nimi pójść, pokazać im, zdawaliśmy sobie sprawę i zdajemy sobie sprawę, że jest po prostu ciężko, męcząco, dlatego też dla nich są wózki, ale te widoki są piękne i po prostu warte tego wysiłku.
2: Do widzenia.
4: Do widzenia.
2: Do widzenia.
4: Bye.
2: Do widzenia. Bye.
3: Bye. Bye.
2: Bye. 이게 엄마 아빠의 힘이다. 아.
1: 유모차 끌고 3시간을 올라가신대요. 높은 산을 보기 힘든 폴란드에서 이런 풍경 돈 주고도 못 사죠.
2: 우와.
1: 모두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모르스키의 오코 호수. 바다의 눈이라는 뜻인데 정말 바다처럼 깊고 푸릅니다. 한여름에도 녹지 않고 희끗희끗하게 남아있는 만년설. 어떤 시간을 지나온 걸까 생각하니 어느새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2: 카츠라 국립공원 안에는 또 몇 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호수고 이게 빙하호수예요. 와, 왜 그렇게 막 힘들게들 막 유모차를 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를 올라오시는지 알겠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1: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호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08년에 지어진 산장이 그 명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산에 오른 사람들이 꼭 먹고 가는 음식이 있는데 달콤한 애플파이입니다.
5: w Polsce jest taki zwyczaj, że jak jesteśmy w górach, w schronisku, to naturalnym jest zjeść szarlotkę.
1: 유럽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가 폴란드래요. 새콤한 맛이 특징이라 잼이나 파이를 만들면 더 맛있답니다.
2: 사실 뒤를 바라보고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께 저 배경을 보여드리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힘들게 올라와서 그런지 단 걸 먹으니까 기운이 납니다.
2: 와, 달콤함과 시나몬 향이 같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거 가시기 전에 커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제 평생 소원이 커피 광고 모델인데 어떻게 얼추 비슷한 분위기가 나나요? 누가 와도 멋진 그림이 되는 곳 타트라 산맥입니다. 폴란드 남부와 슬로바키아 국경에 걸쳐있는 타트라 산맥은 동유럽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나무가 크기 힘든 고산지대는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양들의 천국이 됩니다.
2: 와, 장관이다 진짜. 이게 몇 마리야 이게.
1: 매년 4월 말이 되면 수많은 양떼가 3위로 올라옵니다. 눈이 녹은 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먹으며 여름을 보내는데요.
2: 이야, 와, 다 들어갔다 이제. 우와.
1: 녀석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는 젖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차교를 하는데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2: 이거 반가우실 분들 많겠다.

0: 이거 우리 어릴 때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에서 그 마차 안에 실려있던 우유통이에요. 똑같이 생겼어. 와. 어? 너 파트라슈냐? 파트라슈?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아니야?
1: 덕분에 추억 여행 좀 했습니다.
0: 젠더브레.
2: 젠더브레.
3: 안녕하세요.
0: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 양이 전체가 한 몇 마리 정도 돼요? 600마리. 와. 근데 진짜 빨리 짜신다.
0: 지금 나랑 인터뷰하면서 그냥 하셔. 이렇게 보고 안 보고도 그냥 하시네요?
5: 나 굉장히 좀 이쁘다고.
6: 남은 이제 저거 구합자스터 이때 왜 언니?
0: 이렇게 숙일 수가 없으니까. 아.
1: 문을 열어주면 덥고 답답한지 불이 나게 나갑니다. 여름에도 서늘한 곳인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대요. 양젖도 많이 줄었답니다. 10월까지 여름 초원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드신대요. 양치기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오두막 뒤편에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치즈를 만들기 전 땔감부터 준비하시는데요.
0: 이거 무슨 나무예요, 혹시?
6: 묵. 리시아스.
0: 요만큼만 들어가도 되나요? 어? 아.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6: 딱. 아. 그게 거인사 캣냐 더보브 빠질. 일단 무드나이 나서와시 반수프가 오나마 보나 주지시다.
1: 폴란드 남부 산악지대에 사는 고랄족의 여름집입니다. 10월까지 여기 살면서 양떼를 돌보고 불을 피워 치즈를 만드신대요.
0: 오! 오, 너무 매워. 오! 오! 너무 매워요. 와, 여기서 바로 여기서 불을 떼갖고. 오, 야, 괜찮으세요?
6: 예, 프리드베 차이.
0: 야, 여기, 어우, 나 연기가 꽉 찼어요, 지금. 아, 그리고 눈이 너무
7: 잠깐 죄송한데 나 좀 나가 있을게요.
0: 아, 여기, 야, 여기 화생방 같아, 화생방. 와, 진짜 여기는. 우와.
6: Everything okay?
0: 아, no, no okay.
6: No okay.
0: 와, 와, 와, no okay. 아, I hope going home. 너무. 아니 근데 어떻게 멀쩡하시지? 진짜 신기하다. 처음부터 이랬어요? 처음에는. 눈 많이 매우셨죠?
6: 스포츠 끄다. 다른 이제 프리즈베차요는.
0: 좀 다르게 만드는 편안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저렇게 막 연기를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6: 너무 쉬웠을 기분이지. 너무 그래 버스처럼 쉬웠을 기분이죠.
1: 장작에 불을 붙이고 한 시간쯤 지나자 오두막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생치즈를 만든 다음 뜨거운 불 앞에서 모양을 잡는데 우유나 염소젖이 아닌 양젖으로 만들어야 진짜 고랄족 전통 치즈라고 합니다. 방추형으로 만든 치즈에 나무틀을 끼워 문양을 찍어요.
0: 문양이 나왔네. 아. 이 더위에 불 앞에서 한참을 고생해 만든 치즈입니다. 전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7: 아, 앉으니까 낫네요.
0: 아니, 그걸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앉으면 좀 덜 맵다고.
5: 저거 뽑아야지.
0: 야, 이것도 또 알아서 하라고. 에.
7: 이거 가지고 어디 가신다.
1: 국경이 없던 시절 타트라 산맥에 흩어져 살던 고랄족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문화도 독특한데요.
6: 다른 습관은 더 서랑기.

0: 와다솔로.
1: 아, 소금물. 소금물에 담아놓으신다. 이건 왜 여기다 담가야 돼요?
0: 그러면 어차피 들어와서 왔느니 이제 벌써 막고 봐요. 24시대를 고지는 사람한테 계속 이번에 수송기나 부탁 이 선부시 이런 도구리도 벤세요.
2: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연기가 모이는 지붕 아래 치즈를 올려두고 훈연시키는 건데요. 너도 밤나무 특유의 부드러운 향이 배어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모양도 맛도 독특한 고랄족의 오스치팩 치즈.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Bardzo popularna.
4: No, bardzo, bardzo. No,
3: to jest regionalna potrawa, taka, która jest uznana w Polsce bardzo. My z innych rejonów Polski przyjeżdżamy tutaj i się bardzo tym
5: Wow! Ja, 한 상처를 줬네.
2: 이야. 오스치팩 치즈는 잼과 함께 먹어야 맛있대요.
6: 아, 여기에다가 잼을 얹어서.
5: 빵 위에 크랜베리 잼을 올린 것 같은 느낌.
1: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요?
5: 오.

0: 치즈 고소함하고 그 훈연 향이, 그 나무 훈연 향이 진짜 쫙 들어와요. 바늘 갈르면 안에서 팥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생긴 거는 없습니다.
1: 치즈를 빼고 남은 유청으로 만든 건데 목동들이 물처럼 마시던 음료라고 합니다.
2: 오, 약간 신맛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트 음료와 그 떠먹는 요거트의 딱 중간 정도.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3: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했는데, 한번 맛을 보니까,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요. 맵고 쓴 세월을 견디고 지켜낸 고랄족의 전통, 타트라 산맥의 빛나는 유산입니다.

0: really? Yeah. Thank you.
1: 축하해요.
0: 감동적이라 그냥 좀
2: 왜 눈물이지?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저는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 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이상하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장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초래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매진돼서.
0: 레디 고.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본디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것들은 제때 열매를 맺고 제때 그 맛을 품습니다.
2: 계속 더 먹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우리 복분자에 미쳤어요. 미쳐서 살았으니까.
1: 20년 차 농부도 감탄에 마지 않은 복분자의 신세계. 뜨거운 태양을 품은 제철 맞은 여름 보양식, 우리의 진짜 복분자를 만나봅니다.
2: 곱창하면 복분자인데 정말 우리 것을 가지고 다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한번 먹어보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0: 복분자 하면 단연 전북 곶창이죠. 미네랄 풍부한 붉은 황토와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해풍 덕에 전국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분자의 주산지. 해서 곶창의 여름은 복분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1: 뭘 그렇게 열심히 따고 계세요?
2: 아, 토종 복분자입니다.
1: 토종 복분자요?
2: 예, 예.
1: 복분자가 토종이 있어요?
2: 예, 우리 옛날에 산에서 복분자, 토종 복분자를 이렇게 따먹었다는 소리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오강이 깨진다겠죠? 그 복분자입니다, 이제. 곶창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일반 복분자, 애래종이죠. 이제 그 복분자가 있고요. 이제 이 복분자는 우리나라 토종 자체가 토종 복분자입니다.
0: 일반 복분자는 북미가 원산지로 대여섯 개의 열매가 달리는 조생종. 반면 수확량이 두 배 이상 많은 만생종은 오랫동안 국내 야생 복분자를 연구 개발한 토종 품종으로 높은 당도와 강한 생명력을 자랑한답니다.
2: 토종 복분자는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래종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곶창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죽습니다. 한 번 재배를 해서 한 해 따고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어서 힘을 못 쓰듯이 이 작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병이 많이 오고 이게 좀 크다가 그냥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0: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그때 운명처럼 만난 것이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토종 복분자였다죠. 6년 전 첫 묘목을 시작으로 오영은 씨는 이 토종 복분자에 남은 농부 인생을 걸었답니다.
2: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지금 오늘 지금 주말이라 지금 와서 좀 도와준다고 같이 이렇게 와서 주말마다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옵니다. 아르바이트로.
0: 그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다행히 묘목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올해는 아들 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수확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2: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참.
0: 새참 메뉴도 역시나 복분자.
2: 먼저 딱 넣고 좀 다 비벼가지고 먹으면 아주. 야, 들어서 이렇게 또 일하다 보고 이거 먹으니까 정말 맛있겠다. 일단 먹어봐. 맛 보고 말해줘.
0: 복분자 청으로 만든 새콤달콤 소스를 곁들인 복분자 샐러드.
3: 진짜 맛있어요.
0: 복분자 식혜가 빠지면 섭하죠.
2: 자, 시원하게 짠. 우리 고생했으니까 짠하고 먹자. 자, 우리 건강을 위하여.
0: 더위에 지친 몸 달래는데 이만한 보약이 없답니다.
2: 좋다, 좋아. 입맛이야, 입맛. 너 아빠 복분자 네. 수확하고 올 때 막 구름막 꽂고 네가 막 고랑 다니면서 달리고 복분자 따먹고 기억나냐?
3: 기억나죠. 복분자를 이러고 먹었어요.
2: 그래.
0: 20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귀농해 밭을 일구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복분자 덕분에 농부로 아빠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새참도 잠시 다시 손길이 바빠집니다.
2: 예, 이제 요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공하는 데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0: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 갓 수확

0: 행복한 토종 복분자가 상하지 않을까 오영은 씨는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낮은 지붕과 들녘 사이로 정겨운 풍경이 머무는 구수마을입니다. 고창 토박이 오영은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한데요. 오래된 고향집 바로 옆에 작은 공방을 하나 마련해 두었답니다.
1: 덥다, 더워.
0: 토종 복분자를 보관하고 원액이나 술 같은 가공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그만의 작업장.
2: 와, 어디다가 이걸 복분자를 놓으시는 거예요?
1: 아, 냉동 급냉을 합니다.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무르지 않게 급냉을 바로 갖다 하고 있습니다.
0: 토종 복분자의 신선도와 맛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급냉이 필수랍니다. 토종 복분자 수송 작전을 무사히 끝낸 부자가 다정하게 어딘가로 향합니다. 오늘도 고삿길에 나와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 곳, 고향집입니다.
1: 엄마 잘 있었어?
3: 응.
1: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엄마 반갑네.
3: 그러니까 반갑네.
1: 오늘 병원 안 갔어?
3: 오늘 가려다가.
1: 토요일이라?
3: 어.
4: 좀 많이 좀 변하기는 변했어도 그래도 그냥 전화에 추억이 많은데 태어나서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부터 전기 안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3: 그런데 등잔불 쓰고 다 호롱고 요만한 거 호롱고 쓰고 그러고 살았대.
2: 이 동네 좋으세요?
3: 참말로 좋아. 이 동네가 참말로 인심도 좋고 다 좋아. 살기가 참 좋아.
0: 결혼해 6남매를 낳고 평생을 산 터라 자식들 성화에도 어머니는 한사코 떠날 수 없다면서 홀로 이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4: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대끼면서 살았던 전 추억들이 아주 많죠. 말로는 다 떠날 수 없을 정도로.
1: 2005년도에 내려왔는데 2006년도 1월달에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를 여기에 안착을 시키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셨는가 막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4: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이겨나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일단 나 요거 좀 헛고 정리하고 또 내일 올라니까 해관 가가지고 좀 시원하게 일단 놀고 계세요.
3: 그래. 어쨌든 이제 몸 건강한 게 잘하고 있으니.
1: 잠깐만.
2: 갈게요.
0: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내일도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실 테죠. 공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오영은 씨는 토종 복분자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1: 해동이 화쇄하기 좋게 완전 해동이 잘 됐습니다.
0: 급냉한 복분자를 해동시킨 이유는 복분자 원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 제가 한번 손으로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과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0: 한여름의 태양을 한껏 품어서일까요? 진하고 검붉은 과즙이 영롱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토종 복분자는 과육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일반 복분자보다 당도도 높습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야생 복분자의 신맛이 살아있어 새콤달콤하고 향 또한 진하답니다. 하지만 신품종이다 보니 재배하는 농가도 적고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토종 복분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원액을 가공하는 일.
1: 3시간 좀 20분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이제
0: 착즙한 원액은 3시간가량 달여야 하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오영은 씨가 들러봐야 할 곳이 있답니다.
1: 이게 신품종이다 보니까 따라서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그것을 또 농가들이 또 쉽게 또 이렇게 접하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무료로 한 2년 동안 묘목을 그냥 생산되는 대로 계속 다 무료로 드렸어요. 제가 이제 무료로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0: 한 달음에 찾아온 곳은 동료 농부의 복분자 밭.
5: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잘 계시죠? 예. 지금 새가 저렇게 살았어도 아, 지금 막 들어간다니까.
1: 밭이 여기, 여기죠.
5: 여기예요. 어. 내가 아침에 따로 가잖아요. 새들이 먼저 정말 부지런해요. 익은 것만 싹 다 먹어버려요.
0: 요 며칠 새떼가 출몰해 토종 복분자를 노리는 통에 농부는 밭에 그물망까지 설치했답니다. 한창 수확식이라 별 피해는 없는지 확인차 들른 길.
5: 새가 참 영리해요. 지금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요.
1: 저런 데로 돌아보는 거예요. 딴 거예요.
0: 새들도 토종 복분자 맛에 반했나 봅니다.
6: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1: 아, 이제 뭐 요 복분자 때문에 만났죠.
5: 요점을 만났죠. 6년째 애고 놀고 있어요. 싸우고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재미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죽으니까 그 비와도 얘는 탱글탱글합니다. 그 특성이 그거예요. 다른 복분자는 얘가 물러집니다. 그래 물러져가지고 급이 가거든요. 이게 장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눈에 좋고 뇌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좋다. 예.
5: 그래서 안경을 썼거든요. 한 11년 썼나? 쓰고 지금 안 쓴 지가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력 좋아요.
1: 드시고 해서.
6: 아니, 시력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5: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난 이 복분자 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즙을 하루에 꼭 하나씩 먹어요.
0: 피로도 풀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니 반할 수밖에요.
1: 계속 더 먹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20년 동안 복분자에 미쳤어요. 미쳐서 살았으니까. 수확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따먹어서 건강한가 봐, 저도. 아. 봐봐요. 아유, 정말 맛있어.
6: 지금 거의 한 1kg 드신 것 같아요.
1: 그래도 양이 안 차. 계속 먹고 싶어. 이게 질리지가 않고 배가 안 불러요. 진짜 희한하네. 응? 아, 우리 사장님한테 미안한데.
6: 사무사님,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아, 괜찮습니다.
1: 이제 우리는 한 배 탔어요. 한 배 탔은 게 이제.
5: 절반은 성공했잖아요.
1: 그렇죠. 네,
5: 이 정도 농사하시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급해도 되겠다. 다른 농가들한테.
0: 토종 복분자 밭의 도원 결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착즙한 원액이 얼마나 잘 다려졌는지 확인하는 시간.
1: 제가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이게 할 때는 열기가 엄청 많아서 3시간 동안 끓었던 그 열기가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열하고 싸워야 되니까 열하고.
0: 푹 고아낸 원액은 거름망에 걸러줍니다. 미세한 씨앗과 거친 섬유질까지도 완벽하게 걸러내야만 맑고 깨끗한 원액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균 작업까지 거치면 토종 복분자 원액이 완성되는 겁니다.
1: 아주 잘 됐네요. 아주 잘 됐습니다.
0: 땀과 정성으로 빚어낸 복분자 원액. 그 맛을 한번 봐야겠죠?
7: 오! 엄청 단데요? 달고 고소하고.
1: 맛도 나죠.
7: 예, 향도 좋고.
1: 향도 나고. 피로가 쫙 풀려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 잔씩 하고. 피로가 쫙 풀려서 너무 좋아요.
0: 그 어떤 첫

0: 첨가물도 없이 토종의 맛과 영양이 오롯이 농축된 순도 100%. 여기에 토종 복분자의 진심인 오영은 씨의 시간까지 더해졌으니 이거야말로 진짜 복분자가 아닐까요?
1: 토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2: 저라고 생각해요. 토종. 오영은이다. 저다.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이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작게 성공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0: 강한 생명력으로 이 땅에 뿌리내린 토종 복분자처럼 농부의 귀절도 무르익어갑니다.

0: 흑돼지게 이제 사업가 집안.
1: 저랑 결혼하시면요. 부산에 곳간에는 항상 고기가 채워져 있고요. 돼지가 제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제가 추가로 사모님 인터넷에 듣도록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세요.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6: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 그런 건가?
7: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8: 너무 위험한가
7: 무서웠어요.
9: 부모님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10: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11: 안돼.
12: 명백한 범죄다라고.
6: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0: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일본 남서부의 바다.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습니다.
2: 아, この中に 183人の 皆様が
3: 人道上というか もう 人権 問題ですね.
4: 저는 이건 살인이에요.
1: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죽음의 바다. 수없이 많은 계절이 피고 지고 벌써 84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바다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디찬 바다 밑에 누워있는 한 사람. 1942년 비극의 현장.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5: 우리는 저녁에 야간을 갔다가 올라오고 그 사람은 탄광 내려가면서 내하고 부딪혔는데.
6: 수고했네. 응, 갔다 와.
1: 새벽 6시 교대 시간. 바다 밑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광부들이 들어갑니다. 바닷물이 흘러들어 갱도가 흥건했지만 조선인 광부들은 감시와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한참 작업 중이던 오전 6시 30분. 순식간에 탄광이 무너지고 바다 위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다는 고요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스몰 사고가 난 지 80여 년 만에 탄광이 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 한번 調べたのが 10m
1: 사라진 탄광의 입구를 찾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됐습니다.
7: 공도를 허르といっても 공도의 ある 토지가 ですね 誰の所有かもわからないっていう状況もありましたし、上市からはですね、上市の正式な土地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含めて回答いただいて、私たちは誰の土地でも正式ではない土地を掘るという決断をしたことになります。そしてその誰の土地でもない土地は
1: 갱구 조사 이틀째 일본 시민단체 이노우에 대표의 표정이 잔뜩 상기되어 있습니다. 4m 깊이에서 발견된 갱구. 널빤지와 흙을 걷어내자 바닷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8: 야, 남자 내려. 야, 하지네.
9: 今日もネタとかね、もう心配したけど、近くてるし、うんうん。

0: ありがとう。
1: うわずっとこうやっぱ当たり前ですけど下向きに行ってますね。
2: あ、そう。
1: おーい聞こえるか。大口が開いたぞ。
3: 시간을거슬러1년전일본정부에조세의탄광문제의해결을촉구하는간담회가있었습니다
4: 나도から現時点で海底に埋没しているご遺骨の調査を行うということは現実的に困難であるというふうに
5: 何もやってないですよあなたたちは机上のことですよこういうことで判断をされたらこの命の尊厳はどうなるんですか
3: 교황된목소리로일본정부관계자를질타하던이노우에요코그녀는나고노현출신의일본인입니다어쩌다조세의탄광수몰사고에관심을갖게된걸까요
6: 제가태어났던곳은나가노현시모이나군덴류村という本当に小さな稲谷っていう谷の中のここが天竜川が流れてる綺麗な川と山とで空そして素晴らしい優しいおじちゃんおばちゃんたちに囲まれて、まあ、それが自慢のふるさとが自慢だった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育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大学入った時にすぐだったんですけどこういう、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っていうのを友達が貸してくださって我がふるさとの天竜村の名前が出てきてすごいびっくりしたんですよ平岡ダムって確かに平岡ダム
3: 강제동원의실상을최초로고발한제일한국인사학자의책입니다고향의히라오카댐건설에조선인노동자2000여명이동원됐고많은사람들이혹독한노동과굶주림질병으로목숨을잃었다는사실을알게되면서큰충격에빠졌습니다강제동원된조선인들에대한부채감은특별한인연으로이어졌습니다
6: 아뭐아선생은1976년에물희정노트っていうのを地方紙に出してました
3: 향토사학자였던야마구치선생이지역학술지에글을쓰면서조세의탄광사고가처음으로세상에알려졌습니다
6: 조세탄고는모슈의단계
7: 였다는거예요や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金もかかるでしょう時間もかかるでしょうでもですね自分の親兄弟を亡くした人にとってはどれだけ悲しいことか思っただけの
8: 무엇이궁금한가요
9: 서울에있는4년제국립종합대학교몇개야
8: 정답은단하나알려줄게요
10: 116년의역사도치열한오늘도깊어지는지성도앞서가는기술도빛나는내일도
9: 당신의정답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日本にはほら70万人も80万人も朝鮮の方が連れてこられていろんなところで亡くなってますけどなかなか名簿がないんですねで朝鮮炭鉱の場合は大事故だったのでこの産業人名簿っていうの中に、きちんと記載されていた
3: 당시자료에조세의탄광사고희생자의이름과나이주소가자세히쓰여있습니다죽음도없이그저기록만남아있는18살소년과군위영천당진에서온조선인들이제는세상이달라져서그옛날힘없는나라조선이아닌데그날의억울한죽음은여전히바다에묻혀있습니다
11: 어느날뭐갑자기뭐그러대뭐그차를타고가면서손을흔들면서나일본간다고우리동네분들을만나니까그러대모르긴해도1월달에뭐한중순경이나뭐그때쯤간것같아
12: 몇년도이런데
11: 네
12: 몇년도
11: 42년1942년내가42년1월1일생이니까2월3일날사고당했잖아요그러니까나는아버지가 내 나고 나서 한 달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잖아. 일본 정부란 데가 그건 아주 내한테 실천지 원수라고 봐야 돼. 내 가정을 완전 파괴시켜 놨으니까.
3: 한 달 후면 아들이 태어나는데 자식을 굶길 수가 없어서 일본행 배를 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죠. 이노우에 대표가 박정일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11: 아이고.
3: 건강이 안 좋아 유가족 활동을 하지 못해 오랜만에 만남입니다. 네.
11: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0: 아, 야, 야. 아.
3: 34년 전 처음 만난 두 사람. 그 시작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추모비를 세우기 위해 희생자들의 창씨 개명한 이름이 아닌 본명을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0: 내가 우리는 아무 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その時に 往復のね 切手を貼った封筒も入れて 1通が多分 200円 ぐらいは超えてたと思うんですよね 5万円 以上の金を その運営員でみんなが出し合って 手紙を 出したっていうのが すごく記憶にあります。
3: 갑자기 편지를 드려 놀라실 줄 압니다. 저희 나라가 행해온 그릇된 행위를 사죄하며 원통한 마음을 영원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11: 놀랬죠. 아, 일본에 이런 단체가 있구나. 사회가. 네? 이걸 훼손할 수가 없는 게 참 중요한 자료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 그 교류가 생겼다고.
3: 50년 전 주소로 한국과 북한에 118통의 편지를 보냈고 17통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사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삼킨 바다. 백발의 아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0: 특히 55歳だった息子さんのね、が55歳ですよね。50年以上経って、もう泣いてばっかり、もう泣くばかりっていうね。まあそれはやっぱり私たちが初めて出会ったその遺族の悲しみっていうかね、ものすごい胸に突き刺さった現場でしたよね。
3: 어머니, 저는 야마구치라는 곳에 탄광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다 밑으로 갱도가 뚫려 있고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꼭 여기를 탈출해서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갈게요. 아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해도 묘비도 없이 바닷가에 차린 제사상, 사랑하는 가족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한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1930년대 말, 많은 조선인들이 이른바 징용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부산과 여수역에서 배를 갈아타

0: 일본의 탄광 군수공장으로 향했죠. 당시 부산항과 가까운 대구 군위에는 기차역이 3개나 있었고 여기서 일본으로 끌려간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30년을 친구처럼 지내온 유적회 회장과 이노우의 대표. 과거 조세의 탄광 희생자들이 기차를 탔던 화본역을 찾았습니다.
1: 1939년 당시
2: 청량리부터 부산까지 중앙선역인데 옛날에 화본역도 유명했는 역이 이게.
1: 고치나가가 서울대, 고치나가가 부산 때거든.
2: 사이라든지 모든 물자가 이를 통해 갖고 가. 일본에 살 같은 거 그냥 못 가지고 가잖아요. 기차를 싣고 가든지 군산에 배로 가든지 안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전부 이 물자는 부산으로 이게 수송로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0: 1938년 문을 연 군위 화본역. 조세의 탄광 희생자 가운데 16명이 군위 출신입니다. 희망을 품고 몸을 실었던 부산행 기차. 비극의 시작이었죠.
1: その当時の日程時代にそういうために作った決してここの人たちの利便性だとか 朝鮮半島の発展のために作ったものじゃないっていうふうにはすごく感じますよね。
2: 쉽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 그 징용자들 일본에 그 뭐랄까 모집해갖고 운반하는 채 안 그러면 이제 모든 농산물, 공산물, 석탄까지 전부 이 철로를 이용한 그렇죠. 그 부산 가면 부산에 배가 있으니까. 뭐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게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1: 난니 쓰레테 코이테 뭐 명령이 기てるから 誰でもいい. 예? どんな人でもいい もう 捕まえて 連れてきたっていうのが その証言でよくわか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0: 1939년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부족한 군수 물자와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국민 징용령을 내리고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습니다.
3: 큰아버지 하고 삼촌 형제간에 같이 갔어요. 옛날에는 살기가 힘들어 놓였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몇 명 구해보내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거 열차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산까지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 이런 경북지방에 많이 갔는 거예요.
0: 큰아버지와 삼촌의 제삿날이 갔습니다. 일제강점기 재력 동분을 살펴보면 셋째 김영근, 다섯째 김학수가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무려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경상북도 출신이 유난히 많은데요. 6명 중 1명꼴입니다.
4: 1938년, 39년에 경북 지방의 이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수확량이 종래의 한 25%?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3, 40%가 넘었는데, 경북만 유독 20% 수확량 밖에 안 나왔어요.
0: 남쪽 지방의 가뭄이 심해 모내기를 포기하고 마실 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쌀 수확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경북 지방은 식량난이 심해 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생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선전에 속아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오른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0: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떼어놓고 일본에 갔습니다.
1: 이거는 이제 우리 할매 사지이고, 이거는 우리
2: 시아버지.
1: 시아버지. 이때 요 손을 요 주먹에 이을 때는 손을 다쳐가지고 사진을 찍었단다. 일하다가 다쳤다 갔더란다. 요 손 요 호주마 이었잖아. 요거는 들어주고, 요거는 이었잖아. 아들 중에는 최고 인물이 좋고, 최고 씩씩하게 자라고 똑똑했단다. 최고 좋은 게 그래, 미리 갚았다 했거든. 우리 할매도 술래 채로 울어서 응애하더라, 마마. 아무 거 약하면 이름 부리고, 언제 한번 먹고 가면 땅바닥을 띠디고 울고 익혔었더라.
0: 며느리도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가 손자를 키웠습니다.
1: 죽어야 만내지, 산다면 못 만낸다. 그런 거. 그래, 나는 그때는 막, 뭐, 그래, 뭐. 아까 우리 아저씨가, 이봐라. 그 첫날에 천문에 가가는 얼마나 울었단다, 이래가.
0: 아버지가 저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데,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 잃고 형제 자매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살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죽어서야 그리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약 27만 명.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39년 10월 12일 부산항을 떠난 배가 시모노세키 항으로 들어옵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249명을 내려놓은 곳은 조세희 탄광.
3: 배 탔다 그러면 보면 알잖아요, 김새. 뭐 바보 아닌 이상, 야 이거 뭐가 잘못됐는 거 알잖아요. 도망가는 게 많대요. 그래갖고 그거 막기 위해갖고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하면 배에서 안 내리고 장생탄광에서 배가 온대요. 배 타고 내리면 숙소 들어가면 끝이야.
0: 당시 숙소는 출입구가 한 곳인 미음자인 건물. 일이 힘들고 위험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벌러 온 노동자였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4: 壁で 3m の壁で 囲まれて もう外に出られないと。 だから朝 会社の人間が来てですね、こう出して、そのまま炭鉱に入っていって、で出てきたらもうそのまま入れられた。もう人間の扱いじゃないですよね。
0: 유독 조선인들이 많아 조선 탄광으로 불렸던 조세희 탄광. 많을 때는 12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4: 예, 뭐 조선 한도から 連れてこられた方がですね、 根の部分、根というか球根の部分ですね。漬物にして食べてらっしゃったと。森を開いた時にですね、まあその森の中にたくさん生えてたんです。日本の方は食べないものですか？そうですね。あんまり食べないですね。あの、らっきょうは食べますけど、僕は初めて聞きました。
0: 희망을 안고 이곳까지왔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외출도 할 수 없고 살인적인 노동 환경으로 악명높았던 조세희 탄광. 야마구치현에는 바다 밑에서 석탄을 캐는 해저 탄광이 50여 개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 일하는 곳이었고 유독 조세희 탄광만 조선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해주는 일본인 사학자를 만났습니다.
5: 엄청 많아요. 아, 또 거기서 打ち合わせをする。それで地元の日本人の人たちは、朝鮮炭鉱は危ない。あそこら辺の炭鉱は危ない。いつ水没して死んでしまうかわからないので、危険だからそんなとこで働いちゃダメだというふうになってたんです。

0: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바다 및 막장에서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한 채 하루 12시간 탄을 캤습니다.
1: 그때 들어가니까 이제 이마에 이제 경비 거기 이렇게 해서 달고 이제 거기에 그 석탄 캐는 꽃게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2: 부르마를 갖다가 이제
0: 당시 조세희 탄광에서 노동자들의 석탄 생산량을 적었던 노무카드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3: 닝에다시대 사루 토오키오 때가다
4: 쿵방
3: 그래서 도망합니다.
5: 도망가다 잡히면은 꽃갱이 자르면 뭐 개잡듯이 잡는 게 사람 죽는 거는 일 없대요. 그래서 죽어나간 사람이 많았대.
0: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의 제재로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은 석탄 생산에 열을 올립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 석탄 채굴이 곧 전쟁이었던 시절.
3: 조세당고와 독진이 出단대というものを設けておりました。 1942年 1月 事故の起きる1月前の1月に4回もやった。
0: 당시 조세희 탄광 관리자의 작업 일지를 살펴보면 평소 석탄 생산량이 하루 800대 남짓이었지만
3: 10m 5개월 안 입었어요.
0: 사고 4일 전은 1410대, 3일 전은 1475대까지 늘었습니다.
3: 2月 3日に 事故가 起きているので 2日前の 日記ですよ。
0: 또 다른 관리자의 작업 일지에는 놀라운 사실이 쓰여 있습니다.
3: 2月 3日に 事故가 起きているので 2日前の 日記ですよ。 排水記事 午前 6時頃 左車旧左一辺向かいより 約60立方の増水となり 普段よりも 3倍の量で増えて出ていたので これは大変だというので水を止める係の人、市中府、市区府を呼びつけたんですよ。 水を止めるまでに 20時間かかったって書いて 20時間。
0: 일지 곳곳에 갱도 누수 상황이 적혀있고 많은 양의 바닷물이 쏟아졌지만 결론은 이상 없음. 사고 전날 마지막 기록도 이상 없음. 그리고 2월 3일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무리한 채굴과 안전 불감증으로 여러 번 침수 사고가 났던 조세희 탄광. 결국 바다 밑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닷물이 갱도를 덮쳤고 관리자들은 제2의 사고를 막는다면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또 남편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6: 몸만 안 막았으면 그만치면 죽을 그게 없단다. 얼마나 못됐나.
7: 입구에 안 막았으면 들어갔던 사람 나올 수가 있었는데 못 나오고 막았거든.
6: 안 그런겨 그래. 너 한 끼라도 살리려고 애쓰지 전화를 일하러 갔는 거 고려 막아가 되나 그래. 그래 꼼짝만 하고 다 그 산에서 다 죽었지.
0: 조세희 탄광 인근의 사찰 서광사에는 그날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0: 元々宇部市ではなくて普通の村でありましたが、宇部が炭鉱でありますとかいわゆる工業が発展してきましたので人口が増えて合併した形でありますから。
1: 1624년창건된이절은우베지역의주민들과생사고락을함께온곳입니다일본인들은누군가죽으면절에가서장례를치르고유패를집으로가져오는데요수많은유패가짐짝처럼상자안에담겨져있습니다놀랍게도조세이탄광희생자들의유패입니다탄광수몰사고로숨진사람은183명그가운데조선인136명의유패가이곳에봉안되어있습니다
0: こうやって並べてみますと本当にたくさんの方が亡くなられたなと改めて感じますね私から言うおじいちゃん祖父ですねそれはこの筆跡文字も確かにおじいちゃんの字でありますから記録をしてくれという依頼があったと言い伝えですけれども、そこのところも定かでありません分かりません
1: 사고후진심어린사과나제대로된보상은없었습니다사람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해희생자들의유패를만든후서둘러사고를무마하려고했는데요오랜세월이흘러위패를찾고갱구도발견했지만유족들의시간은그날에멈춰있습니다
2: 아버지영화갑니다
1: 사고당시9살이었던전석고씨는아버지의사고를직접목격했습니다그충격과슬픔은깊은상처로남아있는데요일본시민단체이노우에대표가대구를찾았습니다그녀가향한곳은유가족전석구씨의자택건강이안좋다는이야기를듣고서둘러찾아왔습니다
3: 아요갔다잘계세요오갱키ですか오갱키ですか오갱키ですか
4: 또보시니까마음이지금안정신
5: 왜요
4: 아반가우면서도이제모든감정이가시
1: 누구보다열심히유족회활동을했는데최근지병으로몸이말을듣지않아속상한마음입니다
3: 캐러멜
1: 어렸을때일본에살았던전석고씨
3: 페코짱밀밀키기억이있어요밀키밀키
1: 추억을회상하면기분이좋아질까싶어이노우의대표가직접골라온선물입니다
2: 밀고캐러멜
3: 아됐다아머리나가
2: 머리나가
3: 아머리나가
2: 밀고캐러멜
3: 素晴らしい素晴らしい
2: 皆さんのおかげでよかったです開会して感謝합니다
3: 分かって、あってもらってよかったね、
6: ご活躍で、
3: 分かりました
1: 아버지가돌아가신후어머니가탄광에서허드렛일을하며근근히생계를유지했습니다그때를떠올리면아프고힘들었는데이노우의대표를만나면서원망과미움이사라졌다고합니다
7: 30년이상우정을쌓아오셨기때문에그작년에8월달에대표님오셨을때지금장생탄광그갱구입구모양하고그런그그림으로다그리셨거든요
1: 노안때문에귀가어두워져필담으로작별인사를나눕니다
3: 약속해요. 약속해요. 오케이?
6: 고, 도장.
3: 도장. 도장.
8: 네.
1: 지난 세월 죽음과 슬픔의 도시였던 우베. 사고 80여 년 만에 유가족들의 열망을 안고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수중 탐사 전문 다이버 이사지 씨가 유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9: 道が 崩れていない ことと僕が 入ることによって やっぱり 崩れる リスクっていうのは あるので まあ崩れ、僕が 入ることによって 崩れる リスクっていうのは もう仕方ないですよね それは崩れたら死ぬんで仕方ないですね
1: 산소통을 메고 갱구로 진입해 희생자들의 유해를 수습할 예정입니다. 이노우의 대표와 유가족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일입니다.
10: 예, 충분 注意しながら骨骨と探していただきたい。はい、期待してますので、は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楽しみ。
1: 갱도가 붕괴된 탄광이라 고마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3: 이사이상 간박대.
11: 이사이상 간박대.
1: 오래전 그날 노동자들이 걸어 들어갔던 그 갱구로 다이버가 들어가고 다들 숨죽여 기다립니다.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 간절한 기도와 바람으로 다이버를 기다리는데요. 갱도는 무너진 잔해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40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다이버. 아쉽게도 빈손입니다. 6개월 만에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두 명의 수중 탐사 전문 다이버들과 함께 갱도 입구로 탐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물러설 순 없습니다. 2025년 다시 시작된 유해 발굴 조사. 이번에는 갱구가 아닌 바다로 향합니다. 갱도 입구는 잔해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 바다 한가운데 환기구인 피아를 통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0: 지금 이미 조세 탄감은 최초 붕괴 시험 이외에도 지금 붕괴된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뭐 좋은 환경은 아니죠. 저희가 그때 8월 달에 다이빙을 갔을 때도 입구 부분에 이제 무너진 구조물들이 많이 막고 있었는데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좁아져 있었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입구를 조금 막았어서 뭐 이미
1: 언제 무너 다시 언제 무너진다 해도
0: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2: 깊은 상처와 절망을 품고 있는 바다. 그 어둠 속 진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갱도 천장이 낮고 무너진 버팀목들과 석탄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성. 메인 갱도는 붕괴돼서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0: 근데 이제 그 메인 갱도가 중간에 지금 붕괴가 돼서 막혀있는 상황이고 여기 피어를 통해서 들어간 구갱도가 메인 갱도랑 이렇게 평행하게 나란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어렵사리 메인 갱도로 들어간 다이버들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장화를 신고 옆으로 누워있는 분명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죽지 못하고 차디찬 바닷속에서 그날의 잠상을 온몸으로 말해주는 1942년 조세희 탄광 사고 희생자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80년 넘게 기괴한 모습으로 남아있던 환기구 피아.

0: 희생자를 찾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온 한국인 다이버 김경수, 김수훈 씨. 그의 손에 묵직한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조세희 탐관, 희생자의 두개골. 83년 만에 귀환입니다.
1: 멀리 쪽에 있는 기아에 여러 가지 구이 있었던 거죠.
0: 유가족들과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바다를 바라봅니다.
2: 아이고, 마리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박수!
0: 마침내 한국인 다이버가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누군가입니다.
4: 아하, 하가 아리마스네, 사실은.
5: 하무짱토네.
0: 어쩌면 캄캄한 바닷속에서 구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6: 日本の戦争のために日本が始めた植民地政策のために、ここでなくなったこの皆様方を共生連合共生労働の象徴であったこの恋骨をきちんと感動しました。ねえ、本当に本当に同胞が同胞を見つけたということはすごく大きいなと思って、私もチェルキョッポですけど感激しましたし、嬉しいかな。だけど嘘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ました。事故があってほしくなかった。だけど嘘でやってほしかった。
0: 현장에 함께할 수 없었던 유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 이게 사람인가? 신발이 있고.
8: 야, 지금 사람 맞아요.
7: 위에 상처가 안 나고 이런 누군 자세로 있네.
8: 우리 체육 그대로 그래.
9: 나 이거는 못 봤어요. 어떡해.
10: 오래 기다리셨네요. 80몇 년을 기다리셨네요.
0: 장장 80년이 넘는 기다림.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유해 발굴 조사를 이끌어온 다이버 이사지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추모식 일정에 맞춰 잠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 So yeah, I've been diving long time and then doing this kind of project is kind of like it's like a passion, you know, like doing not just for fun dive, doing for something more value.
0: 유해 수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수중 탐사 전문 다이버들이 모였습니다.
12: 생수의 목적은 今見つかっている遺骨を収容することです。
13: I hope I can bring something from the cave rescue experience as per safety and organizing for this project as well. So I think I'm gonna use all I got from that experience to support Yoka Tashi on this project as well.
0: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 대만, 핀란드, 태국, 인도네시아 5개국에서 6명의 전문 다이버가 참여하는 다국적 프로젝트. 가슴 아픈 유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참여한 이들입니다.
14: We will go to check the environment, get a better understanding for.

0: our mission, we already have plan. So just to make sure the plan is good, we just focus on the mission. No thinking. Only mission.
1: Only mission.
0: Actually, you can walk over there, I think.
2: They said we can walk.
0: Yeah, because actually this is very shallow. It's like a slope.
3: Oh.
0: So it's like a, you know.
3: You ordered so you can try first.
4: We'll see you.
3: Okay. Please.
0: You jump, I jump.
3: You jump, I jump. But I will wait.
5: 어쩌면 역사적인 장면이 될 이 순간. 바닷속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수중조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바다 위에 헬기가 떴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닷속 콘크리트 기둥으로 향합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그러나 또다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0: 아이고.
1: 요 갖다 놓으세요, 갱기세요.
2: 아빠 이래 올 뻔해.
1: 아이고, 왔어요.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

0: 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7: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1: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4: 아이고 잘하네.
1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젖!
0: 성교육! 오래 갑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무려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 씨 나와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고3, 고1, 초3 키우고 있는
0: 많다.
2: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0: 다른지
2: 반갑습니다.
0: 오랜만이다.
2: 해서 죄송해요를 내시고
0: 웃겨. 그게 옛날 그 유행이었고 나는 몰랐어. 뭐나?
3: 아, 오늘 또 몰랐었구나. 아, 그랬나봐.
0: 옛날 생각나네요.
4: 저는 지금 무슨 대화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0: 아, 몰라요?
2: 아니, 우리 개콘 동료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
4: 유행어 없어서.
2: 아, 유행어.
0: 아, 질투 나서
4: 그런 거예요. 나서.
0: 지금 첫째가 고3이고, 고1이면은 이미 조금 성교육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2: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고3. 일하다가 그냥 지나갔고,
0: 오.
2: 고1 그냥 또 지나갔고, 이러고 초삼 우리 막내딸은 내가
0: 그대로.
2: 진짜 우리 부모의 첫 성교육 잘 배워가지고
0: 네네.
2: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찾아왔습니다.
5: 아, 성교육을 해야지. 아, 조금 더 크기 전에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6: 성교육에는 결국 늦었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2: 아, 네. 지금부터도 가능한

0: 아,
1: 그럼요.
2: 네, 맞아요. 네. 지금 생각했으니까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3: 어, 만나고 와.
4: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5: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6: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박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2: 딥페이크나 AI로 막 재미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7: 지금은 그 낯선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2: 자, 오늘은 디지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 우리 아이 안전지대입니다. 씨는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어요?
7: 저 혼자 있었을 때 깜깜할 때 제일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 불 끄고 이렇게 자는 게 정말 못했어요.
2: 야, 진짜 의외다.
7: 그래서 주방에 불 켜고 문 살짝 열고 그렇게 잤어요.
2: 그렇구나.
8: 귀신이 무서웠던 거예요?
7: 아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8: 혼자 있는 게?
7: 귀신 안 무서워요?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8: 어, 진짜로요?
7: 네.
8: 난 귀신이 무서운데?
7: 네. 내가 봤을 때 인규가 무서운 것 굉장히 많을 거예요.
8: 아, 그렇죠.
7: 그렇죠.
8: 지금 제일 무서운 건 고1 네. 사춘기. 아, 이 둘째 제일 무서워요.
2: 그건 나도 무서워.
8: 방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9: 어릴 때 무서웠던 것보다 요즘에 이제 제가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네. 조금 걱정의 레이더가 완전히 좀 달라진 느낌.
2: 달라지죠.
9: 그래서 그냥 길 갈 때도요. 신랑 제일 앞에 보내고 새끼 오리들처럼 첫째 둘째 보내고 뒤에서 제일 맨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줄 세워서 가거든요.
8: 저는 요새 막내 딸이 이제 핸드폰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자꾸 하는데 자꾸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고
2: 시작했구나.
8: 그리고 좀 가리려고 하고 비밀 이제 비밀이 조금씩 생길 나이라 궁금한데 이걸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밀을 지켜주고 존중해야 되는지.
5: 유행하는 OTT 이런 거를 보면 뭐 온라인 폭력이나 따돌림이나 온라인상의 도박,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게 요즘의 위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진짜 옛날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7: 근데 솔직히 금지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같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같이 알아야 맞아요. 되거든요.
2: 같이 알아야 됩니다.
6: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위험은 친절, 관심, 그리고 장난, 연애, 비밀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상대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내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2: 결국엔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사랑하는 세상을 부모도 함께 이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4: 불법 촬영?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10: 얼마 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어떤 사람한테 넘기고 널리 퍼뜨리고 그렇게 악용하는...
2: 제대로 알고 있어요.
5: 하루에...
2: 그러니까 어른들도 하루 종일
5: 한 시간
2: 있을 수 있을
5: 것 같은데.
4: 한 시간? 그 정도. 하루에 세 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곤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거의 하루 종일
4: 시간?
2: 대부분 어른들도 인스타, 다 그렇게 치고 있죠.
4: 트위터 이 세 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아, 인스타 뭐 쇼츠 이런 거 그쵸? 보면 몇 시간 딱 지나가요.
4: 아이들 덕질할 때
10: 게임 아이템을 막 기부해주는 오픈 채팅방이 있었어요.
4: 학급 오픈 채팅방도 써봤고
2: 오픈 채팅방.
4: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에서도 써봤어요.
10: 5학년 애들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약간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다른 애들이 그 친구를 놀려요. 애들이랑 못 어울리냐고 이렇게 막 말해가지고 학폭위 같은 것도 열릴 뻔했고
4: 그 단톡방에다 제일 못생긴 사람, 뭐 제일 이상한 사람 이런 거 투표하게 찍히고 그 단톡방에다가

0: 손가락 욕 공유하면서 이게 욕이라고 가르쳐준 그런 적이 있어서 엄마가 단톡방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1: 디지털로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0: 막상 그 상황 닥치면 말을 못 하겠어요.
3: 그러다가 그 대상이 저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네.
4: 사귈 수 있을
1: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른들 중에서도 쉽지 않죠. 더.
3: 그냥 친해지자고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제 나이를 알려주고 나 14살이야? 이래서 제가 그래? 오빠구나? 이랬는데 전번도 교환하자 해서 그냥
1: 위험하다. 누군지 모르셨는데
3: 이게 위험한 건지는 몰랐어요.
1: 너무 위험한 거죠.
3: 콘서트 티켓 교환하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콘서트장엔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가서 교환했어요. 연락을 그만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에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막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뭐 좀 더 만나보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더 와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5: 아이고
1: 야,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2: 진짜요.
0: 친구가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평소에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계속 연락해왔던 사람이 그 진짜로 찾아와가지고 자꾸 터치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일부러 여자인 척하는 남자 목소리였대요.
1: 성별도 속이는 거죠.
0: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3: 신고하라고 할 것 같아요.
6: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0: 일단 위로 먼저 해주고 그 게시물을 신고하고 어른분들께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생각보다 정말 충격이었어. 아니 뭐 DM 받고 오픈 채팅하고 모르는 사람과 뭐 대화도 하고 이게
5: 저는 지금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네. 우리 막내딸 채윤이가 포토카드 준대 어떤 분이 그런 아이브를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흥분했던 얘기가 스쳐 지금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노출이 쉽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큰 또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1: 그렇죠. 우리도 인지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네. 인지해야 됩니다.
5: 어떻게 해야 돼요?
2: 진짜 영상 보면서 뭔가 남 일이 아니다라고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이렇게만 좀 했다면
5: 맞아.
2: 이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하지 마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이 진짜 그러네. 변한 것 같아요.
7: 애들은 게임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생기고 채팅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모르니까
1: 미치겠어.
7: 10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알았는데 40살 어릴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1: 뉴스에 나왔었어요. 나이를 속이고 10대인 척 또래인 척 하는데 정말 뭐 마흔 넘은 아저씨가 그루밍을 했다는
6: 여자인 네. 척 하는 경우도 많고 네. 네.
8: 네. 요즘 정말 정말 흔하고요. 아이들한테 게임 채팅, 뭐 오픈 채팅방, 뭐 인스타 DM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요즘 거의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만 따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거나 메신저도 더 비밀스러운 메신저들로 이제 옮겨 타자고 하거나 그래서 뭐 보통 그래도 뭐 오픈 채팅방은 사람들이 있기라도 하죠. 사적인 그런 둘만의 이제 메신저 앱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정말 온라인 그루밍이 정말 시작되기가 아주 쉬운 경우가 많아요.
2: 네, 인터뷰 보니까 애들도 위험하다는 걸 진짜 잘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는 거랑 실제로 안전한 거랑이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6: 맞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는 알죠. 이제 많이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 좀 낙관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 시기의 아이들이 좀 그 착하게 해야 된다.
1: 맞아.
6: 어른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경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자, 그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 안전온도를 몇 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 저는 24도, 5도 정도로 지중했던 기후로 좀 온화하고
1: 괜찮다고
2: 잔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0: 정도로 편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1: 사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려서 하루에 딱 30분 TV를 보고 그것도 딱 제가 틀어주고 아직 키고 끄고 이런 것도 못 해가지고 딱 그 정도라서 좀 내가 안전하게 좀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2: 그래서 제가 키는 거 끄는 거 모른다고 했죠.
1: 네. 알아요?
2: 아니 어느 순간엔 그냥 알아서 다 해요.
3: 진짜.
2: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거 비밀번호 있어도
3: 다 풀고 들어가요.
1: 정말.
2: 알아서 다 파악해요. 네.
4: 아니 저도 진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우 저희 딸은 핸드폰을 잘 안 봤는데 요즘에 쥐고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검색도 다 하고 아 이게 진짜 불과 한두 달, 뭐 세 달 차이에 아이들이 확확 변하니까 네. 저도 이제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5: 그래도 부러워요. 저는 지금 보니까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신기하다.
5: 더 빨리 가야 되겠다.
4: 그러니까.
5: 저는 우리 딸이 포토카드 누가 준다 그럴 때 와, 넌 행운하다.
4: 행운하라.
5: 공짜로 얻는 거니까.
4: 어서 가, 이렇게.
5: 빨리 가서 받아와. 내가 사줘야 되는데, 공짜로. 이런 식의 좀 생각이 있었는데.
4: 아빠는 경각심 아예 갖고 계시진 않았네요.
5: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게임 막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 컴퓨터 봤는데 옆에 성인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게임하면 중간에 광고 막 뜨잖아요.
4: 맞아요.
5: 이거 애들 게임인데도 이런 게 뜬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당황만 하고 또 당황하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바로 안 돼서
2: 저는 한 미열 상태 정도 37, 38도 정도
4: 미열?
2: 아니 뭐 위험은 누구나에게 뭐 언제나 올 수도 있겠지만 뺀치들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되게 좋아해요.
4: 남자들 되게 그렇죠.
2: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온라인 게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데 어느 날은 모르는 사람하고 하다가 약간 그 사람은 조금 선 넘은 얘기 하더라고요. 얘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난 자주러 왔는데 그냥 자 이럴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단 버튼 뭔지 알려줬어요. 바로 여기 들어가서 자단 그리고 좀 마음 안 들었으면 신고까지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아예 그 게임기가 마루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누구나 볼 수 있고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뭐 이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들하고 하는 게 또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어떤 내용 하는지 이렇게 네,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헤드셋 끼는 순간부터
4: 맞아요.
2: 한쪽만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헤드셋 없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6: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부모님들이 시끄러우니까 헤드셋 쓰고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구랑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예, 헤드셋 하지 말고 틀어놓고 하라고. 그래서 왜 이상한 얘기, 뭐 여성 혐오 얘기, 욕하는 사람들 이러면 저 아이디 쓰는 사람 들어오면 너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4: 그러니까.
6: 네.
1: 완전 꿀팁 주셔가지고 저도 만약에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좀 같이 하면서 같이 보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언니 저는 오픈 채팅은 절대 용납 못할 것 같아요.
4: 나도 무서워.
1: 지금 아직도 걱정돼. 마음이 너무 불편해.
4: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오픈 채팅인 게 아이들이 막 쉽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진짜 위험할 것 같거든요.
7: 네, 맞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호기심이나 뭐 보상 이런 거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담당하는 어떤 전전두엽 기능 같은 거는 아직 한참 더 발달하려면 남았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 인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면서 충동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확 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너 야 이런 것도 했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우와 이러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게 한순간에 이렇게 확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착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방심은 금물입니다. 게다가 착한 아이들일수록 부모한테 걱정을 끼칠까 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되게 문제가 아주 커졌을 때 그때서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좀 이렇게 안테나를 켜고 계시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자, 그렇다면 잠깐 아주 작은 실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이제 하나씩 올라갈 텐데 평범한 대화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 네.
4: 네. 자, 우리 아이에게 이런 DM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3: 그냥 인사 아닌가요?
4: 인사.
2: 네. 제가 안 들던데요?
4: 네. 이건 어때요?
5: 그냥 게임하면 무조건 나오는 말 아닌가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2: 이거 좋은 얘기인데요?
4: 네. 몇 살이야?
1: 이건 아니죠.
4: 이거 아니죠.

0: 그래.
1: 아니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한국에서
2: 네 맞아요. 아. 한국에서
1: 서열 정리하기 위해서
3: 아. 맞아. 왜 친구 아. 거기까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둘만 얘기할래?
4: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둘만 또 게임을 하려 그런 건가?
3: 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5: 어?
3: 야, 근데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도 이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이제 딱스톱 시킬 것 같아요.
5: 아, 저 바로 데이터 끊을 거예요.
3: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 왜? 왜? 영상 통화하지 않을래? 얼굴 보고 싶어.
1: 이거 좀 아니다. 이거
2: 이런 것들. 네.
3: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비밀 친구 하자.
4: 이거 바로 차단해야 되는 게 애들이 비밀을 되게 좋아해요. 어? 우리 아이들 또 호기심 많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3: 처음에는 그냥 뭐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졌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이게 위험 신호가 시작이 된 걸까요?
6: 저는 처음부터 좀 위험했다고 처음부터요? 생각해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3: 네.
6: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이렇게 탁 오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그렇게 안녕 그러면 긴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럼 나이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어린이가 얘기했듯이 나이를 물어보더니 뭐 금방 내가 오빠네? 뭐 이러면서 이제
5: 14살이라고
6: 네.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 남자들인 경우에는요 나이 물어보고 나이가 이제 어린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모님께 비밀이야, 뭐 나이, 학교, 집 이렇게 사적인 정보를 계속 묻는 게 위험 신호죠. 그래서 일단 게임 잘하는데 요게 이제 일단 낚시 같은 난 너 특별히 보고 있어 뭐 이런 뜻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2: 실제로 저렇게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물 그냥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진 다음에 이제 막 뭐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걸 철석같이 믿거든요. 아, 나 오빠 남자 아니야. 나랑 나이 똑같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나간다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6: 네. 보통 이제 고민 많이 들어주고요. 네. 학교에서 힘든 일 같은 거 부모랑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자기가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루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혼나면 이제 엄마 힘든 거 엄마가 힘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텐데.
6: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밀로 이제 점점 되는 거죠.
3: 큰일 났다. 자, 이번에는 실제 상황에 딱 대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본능적으로 예, 버저를 누르셔야 돼요. 3초 안에 해야 할 행동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이 말합니다. 너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3, 2, 1.
7: 아니, 안 돼, 안 돼.
3: 네, 절대 안 되죠.
4: 네. 근데 친한 사람인데요. 네. 사진은 서로.
3: 괜찮아요?
4: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친한 사람이면.
3: 친한 사람이면. 네. 친한 사람이 이거 괜찮습니까?
2: 절대 안 돼.
3: 절대. 정확스럽게 단단히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5: 단단히 하나 해야
3: 되니까. 자, 일단 다음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며 야, 단톡방에 올리자.
4: 안 몰래 찍은 건 안 돼.
5: 맞아.
4: 몰래 찍은 건 안 돼.
5: 그죠?
3: 단톡방 올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2: 아, 네.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저거 좀 캡처를 해놓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4: 아, 그 방법이 있구나. 왜냐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2: 맞아요.
6: 그래서 아이한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디지털 경계에서는 불편하면 즉시 멈춘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한다. 캡처하고 차단한다. 나온다. 대화창에서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싫어요, 도망쳐, 말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 계속 반복 교육을 싫어요, 도망쳐, 말해.
2: 그거를 네. 근데 직접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아이한테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개미만한 목소리로 얘기해.
3: 잘 못하더라고. 네,
4: 그렇죠.
2: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한 10번씩은 정말 시켜봐야지 이게 싫어요 하고 뛰어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켜보거나 롤플레잉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3: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켜보니까 저희 둘째 딸은 친구가 이제 때리니까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친구한테 너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연습할 때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5: 그 박자
3: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박자가 약간 이렇게 돼서
5: 엄마가 그랬어.
3: 박자가 좀 친구가 볼 때는 위압감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6: 그렇게라도 말하는
5: 네, 그래도 연습시키기
3: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님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인규 씨 고1 아들이
4: 네.
3: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저 나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4: 어, 만나고 와.
3: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니, 지금 홍익이 씨한테 오늘 너무 걱정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5: 아니, 우리 신랑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고.
4: 다음에 얘기 안 해줄까봐. 그럼 제가 어디 가는 거라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릴까봐 저는 그래서 갔다 와. 근데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1: 안 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 안 돼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숨기려고요.
3: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1: 네.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거 다른 거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2: 아, 맞아요. 쌤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통제를 강화하면 아이가 숨고 부모가 정작 어떤 상황에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의 일탈 행동이나 성적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느냐. 그게 그거를 방지해주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온라인상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하면 대화를 하면서 어디 놀러 가니,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니, 어디, 뭐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가장 안전장치. 너 언제까지 연락이 안 되면 위치 확인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테니, 데려다 주고 기다릴 테니까 연락해. 이런 식으로 개입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고 보내는 게 저는 안전한 것 같아요.
4: 아이 핸드폰을 몇 살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6: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걸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때 뭐 문제가 만약 생긴다면 볼 수 있는 거죠.
3: 그럼 성인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6: 그런 게 좋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4: 네. 원래 패턴이 네. 요랬는데 네. 이렇게 바뀌면 이걸 네. 풀어야 되나요?
6: 근데 패턴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모가 자꾸 열어본다든지 네. 그러니까 점점 꽁꽁꽁꽁 숨기는 거죠.
3: 허를 찌르는 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5: 근데 우리는 뭐 성교육 언제부터 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디지털 성교육은 뭐 언제부터 할까 이런 생각 우리 아예 못했잖아요.
1: 솔직히 저도 예전에 온라인은 현실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무섭기만 이야기하면 애들은 또 위축되잖아요.
4: 맞아 맞아.
1: 이 연량 맞게 이거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 디지털을 우리가 성하고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사실 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디지털만큼 왜 성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공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취약해요. 온라인 그루밍이 명백한데도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요새는 왜 카톡으로 막 커피도 보내주고 초콜릿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3: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백한 범죄다라고 네. 경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6: 조심하라고
3: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과연 그들만의 장난이 정말 가벼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몰래 찍네요.
0: 어머머, 완전 내 이상형.
3: 몰래 찍으면 안 될 텐데.
0: 간직해야지. 영구 박제.

0: 점점 사악해지고 있어요.
1: 그럼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이거 선생님들 진짜
0: 저거 많이 하죠.
1: 저거 진짜 범죄지.
3: 근데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고 좋아하는 내용들이라 그냥 뭐 좋아하니까 올리겠지, 허락 없이 그냥 막 올려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4: 그 외국에서 사진 찍기 전에 대부분 Can I 하고 먼저 물어보는 문화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괜찮은지 묻지 않고 이렇게 찍는 게 정말 안 되죠. 예, 우리 집도 예, 이제 사진 찍을 때 찍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한테 보여주지만 아이들은 먼저 확인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있으면
1: 안 된다고
4: 이거 삭제.
2: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4: 이 얘기하더라고요.
5: 저도 이제 아이 사진 정말 많이 찍고 하는데 뭐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이런 것들로는 쓰는데 뭔가 제 개인 계정에 프로필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예뻐? 이렇게 물어보고

0: 못생겼어 이러면 막 지워주고
1: 지워요.
0: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솔직히 그거 되게 힘든 게 내가 봤을 때 정말 귀엽고
0: 엄청 귀여워.
2: 그리고 그냥 되게 개인으로 맞아. 보내고 남고 싶은데 맞아. 애들이 아니야 삭제해 삭제해.
1: 맞아. 우리가 볼 때 이게 넙죽하고 귀여운 게 있잖아요. 다 삭제이더라고.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아 장난이야 아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3: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면은 괴롭히고 형들이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따라하고 그게 네. 나쁜지 몰랐는데 지금은 하면

0: 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미로 개구리 보면 돌 던지고 이러지만 걔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았고 불쾌하거나 두려웠다고 하면 그건 장난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1: 사실 저도 걱정됐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첫째 딸한테 막 남자애가 태를 괴롭히니까 남자애들 원래 좋아하면 그렇게 표현해라고 아이한테 말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아이가 참고 표현하지 못하고 해서.
2: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공감 능력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으로 인해서 서서히 서서히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사과하는 걸 아이들이 졌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3: 그치.
2: 졌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너의 의도는 그렇지만 상대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번 연습을 시켜야 점점점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는 겁니다.
1: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끼리 막 웃으면서 장난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럼 이게 웃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웃었잖아. 근데 나중에 약간 뒤늦게 기분이 나쁘실 때 웃었으니까 말 못하는 것도 있는.
0: 생각해보면 우리가 웃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좀 불쾌하고 화가 나고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도 어색하게 웃어버리기도 해요.
1: 우리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3: 근데 이걸 또 부모 걱정할까 봐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가 또 일이 더 커지고 저는 또 그걸 또 해결 못 해주니까 저도 속이 상하고
1: 대답하죠.
3: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걱정입니다.
4: 저도 처음에 설마 우리 애가 이렇게 할것
1: 대부분
4: 같아요.
1: 그렇죠.
4: 하지만 혼내기보다 먼저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할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왜또딱내 입장이 되면 덮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냥 좀.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런 거는 약간 축소해서 생각할 수
1: 인정하지 않으려고
0: 있어요.
1: 하잖아요.
3: 맞아, 맞아.
0: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3: 맞아, 맞아.
0: 이러고 덮어버리면 이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3: 요즘 애들은 또 얼굴 막 합성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근데 그게 어플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재미로 나오고, 저희도 많이 하고. 또 컨텐츠에서도 그게 놀이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그냥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밌고 깔깔대고 웃는 게 좋은 건지 항상 헷갈려요.
2: 보통은 정말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어서 친구들도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뭐 AI 합성 이렇게 말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에 다 얼굴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어플들이 다 있잖아요.
3: 그렇죠.
1: AI가
2: 사실은
1: 다 변형시켜줘요.
2: 그거가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수준이지.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너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책임감까지도 좀 알려주시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자,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미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이것 봐, 재밌잖아.
3: 이러면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요?
1: 너도 이것 봐서 다른 곳에도 올려.
5: 이거 완전 부추기는 거잖아, 지금.
1: 그치?
4: 이거 안 나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때문에.
1: 맞아요. 괜찮아.
3: 괜찮아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괜찮아. 에이, 다 아는 거야.
1: 너만 예민해. 싫으면 나가든지. 자, 이 단톡방에 있는 아이라면 과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4: 못 나가지, 잘.
0: 못 나가지.
2: 굉장히 어렵죠.
3: 아니, 근데 저희 막내딸도 나만 안 하면 이상해. 나 친구들이랑 왕따 당할까봐 좀
5: 맞아요. 애들 다 해. 막 이렇게.
3: 겁내하고 꼭. 그, 뭐, 이렇게 누르는 거, 만지는 거, 이거 다 유행 따라가려고 하고.
1: 맞아.
3: 왜냐면, 왕따 당할까봐.
1: 아이들의 군중심리가 진짜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4: 윌리엄도 유행 되게 예민해요. 다른 친구들은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2: 아이들은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런 단톡방이나 실제 친구, 관계에서 이 주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주도를 하는 사람이면 혹은 친구 관계가 독립적이면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닌 아이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저기서 빠지면 집단에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탈락되는 거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 나오는 게 혹은 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1: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는 대체 어떤 첫마디를 건네야 될까요? 자, 우리가

0: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 저럴 때 무서워, 전화 올 때.
0: 네? 네?
2: 말 못하고 있구나.
3: 아유, 초조합니다, 아이들. 그런 상황 되면.
4: 야, 지금 네 얼굴 합성한 영상 돌아다닌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혼내 있지, 줘봐. 빨리 풀어.
5: 아니야, 다 지웠어.
4: 너 이거 누가 그런 거야?
2: 지금 안 되지. 어?
4: 걔 맞지? 맨날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 있잖아.
5: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래. 그냥 재미로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러?
4: 재미? 진짜 망신이다, 망신 진짜. 아빠 맨날 뭐라고 했어? 여자면 맨날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5: 이게 왜 내 잘못인데?
1: 아이고,
2: 일이 미뤄줘야지. 벌어졌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자꾸.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해요, 부모의 마음도. 그 전부터 네. 분명히 잔소리 했을 텐데.
0: 그런데 말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모, 과연 괜찮은 걸까요?
2: 안 괜찮습니다.
0: 만약 내가 아이라면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6: 아빠가 오늘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5: 사실은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닌대.
6: 많이 놀랬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5: 애들이 나만 보면 수근거리길래 아유, 물어봤어.
2: 아이가 정말 힘들 거예요.
5: 그러다가 진짜. 선생님도 알게 된 거고.
6: 누가 그런 건지는 알고?
5: 아빠도 아마 봤을걸? 나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던 애 있잖아.
6: 아.
5: 아빠, 나 불안해. 애들이 벌써 다 본 거면 어떡하지?
6: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일단 아빠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애들 못 보게 할게요. 왜냐면 그거 보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일단 그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들은 잘 저장을 해두래. 그리고 경찰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3: 정말 힘듭니다.
6: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았지?
5: 아빠, 미안해. 일찍 말 못했어.
6: 아니야, 뭘 미안해. 이건 네 탓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어?
1: 나도 잘하게 해주겠다.
2: 침을 시켜라.
7: 근데 부모도 놀라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0: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에게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만약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 가해자라면 이거 어렵네요.
8: 이게 다른데.
2: 이거 어렵네요.

0: 이렇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재밌어?
2: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인데 애들이 합성해서 줬어. 완전 재밌지?
1: 엄마는 네가 그냥 재미로 봤다는 말에 믿어. 근데 모르고 있거나 아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2: 엄마 이거 그냥 놀이야 놀이. 유행하는 놀이라고.
1: 정규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음부터 반성을 하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는 것부터가 책임지는 자세의 시작 아닐까? 엄마가 믿어도 되겠지?
0: 부모를 위한, 그리고 아이를 위한 성교육.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3: 아우, 정규 씨 연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예, 한 건을 또 하고 오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진짜 만약에 저렇게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 속 주인공이 내 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저거 보면서, 진짜로 막 너무 몰입이 돼서 막 심장 내려앉고 막 눈물 날 것 같아서 좀 보기 어려웠어요.
4: 예. 저도 약간 울컥하고 못 참을 것 같은데, 우선 올린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내려달라고 해야죠. 그 색출이.

0: 제일 중요할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유포 잘 찾는 거.
0: 예.
2: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이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 먼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아,
1: 그러니까.
2: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픈
1: 미안해, 왜
2: 거예요.
1: 미안해.
2: 그러니까 미안할 일이 아닌데.
3: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두 번째 사례처럼 그냥 우리 애가 가해자였을 때 그거를 제가 진짜 딱 알게 된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진짜 좀 화는 나는데 설마 약간 믿기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1: 피해자면 심각하게 대처하는데 가해자 부모였을 때는 아니 뭐 이게 그냥 뭐 가볍게
4: 네.
1: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까 봐 그것도
4: 맞아요.
1: 걱정입니다.
4: 맞습니다. 대체로는 저 단계에서 아이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학폭이나 경찰에 신고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단계에서도 부정을 했다가 배신감이 들었다가 화도 내 때가 내 탓인 것 같다가 정말 부모로서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부정하게 되면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에 대한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5: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이거는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낫다고 하죠. 출연자 휴대폰에 제작진이 이제 가상의 자녀가 되어서 톡을 보낼 겁니다. 자, 부모로서 첫 답장 한 줄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수정이나 삭제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답장을 보냈을지 화면으로 한번 띄워봅니다. 자, 인규 씨, 뭐라고 쓰셨나요?
0: 누가 그랬어? 아, 이거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3: 안 돼, 안 돼.
1: 순간적으로,
0: 수정 안 돼요?
3: 순간적으로 그거 안 돼요. 네.
0: 아,
3: 이거 끝이라 그랬죠.
0: 급하니까.
3: 수정이 안 돼요. 삭제 금지.
0: 아, 막상 이게 욱 하고 올라오니까 화부터 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더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답변할 걸 아쉽네요.
5: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묻는데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조사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더 못할 수가 있어서요. 이때는 아이한테 좀 필요한 건 내가 네 편이고 너네 편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라는 그런 그 안정감을 좀 주는 게 좋죠.
1: 자, 은지 씨는 뭐라고 쓰셨어요?
3: 저는 정말 엄마가 볼게 URL 한번 보내줘봐.
1: 링크를
3: 네, 링크
1: 보내달라고.
3: 보내달라고 할것
1: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못 썼어요. 약간
3: 언니 울고
1: 당황해가지고.
3: 있다 지금.
1: 약간
3: 화면에 눈물이 지금 이제.
1: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왜냐면 제 감정이 순간적으로 하면 저 약간 머리가 하얘져서 답을 당장 못할 것 같긴 하고.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답 어떻게 해야 돼요?
4: 저였다면 그 영상 더 이상 보지 말고 딸은 맘 먹지 말고 아빠랑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자녀의 안전인 것
1: 마음이
4: 같습니다.
1: 아플까 봐.
4: 예,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자녀들은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불안정해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괜찮아. 그다음에 나한테 다 얘기해줘.
1: 네.
2: 일단 애가 입장은 괜찮은 건지 그거 우선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이 마음이 제일 걱정돼요.
2: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죠.
5: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엄마랑 같이 해결하자. 엄마랑 같이 문제 풀어보자. 걱정하지 마.
1: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가 부모인데 왜 아이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한테 가장 먼저 말을 못할까요?
4: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의 충격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예요.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다치고 나서 바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되게 통증이 많이 오는 것처럼 트라우마는 그 당시에는 무덤덤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에요. 이게 내가 물론 잘못을 가해자가 한 거지만 아이들 생각에 내가 물렁하게 거부를 했다.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다. 거기를 나간 게 잘못이다. 처음부터 채팅을 하는 게 아니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주변 사람의 비난, 특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조금씩 말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러면 이제 부모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안 되는 거네요.
5: 이거는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온라인에 일단 올라가면 그거는 부모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가해자를 내가 찾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0: 저도 그거를 다 내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URL이라든지 해당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 해갖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전문기관하고 같이 순서대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1: 절대 안 됩니다.
0: 네.
1: 아,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안전지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인규 씨부터.
2: 언제나 네 편이야. 아빠한테 와.
1: 엄만, 네 편이야. 선생님 많이, 진짜 내편 같아요. 같은 편 같아요. 쌤 씨. 네.
3: 같이 해결하자. 우리 딸 말해줘서 고마워.
1: 어우, 따뜻해, 교수님.
0: 네 잘못이 아니야.
1: 오.
0: 성교육이 아이한테 뭐 세상은 너무 위험해, 뭐 이런 그 사고치지 말라는 혹은 안전교육이라는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따뜻한 관심과 또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다. 내 편이 먼저라는 의식을 줄수 있는 부모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믿음이 정말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의 관계가 사소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시작되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둔 카드도 하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부모, 안전,
4: 안전
1: 지대! 아이들은 계속 자랍니다. 세상도 계속 변하죠. 하지만 아이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은 언제나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 안전, 지대.
4: 파이팅!
1: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던지고,
5: 한국은 약간 미국은 조금
6: 해외적이에요. 왜? 뭐가?
7: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6: 볼게 이것밖에 없을까?
8: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3: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0: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9: 엄마 하나 너무
0: 연습해봐.
8: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1: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세상 모든 부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4: 성교육이에요.
1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1: .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4: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
1: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15: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손이라고 하는
16: 저희가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4: 어우 엄청나네요. 어우 엄청나네.
15: 아 맛이 죽이네.
16: 9000명의 눈과 함께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1: 알려주세요.
16: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1: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0: 평소에 잘 안 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느껴주시면.
1: 그대는 노래 말고 사랑 있는 채워주지.
0: 소리 질러.

0: 대도 용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천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실제 3일 만세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래요.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저는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역학자이자 경영학자로 기업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지를 탐구하는 비즈니스 히스토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흥망성쇠와 산업의 변화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늘 거대한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낮은 국가 인지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실력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절을 견뎌야 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한국 제품들은 주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가격으로 승부하던 나라에서 세계가 먼저 찾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까지 그 대전환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 같은 대격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매번 위기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며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극적인 성공을 몇몇 천재적인 창업주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영웅 서사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도전의 이면에는 국가의 정교한 산업자원 전략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비전을 현실로 빚어낸 무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후발 주자를 넘어 당당히 세계 시장의 주역이 된 대한민국 산업사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시련을 기회로 바꾸며 걸어온 대한민국 산업의 치열한 생존과 성장의 역사. 그 첫 번째 강의는 K조선, 그 50년의 항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다섯 척 중 한 척은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배냐겠죠.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그 시장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 운반하는 LNG 운반선. 한 척 가격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의 세계 발주량 60%, 그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값싼 배는 다른 나라도 만들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는 한국이 만든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세웁니다.

HD 현대가 1974년 첫 배를 인도한 지 반세기 만에 무적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의 역사를 가진 유럽도 일본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었습니다. 미국도 조선업 되살리기에 한국의 손을 내밉니다. 일명 마스카 프로젝트.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0여 년 전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 하나 없던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세계가 먼저 찾는 조선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안팎,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먹고 살 길은 수출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부존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원유도 다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내다 팔아야 했죠. 나라 경제 전체가 바닷길에 실려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는데 비싼 값을 사오니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수입도 줄이고 수출 상품도 되고 일자리까지 생깁니다.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조선업에 주목한 건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배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큰 벽은 돈이었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커서 국내 어느 대기업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조차 한 차례 거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엔 선뜻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구도 쉽게 짊어지기 어려운 위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그 사람이 다시 나서게 되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때 한국 조선에 무모하면서도 대담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500원짜리 집회이라는 신화처럼 회자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1971년 정주영 회장은 차관을 얻으려 여러 곳을 돌았지만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엔 조선소도 도크도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영국의 선박 중개사 AMP 애플도어의 찰스 롱버튼 회장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은 500원 지폐의 거북선과 울산 미포만 백사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가진 것 없는 나라의 기업가가 무엇으로든 신뢰를 만들어놔야 했던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차관 보증 기관은 또 다른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곳에 돈을 빌려주려면 배를 사겠다는 선주부터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팔아야 하는 상황. 정주영은 백사장 사진과 지도, 빌려온 도면을 들고 그리스 선주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계약을 따내죠. 국제 시세보다 16% 싼 값에 2년 6개월 만에 인도한다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전례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엔 조선 전문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덴마크 조선소의 기술 이사를 초대 사장으로 영입하고 조선소 안에 훈련원부터 세웠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에 보낸 연수생들은 도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견제 속에서 어렵게 익힌 것을 메모해와 다시 그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974년 6월 28일 울산 조선소 준공식과 그 배의 명명식이 같은 날 열립니다. 1호선의 이름은 애틀랙틱 베른. 길이 344m,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선주 리바노스는 완성된 배에 만족했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9척을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무대에 처음 이름을 올린 순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쉬운 길은 절대 없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고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자 유조선 수요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와 홍콩 선주들은 이미 발주한 초대형 유조선의 인수를 거부했고요. 완성된 배들은 울산 앞바다에 묶였습니다. 남들은 실패한 배라고 봤지만 정주영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었죠. 1976년 인수가 거부된 유조선 세척을 바탕으로 아세아 상선을 설립했고요. 이 배들은 곧 원유 운송에 투입됩니다. 이게 훗날 HMM으로 이어지는 해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위기를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한국 조선업은 위기 때마다 주저앉기보다 새로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더 큰 도약의 밑거름이 됩니다. 현대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경쟁시켜서 산업 전체를 키우려고 했고요. 대기업들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 일본 IHI와 합작해 설립됐지만 출범하자마자 오일쇼크를 맞아 조선소 건설을 미루고 산업기계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 거제의 우진조선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대우도 달려들었습니다. 거제 옥포 대형 조선소는 원래 대한조선공사가 1973년부터 짓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우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1981년 대우조선공업이 출범합니다. 이렇게 현대, 삼성, 대우, 이른바 조선 빅3 체제가 갖춰집니다. 1983년 현대중공업은 창립 10년 만에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건조량을 기록하며 일본 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다만 이때는 현대 한 회사의 기록이었고요. 국가 전체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역전은 1993년에 이뤄집니다. 한국은 수주량 기준 세계 점유율 37.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섭니다. 먼저 앞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이었습니다. 설계 능력과 엔진 기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은 그 이후에 하나씩 채워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 싸고 빠르게 배를 건조할 수 있었을까요? 먁저 공정혁신입니다. 배는 블록 공법으로 만들죠. 배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만든 뒤 합치는 방식인데요. 사실 한국이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법입니다. 한국이 잘한 건 이걸 남들보다 더 크고 더 정밀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블록을 최대한 키워 조립 횟수를 줄였고요. 여러 곳에서 따로 만든 블록을 합쳐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관과 전선도 좁은 선체 안이 아니라 블록 단위에서 미리 끼워 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여기에 울산, 거제, 전남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조선 클러스터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도 같은 배를 더 싸고 빠르게 만들어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세 회사는 또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현대중공업은 엔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엔진을 국산화해서 2001년 독자 모델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배심장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기술은 이후 발전 설비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던 쿠바 전역에 공급돼 쿠바 10회소 집회의 뒤편에는 이 발전 설비가 실려있을 정도입니다. 대우조선은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배를 택했습니다. 첫 국산 잠수함, 최초의 전투용 잠수함, 그리고 첫 독자 개발 구축함 광개토함을 건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가스를 곧바로 기화해 보내는 운반선,
쇄빙 LNG 선가.

까지 세계 최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하나오션의 방산, 특수선 경쟁력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과 해양설비에 집중했습니다. 첨단 LNG선 기술을 축적한 데 이어서 2013년에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하는 이 부유식 설비 FLNG를 세계 최초로 진수했습니다. 웬만한 상선 100척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고가 선박입니다. 이 FLNG는 지금도 삼성중공업의 확실한 간판 제품입니다. 세 기업은 같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를 파고들면서 경쟁을 했고요. 그 결과 한국 조선업의 전체 역량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HD 현대가 상선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 최초로 누적 5천 척 인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11척 가운데 7척을 삼성이 수주해서 점유율 60%를 웃도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시장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전격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제조업에 직접 진출한 것입니다. 이 거점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의 전처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세계 1위, 한국은 2위입니다. 한국이 지키는 건 어렵고 비싼 배, 즉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조선업은 흔히 사양산업이라 불립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후발국의 추격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 일본은 모두 세계 조선업의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사람의 결단이나 한 시기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K조선의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정책, 기업의 투자,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기술 개발,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 수많은 협력업체의 역량이 수십 년 동안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 출발점은 추격자의 불만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못 만드는가? 이 질문은 배우고 축적하고 결국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하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한국식 전진력, 뭐 K-Forward Mindset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고 축적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상하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가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2: 전 태어나서 한 번도
3: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1: 아, 아시겠죠?
4: 아,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3: 진짜요?

0: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1: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2: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0: 휙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2: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가지고 오셨어요?
1: 오! 깜짝이야.
0: 이게 레이저구나.
2: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3: 국내 최초고
2: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0: 탑3!
2: 우리 게 훨씬 좋아요. 한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0: 이야! 넘산데요, 가성비가?
4: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어?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만나서.
2: 인권 문제에 관계하는 그룹とか, 또 한국からも, 来られるとか.
3: 하시모사오 이쁜 데서네.
0: 와, 박질.
1: 그래, 꼬머리는 흔들었어. 미스터마리가 이렇게 치고 있으려 이렇게.
0: 44년, 45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分が作るときに暗号で呼びたいということで頭文字を取って高槻の田地下の地倉庫の倉

근데 이제 기록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서 그 목숨을 잃고.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0: 조카 너무
1: 네.
0: 매력적이죠.
1: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는 지금 고전 문화가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1: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모세 이야기.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1: 표현이
0: 있을 수
1: 있어요.
0: 있어요.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해를,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거기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준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멍청한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완성체를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1: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자,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 미친 여인이 됩니다.

0: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네.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네.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부 이야기예요. 저는 2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 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짜게 시작했어요, 사실. 크레테를 냅두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줍니다. 누굴까요? 크레첸이 나타납니다.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 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1: 맞아요.
0: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도 데려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줬지 네.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 것 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레첸이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네.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암튼 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네. 내 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네. 외부에서 점점 다가왔고 그렇죠.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의 악으로. 내 안에 빌런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1: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1: 네.
0: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네. 시즌 1, 1화에 조지프 콘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1: 아...
0: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1: 네.
0: 이런 워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1: 네.
0: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1: 네.
0: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오,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회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맥베스가
1: 네.
0: 재미가 없었을
1: 네.
0: 거예요. 반드시 세 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복귀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두 번째 마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1: 네.
0: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아.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1: 네.
0: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될 뿐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1: 네,
0: 생각이 없었는데
1: 네.
0: 기분이 좀 좋은 거죠.
1: 왕이 된다고 하니까.
0: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욕망은 없었어요.
1: 네.
0: 근데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0: 여보 들어봐. 나 오다가 이상한 여자들 만났는데 나보고 왕이 될 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될 일이라는 이유는 없지. 덩컨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대라. 라고 부추기 지는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컨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드깁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1: 그렇지.
0: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컨왕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시종들한테 그 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컨왕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컨왕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컨왕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1: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더프예요.
1: 맥더프.
0: 헷갈리면 안 돼요. 맥모닝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네. 맥토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인 거예요. 네.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벤푸어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되겠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1: 근데 없으니까요.
0: 그렇죠. 버남의 큰 숲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드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요.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죽냐면 농유병에 걸려서 계속 밤에 일어나 손을 닦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손에 피가 남아있어. 피 없거든요. 근데 이보거라. 내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피가 지워지질 않아. 이게 지워지지 않는 피가 뭘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럴 줄 몰랐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한탕 주위에 그렇게 배팅을 크게 하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의 영지를 갖고 살았으면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는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저는 죄와 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해놓은 거예요.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네.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장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버러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소녀를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프로파일러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가족한테는 민폐만 끼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방발감으로 폭발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과시하려고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가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었던 악은 언제 깨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면 안 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일까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네.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 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다른 것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0: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목적이 돈에 있어나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 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또 엄청 아껴주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리니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의 형량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0: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1: 네.
0: 많이 남겨주고, 전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를 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좋게, 멋있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엽기였거든요.
1: 네.
0: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1: 네.
0: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은 노파를 한낱 죽여대는 이로 생각한 것, 이 죄하고 벌하고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게 독서의 묘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악이 저 멀리에 있다가 점점점 안으로
1: 맞아요.
0: 들어왔어요. 이제 이 악이 늘어납니다. 악이 새끼를 쳐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전염이 되기
1: 네.
0: 시작해요. 저는 현대사회의 빌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 이대 시스템화된 빌런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CCTV가 있습니다.
1: 네.
0: CCTV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1: 그렇죠.
0: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1: 네.
0: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캠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1: 네.
0: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1: 맞아요.
0: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1: 네.
0: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1: 그럼 어떻게
0: 막
1: 지었어야 할까요?
0: 2154년 막 이렇게 1984 말고 뭐2584 이렇게 좀더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1: 맞아요.
0: 겨우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1: 네.
0: 보면, 경찰, 요즘 경찰들은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1: 네.
0: CCTV 따와라.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은 해놨다는 게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1: 네.
0: 여기에 나오는 저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당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해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봇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1: 네.
0: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 라고 하는
1: 맞아요.
0: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

0: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가 요즘 문해력계 5인형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는데 네.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죠?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1: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0: 너무 놀랍지 않아요?
2: 네.
0: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2: 그렇죠.
0: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2: 네.
0: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2: 맞아요.
0: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네. 거야.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판옵티콘이에요.
2: 판옵티콘, 네.
0: 들어보셨죠?
2: 네, 벤담이 고안했던.
0: 그렇죠. 판옵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로 시작을 해요.
2: 네.
0: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라이트먼트거든요.
2: 네.
0: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2: 네.
0: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2: 네.
0: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판옵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0: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의 악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감시하는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상평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흥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1: 네.
0: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3: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0: 내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렸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허락,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돼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1: 네.
0: So,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본 다이얼로그 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situation
1: 아이고, 아이고.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응?
0: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져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This i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0: stole my slogan. Yeah.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Oh?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Mike, oh.
1: You came up with that, right?
0: Yeah.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Shame.
1: Shame on them.
0: Shame. They shame.
1: Talk about copycats.
0: Copycat?
1: Yeah, copycat.
0: Meow.
1: Not me. No.
0: Meow.
1: Copycat. It means they copy.
0: Coffee?
1: No. Oh no.
0: No.
1: Shame.
0: Yes.
1: Shame.
0: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call.
1: You gonna call?
0: Yeah.
1: Yeah. Do it.
0: I do it.
1: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0: Do you know number?
1: No.
0: No. No. Oh, 어떡하지?
2: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3: 그러니까요. 이게 내 걸 지키는 데에도 맞아요. 이렇게 영어가 필요해요.
2: 맞습니다.
3: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2: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뭔가를 발견했어.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3: 어떡해.
2: 얌체입니다.
3: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2: Right.
3: 이거는 진짜 카피했다라고밖에.
2: 이건 진짜 아니에요.
3: 그렇죠. 네.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2: Right.
3: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슬로건 영어잖아요.
2: 네.
3: 그렇죠. Using the same.
2: 그러면 these 이건. guys are
3: 여기서 끊어요.
2: 오케이. 거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2: Yes.
3: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2: 오케이.
3: 슬로건인지 건인지.
2: 이게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3: 네, 슬로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슬로 총할 때 건일까요?
2: 건일까요?
3: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건.
2: 간으로. 오케이. 자, 슬로건이요. 그걸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슬로건은 아니지만 슬로건. As mine.
3: 맞다.
2: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야 했는데.
3: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2: 맞아요. 야. 근데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슬로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3: 저도 그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2: Right. 근데 뭔가 간으로 갔네요. 하지만 발음은 슬로건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3: 네.
2: 근데
3: 네.
2: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 때 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3: The same.
2: 저 지금 감동.
3: 어머.
2: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3: the same이라고
2: 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3: 아, 그래서 더가 붙는군요.
2: Right. 그래서 the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3: yes.
2: 좋습니다. So, 네.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3: 네.
2: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3: 네.
2: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모모와가 뭐죠? 와 보통?
3: 모모와 and.
2: 그건 모모 그리고 이러면 with라는 게 있죠.
3: 아, with.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요.
3: 오,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2: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3: as.
2: 아. 이걸 쓰게 됩니다. the same 명사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3: 네.
2: so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 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3: 네.
2: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하시더라고요. 뭐 I'm better than you. 댄서 가지고.
3: 네, 네.
2: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3: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2: 그렇죠.
3: 네.
2: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3: 그렇죠.
2: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것도 처음에는 as 잘 안 들어와요.
3: 네.
2: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0: 들며 이런 거 있잖아요. 너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나너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1: I
0: Have.
1: have the same car
0: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1: as yours.
0: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yours까지예요?
0: Right, yours. 왜냐면 너의
1: yours.
0: 것이니까. Or your car이라고 해도
1: your
0: 되겠죠.
1: car.
0: 둘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1: 네.
0: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1: 오.
0: 와, 동창회 나갔어요.
1: 아, 다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0: 어머,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와. 어떤
1: 집에
0: 느낌인가요?
1: 가고 싶어요.
0: 그렇군요.
1: 당장에.
0: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네 이러는데
1: 안 돼.
0: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1: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0: 아, 또 상대방이
1: 때문에. 에이.
0: 또 뭔가 핏이
1: 아,
0: 좋으면
1: 용납할 수 없어요.
0: 오케이.
1: 그런 상황 자체를.
0: Okay.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1: were.
0: wore.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떡할까요? She
1: She wore
0: 같은
1: the
0: 드레스.
1: same dress
0: 내거 같은
1: as mine.
0: as mine.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Yeah.
0: 지금 벌써 기분이
1: 안
0: 굉장히
1: 돼요.
0: 안
1: 용납할 수
0: 좋네.
1: 없어요.
0: 알겠습니다.
1: 에.
0: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1: 네?
0: 걔 나랑 동갑이야. 이것도 결국 더 same이 들어가죠.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럼 뭐예요? With
1: As
0: 아니라 As me.
1: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She
1: She is
0: is
1: the
0: the
1: same age as
0: as me.
1: me.
0: There you go.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1: 그러네요. 다
0: 오케이.
1: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같은 표현 해주는
1: 그렇지. 그쵸, 그쵸.
0: 거예요. 네.
1: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0: 아하.
1: 예.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뭐.
1: 예.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0: 근데 저는
1: With that.
0: that.
1: 아.
0: 왜냐하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1: With that.
0: 것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오.
0: 무조건이에요. Come up
1: With.
0: with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1: 네.
0: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쵸.
0: It came up,
1: 오.
0: right? 오케이.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Who
0: Who?
1: did?
0: 과거형으로 who came?
1: Who came up with
0: 이 아이디어?
1: this idea?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1: 네,
0: 동사 나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과거형으로.
1: Mayu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plan. So Mayu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a plan.
1: Mayu came up with a plan.
0: All 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l 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1: 오.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 아.
0: 자, 지금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1: 오, 그러니까요.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복잡해지네요.
0: 문법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쉬운 네. 거는 아니어서 제가
1: 일단
0: 여기다가
1: 두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1: 예. 네.
0: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네. 슬기 씨라면 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1: 네.
0: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써보세요. 따라쟁이.
1: 그러니까,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따라하는
0: 남 따라하기만 사람. 하고.
1: 그쵸. 뭐. 이 따라쟁이를 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네.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1: 플라워즈를
0: 전하셨어?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팔로워즈. 아,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예, 팔로워즈.
0: 굉장히 이것도 예.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슬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1: 아.
0: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그 팔로워스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1: 카피캣!
0: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1: 네.
0: 않아요? 그쵸.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1: 너무 익숙해요.
0: 네. 카피하는 캣.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카피 캣.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1: 아.
0: 자, talk about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아.
0: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카피캣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근데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lucky.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아,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1: 에?
0: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luck.
0: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아,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와.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2: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0: Perfect timing.
1: Al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0: 네.
1: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0: Shame on you.
1: 이거예요. 끝이에요.
0: 오.
1: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0: 그쵸.
1: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랬을 때, 옆에
0: 아이고.
1: 와서, Hey, shame on you, man. You can't
0: 진짜.
1: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1: 아,
0: 행동이죠.
1: 그거 아니죠,
0: Shame
1: 진짜.
0: on you.
1: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0: 네.
1: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0: 그쵸.
1: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0: Shame on
1: on
0: the
1: the
0: driver.
1: driver.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So,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제 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이건
0: 네.
1: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오케이?
0: 오호.
1: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shame on you.
0: Shame on you.
1: Shame on the driver.
0: Shame on the
1: 자,
0: driver.
1: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0: 네.
1: Al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Cats, cats, right?
0: 카피 뭐라 그랬나요?
1: Cat에서 끝난 거인 줄
0: 아,
1: 알았어요.
0: talk about copycats.
1: Cats.
0: Shame
1: Shame on
0: on
1: them. There you go.
0: them.
1: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0: 네.
1: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0: 그렇죠.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1: 그러니까요.
0: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1: 네.
0: 예.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1: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0: 네.
1: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0: 나빠서요.
1: 그쵸. 그러면 뭔가, 뭔가를,
0: 아, 그러면은 저거다. complain.
1: 오.
0: 예. complain.
1: 느낌 들어가세요. 느낌대로.
0: 트인가? 컴플레인트 같아요.
1: 아하.
0: 아니,
1: 오케이.
0: 컴플레인.
1: 자, 맞는지 한번
0: Yes.
1: 보겠습니다.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0: 오.
1: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0: Yeah.
1: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0: Complain이요?
1: 어허.
0: 동사.
1: 네.
0: 아.
1: 그때 놓고 불평하다라고 써
0: 예.
1: 있거든요.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0: 네.
1: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했었죠.
0: 아하.
1: 아까 방금 슬기 씨가.
0: 네.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컴플레인먼트 아니에요? 컴플레인먼트.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붙여가지고.
1: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0: 아,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1: 자,
0: 아, 이거. 아,
1: 컴플레인트인가요?
0: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서 저도
1: 우리
0: 모를까요?
1: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So, 컴플레인트.
0: 예.
1: 트가 들어가면은
0: 플레인트.
1: 불평.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0: 오.
1: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0: 네.
1: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1: 네.
0: 헷갈리더라고요.
1: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0: 네.
1: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0: 네.
1: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이런 느낌.
0: 아하.
1: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0: 예.
1: 때, 나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0: I'm going to sell
1: Sell.
0: my bag.
1: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0: Yeah.
1: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0: 그쵸.
1: 자,
0: 계획한 거죠.
1: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더살 거야. 어떤 가족에서
0: 네.
1: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0: We're going to buy another
1: 그렇죠.
0: car.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이거는
0: Yes.
1: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0: 오,
1: 아니라
0: 너무 우발적이죠.
1: 이미 계획을 한 것을
0: Yes.

0: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3: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2: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Yes,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0: 네.
1: 근데 a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0: 네네.
1: 오케이. 자, 갑니다. 나 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0: I have the same car.
1: 당신 것 같은
0: as yours.
1: As yours.
0: Mm-hmm.
1: Alright. 걔가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As mine. 그렇죠?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0: 네.
1: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0: 네.
1: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0: These guys
1: are
0: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As mine. There you go. Ooh. 자, 읽어볼게요.
2: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So, 다음은요. Be going to. Mm-hmm.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0: I'm going to sell my bag.
1: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0: I'm going
1: 아,
0: to.
1: 우리.
0: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Alright. Mm-hmm.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0: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2: I'm going to sell my bag.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h,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3: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6: Mm.
3: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6: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3: Yeah, you do that.
6: Okay.
3: Call them, that's terrible.
6: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1: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proud of you.
1: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0: 진짜.
1: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0: 네.
1: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해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0: 네.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를 영작해 주세요.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기업 두 곳이 탑15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이 순위를 지켜봐왔는데요. 한국 기업이 첫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울컥했습니다. 지금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제품을 확보하려고 전 세계 고객들이 줄을 섰고요. 오늘날 반도체는 석유와 철강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죠.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반도체 강국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부품을 받아 조립하는 하청 기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AI 시대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 6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시작은 1965년 미국 기업 고미가 한국에 합작 회사를 세워 트랜지스터를 조립하면서였습니다.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의 세제 혜택까지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은 그저 부품을 보내면 조립해 되돌려받는 조립 공장이었죠. 하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던 그때의 한국에겐 이 낮은 단계의 투자마저 절실하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의 도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기업은 삼성도 SK도 아닌 바로 안암산업이었습니다. 1968년 김향수 창업주는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세웠지만 2년 넘게 주문이 없었습니다. 부도 위기의 순간 장남 김주진이 미국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현지에 판매 회사를 세워 직접 수주를 따옵니다. 그 결과 직원 7명으로 시작한 안암은 1972년 종업원 1,000명이 넘는 기업으로 급성장합니다. 그렇게 안암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섭니다. 이때부터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을 만들고요. 1970년대에는 전자공업 육성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전자공업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갔습니다. TV와 라디오 생산은 빠르게 늘었지만 핵심 부품 상당수를 일본에서 수입하던 시절, 반도체를 국산화하지 못하면 전자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산업정책의 지원 속에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금성, 지금의 LG는 1970년 미국 수프림사와 손잡고 반도체 조립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강기동 박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한국 반도체. 이 회사는 한국 최초로 웨이퍼 가공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 만드는 전 과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기업이었습니다. 비록 오일 쇼크의 자금난을 끝내 넘지 못했지만 이 회사가 훗날 삼성의 손에 넘어가면서 한국 반도체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83년 2월 8일, 한국 반도체 역사를 바꾼 날이죠.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도쿄 선언입니다.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남 창업주 김양수 회장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사업을 벌여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회사 업계에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최첨단이냐. 정부 관리조차 차라리 신발 산업을 밀어주는 게 낫다라고 했고요. 일본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도체는 인구 1억, 국민소득 1만 달러는 되어야 가능하다는데 당시 한국은 그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곧바로 64K D램 개발에 착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1416K 같은 앞단계를 다 건너뛰고 곧바로 64K로 직행하겠다는 겁니다. 리프로깅. 한국이 선진국이 이미 지나간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는 대신 다음 세대의 기술로 곧바로 뛰어드는 추격형 산업화 전략을 택했다는 점이죠. 삼성은 미국의 벤처기업 마이크론의 칩을 받아와서 그걸 뜯어보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연구원들은 64K D램을 잊지 말자고 64km 행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요. 그만큼 집념을 갖고 매달린 끝에 개발 착수 6개월 만인 1983년 말 64K D램 개발에 진짜로 성공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10년 넘게 벌어졌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4년 안팎으로 좁힌 겁니다. 공장 건설도 보통 1년 반 걸리는데요.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그 공장이 자리한 경기도 기흥이 한국 반도체의 메카가 되었죠.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뛰어들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반대에도 특유의 기업가 정신으로 독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을 밀어붙였죠. 1983년 현대는 현대전자산업을 설립하고 경기도 이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성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D램이 아니라 S램에 먼저 집중을 했고요. 1984년 16K S램 시험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어려웠고요. 판로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D램으로 눈을 돌려서 1986년 256KB D램 양산에 성공합니다. 삼성과 현대, LG, 아남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몸담은 여러 기업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경쟁이 한국 반도체의 토대를 닦았고요. 연구 개발의 역량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성공은 분명 창업자들의 미래를 내다본 식견과 과감한 결정에 큰 빚을 지고 있지만 결코 한 기업과 한 기업의 영웅 서사만은 아닙니다. 결정적 도약의 순간에는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1986년 그때 시작된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당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다음 세대 D램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 후발 주자인 한국이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 반도체 통신, 현대 전자산업, 금성 반도체와 정부 출연 연구소인 애트리,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 모았습니다. 총 879억 원의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당시로서는 국가적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모두 경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현대, 금성은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만큼은 함께 참여했습니다. 경쟁은 유지하되 국가 차원의 기반 기술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랐습니다. 4메가 D램, 16메가 D램 개발에 이어 1992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기술 개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먼저 다음 세대 반도체를 개발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삼성은 1993년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에 올랐고요. 1994년 256메가 D램, 1996년에는 1기가 D램을 연속해서 세계 최초 개발을 이어나가면서 세계 메모리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도약에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주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자란 산업 생태계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핵심 장비와 소재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장비 한 대가 늦게 들어오면 라인 전체가 멈추는 취약한 구조였죠. 이 약점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국산화를 밀어붙였고요. 정부도 공동 개발과 기술 축적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1980년대부터 한미 반도체 같은 토종 장비 기업이 자리를 잡았고요. 동진 세미켄과 솔브레인 등 소재 기업, 리노 공업과 하나 마이크론 등 후공정 기업들이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메모리 공장이 커질수록 그것을 떠받치는 장비 소재 후공정 생태계도 한 몸처럼 함께 커진 겁니다. 한국 반도체는 완성품 경쟁력과 공급망을 동시에 키워낸 세계에서도 드문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잘 나가던 한국 반도체,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죠.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기업 사이 중복된 투자 산업에서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정부는 빅딜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2001년 이름을 바꿔다는 것이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는 출발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고 있었고요. 2001년 세계 반도체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에 팔아넘기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요. 매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때부터 하이닉스의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서 신규 투자금이 끊기자 새 장비를 살 돈이 없었던 하이닉스는 기존 라인을 뜯어고쳐 쓰는 블루칩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기존에 0.18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직접 개조를 해서 0.15 마이크로미터 미세 회로를 구현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로 하이닉스는 생산성을 약 1.7배 끌어올리고요. 투자비 9,500억 원을 아끼면서 적자 2년 만에 2003년 3분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D램 세계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끈질긴 생존과 성장의 DNA가 나중에 SK 하이닉스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7년부터 반도체 업계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치킨 게임입니다. 너도 나도 공장을 늘려서 물량을 쏟아내고 가격이 원가 밑으로 떨어져도 버티는,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살벌한 출혈 경쟁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약한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고요. 2012년에는 세계 3위였던 일본의 엘피다마저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메모리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 지독한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였습니다. 2012년 SK텔레콤이 빚더미에서 막 일어선 하이닉스를 인수합니다. 그렇게 SK하이닉스가 탄생했고 세계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이 세 회사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호황, 불황이 거세게 오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 격렬한 사이클을 견디면서 불황에도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무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핵심은 HBM,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회로를 더 작게 그리는 평면 미세화 경쟁은 비용과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고 보고 옆으로 못 넓히면 위로 쌓자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시장 수요도 없던 2000년대 중반부터 이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해서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내놓습니다. 앞서 자금난 속에서 단련한 그 공정으로 승부한다는 DNA가 여기서 결정적 차별화로 이어진 겁니다. 세대를 거듭한 HBM은 AI 칩의 절대강자 엔비디아의 핵심 부품이 되었고요.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4 시장을 선점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HBM 초기 대응이 한 발 늦어서 고전을 했지만 마침내 6세대 HBM4 초기 양산에 성공을 하며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요. 차세대 제품인 7세대 HBM4E 시제품까지 세계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종속적 파트너나 계약 상대자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글로벌 AI 반도체의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60년이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경쟁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기술을 산다고 곧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역량,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이 한국형 전진력, 한국 산업을 움직여온 그 힘이 반도체에서도 다시 나타난 것이죠.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BN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0: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시간이 쌓인 공간에는 그 자체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1939년도에 독립운동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건축을 하셨습니다.
0: 470여 년 전 안동에 터잡은 뿌리 깊은 가문의 고택.
2: 처음 여기 있다고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여기 살았다고? 웬 덕수고? 이런 데서 사나?
0: 집이 문화유산이랍니다.
3: 한옥의 텐마 위에는 여기 밖에 신발 벗고 올라가면 돼.
4: 집이 멋지어요.
2: 야, 올라오세요. 애기들 올라올까?
5: 됐다!
0: 문 중에 내림 음식도 소개합니다.
2: 첫제삿밥. 양반들이 제사 음식을 드시고 싶었을 때 이제 그냥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게 헛제삿밥.
0: 집안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려는 이유 무엇일까요? 오랜 정취를 간직한 고택에서 변하지 않는 옛 삶의 깊은 숨결을 느껴봅니다. 안동하면 양반의 고장이라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제사도 많고 전통시장 올 일도 많답니다.
2: 상어부터 가서 사고,
1: 동댕이 가고 사고.
2: 아, 저희 상어 주세요.
6: 몇 곳 하면 될까요?
2: 두 곳. 안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사상에는 꼭 올라가는 품목이라서.
1: 동댕이.
2: 아, 맞아요. 여기서는 동백이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상어보다도.
7: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 맞는 비빔이.
2: 아니, 우리 그냥, 아, 저기,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만. 저기, 굵기로. 오른 제사가 아니라 저희가 먹을 헛제사밥에 그냥 문어 쓰려고 하거든요.
0: 선비의 제사상엔 먹물 품은 문어도 항시 올렸다지요.
6: 500g 맛술 있게는 기분 좋게 대항군으로 대가리 서비스.
2: 그때마다 서비스를 너무 주셔갖고.
1: 서비스
2: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살짝.
1: 아니, 좀 맛있어요.
2: 네. 저희가 매번 여기 와도 맨날 이렇게 푸짐하게 주세요.
1: 아, 맛있다.
2: 아, 저도.
0: 제사만 안 지낼 뿐.
6: 네, 감사합니다. 네,
1: 고맙습니다.
2: 네, 잘 먹겠습니다.
0: 제수 준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2: 일단은 기본적으로 탕, 전, 구이, 그 다음에 나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양을 줄이지 가지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낙동강 물줄기 따라 임하호를 마주한 무실마을에 전주 류씨 가문의 고택이 있습니다. 25대 후손 남편 류효진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죠.
1: 이제 소수로 되면 들어오시면 여기 사당채, 그 가운데가 대청마루, 그쪽 끝이 안채 목입니다.
0: 조선시대 궁궐을 지었던 대목수가 지은 집으로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답니다.
1: 저희들이 지금 뭐 전주위가 집성촌인데, 그 이마댐이 들어오면서부터 85년도에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원래 있던 나무를 가지고 다 분해해서요. 재건한 거죠.
0: 집안 어른들이 어렵게 지켜내고 물려준 유산이죠.
2: 남편이 집만 크다, 집이 좀 크다? 이랬는데 이 규모인지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도시 사람이라서 나 여기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에, 이게 지레 겁먹었는데 저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0: 익숙한 집, 관리는 남편의 몫입니다.
1: 여름에 시원하라고 하는 거죠. 시원하고 바깥의 경치도 보고.
0: 사람 손길 따라 숨 쉬는 집이라 손 보고 살필 곳도 많죠.
1: 오늘 뭐 두 명 잘 수 있는 좀 작은 방인데, 옛날에는 뭐 저희들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계속 그 사람 어떤 기운이 가야 됩니다. 안 가고 그냥 문 닫아놓고 하면은 항상 습기도 차고 무너지고 고장나고.
0: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고 한여름에도 구운 불 떼가며 관리해줘야 한답니다.
1: 여름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온돌이 습하고 해서 한 번씩 떼줘야 됩니다.
0: 번거로울 법도 한데 이 일이 참 좋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풍경이자 삶이랍니다.
1: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서울 가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뭐 집사람하고 의논 끝에 아이들도 이렇게 시골 시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2: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도시 사람으로서 남편이 얘기해주는 그 정서적인 추억이 없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정서적인 추억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도 이 추억을 계속 평생 갖고 자기 거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죠.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뭐야? 박사 맞아.
5: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다 이제. 안동에 사시는 독서 모임 하시는지 지인이고 여기는 친한 친구분. 네.
7: 놀러 오세요.
5: 맞아요. 그리고 또 아기들이 이런 고택이 또 처음이라 그래서 얼른 오라 그랬죠.
0: 고택에 산 지 어느덧 30년.
3: 한옥의 텐마루 위에는 여기 밖에 신발 벗고 올라가면 돼.
0: 부부는 꽁꽁 닫혀있던 대문부터 열었답니다.
4: 근데 여기 TV가 없어.
3: TV 다 없어.
8: 기분이 사양입니다.
3: 여기는 TV 보지 않는데.
8: TV 여기 있잖아. 여기 봐요. 화면 딱 있잖아. 나무도 있고 비아집도 보이지.
0: 보고만 있어도 왠지 편안해지지요.
3: 너희 방에 문 열 때 어떻게 하지?
5: 똑똑똑하지? 그치, 나무 소리가 틀리지? 누가 있을까요?
3: 이따가 들어가 볼까요?
0: 여행객들도 묵어갈 공간도 열었습니다.
4: 너무 시원한데, 그런데?
3: 시원하지? 여기는 나무하고 흙으로 되어 있어, 벽이.
4: 따가
3: 이거 뭐예요, 이거?
4: 이거, 여기 햇님이 엄청 뜨거워.
3: 햇님 아니야.
5: 다섯 살 로안이 햇님? 햇님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바깥에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 안에 있는 모를 뜨겁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랫목이라고 해요. 뭐라고? 맞아.
8: 이렇게 이쁠까? 내가 왜 이렇게 이쁠까? 하고 한번 보는 거지.
0: 일상에선 보기 힘든 오래된 물건들.
4: 여기 오니까 궁금한 게 엄청 많아서 좋아요.
9: 아, 궁금한 게 엄청 많아? 새로운 게 많지?
0: 요즘은 옛 것이 오히려 새롭다지요.
5: 판지에다가 또 풀칠을 해줄 거예요.
0: 반지를 붙여 만드는 손거울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4: 가을.
9: 가을.
4: 가을.
0: 개인 집이던 고택을 이렇게 개방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5: 여기에도 사람이 살아요? 하고서는 질문을 거꾸로 저희한테 하세요. 문화재로 그냥 되어 있는 집이라고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사람이

0: 거쳐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1: 조상의 유산과 전통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 머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지요.
2: 오늘은 상추 갖다가 전을 좀 부쳐볼까 해요. 이따가 헛제사밥 드실 때 나물전으로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1: 음식 하나, 장맛 하나 다 시댁에 와서 배웠답니다.
2: 어머님 때부터 담궜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덧대서 시간장처럼 해서 자꾸 그맛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1: 집안 내림 음식을 제대로 차려내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 스스로 택한 시집살이였지만 시행착오가 왜 없었겠어요?
2: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사를 배운다는 것보다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그냥 되게 어머니 만드신 것 같아요.
1: 상추로 전을 부친다는 것도 어머님께 처음 배워서 알게 됐답니다. 양념도 가문의 법도에 맞추어서 만들어냅니다.
2: 제사 음식은 다 직간장으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직간장에다가 이제 참기름 넣고 밑간해서 이제 구울 거예요.
1: 안동 어르신들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싶을 때 제사 아닌 날에도 제사 음식을 찾으셨다는데요. 비록 헛제사밥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답니다.
2: 거슬러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도 저 때문에 속이 많이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머님은 몸에 뱀 건데 이 쟤는 왜 모르고 이걸 나한테 계속 물어보지? 하는 그거를 쟤도 어느 정도 이제 결이 삭으면 알 시기가 있다. 너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1: 세월이 흐를수록 시어머니를 꼭 닮게 되더랍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나니 더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2: 어떻게 편법을 쓸수 없는 거? 그냥 해야 되는 거.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1: 전통도 타협할 수 없는 거더랍니다. 옛 차림표 그대로 변함없이 비빔밥을 기본으로 탕국과 문어, 상어구이까지 한 끼의 헛제사밥이라도 제대로 차리고자 하는 이유죠.
2: 지금 여기들 있는 거 너희들 많이 집에서 봤어?
3: 언제 먹어봤지?
4: 추석 때.
3: 추석 때, 명절 때.
5: 저희 문 중에서는 국수가 올라가요.
1: 고추장 없이 탕국과 간장으로만 비빔밥을 비비는 것이 안동 헛제사밥의 특징.
6: 옛날에 제사밥 얼마나 맛있었으면 제사 안 지내고 이렇게 헛제사밥 만들어 먹겠어요.
1: 자극적이지 않으니 아이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
7: 많이 들어줘.
8: 한번 먹어볼까요?
6: 장어는 부드러운데.
7: 어때?
9: 맛있어.
10: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먹었던 음식들이 익숙하니까 크게 야채에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7: 음식 좀. 무한 지경인데, 너 지금.
11: 물티슈 가지고 올게.
0: 집집마다 갖고 있는 어른들 밑에서 배우는 그게 정말 무시 못하는구나. 제사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한 가족을 다시 묶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그 내림을 이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가는구나. 이걸 또 보게 된것 같아요.
1: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공간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더랍니다.

0: 뭐 틀리거나 뭐 조심 말고 뭐 있어 딱 잘라보면 예, 그 사람이 잘라보죠. 한번 봐. 옛날에 코스모스 꽃가도 붙여놓고 막 유리요리 붙여놓고 했는데
1: 참. 시대 흐름이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늙었나
2: 봐. 코스모스 같던 새색시 머리가 다 새도록 닦고 쓸고 하며 함께 쌓아온 시간.
0: 대부분이 뭐 같이 행동하죠. 어디 갈 때 시장 갈 때도 그렇고 뭐 어디 운동하러 갈 때도 그렇고.
1: 저희는 의견이 충돌이 있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가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고택이 저한테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여기 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문 닫아주세요.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제가 움직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사람이 운동이 아닌 그냥 건강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0: 이 차는 그 메리골드 차.
2: 차는 늘 남편이 준비한답니다.
1: 좋다. 바람 부는 게 나뭇가지 흔들리는 게.
0: 그런 바 마음이 편하네.
1: 이 동네가 이제 물이 들어서 올라온 새 이주단지잖아요. 그 추억 속에 있는 고향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추억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편안하게 또 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곳곳에 깃든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곳, 그 소중한 공간은 변치 않고 이어질 테지요.

0: 저희가 못 잊지 하고 있으니까.
1: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2: 쉽지는 않은 길이어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3: 생각을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4: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6: 드릴게요. 예. ARA 생명.
4: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4: 네.
6: AR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간다.
6: AR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8: 가!
4: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4: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구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가는 날이 장날? 아니 축제입니다. 한바탕 정신없이 즐기고 나니
3: 아 이분이다.
2: 다시 만난 반가운 인연. 실크로드의 도시 쉐키에서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찬란한 궁전의 아름다움에도 푹 빠져보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원효목욕 체험입니다.
4: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시원하잖아요.
5: 떠나지 떠나지.
2: 실크로드를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자리한 아제르바이잔. 예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수많은 대상과 문명이 오가던 길목이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흔적을 찾아 오랜 역사를 품은 도시 쉐키로 떠납니다. 쉐키로 향하는 길, 끝없이 펼쳐진 밀밭이 여행지를 맞이합니다. 대지를 물들인 황금빛이 여행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요. 문득 제 고향인 강원도의 보리밭이 떠오릅니다. 황금빛 물결을 보고 있자니 오래된 추억도 함께 일렁이네요.
6: 지금쯤 고향에서는 이 보리 타작을 한참 했을 때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네.
2: 저에겐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풍경입니다.
6: 우리 어렸을 때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이었는데 이런 데 보면 마음이 탁 트이면서 또 부럽기도 하고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배부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추수할 때의 그 기쁨들을 생각하면 그냥 풍요로워지네요.
2: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한결 느긋해집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는 여유. 그 또한 여행의 즐거움이겠죠? 어느새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비옥한 평야 넘어 웅장한 코카서스 산맥이 펼쳐집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도로를 양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카서스 산악지대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풍경들입니다. 반가운 모습을 지나 쉐키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교역도시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 역사를 간직한 옛 도심과 쉐키 칸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래전 바쿠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던 실크로드 대상들처럼 저도 왔던 곳이죠. 그때랑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6: 아, 쉐키를 제가 3년 전에 조지아를 넘어가기 위해서 들렸었는데요. 그때 여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다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2: 이곳 시장도 여전한데 하나 달라진 게 바로 제철 과일입니다.
6: 체리가 엄청 나와 있어요. 여기가 쉐키에서 가장 큰 바자르 재래시장인데 우와 체리 엄청 나왔구나.
2: 온통 체리네요. 그런데 색이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좀 안 익은 것 같죠? 알고 보니 원래 이렇게 연한 빛을 띠는 품종이라고 하네요. 맛은 어떨까요?
6: 빨간 체리보다 이 노란 체리가 더 맛있다. 더 당도 높아요.
2: 그래서 당첨. 오늘 간식은 노란 체리입니다.
6: 2,700원. 이 한 보따리가 2,700원이야. 체리 한 보따리가 우리나라 가면 이거 한 2만 원, 3만 원 할 터인데. 이야 정말 저렴하다. 아주머니가 따왔어요?
7: Deyir, klaster ağacınız deyir, yəni həyatınızda çoxdur. Hə, hə.
2: Klaster ağacı. Şişəqani 달콤한 여름과일 향기로 가득합니다.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달달합니다. 바클라바 간식을 쉐끼식으로 만든 게 활발합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쉐끼시장. 제가 여기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6: 이쯤 어디였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엔 아, 여기네, 여기네. 레제트, 레제트. 야, 이 사람. 어?
8: 호샴소.
6: Do you remember me?
8: 맨, 야겐체.
6: 이분인가?
8: 야, 야, 보글란 센 타니상.
6: 아, 이분이다.
2: 찾았습니다.
9: 이건 소셜 소셜은 맨 타니.
6: 야. 기억나시죠? 어. 이걸로 음료수 주셨잖아요. 여기서 음료수 따라가지고. 아, 야, 건강해.
8: 어디든 저를 떠나든가 가세요.
6: 제가 지나가는 거 봤어요?
8: 모르다.
2: 봤으면 아는 체 좀 하시지.
6: 어, 여기 못 찾아가지고.
8: 자르트 뿔도 없음추가 치면서 어떨음추.
6: 맞아. 그게 3년 돼서 3년.
2: 그때 준 음료수 한 잔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8: 자.
6: 차이, 예.
8: 아, 자.
6: 예.
8: 자르 카피니까.
6: 아, 여기잖아요.
8: 오라 약시다. 오라 하드람쇼.
9: 자르시도 살롯이시다.
2: 이분이 식당 주인이었네요.
8: 아, 맨날 어떨음추.
6: 여기.
2: 당시 여행하는데 말은 안 통하지, 날씨는 덥지, 너무 지쳐있을 때 딱 이 음료수를 준 거예요.
9: 카나라 바흐, 시즌. 시즌 카나라 바흐. 갤디 시즌 sonra biri de geldi. Onlar da konaklardım. Getti karpuz aldı, getti bana. Pay verdi, yok, ben konak olmasam. Dedim, yok. Dedim, ben ona göre gelmişim. Buranı beğenirdi. Hemen kakar. İnanın bilmiyorum ben.
2: 음료수 값을 안 받아서 밥이라도 사먹으려고 했는데 밥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6: 인샬라. 따뜻하고 정말 가슴 뭉클하네. 또 이렇게 엄청 반겨주시잖아. 정말 벗은 발로 나와가지고 반겨주시네. 깜짝 놀랐어.
2: 따뜻한 정과 넉넉한 이심 덕에 여행 다니는 맛이 납니다. 식당은 현지인들만 찾는다는 시장 맛집.
10: 야, 까레야.
2: 저번에는 쌀밥 요리랑 빵을 먹었는데 이번엔 특별히 이 집의 인기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하슈라는 전통 보양식입니다. 소의 다리 부위를 오랜 시간 푹 끓여 걸쭉하고 진한 국물을 만드는데요. 이게 좀 많이 느끼합니다.
6: 그 우리나라 그 뭐죠? 내장탕.

0: 냄새가 내장부터 한 냄새가 확 오르는데.
1: 긴급 처방으로 다진 마늘 투입. 하시를 끓일 때는 거의 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때 소금이나 다진 마늘을 넣는답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절인 채소도 곁들여서 하쉬의 기름진 맛을 잡아줍니다.
2: 고추장하고 똑같아요, 고추장.
1: 고추장이랑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이에 잔뜩 묻혀 먹었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신지 온몸이 찌릿할 정도입니다.
0: 고추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주 신맛이 나는데. 아, 자두 가지고 만든 소스구나.
1: 문보신 잘했습니다.
0: 선택 잘했어요. 다음에 오면은 내가 그 집에 가서 잘게요.
3: 인샬라.
0: 인샬라.
1: 처음엔 낯선 여행자를 반겨주던 고마운 식당이었고요.
4: Thank you.
1: 이제는 가슴 속에 오래 남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우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인생도 여행도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짜도 오히려 뜻밖의 만남이 새로운 길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체키의 금교 여행지로 유명한 키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유적이 있답니다. 키시교회는 단순히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이슬람 이전 아제르바이잔의 기독교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0: 살람. 아, 여기 사시는구나. 예. 아, 결혼식이 있어요? 어디서 있어요? 저쪽에? 가도 될까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결혼식 왜 안 가셨어요? 춤이요? 아, 춤이야. 저의 주종목인데.
1: 우연히 마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5: 난 에비스함에.
0: 아유, 장가는 갔죠 벌써.
5: 이나한테 사업을단 기사와. 역사.
0: 아, 여기 결혼 한 번 더 해요? 우리 집 카메라 감독이 총각인데 어때? 괜찮아요?
5: 레드교수만 허시하며 우리 아르바사기야 놓자.
1: 젊은이 놀리는 게 한참 재밌을 나이인가 봅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네요. 때마침 차가 도착했습니다.
0: 이거.
5: 오늘 더 토야 바로.
0: 아, 예, 이차 타고 가요. 네. 이따가 결혼식장에서 봬요.
5: 네, 올드.
0: 네.
1: 원래는 어르신이 결혼식에 가려고 택시를 부른 것인데요. 저보고 먼저 가 있으랍니다.
6: Welcome to our village.
0: 아유, 아주머니가 터프하시네. 아이고.
6: You like the Russian model?
0: 아,
5: I love it.
6: I bought this one 2006 and never changed.
1: 차 자랑만큼 운전도 자신만만합니다. 좁은 돌길도 거침없이 내달리는데 뒤에 탄 저로서는 아슬아슬하네요. 결혼식이 마을이 잔치다 보니 마을의 택시가 총 동원돼서 손님을 실어 나릅니다.
0: 아니, 결혼식은 딴 사람이 하는데 왜 아주머니 이렇게 좋아하셔? 아이고, 이거 신나셨어. 이거 완전 신나셨어.
1: 차에 머무시고 도착지도 모른 채 와버렸는데요.
7: 반갑습니다.
0: 아이고.
1: 여기가 신랑집이랍니다.
0: 벌써 잔치가 시작된 것 같아요.
1: 신랑 측 친척들과 친구, 이웃들이 모두 모여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등장해 손님들 앞에 나옵니다.

0: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하객들의 축복의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됩니다. 춤은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본능적인 언어. 신랑이 힘차게 춤을 추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사람들은 그를 응원합니다. 춤과 음악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행복을 불러온다죠. 그래서 결혼식 내내 음악이 끊이지 않고 춤이 이어집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신랑 측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신부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있는 신부집에서도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한창입니다. 그 사이 신랑 가족 대표단이 축가 행렬과 함께 신부집으로 들어오고 신부의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이 신랑 측 가족을 맞이합니다.
1: 어이구 신부 여기 계시네.
2: 웰컴 웰컴.
1: 어 웰컴 웰컴.
2: 땡큐
1: 땡큐. 아 땡큐 땡큐.
0: 오늘의 주인공 순대계의 신부입니다. 지금 만감이 교차하겠죠?
1: 한국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아버지가.
0: 신부가 눈물을 흘리자 신부의 부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보내려니 아까워서 어쩌나. 신부의 방으로 들어온 신랑의 누나는 신부에게 예물을 전달하고 각종 장식으로 신부를 꾸며줍니다.
1: 신랑 입장.
0: 신부에게 면사표를 씌워주는 건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인데요.
1: 그래서 면사표를 쓰고 신랑 집으로 간대요.
0: 드디어 신부와 함께 집을 나서는 신랑과 신랑 측 일행입니다. 가는 길에 풍요와 복을 기원하기 위해 설탕물을 뿌립니다.
1: 이 뿌려진 게 보면은 굉장히 달달한 물이에요. 이 뿌리 이걸 뿌려주는 것은 좀 행복하고 달달하게 살아라고.
0: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식에 자동차와 웨딩드레스가 더해졌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깨진 그릇 위를 걷는 건 가시밭길도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이 많이 간소화돼서 결혼식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지금도 2, 3일 동안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며 새 가족을 맞이하고 부부의 새 출발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보니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 모두가 함께 완성하는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네요.
1: 이 아기는 신부에게 안겨주면서 이런 아이 빨리 건강하게 낳으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역할을 맡았어요. 자, 우리 신부님한테 가자.
0: 그런데 내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닌데 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부모 품을 떠나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신부를 보니 괜히 마음이 짠하네요. 이제 결혼식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 과거엔 집 마당에서 잔치를 벌렸는데 최근에는 연회장을 빌려서 피로연을 연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리,

0: 결혼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축하 행사에 춤이 빠지면 섭섭하죠. 빠르고 현란한 발동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성의 기백과 민첩함을 표현하는 춤인데요. 여기선 결혼을 열렬히 축하한다는 의미랍니다.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축제. 결혼식의 흥겨움도 깊어갑니다. 소중한 인연을 축하했던 자리를 떠나 저는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1: 어, 저 친구 같다. 맞나? 남이 아이슬란.
2: 오.
1: 디노? 이름이?
2: 예.
1: 이름이 뭐니?
2: 수기.
1: 와!
2: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1: Yeah, it's a long time no see. 와,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Welcome to Shekki.
1: Thank you.
2: 쉐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1: 오, 제 친구 남이 아이슬란인데 정말 한국 노래를 구성지게 잘해요.
0: 뭔가 찾는 남이 아이슬란? 아니, 태극기네요.
2: Arrived from Korea.
1: 야, how did you get this flag?
2: My friend have. He lived in before Azerbaijan, Baku. Now he's living in Seoul.
1: 서울. 아, 그걸 간직하고 있구나.
2: Little, but
0: 3년 전에 여기서 저와 아리랑을 열창했던 친구인데요.

0: 아직도 가사를 잊지 않고 있네요.
1: 브라보, 브라보. 야, 그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이 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라지 같은 거는. 그런데 너무 그 리듬도 잘 타고 발음도 너무 정확해. 야, 네, 많이 반갑습니다.
0: 오늘은 노래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사즈는 유목민의 환대를 상징하는 요리인데요. 과거 쉐키를 오갔던 실크로드의 상인들도 즐겨 먹었답니다.
2: 소리야, 스파이시?
3: 매워, 매워,
2: 매워,
3: 매워.
0: 사람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만찬입니다.

0: 실크로드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쉐키. 이곳에는 옛 영광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에 건설된 쉐키칸 여름궁전입니다. 도시의 화려했던 전성기를 보여주는 쉐키의 상징인데요.
1: 여기 놀라운 것은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 나무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이 나무가 이 궁전보다도 무려 230년 전에 심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1500년도에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쉐키 궁전에서 살다가 떠나갔지만 이 나무는 쉐키 궁전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0: 실크로드 교역과 양잠 산업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가 이 궁전을 짓는데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궁전의 백미는 바로 쉐베키라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1: 와, 화려하구나.
0: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0: 생유리를 정교하게 끼워 맞춰 만들었다는 점. 생유리 중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산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1: All these windows, we can open them. You can see handle. One shebeka window, approximately 5,000 pieces of wooden glass for one square meter.
0: 그야말로 쉐키 장인의 기술과 미적 감각이 집약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1: You can see reflection of the shebeka.
2: 와, 이제 그 스테인글라스로부터 빛이 들어오면은 이 여기 보면 이렇게 천연색으로다가 여러 가지 색깔로 다 이렇게 비춰지면서요.
0: 그래서 360의 시시각각 궁전 내부의 분위기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1: September we can see full of those I mean boards on the ground here on the floor like and when we enter to the room we can see like here it is like a small carpets.
0: 빛과 장인의 손길이 함께 빚어낸 아제르바이잔의 걸작입니다. 찬란했던 쉐키의 역사는 궁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번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먼 옛날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다양한 문화가 소통했던 곳. 거리엔 그 실크로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8세기 지어진 카라반 사라이는 대상들의 숙소인데요. 중국, 페르시아, 아랍,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쉐키 강국이 실크로드 무역으로 번성하던 대상들의 숙박과 교육을 위해 지었습니다. 당시 숙소, 창고, 시장의 기능을 함께했던 카라반 사라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대상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거래할 수 있었죠. 객실만 300개가 넘는 웅장한 규모의 숙소였답니다. 이곳에서 잠시 실크로드의 시간을 걸어봅니다. 대상들이 오갔던 실크로드의 길은 또 다른 마을 파스칼로 이어집니다. 파스칼로 가는 중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낭만까지 싣고 달립니다. 모터사이클이 지나가자 이번에도 또 양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자주 보죠? 코카소스 지역에선 흔한 풍경이랍니다.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비단 제품을 구입하러 들린 곳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는 산골 마을로 특히 전통 실크 스카프 헬라가이가 유명한데요. 마을 골목에는 전통 숙조 가옥과 돌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 우와, 오래된 차 같은데 수리하는 거예요? 리필? 아, 정말 아주 오래돼 보인다. 차 한 대가 망가지면
0: 길거리 정비소네요.
2: What problem?
3: 가든 피아가 시킬래. 피아가.
4: 이날들이 좀 아시는
3: 다셨지. 오나 봐 한번 주자.
2: 아.
0: 차량 두 대가 다 고장 난 게 아니고
2: 저쪽 차가 이제 멀쩡한 차. 이게 고장 난 차인데요.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 멀쩡한 차의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걸 고치고 있는 거야 지금.
0: 길이 좋지 않아 정비소까지 안 가고 차를 직접 고치고 있네요.
5: 일단 이렇게 kimin 25'in şitayen makinesinden bu mevcut. Elektro problemi de çok.
2: Aa problem. Çongiçağın müncağı mantığı var.
5: Bir de onlarda zıgara kimisi demir ama bunda kalmış.
0: 그런데 결국엔 수리 포기.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후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줄

0: 구원투수는 택시기사였습니다.
1: 야, 택시도 정말 오래됐다, 택시. 이게
0: 소싯적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일한 적이 있답니다. 못 고치는 차가 없는 신의 손이라네요. 과연 차를 고칠 수 있을까요?
1: 아, 지금 택시 운전기사님이 여길 고치러 오셨는데 손님을 세워놓고서는 자기 가서 수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증 운전을 누가 내지?
0: 손님도 잠깐 볼일 보러 가고 그 사이 차를 수리하는데 시동이 잘 걸립니다. 정말 신의 손이네요.
1: 바로 고치셨네 아주. 야.
0: 게다가 재능 기부까지.
1: 돈도 안 받으시네. 와서 그냥 손만 봐주시고 하시네.
0: 예. 선수 부품을 교체하고 조립한 택시랍니다.
1: 와, 이 배선이 다 드러나 있어.
0: 차문도 거의 뼈대만 남았는데 이 차가 움직인다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때
1: 잘 안 걸리네 이거. 뭐야, 이게 망가졌네.
2: 아, 그냥 돌아, 그냥 돌아. 야, 뭐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1: 고쳐주러 왔다 자기 차가 망가진 거야.
0: 사람들에게 차를 밀어달랍니다.
1: 아, 밀어드릴게, 내가 밀어드릴게. 야, 이거 뭐야?
0: 잘 밀어드릴 테니 조심히 가세요.
1: 오케이, 오케이.
0: 조금 가나 싶었는데.
1: 아니, 또 손해.
0: 결국 손님은 다른 택시를 불러서 갑니다. 차도 망가지고 손님도 떠나보내네요. 한참 뒤 수리를 마친 택시기사가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바스칼은 인구 약 500에서 700명인 작은 마을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돌길이 마을의 운치를 더하는데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돌길에서 계속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고장이 많다고 합니다.
1: 중세의 마을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실크로드의 도시였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돌길, 또 돌담으로 지은 집들이 그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0: 바스칼의 돌집은 단순히 돌만 쌓아 만든 집이 아닙니다. 돌 사이사이에 캐틀리라는 나무띠를 끼워넣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1: 아, 여기 바스칼 칼라가이라고 써있네요. 살람. 아, 낙관으로다.
0: 실크로드의 길목에 자리한 쉐키가 교육과 숙박의 중심지였다면 이곳 바스칼은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장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비단 스카프인 켈라가이는 직조, 문양 찍기, 염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요. 이 작업에서 장인의 숙련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아, 한 번에 그냥 딱 동그랗게 만드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무에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풀에서 얻은 거예요?
0: 전통 제작 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켈라가이에는 상징성을 갖는 다양한 문양들이 들어가는데요.
1: 몇 년이나 됐어요, 이거는? 이 문양은?
2: 60월.
1: 아, 300년이나 됐어요.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나라거든요. 이게 불을 상징하고 또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모습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이제 아마 이 지역에서 나는 꽃무늬 같아요. 이게 꽃이에요.
0: 꽃은 봄, 아름다움, 축복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양이라도 색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놓은 장인의 섬세한 손길에서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이어집니다. 한 장의 켈라가이는 실크로드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바스칼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입니다.
3: Do you live in here?
0: 호객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를 한 건데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시골을 지나다 보면 차 한 잔을 권하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3: 살람, 살람. 올라가 봐도 돼요?
0: 낯선이도 정성껏 대접하는 환대 문화죠.
3: 아, 살람. 우리나라 깻잎 저기 뭐야 절인 것 같아요 깻잎 깻잎 같은데. 깻잎하고 좀 비슷하고 식초가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0: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절인 잎을 곁들인답니다. 마침 점심 준비 중이라고 해서 저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잘 관찰한 뒤 저도 따라해 봅니다.
1: 고기 요만큼이 되겠어요?
0: 잎에 고기소를 넣고 돌돌 말아서 만듭니다. 잘 만든 것 같은데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 나네요.
1: 내가 빚은 건 번데기처럼 되고.
0: 한 입 크기로 정성껏 말하는 돌마는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음식입니다.
1: 어?
0: 어? 갑자기 가족 오락관이 됐습니다. 제 나이도 몸으로 말해줍니다. 잘 알아들으셨겠죠? 결혼해 3남매를 키웠는데 딸이 제일 살뜰히 부모를 챙긴답니다.
1: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딸보다 손자가 더 좋아. 행복했어요.
4: 애기 헤라데. 어드만 디르들. 난 에라빌 이남마르듬. 함시 바즘 디지. 인데 고이 나븐 올슨 저니 저 디지 마시 요코이 난 에테르 바담 에블라탄 나베 çox istemey olar. 언제 조르세지 나볼라나서 해게타 나베 çox istiyiz.
1: 저도요.
5: 디르만다.
1: 4달 후면은 손자 생겨요.
4: 인샬라.
1: 아, 인샬라.
5: 북한에도 노르말드 카돈나.
0: 소고기로 만든 돌마는 찔 때 버터를 넣어 줍니다. 독특하죠? 버터가 녹으면서 고기에 풍미를 더하고 잎이 더욱 부드러워진다네요. 속까지 고르게 익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합니다.
1: 와, 할머니가 다 만들어 주셨구나.
0: 한 시간 정도 지나 드디어 돌마가 완성됐습니다. 돌마는 결혼식이나 명절 등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1: 아, 이걸 먼저 넣어요? 예, 예.
0: 요구르트의 새콤함이 고기의 풍미를 살려주고 기름진 맛을 잡아준답니다.
1: 빵하고 같이 먹는구나. 예.
0: 빵을 곁들일 때는 빵 한 입.
1: 번데기처럼 생겼어.
0: 돌마 한 입 이렇게 먹습니다.
1: 민트 향이 나네요. 민트 향이 맛있어요. 이게 짭짤하기 때문에 빵을 먼저도 먹으라고 한 이유가 그랬구나. 이게 빵을 같이 먹어야지만 요만 먹어서는 좀 짜요. 그래서 빵을 같이 먹어줘야 돼.
0: 동네 어르신들도 합석합니다.
3: 오늘 돌마잔치입니다. 돌마잔치.

0: 요구르트 드릴까요? 요구르트 요거. 아 요구르트 넣어.
1: 돌마는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제 맛을 내는데요.
0: 어르신?
2: 야.
0: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2: 독삼들.
0: 야. 아주 정정하신데요, 그런데. 뭘 좋아 자주 드세요?
2: 맛있네. 무슨 속도 심사 속.
0: 아.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2: 말은 무슨 나봐.
1: 한상 가득 정과 웃음을 채우는 아제르바이잔의 잔치 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실크로드의 대상이 발견했다는 전설의 원유를 찾아 나프탈란으로 가겠습니다. 나프탈란은 아제르바이잔 중소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나프탈란 원유가 생산되는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요양지로 개발되기 시작,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의료 관광 도시가 됐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치유를 위해 찾아온다는데,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0: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가다 낙타가 병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버리고 갔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이 낙타가 치유가 돼가지고요, 건강한 낙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나프탈린 오일을 발라서, 오일을 바르고 제가 건강해졌다고 해요. 놀래고 있잖아 저기 이 아저씨가. 아니 어떻게 낙타가 이렇게 건강해졌을까 하고 좀 놀라고 계시네요.
1: 전설 이후 나프탈란 원유가 치료 효과로 유명해지면서 나프탈란 원유를 검은 기적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곳에서는 원유 목욕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많이들 오나 봅니다.
0: 손님들이 러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시겠죠?
1: 그냥 단순히 온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간단한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든요.
0: 관절이 안 좋으시구나.
3: 다 3일. Ну, уже вот у меня руки перестали. У меня вот здесь были чуть-чуть болячки, они уже ушли.
4: Узбекистан.
0: Узбекистан.
4: Узбечкая.
0: Ташкент.
4: Ташкент. У меня колени болят. Колени, суставы болели. Но уже вторую процедуру я прошла, уже все нормально, мне хорошо. Дети мне путевку покупали, подарили, и я пришла сюда первый раз.
1: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효도 관광으로 보내준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요.
0: 압박 스타킹인데 이게 필요하지가 않아, 많이 걸어도.
1: 원유 목욕이 혈액순환과 심혈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문진과 기본 검사를 합니다. 아, 정말 간단한 검사인데도 혹시 이상이 있을까 괜히 긴장이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혈압이고 당뇨고 정말 걱정이 없었는데 말이죠.
5: 아담 라미스 굴리프. 맨 özüm tip 15세트인데 35'e düştemişim. Ders demişim. 35'e.
1: 다행히 통과. 원유 목욕이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원유 목욕은 숙박까지 패키지로 1박에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치료를 위해선 1주나 2주 정도 머문다고 하네요. 이제 욕조에 들어가기 위해 탈의를 해야 합니다.

0: 한의국이라 가능한 걸까요? 진짜 원희룡 목욕을 합니다.
1: 그냥 그래야지. 이거 엄청 미끄러워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0: 심장 아래까지 담가야 전신 치료 효과가 있다는데 미끌미끌 자세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1: 정말 미끄럽네.
0: 혹시 심장에 부담을 줄까봐 10분 남짓 짧게 체험을 합니다.
2: 이게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하잖아요. 이게 진흙 있잖아요. 아주 모은 진흙.
0: 미끈하면서도 끈적한 느낌이 있어 계속 만져보게 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우유 목욕을 즐겼다죠? 저는 지금 더 호사스러운 목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2: 한 잠 잤으면 좋겠는데 자진 말라 이러네.
0: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몸이 풀릴수록 더 있고 싶지만 과유불급, 10분을 넘기면 심장뿐 아니라 피부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와,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온 거 모양 개운하고요. 또 뭐냐면 그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유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 석유 오일이 혼자서는 이게 안 닦아져요. 그래서 구두칼 같은 걸로 전체를 벗겨내는 거야. 그리고 척수 세제 같은데 그걸로 이제 나중에 씻어지니까 좀 다치네요. 석유냄도 일절 안 나요. 꼭 일생에 한 번은 석유 목욕 아주 괜찮습니다. 많이 가보여줬어요. 야.
0: 검은 원유가 선물한 제 생애의 가장 특별한 목욕이었습니다.
1: 야, 코카소스 산에서 낚시라니. 이야! 맞다. 한의 호텔. 히스 한의 호텔. 아, 맞았어. 야, 한국 거울보다 더 독하네. 카오, 카오?
3: 아, 예스, 예.
1: 아, 이쪽 양이구나. 우와.
4: 상담을 요구해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17: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인용 캐리어 2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17: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완료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5: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18: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안에서 생긴 일 2.
1: 맛있다.
0: 루피, 너도 먹어봐.
2: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0: 응? 이게 뭐야?
2: 돌로 변했어요.
0: 안 돼!
3: 똥똥아, 어떻게 좀 해봐. 크랑캉.
4: 붉은 숲으로 가.
3: 붉은 숲 크랑?
4: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2: 과연

0: 존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1: 막춤버섯!

0: 있는지 알아?
1: 알지?
0: 그럼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2: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대단해, 크롱.
1: 크랑크랑.
0: 이제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0: 네? 뭐라고?
1: 아,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크롱. 아.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아. 크롱크롱 다 왔어. 저기야.
0: 어? 크롱.
1: 그럼 난 간다.
0: 잘 가.
1: 크롱크롱.
2: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롱, 로디.
0: 우릴 알아.
1: 크롱.
2: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0: 뭐든지.
1: 크롱.
2: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1: 크롱.
2: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1: 뭐야.
0: 진정해.
2: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0: 맞아.
1: 크롱.
2: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0: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2: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0: 대단해.
1: 크롱.
2: 내가 좀 그렇지.
0: 고마워. 가자, 크롱.
1: 크롱크롱.
2: 잠깐.
0: 어?
2: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1: 크랑크랑.
0: 알았어.
2: 그럼 잘 가.
0: 안녕.
1: 크랑.
3: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0: 정말 다 붉은색이네.
1: 크랑크랑. 크랑. 크랑.
0: 이거 꽃괴물 같아.
1: 크랑.

0: 난 그냥.
1: 괜찮아.
0: 그럼.
1: 옹달샘을 찾으면 다시 커질 거야.
0: 그럼, 그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그럼
1: 뭐 하는 짓이야?
2: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3: 샘물이 필요해.
0: 그럼 그럼.
1: 그렇다면
2: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3: 보물?
1: 뭐야?
2: 설마 없어? 에휴.
0: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3: 그럼 빨리 줘.
0: 그럼.
1: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2: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0: 그럼.
3: 어떡하지?
0: 그럼.
1: 뭐야?
2: 이건 쿠키?
1: 맛있어.
4: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5: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0: 그럼 그럼.
6: 야 가져가.
0: 그럼. 로지
7: 돌아왔어.
8: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0: 크롱.
8: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0: 그랑 그랑.
2: 로디, 크롱, 마법 약을 찾았구나.
9: 역시 로디야.
10: 크롱도 대단한데?
5: 정말 고마워.
0: 크랑크랑. 크랑.
9: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10: 이제부터 하면 되지.
9: 뭐?
10: 맞아, 아직 안 늦었어.
11: 어서 하자.
9: 좋아.
8: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이어서 모두 함께 불순우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2: 해.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3: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말씀을 하나, 백말씀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에? 뭐야, 저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

0: 멈춰!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2: 그냥 보낼 수는 없지.
0: 유리 누나, 괜찮아?
2: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3: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4: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5: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1: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0: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0: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 찌릿찌릿.
3: 그만 둬.
0: 잘 놀다 왜 이래요?
3: 왜 이러긴. 하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4: 하이로보? 우와!
3: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0: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3: 야구를 치러.
0: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3: 와! 치사해!
0: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3: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0: 내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자!
1: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0: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0: 따라 일으켜!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2: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0: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요.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얜 집업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5: 나갈 수가 없어.
6: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좀 해봐.
2: 구짐 루프 액션. 어쩌지, 여기 너무 멀어서 구짐 루프가 안 가.
6: 고기 넌 어때? 꺼내줄 수 있어?
5: 나도 잘 모르겠어.
6: 뭐라도 빨리 해봐 제발.
5: 쉐도우 스피드!
6: 이제 안전해. 호기 역시 넌 최고야.
2: 그 새로운 기술 볼 때마다 정말 멋져.
5: 이제 왕자님을 찾으러 가자.
6: 좋았어.
1: 양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2: 골든보이 목소리야! 저쪽에서 들렸어!
5: 가보자! 골든보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7: 슈퍼윙스! 왔구나!
8: 이 딱정 벌레한테 신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지.
5: 잠깐! 멈춰!
8: 골든 주먹! 나한테 가져와! 됐어!

0: 어떻게 된 거지?
1: 어? 어, 속상들이 갑자기 살아났어.
2: 어쩌지? 골든보이가 속상들을 화나게 했나봐.
0: 그래서 뭐 그래봤자 속상이

0: 내가 가만히 서서 당할 줄 알았어?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내 주먹 맛이 어때? 뭐? 뭐야?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1: 왕자님이 위험해.
2: 안 돼. 이제 어떡하지?
1: 이봐, 이쪽이야. 구조용금을 발사. 왕자님한테서 떨어져.
2: 다들 조심해. 슈퍼윙스! 날 수도 있잖아!
3: 상대가 너무 빠르고 강해!
2: 내가 유인해볼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어디 한번 잡아봐! 나 여기 있어! 야호! 성공이야!
0: 좋았어! 얘들아!
3: 어?
0: 어서 나 좀 도와줘!
2: 배지를 돌려주기 전엔 도와줄 수 없어.
0: 상대가 너무 강해. 방법이 없겠어. 배지 줄 테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와.
4: 배지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5: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2: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크네.
0: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골든 AI가 열어줬나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해물을 빌어.
1: 지금 그냥 도망친 거야?
3: 잠깐, 골든보이의 AI가 시간 포털을 연 거야?
2: 생각할 시간 없어. 싸움에만 집중해.
1: 맞아. 구조용 로프 액션. 포기, 버키.
2: 알았어.
6: 슈퍼윙스가 위험해! 어떡하지? 멈출 방법이 있을 텐데. 어? 혹시 이건가?
5: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6: 멈춰!
2: 이게 뭐지?
7: 난 이집트의 왕자야.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고.
5: 우와. 수호신들이 왕

0: 전체를 알아봤어.
1: 우와, 진짜 멋있다.
2: 이런 신비로운 장면은 처음이야.
3: 수호신들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줘.
4: 알았어. 우린 이집트 왕가의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이곳을 지키러 왔지. 너희처럼.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

0: 수호신들이 다시 잠들었어.
1: 다행이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어.
2: 성공이야. 이제 다 끝났어.
3: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4: 호기랑 있으면 이런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벌어져. 이제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1: 아깐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고마워.
0: 천만에,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진짜 파라오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답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1: 어?
0: 그게 뭔데? 짜잔!

0: 안녕하세요, 왕자님.
1: 어? 우와! 이건 정말 멋지다. 피라미드랑 딱정벌레 수호신도 있네. 이제 이게 내 보물이야. 평생 간직할게.
2: 정말 잘됐다.
0: 이제 넌 공식적인 슈퍼익스 명예홍보 대사야.
1: 명예홍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3: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친구들 중 한 명이 됐단 뜻이지.
1: 정말이야? 완전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0: 어? 돈이잖아. 오랜만이야.
4: 호기! 런던에 강추위가 닥쳐서 템스강이 스케이트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도 갇혔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빨리 와줘.
0: 정말이야? 걱정 마, 도니. 바로 출동할게. 그럼 이만 갈게. 안녕, 왕자님.
1: 마살라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1: 야,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4: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2: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1: 아닐 수도 있어.
4: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둥글둥글해.
2: 이거 신기한데?
6: 뭐지? 여기 앉으면.
4: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색이 변해. 와, 꼬리색도 핑크. 인어공주 미미.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인어공주 미미.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홍지 베비 키즈 펜션 가는 날.
4: 나도 탈래.
5: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6: 차례 차례.
0: 배가 있는 홍지 베비 키즈 펜션.
4: 나비트 먹자.
0: 홍지 베비 키즈 캠핑.
4: 와, 재밌었다.
0: 홍지 베비 행복한 우리 집 원인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병원 앞에서 정말 뭐 하는 거야? 어?
3: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2: 아니, 웬 오리 한 쌍이 병원 앞에서 이러는 거야. 동물들 다 보는 애 정말. 어?
3: 요즘 사랑이 피어나는 짝짓기 자리잖아.
2: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난 이 칙칙한 병원에서 주사기 소독이나 하고 있으니. 아, 나도 내 반쪽 만나고 싶다.
4: 조심조심. 어떻게 내 반쪽.
2: 아까 병원 앞에서 본 오리 한 쌍이다.
3: 오리? 오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5: 아, 그게 다리랑 부리를 좀 다쳤어요.
2: 부리 때문에 아깐 오린 줄 알았는데 몸을 보니까 너구리 같기도 하고.
3: 차트를 써야 하는데 오리 아니시죠?
4: 어머, 간호사분들이 우리 잘 모르시나 보다.
5: 그러게.
2: 오리랑 비슷한 너구리인가?
3: 오리예요, 너구리예요?
5: 우리는 과연 오리일까요, 너구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4: 아, 자기 정말 짓궂다니까. 그래서 귀여워.
5: 자기가 더 귀여워.
4: 아, 자기가 더.
2: 저기요. 진료실로.
5: 까칠했었다.
6: 오늘의 환자 오리너구리. 수컷 오리너구리가 다쳤어요.
7: 부리도 다치시고 물갈퀴도 찢어지셨네요.
5: 아야야, 자기야, 나 너무 아파. 손 좀 잡아줘.
4: 우리 자기 많이 아파.
7: 뒷동생 작은 야나.
5: 아, 역시 우리 오리손 너무 귀여워.
2: 물갈퀴 제대로 드실게요.
7: 근데 부리에 물갈퀴에 참 오리 같단 말이야.
4: 두 분 다 오리너구리 처음 보시나 보다.
8: 우린 오리처럼 부리도 있고 오리발 같은 물갈퀴도 있어서 수영을 아주 잘하죠.
9: 그치만 몸과 뿌리는 너구리처럼 생긴 주로 호주에 사는 아주아주 희귀하고 신비로운 동물이랍니다.
2: 우와,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근데 오리 너구리니까 새는 새겠지?
7: 동동! 오리 너구리니까 너구리에 가깝겠지.
2: 어? 너구리에 가까우면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겠네요?
4: 그건 문제로 낼까봐.
5: 너무 좋은 생각이야.
2: 그러세요.

0: 하시라고.
1: 왜 저래?
0: 문제.
2: 왜 저래?
3: 우리 너구리는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1번 알, 2번 새끼.
0: 오리는 알을 낳고
4: 너구리는 새끼를 낳는다.
0: 뭐를 낳을까?
2: 정답은
3: 알을 낳는다.
2: 우리 귀여운 알 얼른 깨나와라. 우구구구구구.
3: 알을 약 10일 동안 품으면
2: 어머나,
3: 알에서 귀여운 새끼가 나오죠.
2: 우리 귀여운 아가. 어휴, 엄마 젖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자, 엄마 나 엄마 젖 먹어. 천천히 먹어.
4: 네, 새끼들이 엄마 젖을 먹는다고요?
0: 허,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젖을 안 먹고 먹이를 먹는 거 아니었나?
1: 오리 오리 너구리 너구리. 다른 동물들은 그렇죠. 하지만
2: 우리 오리 너구리는 특별하니까
1: 특별.
2: 아, 누구한테 너무 잘 맞았다.
1: 저 완벽해.
0: 왜 저래? 진짜
2: 귀여워.
5: 보통 알에서 깨어난 동물은 젖을 먹지 않고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 주거나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죠.
3: 하지만 오리 너구리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젖먹이 동물 포유류예요.
4: 포유류라고? 왜 알도 낳고 또 젖도 먹이는 거지?
5: 보통 알을 낳는 건 파충류. 아주 옛날에 살았던 포유류는 파충류와 비슷한 특징이 많았대요.
3: 우리 오리너구리는 오래전 포유류의 특징이 많이 남아있는
6: 아주 특별한 포유류죠.
1: 자긴 너무 특별해.
2: 자기가 더 특별해.
1: 몰라 몰라.
0: 몰라 몰라. 네, 특별한 만큼 사랑도 아주 특별히 유난스럽게 하시네요.
4: 아니 그런데 그 어쩌다 다쳤어요?
1: 그게 사실 우린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거든요. 따라다다다 따라다다다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 신혼집. 자기 어때요?
2: 아늑하고 너무 좋다. 여기에는 우리 닮은 아기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1: 아, 맞다 맞다. 우리 자기 아기 낳아서 키우려면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할 텐데. 그럼 이쪽을 먹이방으로 할까요?
2: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먹이방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1: 뭐? 어? 우리 자기 배고프면 안 되지. 아, 그럼 얼른 가서 사냥이 올게요.
2: 고마워요. 난 여기 예쁘게 꾸미고 있을게요.
1: 좋아요. 오리 오리 너구리 너구리 봉당.
5: 그렇게 전 사냥을 하러 나갔죠. 오리 너구리는 물속에서 사냥을 하는데 잠수할 때 물이 안 들어오게 피부주름으로 눈과 귀를 막고 콧구멍도 닫아버리죠.
0: 잠깐! 눈도 막는다고? 그럼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사냥을 해요?
1: 아, 그럼 그것도 문제로.
2: 너무 귀여웠어.
4: 그러세요, 그럼.
1: 자자, 우리 오리 너구리는 눈을 감고 어떻게 사냥할까요? 1번 먹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2번 부리로 전기를 탐지해서.
4: 소리? 근데 좀 아까 피부 주름으로 귀도 닿는다고 했는데 들리나?
0: 아! 사냥할 때만 조금 여나?
4: 그럼 물 들어가잖아.
7: 오! 정답은 2번! 부리로 전기를 탐지해서.
4: 부리로?
1: 우리 부리는 아주아주 특별한 부리.
7: 우리는 부리로 전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요.
4: 부리로 전기를?
5: 물속 생물들이 움직이면 아주 작은 전기가 나오는데.
3: 우리 부리가 바로 뛰어난 전기 탐지기.
5: 우리는 부리로 먹이에서 나오는 전기를 탐지해 눈을 감고도 가재, 지렁이, 올챙이 같은 먹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찾은 먹이는 물 위에 올라와서 먹죠. 맛있어.
4: 우와, 부리가 전기 탐지기라니.
0: 알면 알수록
4: 신기한 오리너구리야.
1: 아, 우리 부리는 먹이를 찾는 부리.
7: 그리고 사랑의 부리이기도 하죠. 저기 뽀뽀.
1: 뽀뽀.
0: 저기요. 그래서 어쩌다 다치셨냐고요.
7: 아, 그 사실 저 때문에.
4: 오리순 씨 때문에요?
7: 아, 네. 요즘에 오리 너구리 짝짓기 시기거든요.
3: 알콩달콩 깨만 쏟아질 것 같은 강에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짝짓기 초렌 수컷들이 암컷의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찾아오거든요.
7: 아, 너무 좋다.
8: 오리순! 오리순!
7: 어머, 이 목소리는? 넌 구리남?
8: 오리순,

0: 우리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잖아. 구질구질하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1: 나중에 너 못 잊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0: 이미 나 결혼할 짝 있는 거 몰라?
1: 알아! 근데 어차피 짝짓기 철이잖아. 이번 기회야말로 내가 널 다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가 강하다는 거를 보여줄게.
2: 누구 맘대로! 우리 수는 나랑 결혼할 사이라고!
1: 어차피 더 강한 수컷만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게 이 세계의 법칙 아니야? 결투다.
2: 좋다!
0: 올라와 있지!
3: 그렇게 결투하다 다친 거군요.
2: 맞아요. 결투는 정말 처절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4: 또?
5: 원하는 암컷을 얻기 위해 수컷 오리너구리는 어떻게 싸울까? 1번, 부리를 이용해 마구 부딪히며 공격한다. 2번, 다리에 있는 독발톱으로 찌르며 공격한다.
0: 올라와이팅!
6: 오리 부리에 물갈퀴에 알도 났는데 독발톱까지 있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3: 내 생각에도 독발톱까진 없을 것 같아. 저 딱딱한 부리로 먹이도 찾고 또 공격할 때도 사용할 것 같아. 맞죠?
0: 정답은?
5: 하! 2번 독발톱으로 찌른다.
4: 독발톱?
5: 우린 결투하러 강으로 나갔죠. 그리고 다리 뒤쪽에 있는 독발톱으로 찔렀어요.
4: 진짜 독발톱이 있어?
5: 독발톱은 수컷만 가지고 있어요.
4: 수컷만?

0: 발톱은 독샘과 연결되어 있는데 짝짓기 철엔 독의 양이 많아져서 위기의 순간 뿜어져 나와요. 독 발톱에 찔리면 피부가 부어오르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1: 이봐 코리나, 오리수는 널 싫어해.
2: 자, 내가 이기면 오리순도 달라질걸. 받아라 독발톱.
0: 구리남이 계속 공격했지만 전 버텼어요. 물갈퀴가 찢어지고 부리가 다쳐도 버티다가
1: 받아라 독발톱. 자, 독발톱 찌르기. 야, 야,
0: 야. 전 포기하지 않고 구리남을 계속 찔렀어요. 야, 야. 결국 그 녀석을 쫓아낼 수 있었죠.
2: 아이고, 도망가자.
1: 그렇게 이 독발톱으로 우리 사랑을 지켜낸 거라고요.
3: 우와, 정말 다행이다.
4: 이렇게 다쳐가면서까지 날 지켜주다니. 오리남!
1: 오리수!
3: 아니, 결혼할 짝도 있는데 그 구리남이란 오리너구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4: 우리 오리남 이렇게 만든 구리남 진짜 나빠!
3: 그러니까 구리남 나빠!
1: 자자, 우리 싹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4: 그래요.
5: 자, 치료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1: 근데 싹 다 잊어버립시다.
4: 아우, 이쪽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3: 자, 이제 가셔도 됩니다.
6: 자, 이제 가세요.
1: 진짜 잊어버린 거 맞아요?
4: 아이, 그럼요.
1: 구리남 보는 눈빛이 조금.
4: 아, 진짜 이거 귀여워.
3: 이게 진짜 귀여워. 일어나세요.
1: 진짜 잊어버려야 돼요.
3: 하나, 둘, 셋, 일어나시고.
1: 아, 잊지 못하는 건 아니죠?
3: 다 잊어. 네, 하세요.
1: 저밖에 없죠.
3: 네.
4: 그럼요. 우리는 밖에 없다.
1: 그렇죠. 구리남은 없죠. 아, 나밖에 없다.
4: 귀여워.
1: 진짜 잊어버린 거 맞죠?
4: 그렇다니까.
1: 신기하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오래전 그날 난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 뭐야?

0: 생쥐잖아. 이 조그만 해서 안 보였네.
1: 어?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0: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 잠깐만. 지지.
1: 어, 생쥐 안녕.
2: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아, 그때.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이봐, 고소한 냄새 맡고 정신 차리라.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버렸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조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는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라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더

0: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1: 아빠 어딨어?
0: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1: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2: 암흑보석 껌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1: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보석을 노사랑 그 껌한테 쓱 밀어줬다.
2: 맞아. 암흑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1: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드라마 왕대야.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2: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1: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나? 응? 더는 헛소리 못하게. 찍찍마가!
3: 조그마! 조그만 날 꺼내! 날 꺼내줘, 어서! 조그만 꺼내줘!
1: 안들리?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자가 있지!
4: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 왕.
5: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야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0: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1: 이분도 잠옷인데요?
0: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1: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2: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3: 아빠!
0: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아, 제가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1: 핑키도 언니랑 밥 먹으러 가자.
0: 어?

0: 뭐야? 이건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지금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조그만니.
2: 좋았어. 그럼
3: 가자.
2: 지구로.

0: 암흑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나. 개미나. 아빠 여기 있어, 개미나. 개미나. 개미나. 아빠 여기 있어.

0: 지킬 수 있어. 봉개민이 도달할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0: 어떻게 된 거지? 봉개민이 지하문 보러 갔는데? 엇걸렸나?
2: 저 사람들, 지난번에 했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저 말을 떠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구!
3: 아주머님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2: 하은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0: 맞아.
3: 마해! 알림 작업 패션!
4: 느립 조명님!
5: 저 원래 이런 강아지야! 다들 안으로 피해요!
1: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6: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영어 포스카를 만든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1: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3: 응.
1: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4: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1: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보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3: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4: 얘들아.
5: 푹 주무세요.
6: 아, 그래요.

0: 번개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은 남아있는건 누구?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노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3: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3: 뭐지? 학당들 정말 다 갔나?
2: 까꿍!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7: 사나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8: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9: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0: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핸더 3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5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 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2: 아버지.
1: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3: 네, 조금만님.
1: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4: 희망,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5: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6: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 거다 필요해.
5: 두 사랑이 이게 진짜.
7: 11화 암흑 보석검과 슈퍼 크다마와.
5: 사랑이 괜찮은 건가?
8: 방금 사랑이 목소리 같은데?
9: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10: 이제 암흑보석은
11: 우리까지.
5: 안돼. 제발.

0: 뭐 있다가 튀어나온 거지?
1: 세라나, 너 괜찮아?
0: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2: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3: 암흑보소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0: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한 게 보이지.
3: 암흑보석이 반쪽이다. 반만 투명인간이 됐나 봐.

지금부터

0: 눕어서 반쪽. 어머, 고소. 어떡해. 말도 안 돼. 내 아무 보소.
1: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2: 날 꺼내줘!
1: 네, 번개대장님.
3: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1: 예? 둘 다요?
3: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1: 이런데...

0: 희망아! 노희망! 아니, 대체 어딜 간 거야?
1: 여보세요?
2: 어,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2분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0: 드라마 찍나?
1: 드디어 슈퍼 크다 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2: 소감 소감 소감 소감.
3: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중. 조그마하게 바칩니다.
1: 최고십니다.
4: 네.
3: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1: 반쪽.
4: 응? 나머지 반쪽도.
5: 어? 절대 안 돼!
6: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멈춰!

0: 누구야?
1: 누구긴 너 사랑 언니다.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2: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1: 하이!
0: 호초마왕님! 정신 차리시지요!
1: 아, 맞다. 나 풀고 있어. 너 사랑! 언니 최고!
3: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판!
4: 안 내려! 따뜻해!

0: 조그만해서 안 보였네.
1: 살아났던 시간도. 이제 바이바이.
2: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3: 잘 잡는 너, 뭐야?

0: 아니야. 슈퍼 크다마와.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자.
2: 동계매?
0: 왔군.
1: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3: 번개네, 나 아무 보석.
4: 그만 울어, 노사랑.
2: 어우, 시끄러워. 어,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5: 나도지.
1: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다려가지.
0: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6: 이어서 메탈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8, 9, 10 좋아! 문제없이 도착했고.
2: 오세요, 오세요. 스톱!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2: 자, 시작해보자고.
4: 와하! 누가 제일 많이 옮기든지 대결이야, 형!
5: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다, 스파크빌트.
4: 뭐야, 자신 없어?
5: 순식간에 끝내주지.
4: 좋았어!
6: 이제야 스펠란저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나는데.
1: 우리 포르카카도 끝까지 다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6: 든든하군. 이제 헤비아이온 녀석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7: 마침 준한테 연락받았는데 모우타운에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놓쳤대.
6: 요리조리 바쁜 녀석이군.
4: 그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해결한 거래?
7: 아, 봉인했대. 그런데 그 와일드카드봇 사실은 메탈카드봇이었다나 봐.
8: 야생의 힘을 세 가지나 다룰 수 있다니! 어떻게 한 걸까?
9: 어머니, 사바나드는 환자예요. 실험체가 아니라고요.
10: 솔레유 말이 맞아요. 치료에 집중해주세요.
8: 미안하다.
6: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 중 가장 특이한 경우로 보여. 허나 이걸 감염이라 해야 할지는.
5: 난 오래도록 와일드 카드봇의 증후를 불러온 싸움을 해왔어.
8: 깨어있었어? 일어났니?
5: 내 안의 야생의 힘들은 그들의 증후 그 자체인 셈이다.
11: 하지만 그 힘은 이제 누구도 아닌 네 것이야.
5: 아니, 이건 저주다.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해. 그들의 힘을 얻기 전도 얻은 후도 말이야.
6: 감염되기 전에 기억이 있단 말인가?
5: 앞으로 이 야생의 힘은 절대로 쓰지 않겠어. 맹세하지.
12: 내가 유감이군. 타이런트 제로가 찾아올 때면 그 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6: 사용할지 말지는 사바나드가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12: 그건 그래.
13: 타가디언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야생의 힘은 쓰라고 하네.
12: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와 이 땅을 지켜나갈 형제다.
5: 하지만 난 너희 모두를 공격했어.
14: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상처는 각오했다. 신경 쓰지 마라.
13: 뭘 새삼스럽게. 다들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12: 주먹과 발톱을 끈끈해지는 법이지.
4: 우리도 나름 변하고 있으시달까.
5: 변화라.
8: 헤비아이언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5: 그 무법자를 아나?
8: 아, 그 녀석도 우리 친구야.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6: 타키를 데려간 건 의외였어. 뭔가 심정에 변화가 있는 걸까?
5: 타키. 너희한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13: 이게 몇 개째고?
12: 에프피는 음주라고 했을 텐데. 웃어라.
13: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단 거고.
12: 넌 그 누구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 는 의미 없다. 사바나드를 상대하며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순수한 힘을 길러야 해. 너만의 그 속도를 이용해라. 파괴력을 끌어내.
15: 아이고, 이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땀빼기 딱 좋은 날씨네, 그치?
12: 여긴 무슨 일이지?
15: 타키 엄마랑은 오랜 친구라서 말이야.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거든. 어디가?
12: 그렇다면 이 녀석도 알고 있겠군. 저 녀석의 어미가 저지른 일을.
15: 그래, 전설의 파귀신을 깨워 메탈 카드봇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지.
12: 그 파귀신이 곧 이 지구에 올 거다.
5: 난 스타가디언 본부로부터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타이런트의 신전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지.
12: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은.
13: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지.
4: 파괴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으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만.
12: 한참을 못 찾다가 하필 그때.
6: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걸까?
5: 난 부대를 이끌고 진입로까지는 도달했지만 전투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신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그리고 신관들이 마지막 제물이라며 바친 건 타키의 어머니 타키온이었다.
12: 무엇이라?
6: 동족을 제물로 바쳤다고?
12: 믿을 수 없군. 부활을 위한 천 번째 제물이 라피드족의 족장이었다니.
8: 잠깐, 천 번째라고?
12: 우리들의 신장 코어메탈 천 개를 바치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더군.
5: 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타키온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된 셈이지.

0: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황해를 떠돌며 내 운명이 닿을 때를 기다렸지만 눈을 떠보니 이 땅 위에 서 있군.
1: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0: 그래도 스타가디언을 다시 보게 돼 마음이 놓이는 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나야말로
2: 다괴신이 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1: 내 몸을 휘감는 야생의 피가 위험을 알려주고 있다. 곧 온다.
2: 왜 하필 이곳에?
1: 간단 건 중요치 않아. 이 지구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면 내가 날려버릴 테다.
2: 아, 참 이거야, 원. 야, 다키, 계속 이 녀석과 함께 싸울 거야?
1: 그 녀석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3: 그래! 엄마가 약속했던 마음껏 놀 수 있는 세상! 내가 만든다!
1: 다키!
4: 자, 오늘은 이만하고 치료를 재개하도록 하지. 자네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테니 회복에 집중하게나.
5: 그러자, 준, 어? 내일 학교에서 봐.
6: 아, 맞다! 어서 가자, 블루카! 아, 아니다. 넌 좀 더 쉬고 있어. 어,
1: 난 괜찮은데!
5: 집까지 데려다 줄게.
6: 아, 아니야, 요 근처에서 버스 타고 가지 뭐. 블러드윙, 4번 아들 좀 잘 부탁해.
4: 맡겨두시게.
7: 우와! 어이, 자기 바보 형제! 너다 사고 치면 밥 안 줄 거야.
8: 한창 바쁘군. 특수자재는 주문대로 가져왔다.
7: 왜 이제 와?
8: 귀한 물건이다. 급하게 가져오다 망가지면 그대가 책임질 건가?
7: 말랑 내려놓기나 해.
9: 자, 아이고 힘들어. 오그나이저만 있으면 더 쉽게 옮겼을 텐데 바다에 빠지면 언제 찾으려나?
10: 아직 딥파이터한테는 소식 없지?
9: 그래도 너크러쉬 녀석이 음파탐지덕에 수원할 테니까 금방 찾겠지.
10: 돌아오자마자 부탁해서 미안하네.
11: 오그나이저를 되찾는다 해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에? 몸 움직이 몸을 움직여야 이게 더 보람찬 법이지.
9: 알았어. 뭐야?
12: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9: 모르겠어. 머리가...
13: 쟤 왜 저러는...
11: 스카이맨, 오지?
12: 난 괜찮아.
10: 무슨 일이야?
9: 아버지!
6: 블루카, 무슨 일이야?
1: 모르겠어. 이건...
11: 뭐야? 무슨 일이야?